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큐브본부 침투작전.
3: 잘 있어, 어리석은 슈퍼윙스 녀석들아. 너무 어지러워. 아야, 내 엉덩이. 여기가 어디지? 이런, 내 스타코어. 어이, 오지 마! 저리 가, 꼬마야! 이건 내 거야! 채, 별것도 아닌 걸 울긴! 어? 내가 안 그랬어! 얘가 혼자 우는 거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정말로! 우와, 안 돼! 우와, 내 스타코!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어? 아니, 여긴 바닷속이잖아? 휴! 이제 공룡 같은 건 없겠지. 우와!
4: 골든보이가 우릴 배신하고 스타코어를 갖고 달아났어.
5: 골든보이, 그럴 줄 알았어.
6: 그럼 호기랑 아리, 샛별이는 아직도 골든보이를 쫓고 있어?
4: 바로 쫓아가긴 했는데 그게...
6: 큰일 났어!
4: 다들 괜찮아? 골든보이는 어떻게 됐어?
6: 골든보이가 스타코어의 힘을 쓰기 시작했어!
4: 뭐?
7: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6: 응!
7: 알았어. 우지야, 지금 골든보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5: 확인해볼게. 이상하네. 어디에도 안 보여. 위치가 우주 전체 어디에서도 감지가 안 되고 있어.
8: 뭐? 순간이동이라도 한 거야?
4: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적 있거든.
5: 다른 차원을 살펴볼게. 잠깐, 다이노월드? 아니야, 깊은 바닷속?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 시공간을 계속 넘나들고 있나 봐.
7: 그럼 골든보이를 어떻게 쫓아가?
5: 다음 장소를 예측할 수가 없어.
7: 아하, 반드시 돌아가게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지. 바로 큐브본부.
6: 맞아, 우리가 먼저 가 있는 거야.
7: 그래, 골든보이가 돌아오기 전에 큐브본부에 잠입해서 스타코어를 되찾아오자.
9: 거긴 내가 잘 알지. 전에 잡혀간 적이 있잖아.
5: 오, 조심할 게 있다면 알려줘.
9: 복도를 지나가면 관제실이 나오는데 골든 AI가 항상 작동 중이야. 들키는 순간 자동 방어 시스템이 켜질 거고.
7: 그럼 진입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겠네. 좋았어. 호기, 아리, 도니, 샛별아, 출동 준비!
8: 출동!

0: 작전 꼭 성공해야 해.
1: 알았어.
2: 보니만 믿어. 나와라 보니의 슈퍼 공구 상자. 골든 AI의 감지를 피하려면 관제실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해.
0: 서둘러 도니.
2: 잠깐만 기다려. 우회 통로를 거의 다 찾았어. 됐다.
0: 잘했어 도니.
2: 조심해야 해.
0: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네.
3: 근처에 관제실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 거야. 김밥 속에 쌓여있느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2: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면. 뭐 방금 뭐였지?
3: 조심해 도니.
2: 어떻게 된 거지?

0: 여기가 관제실인가?
1: 식별 불가. 당신들은 누구죠?
0: 우린 골든보이의 친구야.
1: 골든보이 주인님에겐 친구가 없을 텐데요.
0: 우린
1: 슈퍼윙스 확인. 방어 시스템 가동. 진입자 제압 완료.
2: 그렇게는 안 되지.
1: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0: 고마워 더니. 골든보이가 돌아올 거야. 일단 숨어서 기습할 준비를 하자.
3: 저게 뭐지?
4: 와우. 휴. 해냈어. 여긴 우주잖아. 집에 온 건가? 하, 큐브 본부도 가까운 곳에 있네. 다행이다. 나랑 집에 가자, 스타코어. 아, 진짜 피곤하군. 휴,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골든 AI, 안 열고 뭐해? 내가 뭘 가져왔는지 알아? 골든 AI!
0: 골든보이를 잡아!
4: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풀어!
0: 우리한테 돌려줄 게 있을 텐데!
4: 뭐? 이거 풀어! 당장 풀어달라고! 골든 AI, 구경만 하지 말고 뭐든 좀 해봐!
2: 골든 AI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4: 뭐? 내 골든 AI 전원을 끈 거야? 안 돼!
0: 넌 우릴 속였어, 골든보이! 난 우리가 친구가 된 줄 알았어! 널 믿었다고!
4: 웃기시네. 난 너희 같은 친구 필요 없어.

0: 좌표 설정 완료! 목적지는 아주 먼 우주!
1: 에? 먼 우주?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0: 포기! 빨리 여기서 나가!
2: 어서 가자, 얘들아! 잘 있어, 골든보이!
1: 안 돼! 스타코어는 두고 가! 그건 내 거라고!
2: 이제 골든보이도 한동안은 말썽을 못 피우겠네. 월드우즈본부, 우리가 스타코어를 되찾았어. 지금 바로 본부로 돌아갈게.
3: 정말 잘했어, 얘들아. 조심히 돌아와.
2: 드디어 스타코어가 장착됐어.
4: 좋았어. 솔라, 밖에 대기 중이지?
5: 난 준비 완료야.
6: 셋!

0: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우주본부 복구 작업 20%, 40%, 60%.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1: 드디어 우주본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2: 모두의 힘을 모아라!
3: 좋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이야! 어?
4: 침입자 확인, 방어 시스템 가동.
3: 뭐야? 지금 장난해? 슈퍼민스가 내 스타 코어를 훔쳐갔다고!
5: 어? 주인님? 여기서 뭐 하세요?
3: 방향 돌려!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가야 해! 당장!
4: 네, 주인님. 골든 큐브 비행 모드 시작!

0: 거의 다 됐어.
1: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0: 어? 이게 무슨 일이지? 거대한 미확인 비행물체가 본부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 화면을 띄울게. 저건 골든보이잖아.
2: 하필 이렇게 중요한데?
0: 그러게, 우주본부 재가동까지 얼마나 남았어? 아직 80%야. 시간이 더 필요해.
1: 우리가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0: 좋아, 가자 슈퍼닉스.

0: 어? 슈퍼윙스?
1: 스타코어를 너한테 넘겨줄 일은 절대 없어!
0: 날 막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골든 로봇 변신!

0: 때처럼 성가시게구네. 그래도 이건 못 당할걸? 역시 내 계획대로야.
1: 됐어! 월드 우주 본부 재가동 준비 완료!
2: 월드 우주 로봇 변신!

0: 좋아? 이제 진짜 재밌어지겠는데?
1: 와! 슈퍼윙스!
0: 골든 로봇 펀치 발사!
2: 월드 우주 방패 작동!

0: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부스터 액션!
1: 와이드 우주 로봇 상태 공격 액션!
0: 으아, 엄청나게 강하잖아! 이게 스타크워의 힘인가? 그래도 날 막을 순 없다고! 골든 로봇 흘리버드! 지금이 기회야. 골든 로봇 태성 펀치 발사!
2: 와! 어쩌지? 월드 우주 로봇이 안 움직여.
0: 이제 그만 스타코어를 돌려주시지.
3: 이제 다들 내 주변으로 모여 건강 리더 액션!

0: 야삭대 저리 비켜.
1: 하! 그럴 순 없지. 하!
2: 그만 포기해. 하! 하!
0: 야! 포기 섀도우 스피드. 으아, 정말 귀찮게 구네.
2: 이봐 골드보이, 나 여기 있지롱. 구조형 루프
3: 홀로 올가미 액션.
0: 어? 뭐? 당장 이거 풀어. 어? 뭐야 벌써? 어떡해.
2: 골든보이 이제 다 끝났어.
0: 에? 아하, 웃기시네. 드립 펀치 액션.

0: 승부이! 스타코아에서 손대!
1: 지금 당장 멈춰! 안 그럼 모두가 위험해져!
2: 싫어! 스타코어는 내 거!

0: 하늘이 누나, 우주 형, 다친 데는 없어?
1: 우린 괜찮아.
0: 어? 이게 뭐지? 스타코어?
2: 응? 저게 뭐지?
3: 어?
0: 우와! 안 돼! 월드 우주 본부가 동력을 완전히 잃었잖아!
2: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 어?
4: 슈퍼윙스!
5: 포기하면 안 돼!
6: 어쨌든 우리가 힘을 보탤게! 슈퍼윙스!

0: 모두 고마워. 덕분에 다시 나아갈 힘이 생겼어.
1: 좋아. 그럼 우리의 다음 임무는? 잠깐. 임무가 뭐였지?
2: 전 세계에 흩어진 스타코어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거야.
0: 좋았어.
3: 어서 가자.
2: 모두 출동 준비.
4: 슈퍼윙스 다 같이 출동.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3: 있어, 부에게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5: 알고 싶지 않아.
4: 무서운 걸 잊었어.
6: 내가 한 시간
7: 뇌를 바꿀
8: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구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이번 감기는 진짜 도...

0: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1: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0: 아차! 시장님 괜찮으세요? 취소할 것 같아요?
1: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2: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0: 테라시티에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3: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4: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1: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5: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6: 좋아, 얘들아. 기가 들떠, 출동!
7: 그래, 알았어.
6: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8: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9: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가 들떠 출동!
6: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7: 그래, 좋아, 아빈!

0: 귀걸이로 임무 완수!
1: 우와! 마침내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2: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3: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2: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4: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5: 아쭈!
1: 레이, 괜찮아?
5: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6: 자, 그럼 주사 하나 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
5: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4: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5: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안 돼.
7: 레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5: 왜? 그러니까 왜냐고. 왜긴 왜겠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4: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5: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1: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5: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8: 아이고, 목이야.
9: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에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대.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 집, 접. 어서 출발하라고.
1: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10: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1: 다행이네요.
10: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1: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10: 그래, 너희만 믿을게.
1: 기가빌더, 출동 준비하자.
0: 알았어, 아밍.
5: 알았어.
7: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1: 레이,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5: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1: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3: 뭐?
0: 여기서 뭐 하는 거지?
3: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2: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봇 출동!
4: 알았어, 아비!
0: 호키봇 변신 완료!
5: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0: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만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1: 이거라 받아라 고양이 털뭉치야.
0: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2: 그래 방패 준비 완료.

0: 에너지 방패 작동!
1: 뭐야? 앞뒤 전혀 안 보이잖아.

0: 얘들아, 고마워. 아쭈! 나 감기 걸렸나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류루 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안 돼!
5: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비켜!
6: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5: 안 돼! 난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7: 리더가 된 포키!
0: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2: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1: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2: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3: 뭐? 임시 리더?
2: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8: 야호! 내가 리더다!
1: 뭐? 포키가 리더라고?
2: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8: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9: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8: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10: 오호! 임무 호출이다!
11: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0: 아,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11: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8: 당연하지. 출동하자.
1: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8: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11: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8: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11: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8: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11: 고마워.
1: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8: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9: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1: 한번 해보는 거야.
0: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1: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8: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1: 난 수학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8: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9: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난 하늘을 여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가빌더 출동!
8: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1: 아,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8: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0: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8: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0: 한번 만들어보자.
9: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0: 그래 뭐.
1: 그럴까? 하지만 이거...
8: 종 왔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0: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1: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토끼!
3: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4: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포키?
4: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0: 돼. 포키!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4: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 어떻게 위험한데?
4: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4: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4: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흰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복귀.
4: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5: 루루, 언니가
4: 우리도 같이 갈래.
2: 오케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6: 포키, 너 괜찮아?
4: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3: 포키,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4: 정말 그럴까?
3: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4: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7: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5: 따뜻.
7: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3: 포보와 두더지들이잖아?
1: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7: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4: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이가봇 변신!
7: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8: 미안해.
7: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지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4: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0: 아까 이런 말이야.
1: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0: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2: 그래, 좋아, 복희.
0: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3: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1: 평평하게 만들고
0: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1: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0: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 빌더 건설해볼까?
2: 임무 완성!
1: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0: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1: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3: 다신 너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게.
0: 고마워, 얘들아.
3: 뭐야, 너무 감동적이잖아. 아빈도 정말 기뻐할 거야.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to make it red.
1: Look at me. No, look at me.

0: 조선시대 도착!
1: 야, 네 말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오긴 했는데 정말 갈 거야?
2: 당연하지. 얼른 단종한테 가서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자. 단종,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삼촌의 협박을 받아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3: 그래서 우린 단종에게 미래를 알려주려 한다. 그냥 죽는 건 너무 불쌍하잖아.
1: 전하, 전하, 단종 전하.
2: 전하, 단종 전하, 일어나세요.
4: 누구냐?
3: 쉿, 저희는 미래에서 왔어요. 전하의 삼촌이 전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말을 믿으셔야 해요. 어쩌고저쩌고.
4: 설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5: 듣거라, 반역을 꾀한 소양대군을 숙청하라! 그대로 두지 마라! 쫓아라, 쫓아!
3: 미래를 들은 단종은 무사히 살아남는다.
2: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삼촌을 없앤 단종은 죄책감으로 폭군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원래의 역사보다 더 빠르게 멸망한다.
1: 어떡해. 우린 그냥 단종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2: 맞아.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의도가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6: 결과.
7: 예쁘네.
6: 결과가 없으면 의도가 없지.
8: 나는 좀만 생각해볼게.
6: 근데 저기서 잠깐만, 지금 저 애니메이션에서 고증이 안 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랑 그때 그 시절의 말이랑 매우 달라. 지금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8: 네? 타임머신이 발견되지 안 발견되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네. 지금
6: 애니메이션이니까 그게... 그냥 쳐줘. 애니메이션 좀 쳐줘.
8: 아니, 네 의견 말해봐.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게. 똑같은 연구를 했어. 근데 결과는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로 다른 사람들 도와야지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했어. 그래서 똑같은 연구를 했어. 그러면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뭔가 그 의도가 더 좋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거잖아.
6: 네 그 옷을 사람이 돈을 원해서 만든 거랑 아니면 착하게 사람들이 편하게 입으라고 만든 거랑 네가 그걸 이걸 입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 넌 모르잖아. 그냥 입는 거잖아. 아니, 그냥 시중에 파니까 입는 거잖아.
8: 맞아. 이게
6: 풍경이... 사람들은 그 의도를 몰라.
8: 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자기만을 돈을 위해서 너무 욕심에 차서
9: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6: 근데 돈을 그치, 원하는 결과는 똑같잖아.
8: 결과는 똑같아. 근데 봐봐. 돈을 벌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6: 의도를 모른다니까.
8: 점점 더 몰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6: 착한 사람이 만들고. 만들었다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보장은 없어.
8: 아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미래의 결과는 다르지. 왜냐면
6: 미래의 결과는 어떻게 미래의
10: 결과가 똑같아.
6: 결과가 똑같다며.
8: 아니 그러니까
6: 똑같은 매체물을 가지고 결과가 다를 수 있어?
9: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냥 의도가 없으면 결과가 없잖아.
11: 의도가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건 맞는데 난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수학시험을 100점을 맞을 거라는 의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풀었어. 그래서 시험에서 딱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이 그 몇 점 맞았는지 그게 다 시험지를 주잖아. 시험지를 안 줘. 그럼 누가 어떻게 알아?
8: 그래도 나는 너무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잘했다 이런 스스로한테 생각이 나고 그것도 그 하나의 체험이 아닐까, 하나의 경험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6: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런 그 의도가 좋지 않게 돼. 그러니까 그럼 결과가 중요하잖아.
9: 근데 노력은 배신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리코더 같은 것도 볼 때도 뭐 낮은 도하면 애기들은 막 손가락 엄청 작고 막 안 막아지잖아. 근데 그것도 연습하면 다 돼. 그러니까 노력.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결과가 있잖아.
8: 나는 그냥 그 단종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잖아. 그게 의도야? 절대로 그런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의도가 더 중요해.
6: 근데 그게 과거에 현재가 이렇게 얽혀있는 실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과거를 딱 잘랐어. 그럼 다 끊기지. 그럼 우리도 지금 파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
9: 맞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제 과거에 가서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지 마라. 그런 것도 뭐 법칙 같은 게 있잖아.
11: 그럼 역사 하나를 위해서 폭군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요.
6: 그러면 단종이 어떻게, 우리 조상을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어.
7: 그러니까 봐봐, 단종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종이 죽었기에 그 후손들이 독립운동가가 되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
6: 그런데 단종이 살아있으면은 그런 용맹한 독립운동가들도 없을 수 있고 우리도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명이 싫다는 건들지 말자.
10: 근데 그건 가능성이잖아.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6: 아니, 안 그럴 수가 없는
11: 그건
6: 게.
11: 그건 도박이지.
6: 근데 나는 솔직히 남 일에 간섭을 안 하면은 너 결과를 안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럼 내 의도도 사라지는 거고.
10: 근데 간섭을 안 하면 너무 마음이 찜찜할 것 같은데.
12: 나는 일단 그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단종이 잘못한 거야. 아이들은 좋은 의도로 그 단종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 단종이 그 수양 대군만 죽이거나 없애면 될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굳이 역사를 간섭하지 않고 그 단종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굳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8: 근데 그게 아무리 몰랐어도 의도는 좋았어도 생명 같은 것에 걸고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잘못 없는 많은 백성들이 죽었잖아.
10: 그렇게 해도 자기가 조심하지 않은 탓으로 그런 거니까 판사가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11: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해봤자 뭐해. 이미 사람을 죽였는데.
8: 그리고 그러면 CPI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어차피 사람이 죽었어.
11: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가능성은 있었는데 내가 가능성을 없앤 거잖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살 수도 있었어.
8: 뭐 맞네. 다른 더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살 수 있어.
11: 어, 나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거야.
8: 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했을 수도 있지.
11: 일단 결정은 내가 했겠지.
8: 하긴 그 말은 맞긴 맞아.
13: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살릴 거야, 꼭 살릴 거야 하는 각오로 하고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어. 그 사람이 살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노력이 했는데도 결과가 그러면은
8: 어쩔 수 없는 거야.
13: 맞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장애인이나 뭐 불구가 되고 죽지 않았다 하면 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거야.
14: 아이들이 삶을 살고 가가지고 어떤 노력을 한 거잖아. 어쨌든 자기들이 나아가는 건데 둘의 차이가 뭘까?
12: 타인에게 하는 것과 지금 나를 위해 하는 것과 다르죠.
10: 나한테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아도 나한테 피해를 입으니까 내 책임이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니까 타인한테 할 때는 좋은 의도라도 진짜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
11: 그런 거는 그 철학이 아니라 상식 아닐까?
8: 상식이 철학이다. 상식이 철학이지. 철학이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에 상식, 과학, 수학 같은
6: 철학이 상식을 만드는 거지.
8: 근데 온도가 멈춰. 은심의 손을 얹고 하면서.
15: 예, 뒤에 봐봐.
6: 단종이 유입해 왔다. 단종이 유입해 왔다.
16: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17: 어허, 네 놈들, 감히 왕족을 능멸하느냐?
6: 저 한 명이가 아닌데.
10: 안녕히 가세요.
8: 안녕히 계세요. 네,
16: 안녕히 가세요.
10: 안녕히 계세요. 저 전화?
8: 어, 뭐라 이거
10: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8: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우주선 아니야?
6: 오, 이거
8: 열리나? 우리가 타임머신 있네. 이거 뭐 열리나?
12: 안 알려줄 건데? 안 갈 건데?
10: 안 갈 거. 안 갈 거. 아, 안 갈 거야.
8: 아마 그냥 얼굴만
6: 만나면은...
8: 보고
6: 아니요. 나중에 영화 시도 친다고 말하고 그냥 오겠습니다.
8: 나는 그냥 거기에서 뭐 영상도 좀 찍고 구경도 좀 하고 집으로 돌아오겠어.
10: 공장 와이파이가
6: 대체
11: 와이파이 데이터 써 데이터.
6: 아니 데이터가
12: 없잖아.
6: 인공 위성 인공 위성
8: 카메라 있어. 카메라 카메라 있어.
6: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그게 죽는 나 핸드폰이 아니야. 목통에 단다니까 이거 인공 위성이 없어. 인공 위성이 없어서 단종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이 죽는다니까.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아, 불이 났어요.
3: 그랬대.
4: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4: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누구세요?
1: 저 멀리서부터 지켜봤습니다. 재능이 있으시네.
0: 뭐야?
1: 아니.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2: 응? 수상한 방송국 캐스팅 디렉터 나스타.
0: 뭐야, 나?
1: 아니. 그쪽 말고요.
0: 에?
1: 그쪽 말고요. 이쪽이요.
3: 저요? 아, 저요? 사람 볼 줄 아시는 분이네. 그런데 저는 연예계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요.
1: 아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여태 찾고 또 찾던 그런 분이십니다.
3: 어? 아, 이런 일 익숙해요.
1: 아니,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 주말에 여기 명함에 적혀있는 주소로 꼭 와주세요.
3: 아?
1: 아니, 뭐 간단한 테스트가 있긴 하지만 뭐, 형식적인 거니까.
3: 알겠어요. 제가 생각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응.
1: 마음 편안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3: 아,
1: 꼭이요?
3: 예쁘면 피곤해.
1: 꼭이요?
3: 네네. 내가 이런 걸 잡았네. 벌써 몇 개째니?
0: 한 개잖아.
3: 물어본 거야. 몇 개째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떡해. 나 이러다 정말 데뷔하는 거 아니니? 보석은 어떻게 해도 알아보나 봐.
0: 호미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사기꾼인 것 같아.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응?
3: 아니야. 이 명함에 있는 회사도 진짜 있는 데잖아.
0: 들어본 적도 없는 데잖아. 너 거기 소속사 연예인 아는 사람 있어?
3: 내가 거기 간판 스타가 되면 되지. 호빵이, 혹시 너 질투 같은 거 아니?
0: 어머, 얘가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지지지지지지 질투한다고 그래?
3: 오빠가 잘 들어봐. 내가 데뷔만 하면 톱스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럼 잘생긴 연예인 친구들도 많이 생기지 않겠니? 그럼 내 친구가 곧 네 친구 아니겠니?

0: 매니저 필요하지 않아. 키 안 죽으려면 매니저는 데리고 다녀야지. 뭐든 필요한 거 말만 해.
1: 아무리 형식적인 테스트라도 뭘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뭘 보여주지? 연기? 춤? 노래? 모델 워킹? 뭘 보여주지?
0: 어머나, 뭐든 우리 홈이라면 금방 데뷔하지 않겠어? 내가 그 상대 배역이든 매니저든 뭐든 다 해줄게. 말만 해.

안녕.

0: 좋았어, 몸이. 오, 유연하다. 와, 놀랍다. 유후. 자, 몸이야, 이제 연기 연습 시작해보자.
1: 잠깐. 나 몰입 중이잖아. 됐어.
0: 자, 그럼 희노애락을 표현해보자. 응? 기쁨.
1: 짜장면 두 개를 먹었는데.
0: 슬픔.
1: 아, 언제 오나요 배달은.
0: 분노.
1: 내 거 뺏어 먹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자, 이번에는 감정을 더 올려서 슬픈 연기.

0: 여기 물. 물.
1: 응? 그럼 매니저, 나 다녀올게.
0: 어, 호미야, 잘하고 와. 아, 화이팅!

0: 연습실 구경시켜준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1: 숭구리 당당 숭당당 어? 수구수구 당당 숭당당 핫바이야 핫바이야 척 보면 앱니다. 어?

0: 개그 전문?
1: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홈이 없다.
0: 모르는 사람이 명함을 건네면 어떤 곳인지 잘 알아보고 가기로 약속해요.

0: 어떤 거 알아? 도배크만, 도배크만! 안녕. 여보세요? 나 라이브 방송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1: 호미야, 너 휴대폰 거꾸로 들었어.
0: 눈치챘어, 맞아. 나 휴대폰 새로 바꿨잖아. 새로 나온 걸로.
2: 그래, 자랑하고 싶었구나. 축하한다, 얘.
1: 자랑 다 했니? 이제 내려놓고 할 일 하자.
0: 아, 그래.
3: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2: 호미, 들어와. 들어와.
0: 들어와.
2: 들어와.
4: 채팅부터 읽어보자구.
5: 좋았어.
4: 여기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스마트폰이 없는데 새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어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발요. 호미야, 이거 완전 너를 위한 질문 아니니?
0: 좋아, 자기들. 스마트폰이 갖고 싶어? 그렇다면 부모님께 졸라 될 거야. 정말 찡찡거림. 그건 5세까지야, 5세까지. 우린 다 컸잖아.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일명 협상.
4: 와우.
0: 이 호미가 협상의 방법을 알려주지.
4: 잠깐, 잠깐. 협상 전 신뢰감을 주는 말투와 옷차림은 필수잖아.
2: 와, 호미, 너 정말 멋진걸?
0: 너 너무 예쁘잖아.
4: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자.
0: 좋았어.
2: 와, 건장하다.
0: 오늘 잠깐 호딱초 장원영은 내려놓고
2: 어머.
0: 스티브 잡스하러 활동하도록 하겠어.
2: 좋아요. 시작하시죠.
0: 지금부터 스마트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외감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초등생 스마트폰 보유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0: 몇 퍼센트입니까?
1: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0: 네?
1: 요즘엔 단체 채팅방, 문자, SNS를 통해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유행을 주고받고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다면 저는 친구들이 재밌는 영상도 막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묶고 전서구를 날리고
0: 전서구?
1: 그리고 불을 지펴서 공화를 피우고
0: 공화?
1: 제가 이미 소식을 들었을 땐 그 유행은 장례를 치른 지 오래란 말입니다.
0: 어이쏘! 어이쏘!
1: 두 번째,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연락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스마트폰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 길을 잃었군. 걱정 없지. 지도를 켠다. 여기는 북위 37도, 동경 126도, 서울역이군. 띠띠띠띠. 어머니, 저 서울역에서 길을 잃었어요. 여기서 꼼짝없이 기다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미아가 될 확률 0%! 반대로 스마트폰이 없다면? 엄마?
2: 응?
1: 아빠?
0: 어?
1: 어디 계세요? 난 너무 추워요. 배고파요.
0: 많이 먹은 것 같은데.
1: 배고파요?
0: 에?
1: 배고파요?
0: 내 몸이야! 내 몸이야!
1: 보셨죠? 스마트폰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아직도 필요성을 못 느끼시겠다고요?
2: 어?
0: 어? 오, 귀가 약해다.
1: 나 귀여운데 스마트폰 안 사준다고? 나 지금 되게 귀여운데. 카리나가 할 때는 되게 이뻤는데.
0: 저리 가!
1: 스마트폰이 필요한 이유. 마지막! 귀여운 제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제 모습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체크.
0: 그만 찍어. 용량 다 달겠다.
1: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놓치실 건가요?
0: 아니요.
1: 이상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휘휘 브라보! 휘휘 뒷바람! 휘휘 브라보! 자기야, 나 진짜 너희 어머니도 아닌데 너한테 스마트폰 사줄 뻔했잖니. 너 이 방법으로 휴대폰 바꾼 거야?
1: 이제 다 컸는데 때만 쓸 순 없잖아. 사실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0: 뭔데
1: 그게 뭐냐면 잠깐 너도 고민 있다고?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쓰,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4: 와, 시원해.
3: 스텔라 냉떡볶이.

0: 저는 태어야.
1: 태어는 머리가 정말 커요. 아, 머리가 어? 정말 괜찮아? 커요. 너 저기 간다 태어야.
0: 누구?
1: 태호는 F1 경주차 같은 정나게 에너지가 많은 아이입니다.
0: 이번엔 내 동생 유나야. 얘는 엄청 좋아하는 거는 엄마야.
1: 저희 남편은 아이들이랑 정말 잘 놀아주고 잘생겼었던 그런 남편입니다.

어머 세상에 저렇게 걸어가. 아이고 할머니한테 도 잘하네. 아이고 세상에. 아 이렇게 많이 컸어. 우리 집이 있네.

0: 맞아, 같이 살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은 위에, 시부모님은 밑에 살게 됐고, 3세대가 같이 사는 집이 됐습니다. 먹인.
1: 야.
0: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세요. 아침 준비하는 거 도와주시고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
2: Vielleicht sollte man zum Laden fahren und Brot kaufen.
0: Ah, wir essen heute Brei.
2: Okay.
0: 네. Good
2: morning.
0: 몇 시에 일어났어?
3: 12시 반.
0: 하나도 못 잤어?
3: 응.
0: 큰일 났네.
2: Und wann ist heute Juna aufgewacht, Juna?
0: Juna ist erst 4:20 Uhr, aber wieder eingeschlafen. Gegen 6:30 Uhr.
2: Gut. Ich war auch kurz vor 5 wach und dachte, ich lege Schlüssel raus und dann Schlüssel war schon draußen.
0: 몇 가지 넣지? 이거 넣고.
4: 할머니, 봐봐요. 저기 봐봐요. 할머니, 이리 와.
0: 내가 할게. 가서 보라고. 가서 보세요.
4: 이제.
0: 그거? 그거 노래 나오는 건데? 아, 위인전? 그래, 좋아. 좋아. 너는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좋아하더라, 그치?
4: 아니, 나 여기도 앉을 수 있어.
0: 어떻게, 그렇게 앉을까? 그래, 좋아.

0: 손 써줘.
1: 100까지 했어?
0: 어. 여기 모두 100사람이 있는 거야.
1: 이거?
0: 요거?
1: 이게 뭐 해?
0: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야.
1: 홍길동 뭐야?
0: 부잣집에서 쌀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도 나눠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
1: 왜 울어?
0: 여기에 의자왕이 죽으니까 삼천궁녀도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야. 물에 떨어져서 죽는 거야.
1: 내가 해?
0: 예? 이게 논개라는 여자거든? 나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끌어안고 강으로 떨어지는 거야.
1: 아, 얘도 죽어.
0: 그렇지. 같이 죽어.
1: 왜 같이 죽어? 어,
0: 이 사람을 죽이려고. 어, 물에 빠져서 죽게 하는 거야.
2: 와, 엄마 진짜 많이 가져왔다. 이거 먹어볼래?
3: 네. 여기. 아.
2: 아. 아. 아. 이렇게 햅디야 또.
3: Rettich Kimchi, das hat nochmal dieses extra Textur. Also wirklich diesen Crunch, wenn du abbeißt, dann macht es diesen, also mehr, ja, es macht mehr Spaß, drauf zu kauen.
2: Brot? Mm. Ja? Maschisto? Maschisto, jo! Almoni Kimchi, maschisto, jo!
3: Ich weiß, was ihr nietet.
2: Today, we
3: ordered some. Give me one more. 하나 더? 어. 어.

0: 고마워요. 김치 너무너무 맛있어요.
1: 맛있어. 고마워요. 내가 맛있게 먹어요.
0: 네.
1: 이게 한석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가 봐.
2: 싫어하는 게 아니야. 왜 싫어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나 이런 거 받으려고 일한 거 아니에요.
3: 혜우야, 우리 이제 곧 그리고 밥 먹을 거야?

0: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Good appetit.
2: Good appetit.
1: Good appetit.
2: Good appetit.
0: Yes. 자, 많이.
3: 레터.
0: 응. 어, 많이.
4: 김치 하나 씻어줄까?
1: 감사합니다.
0: 예. 저거 닭고기 엄마. 이게 크림 소스로 시어머니가 만드셨어. 나는 청국장인 줄 알았어. 아, 청국장을 못 가지고 왔어. 아,
4: 괜찮아.
2: 맛있어.
4: 플라이스.
2: 플라이스.
0: 맛있어요.
1: Merci.
0: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이거 마틴이 이렇게 이렇게 한 거라고.
5: 응. 이 김치와 마틴 게 막.
0: 마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어서 와요, 마틴.
6: 안녕하세요.
0: 잘 갔다 왔어요?
6: 오, 진짜 잘 갔다 왔어요. 저는 대여 요나 삼촌 마틴이라고 합니다.
0: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섞어 봐봐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맛있어요?
6: 맛있어요.
0: 예.
6: 저도 나중에 조금 가지고 줄 수 있어요?
1: 나 비에 저 마틴 쓰는 김치 만 한 건.
0: 맛있어요.
1: 응. 역시. I missed kimchi.
5: 우리가 김치가 엄마가 많이 가져올 것 같아서 근 한 달 동안 김치가 집에 없었어.
4: 아이고, 어떡해.
5: 그래서 야니스가 많이 그리워했어.
0: 근데 사위가 유독 좋아하는 게 알타리 김치예요. 사돈 어르신도 잘 드시고 또 우리 딸도 좋아하고 그 사위 많이 먹으라고 나는 한 개밖에 못 먹었어요.
1: Well, hier in Deutschland wir können nicht diese kleinen Rettiche kaufen. Wir haben gesucht, wir haben sogar versucht vor 2 Jahren selbst einzupflanzen, aber es hat auch nicht so gut geklappt. Oh, Oma, Kimchi juseyo. Oma, ah, okay.
0: 저기 길이 젖어서 할머니랑 걸어갈 건데 할머니 꽃 이름도 가르쳐줘. 야.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태우하고 등하원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걸어서 손잡고 꽃도 봐가면서 나무도 이름 대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세요. 이제 아이들 등원 같은 거 도와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0: 가자. 할머니랑 같이 가자.
1: 여도 라이드 로드.
0: 누나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할머니 손 잡고 가자. 자, 자,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자. 저거, 이리 가는 거지? 어, 맞아. 이리 가는 거였어. 가자. 태호야. 태호 아는 노래 있어? 토마토 노래 알잖아.
2: 빨간 발에 무지만 해. 빨간 눈을 입고 색은 달긴 하는 봄이네. 멀쩡히 토마토 나는 자 도시될 거야. 나는 자 춤을 출 거야.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0: 아우 잘했어요. 잘했네. 안 잊어버렸네. 태호야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요거 이거 요거 이게 뭐야 요거. 오, 오, 이게 그렇게 하는 거야?
2: 뭐였고, 여기 우유가 있어.
0: 어디, 어디? 어, 여기 우유가 있구나. 오, 우유꽃.
2: 정말 있다.
0: 오, 거기 또 가서 하자. 오, 오.
2: 오. 어. 나도 해봐.
0: 너도 해봐. 너도 해봐. 오, 됐다. 다 한 번씩 해봐야 되겠다.
1: 여기 마기? 오. Mas tu vari stupo tu omitei savai halmonī, ka jūnai jau jābūt bērndārzā.
2: Jūnā nen... Jūtība ne izstojātē.
0: O, jā.
1: Jā.
0: Manzo, manzo, kāšē.
1: Jā?
0: Jā, jā, jā. Jā, jā, jā.
1: Jā, turi, jā. Tad atā? Jā, mēs skrienam, Jūniņ, mums jātiek ātrāk ir.
0: Harmiņa, anjongi, aži. Urīnu čončoni gadzā, jā.
3: Es savus bērnus vedu uz bērndārus. Cik gadi man bija, ko es vadāju bērnus uz bērndārus? Man galīgi nebija sapnis vest vēl kādu uz bērndārus. Viņai ir viena pati Jona, un viņai tad bija arī Jona bērni, vienīgie maz bērni.
0: 우리는 또 뭐가 있나 한번 보고 가자.
2: 이번엔 큰 것 좀.
0: 큰 거?
2: 할머니!
0: 어!
2: 할머니 나요!
0: 어! 할머니랑 같이 가야지.
2: 오리
0: 있어? 어디? 어, 정말 있네. 크다. 우리 살살 가보자, 살살. 도망가지 않게. 도망가지 않게. 살살, 살살.
2: 쾅! 쾅! 쾅! 쾅! 쾅! 재밌었어.
0: 재밌었어. 그래, 이제 또 가자.
2: 봐봐.
0: 쾅! 와. 뛰어가려고?

0: 그냥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실 사진으로만 보여드렸지 진짜로 보여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둘이서만 가자 데이트를 간 거죠.
1: 기대되네.
0: 나 우리 둘이 너무 놀라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이 자유. 좋아 진짜. 우리 둘이 다닌 적은
1: 없다 없어.
0: 애들 태어나고는 한 번도 없어.
1: 그래.
0: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5년 만이지.
1: 아, 적응해서 좋다.
0: 서울이랑은 다르지. 서울은 조용할 날이 거의 없지.
1: 맞아.
0: 복잡하고 그렇지.

0: 막 오면서 아예 한가하니 조용하니 좋다 이랬는데 그 사람도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1: 그러네.
0: 함부르크 수산시장 이제 피쉬마크트는 굉장히 큰 재래시장이에요. 엄마, 일로 와봐봐. 저 아저씨 재밌어.
2: 아니, 처음으로 얘기해봐.
3: 이야, 샤오마. So, jetzt komm ich da.
4: Da, Leute, wenn man was sehen will, was bin ich? Ich kann es ja auch noch mal zeigen.
1: 아, 원래 독일 시장은 이렇게 시끄럽고 파티 같이 해?
0: 아니야. 원래 독일 시장 이렇지 않아. 여기만 이런 거야. 맞아. 아이고, 사람 많다.
1: 아우, 복잡해. 아우. 여기서 과일 좀 구경하고 가자. 뭐가 있나? 유나 좋아하는 오렌지다. 아, 그러네. 여기 마늘 파네. 무딸기 무.
2: 리아 이거
0: 찍어달래요 본인도. 본인도.
2: 보통 음식점.
0: 계신? 땅 계세요.
1: 뭐야?
0: 선물로 주셨대.
5: Thank you.
0: So confused. 이렇게.
1: 아, 선물 받았어. 재밌네.
0: 아, 재밌다니까.
1: 저 아저씨.
0: 여기 약간 일반 시장이랑 좀 달라. 우리 이제 저기 가가지고 함부르크에 왔으니까 함부르크 그 뭐지? 빵을 한번 먹어봐.
1: 아, 그래. 좋아.
0: 비주얼이 싱싱해. 비주얼이 싱싱해.
1: 우리 줄 섰다.
0: 줄 선 건가, 이거? 저 앞에까지 가야 돼?
1: 그런가 봐.
0: 아, 줄리고?
6: 하로.
0: 합격 비스 마페리.
6: 야.
0: 이거 다 봐. 먹어봐. 이거 생이야, 생. 이 안에 생선이 한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먹어봐.
1: 너무 커.
0: 나 내가 한 입 먹고 줄까?
1: 아유, 이게 무슨 어때? 맛이야?
0: 응? 생선 맛이지, 생선 맛.
1: 생선도, 아유, 이게.
0: 마치 바다에서 바로 이렇게 걸러 올려진 그런 생선. 약간 이거를 해장으로 먹어.
1: 해장으로?
0: 저기서 술 많이 마시고. 여기 와가지고 요거 먹는 거야.
1: 한 번은 먹을 수 있겠다. 두 번은 다시 못 먹겠네.
0: 그래?

0: 작은 홀도 있고 큰 홀도 있고 그래가지고
1: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데인가?
0: 자 여기가 이제 함부르크 시내야. 여기 봐봐. 저쪽에 보이는 게 시청사. 저 초록색
1: 초록색
0: 뾰족한
1: 설탕
0: 시청사. 그리고 그 앞에 까만색 저 더 높은 게 교회인데 그 세계 2차 대전 때 부서져 버려가지고 저거 하나만 딱 남은 거야.
1: 좋다.
0: 나 이렇게 뭔가 여유롭게 걸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1: 그렇지. 태어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0: 풍경을 보면서 여유롭게 걸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1: 좋아. 야. 너무 좋다.

0: 이렇게 좋은 식당도 데려오고.
1: 그래. 근데 엄마가 사주는 거 아니었어?
0: 계산은 엄마가 할게.
2: 내가 고마워야 되는데.
3: 요거 슈니첼이야, 엄마.
0: 슈니첼이 뭐야?
3: 우리나라로 치면 돈가스 같은 건데. 한번 먹어봐. 괜찮아?
0: 괜찮네. 나는 그러면 이거 잘라서 줄게. 이거 먹어봐.
3: 근데 엄마는 그러면은 날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야? 옛날에는 또 딱 그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있는 게 스탠다드였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우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0: 그렇게 힘드는 거는 못 느꼈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를 너무 잘 따라줬어.
3: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죠.
0: 엄하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
3: 우리 엄마가 엄청 무서웠지. 항상 엄마가 좀 무서웠어요.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고 약간 무뚝뚝한 성격이기도 하고 조용하고 엄격한 그런 집 분위기였어요.
0: 좀 엄하게 키웠다는 게 좀 후회가 많이 돼요. 사람 보면 인사를 해야 되고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신경 썼는 게 예절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때 엄마가 그렇게 썼는데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은 내가 좀 심했구나 생각을 하죠.
3: 제가 엄마가 돼서 느끼는 거는 혼자서 이제 뭐 생계랑 그 육아랑 이 모든 거를 다 하니까 되게 외롭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엄마, 나를 봐봐.
1: 우리 엄마 이쁘네.
3: 우리 사진 한번 찍자.

0: 태호야. 태호야.
1: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 보고 싶지.
0: 아,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 태호가 열어보세요.
2: 오!

0: 그래, 맞다, 그거다.
1: 이거다. 이거다.
0: 할머니가 이렇게 잡아야 돼.
2: 손 아프지 않아요?
0: 손 아파.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 우리 발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밟아봐.
2: 발로 꽉 밟아봐.
0: 힘을 줘서.
2: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안 돼.
0: 아, 얘 이렇게.
2: 안 돼. 안 돼.
0: 아, 얘 이렇게 힘들어. 할머니가 한번 해볼게. 우리 뒤꿈치로 콱 이렇게 하는 거야. 태우자 한번 해보자. 다시 발 뒤꿈치로. 그렇지. 발 뒤꿈치로. 그렇지. 아유, 잘했어요. 연아, 해봐. 연아, 해봐.
3: 귀여워.
0: 이거밖에 없나? 할머니 많이 가져온다고 했는데.
4: 주셨네. 아이고, 예쁘다. This is mine. A woman, a woman. How dear. 입어볼래?
0: 아, 좋아.
4: 나 입혀줄까? 아? 입혀줄까? 아유. 입어볼래? 자, 여기도.
0: 와, 자. 아이고, 아이고.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태호하고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태호가 나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전에는 잘 탔는데 지금은 겁이 나서 못 타겠는 거예요. 어, 자전거를 같이 타고 싶고.
1: 할머니 나를 타와.
0: 어, 너무 빠르다, 그치? 아, 이거 잘 타네. 태호가 할머니 타는 거 설명을 해서 줘야 돼. 태호 이리 와봐. 할머니한테 설명 좀 해서 줘.
1: 멈춰서 이렇게 올리고, 그럼 이렇게 돌리고.
0: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 그래서,
0: 어. 아, 그래, 할머니 가볼게. 아이고, 겁나라. 할머니
1: 출발해.
0: 어, 알았어, 할머니 출발할게. 아이고, 다시.
1: 할머니 천천히 해.
0: 어, 알았어, 천천히 가볼게. 와, 왔다. 와, 왔다.
2: 성공!
0: 아이고. 아, 그래. 아이고.
1: 할머니, 잘했어!
0: 겁이 나서.
2: 어때?
0: 사람도 없고 좀 길이 넓었으면 좋겠어. 아무도 없으면 좀 연습을 할겠어.
2: 태호! 할머니랑 파크 여기까지만 갔다 와봐봐. 할머니 자전거 길이면은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 피크닉 도세 하나 만들어줄까?
1: 온 피크닉 데크.
2: 네캔은 여기다 꿔볼게. 자.
0: 아, 그렇게 메고.
2: 하고.
1: 자전거는 타.
2: 갔다 와.
1: 할머니 나요. 나도 여기서 타봐.
0: 오, 할머니는 거기 찻길이 무서워서 못 타. 저 공원에 가서 탈 거야.
1: 타야 돼. 여기부터 공원이야. 이제 타.

0: 여기 와서 탈게.
1: 지금 태호 사는 데는 뒤에 그 공원이 있어서 자연이 너무 좋더라고요.
2: 할머니 봐요.
0: 할머니 갈게.
2: 지금은 익숙한 곳, 우리가 피스넥게 할 거야. 빨리 가요.
0: 빨리 하면 할머니 무서워서 안 돼. 태호야, 천천히 가.
2: 할머니 가요.
0: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자.
2: 할머니 여기서 멈추자. 야, 여기 피스넥게 할 거야.
0: 뭐 하게?
2: 이거 피스닉.
0: 어디서 하게?
2: 여기서?
0: 아, 거기 개떡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 강아지들 와가지고 똥 싸잖아. 저 오리 있는 데로 지나가 보자.
2: 아, 네.
0: 안 그러면 놀이터 있는 데로 가보자.
2: 아, 네.
0: 너는 돼?
2: 내가 혼자 그럼 여기서 피크닉 할 거야.
0: 저기 놀이터 가서 하자.
2: 아니.
0: 놀이터 벤치에 가서 하자.
2: 아니, 여기서 피크닉 해라.
0: 쉽지가 않네. 우리 여기서 할까? 그냥 여기서 피크닉 할까? 그래. 태호가 준비해. 태호 자전거 가지고 와. 이리 자전거를 끌고 와야지.
2: 이렇게 저 제가 이렇게
0: 자
2: 이렇게 이렇게 거꾸리 나시죠?
0: 추워 다 벗으면.
2: 아니 안 벗 안 추워.
0: 안 추워?
2: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할머니 여기 들어가고 싶은 신발 벗어야 돼. 이런 도시.
0: 이야. 우와. 많다.
2: 이거 내 게잖아, 할머니. 이거 두 개 내가 먹을 거야.
0: 하나는 할머니 건데.
2: 아니. 내 거야. 할머니는 이거 먹어.
0: 이건 뭐예요?
2: 맛있어.
0: 맛있어요? 우리 빨리 먹고 이제 가자, 집에.
2: 아니, 안 따다.
0: 안 해도 돼?
2: 안 빨리 먹어야 돼.
0: 빨리 먹고 집에 가고 싶어.
2: 아니. 아니.
0: 천천히 가고 싶어?
2: 나는 놀이터로 갈 거야.
0: 빨리 놀이터 가자, 먹고.
2: 놀이터 빨리 안 가야 돼.
0: 빨리 안 가. 할머니는 빨리 가고 싶어.
1: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딸은 얌전하기만 했는데 태호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호기심이 많고 자유분방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태호를 보면은 굉장한 활동적이고 많이 활동을 해요. 우리 딸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2: 이렇게 해서
0: 자, 갑시다. 할머니들 뛰어.
2: 할머니 와.
0: 또 어디로 가?
2: 개건. 밥 조금만 기다려봐.
0: 여기서 기다려? 아유, 저렇게 뛰어야 되니.
3: 또 슬리웠다. 또 어려운 애 이거 됐어. 오, 예, 왔었다. 오케이. 쉬또 이거
2: 스프. 이거 신품이 두파.
3: 또 내년 몇 월 푸드 쉬다. 쉬또 소리도 없어. 쉬또 갖다 드려. 오케이. 뭐래 쉬 스타일리스트.
2: 야, 봐라 쉬.
3: 너 또 밤에 이게. 오, 슈퍼 링글. 야, 하나 하나 왜 내놓지?
2: 하나 하나. 오케이.
3: 우리는 이게 다들 글루스카스타스는 카스타스. 오케이, 아이폰. 그러니까 글루스카스.
2: 글루스카스.
3: 이야.
2: 할머니. 풀 저 여기 비었어.
1: 어디가 비었어?
2: 내가 풀 저기 밑에 비었어. 나.
1: 어, 비어 있어? 어.
2: 할머니 나.
1: 어, 할머니 좀 이따 내려갈게.
4: 네.
2: 아빠니 건 데이터.
4: 뭐였어?
2: 이거 리스트 곳인데 전국 단 텔레폰. 온 텔레폰 봐요.
5: 어, 엄마 태호가 데리러 올라갔는데 왜 안 와?
2: 할머니 봐요.
6: 아니 하나. 이게 무슨
5: 너무 예쁘다.
4: 따다.
5: 할머니도 모자 쓰고.
2: 어?
5: 어? 어? 세상에. 너무 예쁘다. 오.
2: 멋있지요. 멋있지요. 멋있지요. 멋있지요. 멋있지요.
5: 멋있지요. 멋있지요. 멋있지요. 나 로즈 아마라 그벨보 너들의 띠암 나 하실라 예 아까 이자 혹시
7: Ich bin ja, praktisch doppelter Staatsbürger, zweite Generation in Deutschland jetzt, weil meine Eltern sind ursprünglich aus Lettland gewesen. Also bin ich mehr in Deutschland groß gewachsen als in Lettland, aber die Wurzeln und die Bindung.
5: 어머 세상에
8: 이거 엄마가 집에 돌아가니까 우리끼리 좋은 추억 만들려고 이거 꽃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5: 감사합니다.
8: 거야.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선생님의 기회인지
2: 진짜로 작은 바사니아 기다리소 두대 따가딩 바사니아 기다리소
7: 찢살위슬 찢살골뱀 찢살바삼가양 찢살위슬 찢살골뱀 찢살바삼가양
5: 에이살부 리질레 찢만따골뱀부슈 에서부터
7: 리드레츠 만타 골뱅 부슈
5: 찌찌리즘 이렇게 모닥불 보는 것 오랜만이지?
1: 어, 정말 오래간만이지. 더군다나 집 안에서 이렇게 피워놓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으네.
2: 파파 세이스 문스파가 난 파파 알았는데
7: 벌써 Ja, ich bin sehr glücklich, dass Mama da war.
5: Mama 너무 행복한.
7: Ich merke auch, wie die Kinder es gibt. Und manchmal ja, fühle ich mich ein bisschen schuldig, dass ich einzige Tochter und einzige Enkelkinder ans andere Ende der Welt geschleppt
5: habe. 가끔 외동딸을 애하는데 너무 멀리 데려가.
7: 미안해요, 엄마.
5: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게.
1: 조금 서운한 것도 있죠. 가끔 아프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때는 정말 얄밉더라고요. 우리 애가 미울 정도로. 그러면 내가 뭐라도 음식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물수건이라도 하나 올려주고 그럴 텐데 그걸 못하니까
5: 너도 네. 건강하고 애기들 잘 키우고
1: 그래.
5: 응, 아프지 말고 엄마도 딸. 엄마가 아프지 말아야지 엄마가 아프면
1: 그렇지 엄마도 그렇지.
5: 너무 슬프지 그럼
1: 아프지 않게 노력할게 건강하게
5: 우리 둘 다 건강하고
1: 딸 사랑해
5: 사랑해 엄마
1: 사랑해

0: 은하 사랑해. 사랑해.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치킨.
2: 떼어 할머니한테 얘기해 봐봐.
3: 나는 진짜 할머니 글쓰기네.
2: 할머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대.
4: 그래, 고마워.
3: 혼자 신랑을 낳는데.
4: 그리고 오래오래.
2: 오래오래. 고마워. 근데 태호야, 한국말로 해서 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국말로 해봐봐.
3: 할머니가 나한테 좋은 게 사과, 좋은 게 사과, 진짜 멀리 살아.
4: 멀리 오래오래 오래 살아. 오래오래 살아.
2: 그래. 고마워.
3: 오늘 할머니가 알아줘줘.
2: 아, 안 갔으면 좋겠어 할머니? 할머니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4: 그럼 너무 좋겠다. 할머니.
2: 그래. 할머니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할머니 여기다 묶어 놓을까? 할머니 또 조금 조만간 또 올 거야. 할머니 조만간 또 올 거야. 할머니가 너무 뵙고 싶어서 왔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재롱을 부리는 걸 보니까 막 힘들었던 거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너를 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 건강하게 잘 자라렴.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자.

0: 이반이야.
1: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2: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3: 아이반!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4: 잘 미쳤어?
5: 아이반 뭐 하는 거야?
3: 개다리춤 개다리춤.
5: 뭐해?
3: 우와. 가자, 고, 고!
6: 냉장고 큰 거 하나 골라봐봐. 할머니가 사줄게.
7: Das ist wie gesagt auch nochmal zugeschickt.
0: Ist das schon unser? 이게, 이게야!
6: 이게, 이게, 이게.
7: Hallo, moin.
3: 짜자잔! 이야.
7: Und auch schon. Du hast da gesehen.
8: 생각을 역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리모컨과 LED 터치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게 은은한 무드 등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9: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아, 이래도 되나? 예. AIA 생명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0: 이동하실게요.
9: 네.
11: AIA 생명.
9: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2: 다시 들어가.
11: AIA 생명.
9: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 보험원수 프리미엄 암보험.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생각을 조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3: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4: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3: 아, 이래도 되나?
5: 준비하실게요.
3: 예.
5: AIA 생명.
3: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5: 준비하실게요.
3: 예.
5: AIA 생명.
3: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5: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0: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생각을 요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8: 태어난 곳은 달라도 모든 자동차의 마지막 행선지 폐차장.
9: 무게비의 9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8: 떼어내고 부수고 위험까지 감수하며 버려진 차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들.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여름 김치. 매일 만드는 양이 무려 6톤. 공장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10: 더싼 가십니다.
8: 고된 작업의 연속.
11: 남자들 군대에 가면 화생방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8: 폐차장과 여름 김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1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3: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3: 후원문의 080-961-9595.
1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3: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14: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 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0: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눔 0700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분들의 그 이후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7년 전 보디빌더의 꿈을 안고 살아가던 신희군 기억하실까요? 고등학생 나이에 희소병으로 아픈 엄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또 20대 나이에 갑자기 뇌병변장애를 얻어 매일 눈물로 지내던 다희 씨까지 두 가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 덕분에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와 희망이 찾아왔을지 궁금한데요. 특히 7년 만에 다시 만나는 신희 씨는 그 사이 군대도 다녀오고 어느덧 멋진 20대 청년이 되었다는데요. 먼저 신희 씨부터 만나보시죠. 매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18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18살 탈북소년 이신이라고 합니다. 저의 꿈은 아픈 어머니 위해서 보디빌더 국가대표 꿈입니다.
2: 대단이야. 아유, 대단이야.
0: 엄마 봉숙 씨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소병에 걸려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2: 아, 아프다. 아, 아프다. 불에 타 들어가는 거 찢어지는 것 같아요. 타는 것 같아요. 아. 아. 일주일에 갑자기 저절로 통증이 와요. 이거는 시간대도 없이. 아, 내 다리야. 아, 내 다리야. 아, 내 다리야.
0: 북한에서 굶주림에 몸부림치다 아들 신희를 임신한 채 중국으로 탈북했던 엄마. 하지만 행복도 잠시, 중국 공안에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어렵게 아들을 키워왔었는데요. 급기야 어려운 생계에 일거리를 가릴 겨를도 없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3: 탈북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몸이 다 상한 거예요. 저 없었으면 그렇게 극이까지도 힘들게 돈 벌어 필요 없고, 네, 그렇게 저 때문에 다 고생한 것 같아요.
0: 다행히 신희는 중국에서 태어나 국적을 얻었지만 엄마는 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는데요. 사랑하는 엄마와 아들이 생이별을 하며 두 사람은 수없이 눈물을 쏟곤 했었습니다.
3: 많이 보고 싶었어요. 버스에다가 그때 작으니까 버스에다가 넣어서 내를 데려가 달라고 하고, 그리고 말 잘 듣겠다고, 사가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 아이, 다리 아프다.
3: 금방 갈 거예요, 엄마.
4: 조금 참으세요. 네.
0: 다시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되었지만 몸이 망가진 엄마는 희소병까지 얻어 평생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5: 국소적인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척추에서 기원하는 형태의 통증, 조금 넓은 부분으로 해서 사지의 통증이 다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도가 좀 심한 편에 속하고요. 계속 병원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다량의 약을 타가시게 되면 약값 자체도 이제 이렇게 생활비 자체에서 굉장히 약값이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지원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봉숙 씨한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픈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힘들어하는 신희가 참 안타까웠는데요.
1: 엄마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걸 좀 너무 힘들어요. 네. 빨리 병을 나와서 같이 중구도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네.

0: 그로부터 7년 뒤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는 한 헬스장에서 신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너무 오랜만이에요.
2: 오랜만입니다.
1: 잘 지내셨어요?
2: 네, 뭐 운동하면서 군대 갔다 와 오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지금 몇 살이죠?
2: 저 올해 25입니다. 25이.
1: 방송 나왔던 게?
2: 거의 유치는 전쯤일 겁니다.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0: 이제는 어엿한 20대 청년이 되었는데요.
2: 아, 그때 아픈 거막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시청자님들한테는 제가 힘든 시기에 좀 도움이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어머니 병원 이런 부분에서도 병원비도 많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토록 원하던 꿈도 이뤘답니다.
1: 요즘 좋은 소식이 있다던데요?
2: 그냥 최근에 운이 좋게 군대 갔다 온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복귀해서 운이 좋게 그랑프리 하나 했습니다.
1: 보디빌딩 그랑프리요?
2: 네, 보디빌딩 그랑프리. 체그 1등하고 그랑프리 했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보디빌더의 꿈. 수많은 시간과 땀을 견디며 끝없는 도전을 이어온 끝에 마침내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3: 네, 손목 바로 하고 보죠. 자, 라스트 마지막.

0: 오케이.
1: 오케이.
0: 오케이. 그 이신 선수가 7년 전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학생 시절에 운동하면서 많이 조금 힘들어했고 그리고 이제 가정적으로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힘들었을 텐데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서 그 잘 먹고 잘 운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게 바탕이 돼서 이렇게 좀 좋은 선수로 거듭나는 걸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아, 시청자분들한테 트로피도 보여드려야지. 어? 자.
2: 감사합니다.
3: 아, 이거 이번에 타신 거예요?
2: 맞습니다.
3: 오, 야,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0: 지금은 마이너스 85kg급 체급 1위 한 트로피입니다. 예, 네, 체급 1위.
3: 상 받았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2: 물론, 어머니 생각 많이 들었죠.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네.
3: 어머니 지금 보여드렸어요?
2: 아직입니다. 집 가서 한 부산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0: 잘 가도 온나 엄마 잘 네. 만나보고.
2: 네, 어머니 가고 있습니다.
0: 어, 잘 가도 온나.
2: 네.
0: 어, 수고했다.
2: 네,
0: 고생했다.
2: 가고 있습니다.
0: 잘 갔네.
2: 네, 가고 있습니다.
4: 트로피를 들고 곧장 엄마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은 신희 씨. 좋아하실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니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2: 대회 준비하고 8개월 만에 그렇게 부산에 왔어요. 이 지방에서. 그래서 엄마 보러 왔어요. 뭔가 엄마 보자마자 엄마 울 것 같아요. 만나 왔어요.
5: 와, 이게 뭐야?
2: 앉아있어.
5: 아, 우리 신이 대단하다, 야.
2: 아, 아니.
6: 내가 신이 보면 가슴이 계속 아파서 눈물이 나요.
3: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세요, 신이? 아,
6: 너무 아픈 손가락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 신이만 보면 항상 매일 보자요, 마음이.
2: 울지 마요.
5: 네. 괜찮아, 괜찮아.
2: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5: 엄마.
2: 저도
5: 엄마.
2: 열심히 해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5: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네. 있잖아.
2: 네. 울지 마요. 네.
5: 어, 우리 신이 너무 멋지다. 아, 엄마한테 아니, 항상 아니야. 이런 멋진 트로피 갖다 줬어.
2: 아니야.
5: 트로피가 이게 그랑프리 트로피가 두 번이고요. 그러면 1등은 트로피가 한 다섯 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신이가 앞으로 좀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처럼 자기한테 뭐 기부를 하신 분들한테 그만큼 어려운 분들한테 좀 도와줬으면 바람입니다.
2: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탈북민 가족으로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던 두 사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살아갈 용기를 되찾고 꿈을 이뤘습니다. 부디 이들의 앞날에 더 많은 행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년 전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한 모녀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병변 장애를 얻은 다희 씨는 하반신 마비까지 찾아와 힘겨운 20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7: 영양순 잡고 일어나려고 해도 힘들어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힘이 없어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8: 지금은 상반신 팔은 좀 움직일 수 있고 다리는 아직 못 움직여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가자.
9: 아야.
8: 하나, 둘, 우짜.

0: 믿기지 않은 현실에 엄마는 매일 눈물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1: 다시 또 그때 생각도 나고.
0: 어느 날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중환자실을 오가며 생사의 기로에 섰던 다이 씨. 몸무게가 26kg까지 빠지면서 기억도 일부 잃은 상태였는데요.
1: 여기 병원에 온 것까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이게 실제 상황인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제 친구들을 생각하면 부럽죠. 친구들은 다 일할 나이고 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부럽죠.
0: 딸의 병원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아빠마저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녀는 망연자실했었습니다.
1: 네, 충격이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소중한 걸 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진짜 소중한 존재였는데 저 있을 때 잘할 걸.
2: 그렇게 허망하게 먼저 보내고 우리 아이 다이마저도 그렇게 보낼 수는 여기저기에서 빌려가며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마저 못한다 그러면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0: 다이마는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텼던 엄마.
3: 자, 어떻게? 머리를 준비를
1: 합시다.
3: 눈을 뜨고
1: 번쩍.
3: 그치, 뜨고 일어나야. 으쌰, 으쌰. 확 빼지 말고, 그치? 만세. 자, 내려놓고.
1: 돈님 만세.
3: 갑자기? 응. 자, 똥님 만세.
1: 똥님 만세.
3: 쉬고, 쇼주. 괜찮아요?
1: 아파요. 운동치료 하면서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전에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하지만 끝없는 투병에 하루하루가 참 막막했었습니다.
4: 지금 가장자리로부터 피부 차오른 거는 상당히 1cm 이상 많이 차올랐잖아요. 그동안에. 확실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욕창의 크기도 한 10cm 이상 큰 상태로 뼈가 다 드러나고 주변에 엉덩이 살도 너무 말라갖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항상 이게 상처가 열려있는 거고 그 바닥 부분은 바로 청골, 뼈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골수염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염증이 더 퍼지면 폐혈증의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까지도 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과적 문제가 많이 호전이 돼서 충분히 수술 받고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5: 수술하려면 수술비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으면 정말 다이한테 미안할 것 같고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0: 1년 뒤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1: 아, 안녕하세요. 정태희요. 네. 네네, 오랜만이에요. 네, 다이안.
2: 아, 다이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다이쥬, 환영합니다.
2: 얼마나 좋아지셨어요?
3: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몸 이동할 수는 있어요.
2: 아, 그럼

0: 상체는 좀 자유로운 편인가
1: 보네요. 네, 상체는 자유로워요.
2: 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 끝에 다이씨의 움직임이 많이 좋아질 수 있었는데요. 가족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참 뿌듯합니다.
3: 어우, 잘했어, 우리 다이. 오, 또 누워, 이제. 다리 올리고.
1: 한두 번이야, 이게.
3: 아이고, 올려. 옆에.
1: 예전에 위해서는 다리 힘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3: 일어나서 그림 스케치 하자.
1: 응? 진짜?
3: 응. 오차. 응. 잘했어.
0: 혼자 일어나시네.
2: 얼마 전부터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데요.
3: 지난번에 가해서 아, 다이가 예전에 디자인도 하고 했던 아이라 이거 하고 싶을 때 이제 아마 드로잉이 이제 조금 나아진 다음부터는 좀 드로잉도 좀 하고 뭐 작업도 좀 하고 있어요.
0: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네요.
3: 그죠? 예전에 비해서는 연필도 못 잡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2: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욕창 수술을 무사히 받게 된 결과입니다.
1: 욕창이 많이 나아지면서 일단 더 좀 앉아있는 게 자유로워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2: 하루하루 꿈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데요.
3: 지난 1년 동안 많이들 도와주셔서 재활치료 하는데도 다이가 좀 금전적인 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재활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휠체어만 계속 타지 않고 이제 걷는 연습을 더 많이 하면 이제는 걸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2: 요즘 걷기 연습에 푹 빠졌다는 다이 씨.
3: 자, 다이야, 운동하자. 이제 왔으니까. 자, 팔. 운동 얼마나 할까?
1: 짧게.
3: 에, 짧게 하면 안 되지. 15분 하자. 어? 열심히 합시다.
4: 어, 하나, 둘, 셋. 으쌰! 으쌰! 그지? 엄마 이제 잡고.
3: 어. 한 발짝만 뛰어봐. 한 발.
1: 한 발.
3: 어, 한 발. 아이고, 많이 힘들어.
1: 언니 할 수 있어.
3: 응.
1: 말.
3: 아이고, 또. 한 발. 말. 어, 말 더. 으쌰. 어이구, 잘하네, 우리 다이.
1: 할 수 있다.
3: 어, 할 수 있다. 어, 말 더. 오, 잘했어. 하이파이.
2: 언젠가 마음껏 걷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데요.
1: 짱대랑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 저희 너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고 욕조수술도 하고 해서 내가 이제 좀 힘도 얻고 해서 좀 저희도 이제 기분도 좋고 실제로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걷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꽃다운 20대 나이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다이 씨와 그 곁에서 딸의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엄마. 앞으로 모녀의 앞날에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5: 두 가정 모두 희망을 되찾은 모습에 보는 저도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신희 씨는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엄마의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운동에 전념한 끝에 오랜 꿈이었던 보디빌더의 꿈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이 씨 역시 꾸준히 재활치료를 이어오며 이전보다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두 가정 모두 아직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남아있습니다. 엄마 봉숙 씨는 여전히 희소난치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이 씨 역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다윗 씨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긴 재활의 과정 속에서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진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나눔 0700을 통해 이어진 이 인연이 앞으로도 두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라며 신희 씨와 다희 씨의 앞날에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봤어?
1: 잘 봤지? 이렇게 슝
0: 쏙
1: 올려봐. 쏙
0: 내가 꺼야. 내가 꺼야. 내가 꺼야.
1: 해봐.
0: 뿅.
1: 잘했네.
2: 다이도 콘서트 좋아하고 저도 콘서트 좋아하니까 둘이 함께 콘서트 걸어가서 가서 좀 듣고 싶어요.
3: 걸어서 가시죠.
2: 네, 직접 걸어서.
4: 여러분 꿈과 목표 있다면은 그거를 집착을 하시고 그거를 끝까지 하다 보면은 성공하실 겁니다.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5: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6: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페이첵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닥터 지바고 2부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11번째 엄마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7: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8: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8: 후원 문의 080-961-9595
7: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8: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9: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아, 더워.
3: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4: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슴 안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ve. 더 2027 다슴.
5: 롱.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6: 치킨 이름이 왜 이래?
8: 저기요. 저거 누구예요?
9: 아, 데이터 트래커인데요. 인터넷만 하면 귀신같이 따라와요.

0: 양배추, 당근, 바지, 감자, 에어, 마녀 스프. 귀찮은 건 그만.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마녀 스프. 칼로리 다운.
1: 이게 55칼로리 나고?
0: 즐기세요. 더 가볍게. 라이트 앤 조이
2: 오뚜기. 오직 LG만이 가능한 정수. 기름때를 닦아도 남을 수 있는 기름맛까지. 청소 중 분사되는 100도씨 무빙 스팀으로 강력한 오염 걱정까지 증기처럼 사라지게. 청소 후 히든 스테이션에선 100도씨 살균 스팀으로 유해균까지 제거. 세계 최초 100도씨 투웨이 스팀으로 가능한 독보적 청결 로니.
3: 그럴 때 있잖아. 그냥 막 끝까지 달리고 싶을 때. 고기 끝까지. All meat. 도우 끝까지 간다. 육향의 진한 풍미가.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존스.
4: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반찬계의 미슐랭 셰프 민요한이 알려주는 든든하고 건강한 밥상. 우렁된장을 활용한 핑거푸드. 향긋한 케일에 돌돌 말아 한입에 쏙 먹는 우렁된장쌈밥부터 무더운 날씨에 묵사발 한 그릇으로 더위 타파. 동치미 국물을 활용해 새콤한 맛이 일품인 도토리 묵사발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4: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5: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아니, 저는 이렇게 요리계 아이돌분이 나오신 줄 알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요리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쫄깃한 우렁 된장 쌈밥. 여름철에 아주 잘 어울리는 요리인데요. 무엇보다 질기지 않고 적당히 쫄깃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재료를 살펴볼까요?
5: 재료는 표고버섯하고, 네? 애호박, 양파, 그리고 감자, 네. 그리고 마늘종하고 고추, 우렁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오, 아주 신선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의 재료들도 한번 볼까요? 네.
5: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저희 재료는, 네, 이제 감자 간 것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4: 오, 감자 간 거? 그 다음에 생감자 이렇게 두 종류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우렁 된장 쌈밥을 더 맛있게 해주는 감자 비법까지 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5: 네.
4: 자, 일단 채소부터 손질하실 건가요?
5: 네, 채소부터 간단하게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자, 어떤 것부터 하실지.
5: 일단은 채소들을 다 한번 깍둑썰기를 제가 다 할 거고요.
4: 네.
5: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물에 씻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키친타월로만 제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4: 네.
5: 물에 씻게 되면 사실 버섯에 물이 금방 먹기 때문에,
4: 네,
5: 이제 간단한 건 행주라든지 아니면 키친타월로 좀 이물질 같은 경우만 간단하게만 닦아주시면 되고요.
4: 네.
5: 그리고 이제 속에 깊이 박혀 있을 때는 살짝 톡톡톡 쳐서,
4: 네,
5: 이렇게 안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4: 네. 이런 식으로 자, 깨끗하게 표고버섯을, 네, 손질해주고요. 이 표고버섯이 향도 굉장히 좋고 씹는 식감도 좋죠?
5: 네, 맞습니다. 일반 버섯보다도 사실 식감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표고버섯을, 네, 사용하시면 좀 고기 같은 식감도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맞아요. 강된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모로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5: 네. 그래서 깍둑썰기 할 때는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일단 길게 썰어주시고 한 번에,
4: 네,
5: 옆으로 작게 썰어줄 예정이고,
4: 네,
5: 전 조금 더 빨리 끝내는 요리를 위해서 사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제가 오늘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 맞아요. 많은 분들이 요리를 또 간단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해서 먹는, 네, 걸 좋아하기 때문에,
5: 네,
4: 이렇게 맞춰주시는 걸로. 버섯 향 정말 좋아요. 표고버섯 향, 그렇죠? 네.
5: 생으로 먹어도 지금 되게 맛있을 때라서.
4: 맞아요. 자, 이 다음 어떤 거 손질하면 좋을까요?
5: 네. 애호박 같이 손질 한번 해보도록
4: 해볼까요?
5: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식을 되게 좋아했어서,
4: 예,
5: 이제 미국에서 요리학교는 나오긴 했는데,
4: 네,
5: 한식에도 항상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4: 맞아요. 외국 친구들도 우리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5: 네, 맞습니다. 저도 친구들한테도 강된장도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4: 예,
5: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4: 너무 맛있대요?
5: 네.
4: 그렇죠. 우리의 맛이 최고죠.
5: 그래서 애호박도 이제 간단하게 사이즈를 조금, 예, 썰어줄 예정이고.
4: 지금 이제 표고버섯하고 크기를 맞춰주시네요.
5: 네, 맞습니다. 일단 채소가 익을 때 좀 균일하게 익으면 좋기 때문에 비슷하게 썰어주면 좋고,
4: 네,
5: 한 번에 같이 넣으실 거면 좀 안 익는 재료들은 조금 더 작게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감자도 같이 한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익는 정도에 따라.
5: 네. 저는 한 번에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감자는, 네,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제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감자도 넣어주시고. 자, 일단은 우리가,
5: 네,
4: 그냥 생감자도 있고 저희가
5: 간 감자도,
4: 간 감자도
5: 있습니다.
4: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유는,
5: 네,
4: 필요하실 때 또 말씀해 주세요.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5: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자는 지금 다른 채소들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제가 썰어줬습니다.
4: 아무래도 단단하니까.
5: 네.
4: 선생님, 아까 애호박은 미리,
5: 네,
4: 그 씨를 좀 발라놨죠?
5: 네, 제가 씨를 발라서 제가 제거를 한 다음에,
4: 네,
5: 썰어줬고,
4: 네,
5: 씨를 뭐 같이 넣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씨를 넣게 되면 사실 좀 많이 물컹물컹한 그런 식감들이 있기 때문에 씨는 제거해주고 썰어줬습니다.
4: 네. 이 재료들을 보면 저희가 늘 집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사실 우렁만 이제 저희 또 따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은데.
5: 네, 맞습니다. 양파도 이제 금방 익는 재료이기 때문에,
4: 네,
5: 사이즈는 조금 더 크게 제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4: 사이즈는 더 크게. 네.

0: 그리고 먹을 때 이렇게 크기가 균일하면 뭔가 음식도 정갈하고
1: 네, 그렇죠?
0: 보기도 좋죠.
1: 담은 새도 좀 더 이쁘기 때문에.
0: 네. 네, 다음은
1: 그렇게 하고 이제 마늘종 같이 잘라주겠습니다.
0: 마늘종, 네. 마늘종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1: 네, 사실 이제 우렁쌈밥 할 때 마늘종을 잘 넣으시진 않는데,
0: 네네.
1: 저는 어쨌거나 조금 더 아삭한 그런 식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0: 맞아요.
1: 마늘종도 좀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마늘종의 식감이 약간 오독오독한 식감도 네. 있고 약간 알싸한 식감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알싸한 맛도 있고,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또 이렇게 함께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요리도 그냥 꼼꼼하게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리할 때 좀 간단하게 하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0: 예.
1: 좀 간단한 방법들로 오늘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제가 고추는 지금 이제 홍고추하고 일반 청양고추 두 개 준비했고 작은 사이즈로 같이 좀 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작은 사이즈로. 그러게요. 이 강된장은 일단 그 강된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이 씹히는 맛이 또 좋거든요.
1: 네.
0: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강된장이랑 밥만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요리하고 좀 나중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이거는 고명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그 우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어떤 우렁이 신선한 우렁인지.
1: 네. 우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사이즈가 더 크고 통통할수록 조금 더 식감이 좋고 맛이
0: 예, 예.
1: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손질이 잘 된 우렁을 사용을 하시면 집에서도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런 것들로만 같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데쳐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지금 우렁 같은 경우는 살짝 데쳐서 손질이 된 이제 냉동된 우렁을 전 사용을 했는데
0: 네네.
1: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모래라든지 식감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1: 저는 이제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주고 좀 비린맛도 먼저 좀 더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좀 붙어있는 점액질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네.
1: 끓는 물에서 같이 데쳐주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0: 오, 그럼 네. 한번 데치러 가볼까요?
1: 네. 한번 데치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이미 한번 살짝 데쳐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1: 네, 맞습니다.
0: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모를 불순물과 그다음에 약간의 비릿한 향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걸 날려주기 위해서.
1: 네, 맞아요. 물이 끓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우렁이를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우렁이를 넣고 자 물론 깨끗하게 나오긴 했어요 지금 그렇지만
1: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네. 비린내를 조금 더 제거해주기 위해서
0: 아 살짝 날아가네요 네. 지금 예
1: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비릿한 향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예, 예.
0: 이런 과정이 확실히 깔끔하게 네.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1: 네
0: 바로
1: 이렇게만 하고 차가운 물에다가 바로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렁까지 저희가 살짝 데쳐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1: 네,
0: 이렇게 만들어봐야죠.
1: 네, 우렁이까지 이제 같이 데쳐졌으면 사실 요리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 예.
1: 이제 바로 이제 조리만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모든 재료를 갖고 와서 한번 조리해보도록 할게요.
1: 물을 조금만 올려놨고,
0: 예.
1: 지금 이제 물이 끓기 전에 다시마를 한 장만 넣은 다음에 육수를 제가 조금 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0: 강된장에도 그냥 물이 아닌 육수로.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럼 더 맛있겠어요. 정말 네. 오늘 들어가는 재료가 다 먹음직스럽고 우리가 좋아하는 재료들이고 육수까지 되니 네. 얼마나 맛있겠어요.
1: 네.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뭐 끓기 전에도 넣으셔도 괜찮은데
0: 예?
1: 육수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차가울 때부터 같이 넣고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이 끓고 한 2, 30초 정도 지나면 바로 다시마를 빼주셔도 좋고 다시마 같은 경우는 끓는 물에서 오래 끓였을 때 사실 점액질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간단하게 육수만 뽑고 바로 빼주셔도 됩니다.
0: 네.
1: 이제 여기다가 준비됐던 채소들을 같이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요, 이제 들어가는 순서들이 네. 궁금한데 어떤 것부터 네. 넣어야 하나요?
1: 일단은 감자가 가장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감자를 먼저 네.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0: 감자 넣어주시고
1: 네. 이제 표고버섯하고
0: 네 표고버섯
1: 그리고 애호박
0: 애호박
1: 그리고 양파
0: 네
1: 그리고 마늘종까지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0: 마늘종까지. 아, 정말 이 외에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식재료 혹시 냉장고에 있는 재료가 있다면 넣어도 네.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당근이 항상 조금씩 남아요.
1: 네, 당근도 넣으셔도
0: 예,
1: 괜찮고
0: 예.
1: 아니면 뭐 대파라든지 사실 어떤 것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일단 고춧가루하고
0: 고춧가루
1: 그리고 설탕.
0: 약간의 단맛이 있어요, 그렇죠?
1: 네, 약간 설탕 넣었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짠맛 같은 경우는 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소금이라든지 간장을 넣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된장을 저희가 네,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0: 맞아요.
1: 이제 기본 밖에서 파는 시판용 된장하고 집된장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네, 이유가 뭔가요?
1: 네, 사실 염도라든지 맛이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0: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1대1로 같이 섞어서 넣어줬고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집된장으로만 이용하셔도 괜찮은데
1: 네?
0: 집된장이 사실 집마다 염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염도에 따라서 조금 더 양을 조절을 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1: 맞습니다. 가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참기름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 물엿인가요?
0: 네, 죄송합니다. 네. 물엿까지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뚜껑을 덮고 한 네. 10분 정도 내외로만 끓여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채소가 이제 끓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 네?
0: 한 중불로 줄여주신 다음에 사실 10분 정도만 뚜껑을 닫고 끓여주시면 네. 나머지 재료들이 다 익을 것 같습니다.
1: 자, 셰프님 이제 끓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 네.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요.
0: 네, 이제 사실 10분 다 끓어서 나머지 재료들은 다 익었고
1: 예.
0: 농도가 사실은 조금 약간 아직은 묽은 상태.
1: 아직은요. 저희가 네. 그렇게 10분 끓였는데도.
0: 네, 맞습니다.
1: 채소는 다 익은 것 같거든요.
0: 네, 채소는 지금 다 익은 상태고.
1: 예, 예.
0: 이제 나머지 재료들만 같이 넣어주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1: 자,
0: 이제 이 상태에서
1: 물어.
0: 조금 전에 데쳐놨던 바로 우엉을 바로 넣어주면 되고요.
1: 네.
0: 이제 우렁을 처음부터 넣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질겨질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사실 깔끔한 상태로 가려고 하면 추후에 조금 우렁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렁 넣은 후에 몇 분 정도만 네. 이렇게 해주시나요?
0: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농도만 잡히면 바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농도를 전분이라든지 맞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잡곤 하시는데
1: 예?
0: 저희는 이제 감자가 베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 감자를 사용을 해서 나머지 이제 농도를 예. 맞춰줄 예정입니다.
1: 아, 그래서 이 간 감자를 준비하셨구나. 아, 전분도 좋지만 이 감자가 들어가면 농도가 잡히니까.
0: 네, 맞습니다.
1: 이건 어느 타이밍에 넣으면 돼요?
0: 지금 바로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1: 네.
0: 감자 전분으로 하실 때는 물에다가 이제 한 1대 3, 4 정도 비율로 이제 섞어주시고 한두 숟갈씩 넣어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오.
0: 감자 전분을 바로 넣고 농도를 마지막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자를 활용해서.
0: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 바로 드셔도 되는데
1: 네.
0: 조금 더 맛있게 드시려고 하면 사실 익은 감자를 조금 더 으깨 주신 다음에 좀 더 묽게 되게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1: 그러게요.
0: 근데 오히려 깔끔하게 보이실 것 같으면 이 상태로 바로 드셔도 되고요.
1: 이야, 진짜 푸짐하네요.
0: 네.
1: 참기름은 어느 타이밍에 넣는 거예요?
0: 네, 이제 불을 지금 다 껐고
1: 네.
0: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을 끈 상태에서 참기름을 넣고 그냥 향으로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참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는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한 번에 다 넣었다가는 이 재료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향 같은 것들이
0: 맞아요, 네.
1: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0: 네. 이거는 이제 한번 놔두고
1: 네.
0: 옆에서 이제 케일쌈을 같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케일쌈 준비해볼게요. 자, 셰프님 오늘 특별히 쌈밥에도 여러 가지 이제 쌈채소들이 들어가는데 케일을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0: 네, 사실 케일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이제 쌈채소들이면 다 만드셔도 괜찮은데
1: 네.
0: 이제 케일로 쌌을 때 사실 모양이라든지 색깔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이쁘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오늘 케일로 준비를 했고 케일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하게만 데쳐줄 거기 때문에
1: 예.
0: 물이 끓으면 물에다가 케일에 살짝만 간이 밸 수 있도록
1: 예.
0: 그 소금을 또 넣어주고
1: 맞아요. 생으로도 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약간 그 쌉쌀한 향이 너무
0: 맞아요.
1: 강해서 네.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니 네. 한번 데치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0: 바로 이제 그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니, 데치니까 케일 색이 더 네. 푸릇푸릇해지는 것 같아요. 네.
0: 데치자마자 이제 색이 조금 더 밝아졌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 숨이 살짝만 죽고 이제 휘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냥 바로 빼셔도 됩니다.
1: 오, 요 타이밍에. 이렇게 해서 이제 쌈밥을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0: 네. 밥에는 간단하게 이제 소금하고 참기름으로만 제가 간을 살짝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소금은 이제 한 꼬집 정도만 제가 같이 이제 준비했고요. 일반 맛소금이나 꽃소금 고운 걸로 같이 준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밑간을 살짝.
0: 네. 하고 참기름하고 소금을 지금 같이 넣은 상태고
1: 네.
0: 밥은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질 수 있도록 조금 풀어주면서 같이 제가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밥 간이 끝났고
1: 예?
0: 이제 장갑 한번 끼고 살짝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한 입에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양만 제가 할 거고
1: 네.
0: 이제 케일이 쌌을 때 바깥면이 좀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색이 진하고 조금 밝은 쪽을 바깥쪽으로 갈 거고
1: 예?
0: 이 입 안쪽으로 제가 밥을 넣어서 한 입 사이즈로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이제 밥은 사실 손으로 그냥 한 입 사이즈로만 오히려 말아주시면 괜찮고
1: 한 입 크기
0: 네.
1: 예.
0: 가운데다 넣으시고 한쪽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1: 예.
0: 그다음에 나머지 사이드를 잡으면 사각형이 되는데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한 번 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시면 모양 자체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1: 예.
0: 만드실 수 있습니다.
1: 오, 진짜 되게 아니, 초록색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채우비 하고 있으면 항상 다른 프로그램 나가면 요리 잘한다는 이야기 막 들어가지고 이런

0: 일단 함께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1: 네. 네. 이렇게, 오, 너무 예. 이쁘게 잘 됐네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케일 쌈은 다 준비가 됐고, 네. 이제 바로 플레이팅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덮밥처럼 먹어도 맛있겠어요.
1: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숟가락으로 쌈밥하고 하나씩 같이 떠서 그러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쌈채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김에랑 같이 강된장 넣고 밥이랑 싸먹어도 맛있을
1: 네,
0: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쌈밥만 같이 위에다가 하나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떻게 이렇게 초록초록 할까요? 이야, 너무 예쁘네요. 맛도 좋고 건강도 좋고, 그쵸? 이 케일 쌈밥이 우렁 된장과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싸서 해놓으면 네. 밖에서 먹기도 좋고 이 핑거푸드처럼 한 입에 먹기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하고 이제 조금 전에 썰어놨던 고추를 위에다가 살짝만 뿌려줄 예정이고요.
0: 네.
1: 됐고
0: 우리가 먹던 쌈밥의 느낌이 아니에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1: 네.
0: 분위기가.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우렁 된장 쌈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우렁 된장 쌈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은 키친타월로 닦은 뒤 작게 깍둑 썰어줍니다. 애호박, 감자, 양파는 깍둑 썰고 마늘종은 송송 썬 뒤 홍고추, 청양고추는 다져주세요. 끓는 물에 우렁이살을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 우렁이살은 끓는 물에 데쳐야 불순물과 점액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물에 다시마를 넣고 끓으면 건져주세요. 끓는 물에 감자를 넣고 1, 2분 정도 끓인 뒤 표고버섯, 애호박, 양파, 마늘종을 넣어 끓여줍니다. 고춧가루, 설탕, 집된장, 시판용 된장, 물엿을 넣어 중불에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우렁이살, 간 감자를 넣어 섞은 뒤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케일을 1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밥에 소금,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케일 위에 밥을 한 입 크기로 뭉친 뒤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우렁 된장을 담고 쌈밥을 올린 뒤 송송 썬 홍고추, 청양고추를 얹고 통깨를 뿌려주면 우렁 된장 쌈밥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이 살얼음 동동 띄워 먹는 도토리 묵사발은 생각만 해도 시원한데요. 이 더운 날 밥하기 귀찮은 날 정말 좋은 요리일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재료를 볼까요?
1: 네. 오늘 준비한 재료는 동치미 육수하고 네. 도토리묵, 오이, 그리고 상추,
0: 네.
1: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재료로는 김가루하고 그리고 김치, 참기름, 설탕, 참깨 준비했습니다.
0: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어렵게 육수 낼 필요 없이 시판 냉면 육수를 이용하면 이 더운 날 아주 간편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자, 셰프님 어떤 거 먼저 하면 될까요?
1: 네, 저희는 사실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재료는 다 준비가 됐고
0: 네.
1: 손질만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재료 손질부터 보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재료 오이가 이렇게 있어요.
1: 네.
0: 자,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1: 이제 오이를 간단하게 썰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상추도 썰어서 위에 고명만 얹어줄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 간단하게 채썬은
1: 네.
0: 일단 오이는 여름 음식에 정말 최고죠. 예.
1: 네. 근데 이제 재료를 써실 때도
0: 네.
1: 묵하고 사이즈가 비슷하게 썰어주셔야지 사실 드실 때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한 번에 같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사이즈도 비슷하게 같이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재료들의 크기를
1: 네.
0: 그다음에 무슨 상추예요?
1: 이거 이제 로메인 상추인데
0: 네.
1: 이제 집에서는 뭐 일반 꽃상추라든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쌈채소들 같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울리는 쌈채소들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메인 재료인
0: 네.
1: 묵인데요.
0: 도토리 묵. 예. 네.
1: 이제 묵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딱딱하기 때문에 지금 예. 드셔도 되는데 식감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0: 예, 맞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도토리 무게 이 식감은 굉장히 쫀득쫀득한 식감을 좋아하잖아요.
1: 네, 맞아요. 지금은 사실 좀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먹을 사이즈로 자른 다음에 간단하게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반 칼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네. 저는 오늘 묵 전용 칼이 있어서 맞아요. 모양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내본 다음에 같이 준비를 했고
0: 이 도토리 묵은 정말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또 무엇보다 이 여름철에 칼로리가 낮아서 좋잖아요.
1: 네, 맞아요. 이 상태로 바로 이제 넣으셔도 괜찮은데 면처럼 드실 수 있게끔 사이즈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맞아요. 면처럼 이렇게 젓가락처럼 네. 이렇게 젓가락으로 퍼올려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1: 지금 이제 묵 상태에서 예. 드셔도 되는데 조금 식감이 쫄깃쫄깃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친 다음에
0: 먹어볼게요.
1: 하겠습니다.
0: 정말 탱글탱글하고 지금도 탱글탱글한데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1: 이 상태에서 지금 물이 살짝만 이제 끓을 예정이고 살짝만 그냥 씻어준다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만 넣어줄 거고요. 예.
0: 뜨거운 물을 살짝 끼워 얹어주듯이. 네. 근데 확실히 아까랑은 달라요. 네.
1: 지금 넣자마자 이제 네. 바로 이렇게 휘는 그런 촉감을 봤었을 때 네.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고
0: 더 탱글탱글하고 약간
1: 네. 목도 바로 뜨거운 물에서 건지자마자 차가운 물에다가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0: 그래서 더 이상 익지 않도록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도록 네. 식혀줄게요. 이 김치를 준비했어요.
1: 네. 이제 김치는 좀 신김치를 준비를 했고 네. 신김치 같은 경우를 좀 올렸을 때 좀 네. 너무 식거나 아니면 그런 좀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사실 국물에 섞이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위에 김치의 양념들을 살짝만 걷어주고 그다음에 좀 잘게 썰어줬습니다.
0: 이거 더 안 써실 거죠?
1: 네, 묻히겠습니다. 저쪽에다가. 그리고 설탕은 이제
0: 약간의 단맛이 네, 들어가야 돼요.
1: 약간만 넣어줘서 예. 신맛을 잡을 때 사실 설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넣어줬고 네? 그리고 고소한 향을 좀 넣어주기 위해서 참기름도 살짝만 넣어서 네. 김치의 간을 기본적으로만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재료들은 다 끝났고 네. 바로 이제 접시에 담아서 네? 묵사발을 완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데쳐서 식혀놓은 도토리묵을 같이 넣어줄 거고
0: 자 우리가 늘 먹는 오이 들어가고요. 여름에 딱 어울리는
1: 오이뿐만이 아니고 사실 네. 좋아하시는 그냥 채소를 위에 고명으로 같이 얹으셔도 좋습니다.
0: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항상 이렇게 찬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1: 그리고 이제 준비해놓은 상추하고 예. 그리고 이제 김가루하고 예. 그리고 준비해놨던 신김치 예.
0: 요럴 때도 신김치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1: 네, 그래야지 예. 이제 다른 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도 또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예. 때문에 김치만 올려주고 이제 마무리로 깨로 넣어준 다음에 이제 바로 드시기 전에 육수만 바로 부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0: 먹기 전에 네. 자, 한번 육수 한번 부어볼까요? 이렇게 더운 날에 그냥 한 사발 딱 들이키고 예, 맛있게 도토리묵도 그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제 냉동실에 살짝 얼려놨던 육수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저는 약간 얼음이 낀 상태로 같이 준비를 했고 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도토리 묵사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도토리 묵사발이 완성됐습니다.
2: 도토리 묵사발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이는 채 썰고 로메인 상추와 도토리 묵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뜨거운 물에 도토리 묵을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김치에 설탕,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때 김치의 양념은 조금 걷어내야 깔끔한 국물을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물기를 제거한 도토리묵을 담고 오이, 로메인 상추, 김가루, 김치, 통깨를 올린 뒤 동치미 육수를 부으면 도토리 묵사발이 완성됩니다. 요리 초보자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민요한의 친절한 레시피. 모든 밥상에 잘 어울리는 깔끔한 반찬. 쌈용 배추를 사용해 더 달큰하고 맛있는 배추 겉절이부터 한 가지 반찬으로 간식까지.

0: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 반찬. 멸치를 넣어 입에 더 착착 감기는 매콤 멸치 달걀장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1: 네. 셰프님, 이 깔끔하게 입맛을 잡아주는 반찬으로 겉절이만한 게 없는데요. 자, 아삭하고 향긋한 배추 겉절이 재료를 볼까요?
2: 네, 이제 배추는 단맛이 강해서 쌈 전용 배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많이 나오는 부추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1: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양념 재료들이 있는데 원래 젓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젓갈이 안 보여요.
2: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젓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싫어하셔서 사실 겉절이를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예, 예.
2: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늘 새콤달콤하게 간단하게 무칠 수 있는 이제 네? 배추 겉절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니까 식초가 들어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식초하고 예? 간장하고 베이스로 해서 새콤달콤한 이제 겉절이를 만들 겁니다.
1: 이 상큼한 겉절이는 입맛까지 확 살려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배추 겉절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2: 네.
1: 오늘 어떤 배추를 준비하셨다고 했죠?
2: 이제 배추는 사실 큰 날배추도 있는데 오늘 예. 좀 자그마한 배추를 제가 준비를 했고.
1: 그러게요. 너무 귀여워요.
2: 네.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이 되게 안에가 노란 부분들이 좀 꽉 차 있는 그런 배추가 되게 단단하고 맛이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오늘 이런 꽃배추 같은 걸로 준비를 했고
1: 네.
2: 이제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썰어서 겉절이를 할 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자르고
1: 예.
2: 사실 이제 이렇게 자를 때 줄기 부분만 좀 많이 자르게 되면 줄기 따로 좀 이파리 따로 그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2: 네, 자르실 때는 이제 같이 여기하고 또 곁들이셔서 드실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하면 식감을 또 여러 개를 즐기시면서 같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이렇게 김치를 겉절이 이렇게 뭐 옮겨 담다 보면은
2: 네.
1: 이파리 부분 이파리 부분만 남고 줄기는 줄기만 남아서. 조금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2: 맞아요, 네.
1: 이렇게 손질을 하면 좋네요,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절여주는 과정까지도 제가
1: 생략을 했기 때문에
2: 예. 바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1: 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저희가 이렇게 썰어봤고요. 배추까지 준비가 됐어요.
2: 이제 사실 이제 또 집에서 드실 때는
1: 예.
2: 이걸 살짝 지금 바로 드실 거면 오히려 절이지 않고 드시는 게 좀 더 식감이 좀 더 좋고요.
1: 네.
2: 조금 나중에 드실 거면 사실 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소금을 살짝만 넣고 절으신 다음에
1: 네.
2: 그다음에 양념을 같이 무치셔도 좋습니다.
1: 먹는 기간에 따라서
2: 네 맞습니다.
1: 소금을...
2: 저희는 오늘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1: 네.
2: 절이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이제 양념을 무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배추는 이렇게 손질을 해봤고 부추도 네. 한번 썰어볼까요?
2: 네. 부추도 이제 배추하고 같이 곁들일 수 있도록
1: 네.
2: 그냥 한입 사이즈로 두 마디 정도 사이즈로만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추의 향이 정말 좋죠. 또 때에 따라서 쪽파도 들어가나요?
2: 네, 부추를 넣어도 좋고요.
1: 네.
2: 아니면 쪽파라든지 아니면 실파 네.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겉절이를 해 먹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싶은데 벌써 재료 손질이 끝났어요.
2: 네.
1: 자, 그럼 이제 겉절이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순식간에 겉절이가 준비가 되는 게 신기해요. 자, 양념을.
2: 네. 이제 사실.
1: 네.
2: 네, 이제 집에서 사실 겉절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되게
1: 네.
2: 조금 어렵고 김치 담그고 그런 느낌이 많이 나실 수가 있는데
1: 그럼요.
2: 저희 이제 오늘 간단하게 새콤달콤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배추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제 오늘 손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2: 이제 기본 재료들은 지금 제가 참기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료들을 다 섞어줄 거고
1: 네?
2: 고춧가루가 조금 더 불어야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액체류를 같이 넣어줄 거고요.
1: 네.
2: 그리고 지금 상태로도 사실 저으신 다음에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같이 저어주셔도 좋은데 이제 이 상태로 고춧가루가 좀 불어지면
1: 네.
2: 좀 이제 양념의 그런 맛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1: 네.
2: 이제 이 상태로 좀 숙성을 한 2, 30분 정도 식힌 다음에 무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2: 네.
1: 아니 이제 네. 저도 이제 뭐 최고 요리비교를 하면서 김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
2: 맞아요. 네.
1: 근데 이제 겉절이는 우리가 또 간단간단하게 해서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 근데 지금 이제 양념을 제가 했었을 때 사실 좀 되게 묽은데
1: 네.
2: 이게 한 2, 30분 정도 뒤면 고춧가루가 많이 불기 때문에 조금 더 된 이제 양념장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좀 더 진한
2: 네.
1: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2: 네.
1: 숙성시킨다고 했죠. 그런 숙성된 양념장 여기 있어요.
2: 네.
1: 이게 정말 같은 거였어요?
2: 네, 지금 같은 제가

0: 제가 레시피로 준비를 했고 한 30분 정도 불리니까 좀 묽은 거에서 2, 30분 뒤에는 좀 다대기 같은 양념을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1: 그러게요. 있고. 굉장히 진해졌어요. 네. 아니, 고춧가루가 풀리고 안 풀리고 이렇게 차이 나네요.
0: 네, 고춧가루가 이제 수분을 먹으면서 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된 양념장을 드시면 좀 더 맛도 깊고
1: 나머지, 네,
0: 나머지 양념들도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어우러지는 그런 양념장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1: 자, 본격적으로 묻혀볼까요?
0: 이제 양념은 전 한 번에 같이 넣어주지 않고 반 정도 넣은 다음에 조금 더 묻혀지는 걸 보고 같이 진행을 더 하겠습니다.
1: 아니, 진짜로 이 양념장 향이 조금 더 고춧가루에 깊은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날레가 아니라, 그렇죠?
0: 네, 맞아요. 네.
1: 이렇게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있나요?
0: 지금 사실 양념 자체가 좀 된 데다가 이제 배추도 사실 절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럽지가 않은 상태라 오히려 살짝만 좀 묻혀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꼭 양념이 다 위에 씌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1: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묻게끔
0: 묻게끔만 하셔도 괜찮고.
1: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네.
1: 이렇게 뭔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조금만 사실 지나면 물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색다른 또 겉절이 느낌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1: 그러게요. 아니, 금세 만들어서 딱 먹어치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래 두고 안 드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0: 네, 맞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양념만 만들어 놓고 배추만 썰어서 바로 식사하기 전에 묻혀서 드셔도 좋습니다.
1: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아, 정말 저도 겉절이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겉절이만 따로 해달라고 했는데 죄송하고 이제 제가 직접 해야겠어요. 이렇게
0: 이렇게 이제 양념장만 좀 많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또 채소도 같이 묻혀도 되게 활용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1: 이 양념장 가지고 그러게요.
0: 숙성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맛이 굉장히 진해지기 때문에 양념장만 좀 많이 만드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다가 나머지 부추만 살짝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고
1: 부추까지 넣고
0: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만 살짝 뿌려서
1: 진짜 깔끔하고 뭔가 담백하게 간단하게 했어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겉절이가 된 것 같아요.
0: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엄청나게 간단한 겉절이가 다 이제 완성이 됐고요.
1: 와, 마지막에 참기름까지 하니까 더 향긋하네요.
0: 이렇게 하고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진짜. 아니, 정말 금세 만들었어요. 저희 10분도 안 됐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이야.
1: 이 방법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따라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음식. 배추 겉절이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배추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배추 겉절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밑동을 제거한 배추를 세로로 길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배추를 세로로 썰면 줄기와 이파리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식초, 다진 마늘,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숙성해줍니다. 배추에 양념을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부추,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배추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요즘 뜨는 달걀장은 기본 달걀 장조림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맛인데요. 셰프님의 달걀장은 이 멸치도 들어가요. 자, 재료를 볼까요?
0: 네, 이제 오늘은 매콤한 이제 계란장을 만들어줄 거라서 계란하고 또 그 양념 안에 들어가 있는 지리멸치 그리고 이제 가진 양념들하고 이걸 또 활용해서 만드는 떡볶이도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1: 네, 근데 무엇보다 이 맛있는 이 매콤장이 궁금한데요. 이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0: 네, 이제 양념에는 고추장이 2로 들어가고 고춧가루는 1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할 거고 좀 텁텁한 맛이라든지 좀 된 그런 맛들이 싫으시면 고추장하고 이제 고춧가루 1:1 비율로 이제 만드셔도 좋습니다.
1: 네. 자, 반찬과 간식까지 배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요리인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네, 이제 오늘 가장 메인 재료인 달걀부터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은 끓는 물에다가 이제 제가 살짝 익혀줄 겁니다.
1: 근데요, 셰프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달걀 요리할 때 이 달걀 속이

0: 어떻게 촉촉하게 반숙으로 익느냐, 아니면 완벽하게 익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1: 네.
0: 이 달걀 삶을 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1: 이제 사실 깔 때도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0: 맞아요. 그때 살다
1: 네.
0: 날라가요.
1: 이쁘게 못 가기 때문에 그런
0: 예.
1: 부분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고.
0: 네.
1: 사실 이제 반숙 계란장을 하기 위해서 시간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끓일 때부터 넣는 이유인데, 사실은
0: 오.
1: 계란이 잘 까지려면
0: 예.
1: 찬물부터 넣어야지만 굉장히 잘 까져요. 근데 이제
0: 오.
1: 그 부분은 이제 완숙일 때의 문제인 거고.
0: 완숙.
1: 네. 저희는 이제 정확히 시간을 재고 반숙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 예.
1: 끓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바로 8분 정도만 네,
0: 8분.
1: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만드는 이 매콤 멸치 달걀장. 여기에는 반숙에서 잘 어울린다.
1: 네,
0: 촉촉한
1: 맞습니다.
0: 반숙이.
1: 네. 저희가 이제 완숙으로 이제 안 하는 이유가
0: 네.
1: 이제 반숙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저희는 또 요리를 하면서 계란을 살짝 더 데워주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그때 살짝 익을 수
1: 네,
0: 있으니.
1: 맞습니다.
0: 아, 근데 달걀 삶는 방법, 오늘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셰프님
1: 네,
0: 덕분에.
1: 이제 계란이 굉장히 차가울 때 뜨거운 물에 팍 들어가면 깨지기도 쉽고,
0: 맞아요.
1: 네, 그렇게 되기
0: 여기 다
1: 때문에.
0: 튀어나와가지고
1: 네,
0: 난리가
1: 맞습니다.
0: 나요.
1: 그래서 이제 계란이
0: 예.
1: 조금 익을 때까지는 살짝 가운데로 천천히 굴려주시면
0: 그러면요?
1: 이제 노른자가 또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이제 깔때 노른자가 좀 끝에 걸리지 않아서
0: 예. 예?
1: 이제 노른자가 가운데로 간 상태로 그렇게 또 익히실 수도 있습니다.
0: 이거 되게
1: 네.
0: 노하우네요. 이렇게 뭔가 달걀을 썰었을 때도 달걀 노른자가 가운데 딱 있으면 굉장히
1: 네, 맞아요.
0: 먹음직스럽고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8분 정도 저희가 맛있게 반숙으로 삶아볼게요. 이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오늘 매콤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1: 이제 매콤장은 사실 숟가락.
0: 예.
1: 네, 매콤장 양념도 사실 굉장히 이제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이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는 저는 2대1 비율로 이제 고추장이 고춧가루 1 비율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0: 예, 2대1. 근데 아까 좀더 칼칼하게 드실 분들 어떻게
1: 네,
0: 하셨죠?
1: 이제 고춧가루하고 고추장하고 1대1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0: 1대1
1: 네,
0: 비율. 취향에 따라
1: 간장.
0: 하시고요. 또 간장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달걀장 할때 간장으로 많이 했거든요.
1: 네, 맞아요.
0: 장조림처럼.
1: 네.
0: 오늘은 매콤하게 하니까 사실 이런, 마지막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1: 네.
0: 같고.
1: 그리고 또 멸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0: 예.
1: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찌개 같은 느낌으로 또 같이 이제 드실 수도 있습니다.
0: 이렇게.
1: 이제 마지막 재료까지 넣고.
0: 예. 한번 풀어줘 볼게요. 저도 물론 간장으로 하는 이런, 달걀장 좋아하지만 매콤한 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1: 맞아요,
0: 했었거든요.
1: 네.
0: 오늘 드디어, 네?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매콤 멸치 달걀장이 나오는 날입니다.
1: 네, 이제 이렇게 양념은 다 완성이 됐고,
0: 예.
1: 사실 이건 숙성이라든지 뭐 설탕을 녹일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물에서 한번 더
0: 예.
1: 끓여지기 때문에 바로 넣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조리하러 가볼까요? 멸치까지 해서. 자, 제 옆에 물이 지금 끓고 있는데요. 물 양이 꽤 되는 것 같아요.
1: 네, 이제 계란이 이제 푹 담가지고 이제 소스도 계속 끓여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0: 오.
1: 꽤나 준비했고,
0: 그렇죠.
1: 네,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소스를 바로 그냥 넣어주셔도
0: 소스를 바로 넣었네요.
1: 됩니다. 그리고 멸치까지 같이 한번
0: 아, 멸치 초반에. 많은 어머님들이 정말 지금 타이밍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지리 멸치 꼭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은데 안 먹으니까.
1: 이제 계란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0: 예.
1: 네.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0: 네.
1: 충분히 한 어느 정도의 농도가 나올 정도로만 끓여주시고,
0: 네.
1: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계란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이 상태로 한몇분 정도 끓이면
1: 이제 이
0: 될까요?
1: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한 15분 정도로만 이제 중간불로 이제 끓여주시면 되고요.
0: 네.
1: 지금부터 계란 넣으면 사실 굉장히 뻑뻑해지기 때문에
0: 그러게요.
1: 소스가 이제 어느 정도 양념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그
0: 반숙이잖아요. 네.
1: 후에 이제 계란을 넣어주겠습니다.
0: 자, 그럼 맛있게 한번 15분 정도 끓여볼까요? 자, 셰프님,
1: 네.
0: 지금 굉장히 매콤장이 맛있게 지금 끓고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아까랑 농도도 좀
1: 네.
0: 달라졌죠?
1: 이제 강불로 제가 한 15분 정도 이거를 졸였고요.
0: 네.
1: 이제 어느 정도 농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0: 예?
1: 계란을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진짜 맛있겠어요. 다들 매콤한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매콤한 게 이렇게 땡겨요.
1: 네, 맞아요. 이제 일반 달걀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간장에다가 넣고
0: 네.
1: 조금 절이고 시간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데,
0: 네?
1: 이거는 불로 이제 강하게 빠르게 조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넣어도 드실 수 있어서 또 되게 또
0: 오.
1: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0: 그러게요. 바로 해서 맛있게
1: 네.
0: 먹을 수 있는. 요거 이제 잘 조릴 때 노하우 있을까요?
1: 이제 조릴 때는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농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0: 네.
1: 계란이 빠르게 익지 않도록 중약불 정도로만 천천히

0: 주고 이제 계란에만 양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1: 끼얹듯이 해서.
0: 네, 맞아요. 네.
1: 어, 근데요, 셰프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매콤 양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어묵하고 떡을 조금 넣어서 떡볶이처럼 제가 한번 또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지금 이 자리에서요?
0: 네, 여러 가지 또 활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그 양념이 맛있게 배는 동안 그 떡볶이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0: 네.
1: 이야, 이 맛있는 매콤장으로 떡볶이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아, 또 이렇게 또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구나. 떡볶이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인데, 좀 간단하게 재료가 있어요, 여기.
0: 네, 이제 사실 큰 또 다른 재료는 없고, 이제 간단하게 어묵하고 떡만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집에 있는 뭐 대파라든지, 이제 채소들도 좀 더 넣고 같이 조리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어묵부터 한번 썰어 볼까요? 네.
0: 이제 어묵도 뭐 그냥 간단하게 한입 사이즈로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일단 양념이 준비가 됐으니까 재료만 손질하면 돼요.
0: 맞습니다. 양파도.
1: 양파 넣고. 셰프님,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어요.
0: 네, 이제 이렇게 재료 준비는 간단하게 끝났고.
1: 네.
0: 제가 이제 오늘 달걀장 소스를 이용해서 떡볶이까지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가 달걀장을 지금 하나를 만들었는데. 네. 음식은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0: 예. 네. 이제 달걀은 한 15분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돼서 양념을 좀 많이 이제 먹은 상태입니다.
1: 아주 그냥 그 색이 예쁘게 났는데요. 네. 지금 양념이 많아요.
0: 네. 이제 지리멸치도 이제 안에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계란하고 또 잘 어우러지거든요.
1: 맞아요. 아, 타지 않게 잘 그냥 스며들었는데요. 네.
0: 이제 이 상태에서 전 떡볶이를 또 한번 만들어주기 때문에 두 개는 제가 따로 빼놓고 반 정도는 제가 떡볶이로 활용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자, 옮겨볼게요.
0: 이제 계란 두 알 정도는 지금 상태의 이제 소스는 바로 또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상태로 두 개 정도 남겨놓고
1: 달걀장을 따로 남겨놓고 너무 좋네요. 한 가지 요리 만들어서 바로 떡볶이를 또 만들 수 있으니.
0: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개에는 지금 국물이 사실 굉장히 좀 되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넣어서 같이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야, 정말 이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누구와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0: 네, 맞아요.
1: 제가 갑자기 떡볶이 먹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예.
0: 네, 이제 준비된 떡도 바로 지금 같이 넣고.
1: 예. 순식간에 그냥 떡볶이 양념장이 됐어요.
0: 네.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국물이 조금 더 졸을 때까지 한 10분 정도로만 좀 더 졸여주시면 됩니다.
1: 셰프님, 지금 굉장히 맛있게 졸아들었어요, 떡볶이가.
0: 네.
1: 떡도 굉장히 맛있게 익었고.
0: 네, 이제 한 10분 정도 저희가 끓였고.
1: 네.
0: 이제 사실 떡볶이는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이제 바로 한번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이야. 자.
0: 이제 이것도 그릇에 한번 놓고.
1: 네.
0: 아까 전에 조금 더 저희가 보관해 놨었던 그 계란장도 한번 잘라서 한번 같이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정말 이거 양득이 많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달걀장 오늘은 우와 이 반숙된 것도 보세요. 이야, 이게 촉촉한 반숙 있잖아요. 우리 항상 좋아하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숙 같은 경우는 자르실 때 이렇게 바로 자르게 되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옆을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주시면. 모양이 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바로 자르실 수 있습니다.
1: 와, 진짜 맛있게 삶아졌네요, 셰프님.
0: 네, 이렇게 하고 준비됐던 소스를 밑에 한번 깔아주고.
1: 네. 야. 근데 소스가 뭐 따로 채소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했는데 이 멸치가 들어가니까 지리 멸치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씹는 식감도 좋을 것 같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멸치의 감칠맛들이 사실 내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물도 일반 사실 떡볶이 국물 같지만 굉장히 진하게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아니, 굉장히 분위기가 있네요. 또 이렇게 하니까.
0: 이제 이렇게 하고.
1: 예. 달걀 늘 있네요. 식재료거든요, 우리한테.
0: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고 멸치도 나중에 위에 한번 쭉 올려서.
1: 야. 정말 맛있겠네요. 무엇보다 이 달걀이 이 속까지 촉촉하게 익어서 와.
0: 이렇게 하고
1: 네?
0: 저는 이제 위에 뭐 깨라든지 아니면 부추, 실파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양파를 조금 잘게 다져서 위에 한번 올려주고

0: 다음에
1: 그다음에 이제 통깨를 한번 마무리한 다음에 네. 완성시켜 주겠습니다.
0: 어, 정말 이 매콤 멸치 달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와.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옆에 떡볶이도 한번 완성시켜 볼까요? 네. 매콤 멸치 달걀장 떡볶이. 그렇죠? 와, 어, 진짜 맛있겠어요.
1: 네. 여기 떡볶이 이제 안에도 사실 멸치가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식감도 또 여러모로 또 즐기실 수도 있고.
0: 그러게요. 뭐 소량이지만 네.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1: 네,
0: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멸치 이제 안 먹는 아이들한테 예. 몰래 먹일 수 있는
0: 제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진짜 맛있겠어요. 네.
1: 네. 계란이 빠지면 안 되니까.
0: 그렇죠.
1: 계란도 하나만 같이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0: 나머지 양념은 밥 비벼 먹을게요.
1: 네. 예?
0: 김 풀어가지고, 그죠? 네. 자, 이렇게 매콤 멸치 달걀장 완성해봤습니다.
2: 매콤 멸치 달걀장과 달걀장 떡볶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8분 정도 삶아줍니다. 달걀을 끓는 물에 8분 동안 삶으면 맛있는 반숙 달걀이 돼요. 그런 다음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 물엿,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끓는 물에 양념장, 지리멸치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달걀을 넣고 중약불에 10분 정도 졸여주세요. 어묵,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매콤 멸치 달걀장 절반을 팬에 덜어낸 뒤 물, 양파, 어묵, 불린 떡볶이 떡을 넣어 10분 정도 졸여주세요. 달걀을 반으로 썰고 그릇에 매콤 멸치 달걀장을 담은 뒤 다진 양파, 통깨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달걀장 떡볶이도 담으면 매콤 멸치 달걀장과 달걀장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먹을 때마다 맛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특급 반찬. 오징어 하면 빠질 수 없는 국민 반찬. 센불에 화르륵 볶아 불향 가득 담은 오징어 볶음부터. 이 반찬 앞에선 모두가 어린이 입맛으로 돌아간다. 토마토 소스와 고추장 조합으로 부드러움이 두 배.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체육이 귀염둥이 광이고요.
1: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0: 네. 자, 셰프님. 이 오징어 하면 오동통, 그 다음에 쫄깃쫄깃함이 떠오르는데요. 자, 셰프님, 오늘은 불맛까지 더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재료를 볼까요?
1: 네, 이제 오늘은 분량이 펴서 좀 더 맛있게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 소개해 드릴 거고요.
0: 네.
1: 오늘 재료는 이제 오징어하고 양배추,
0: 네.
1: 그리고 양파, 당근, 청양고추, 대파까지 준비했고요.
0: 네.
1: 그리고 오늘 양념에 대해서는 이제 고춧가루하고
0: 네.
1: 간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양념장들 준비했습니다.
0: 네, 사실은 오징어 볶음은 양념 맛이 거의 반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양념도 기대가 되고 저 통통한 오징어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징어가 있으면 채소마저 다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분량 가득한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오징어 볶음. 자, 먼저 오징어를 손질해 봐야겠죠.
1: 네. 자. 사실 이제 오징어 손질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맞아요. 또 하시는 분이 잘하시는데 이제 요리에 입문하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1: 맞습니다. 이제 오징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반으로
0: 네.
1: 이렇게 잘라진 걸 사실 처음부터 구매를 했는데
0: 네.
1: 이제 통으로 되어 있을 때 사실 살짝만 자르신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내장이라든지 뼈를 네. 같이 제거를 해주시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손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매할 때부터 손질이 잘 돼 있긴 하지만
1: 네.
0: 저 제일 어려워하는 건 뭐 내장 제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껍질 벗기는 거를.
1: 네, 맞습니다. 네, 껍질을 좀 더 제가 자르기 쉽게끔 이쪽 라인에서 살짝만 칼선을 한번 그어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0: 껍질이 없는 반대편에
1: 네.
0: 자, 칼집을 줬어요.
1: 그리고 이제 손으로 그냥 잡기엔 좀 이제 힘드시니까
0: 예?
1: 저 이제 소금을 살짝 이용을 해서
0: 오.
1: 이제 한번 뜯어볼 거예요.
0: 여기 마찰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1: 네.

0: 사실 여기서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껍질 벗기면서 네. 이제 깔끔하게 소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이야 속 시원해요. 속 시원해.
1: 여기도 소금 한번 묻혀서 예. 한번 이렇게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손질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0: 그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셰프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손질을 해봤습니다.
1: 예, 저희는 오늘은 이제 배 안쪽, 네. 이제 내장하고 이제 붙어 있는 그쪽 안쪽으로 저희는 이제 칼집을 내줄 예정이고, 네. 이제 꽃무늬로 저희는 이제 이쁘게 조금 모양 내기 위해서 오. 칼집을 다이아몬드형으로 저희가 오늘 한번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이아몬드형. 네.
1: 그래서 일단 여기 위에는 네. 한번 살짝 간단하게 잘라줘서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제가 손질을 해줄 거고. 네. 사실 이렇게 그냥 일자로 하셔도 좋은데 일자로 하면 좀 잘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1: 사선으로 살짝 그어서 그냥 칼집을 살살살살 내주시면 되고요.
0: 살살살살. 이렇게 칼집을 냈을 때, 그 다음에 칼집을 낸 후에 조리를 하게 되면, 요리를 하게 되면, 확실히 이 칼집 사이로 양념도 잘 배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익혀지면서 오징어가 말리면서, 또 모양 자체도 굉장히 예뻐지기도 예. 합니다. 네.
0: 자, 오징어는 이렇게 칼집 내는 순간부터 굉장히 또 이제 먹음직스러운 느낌이.
1: 맞습니다.
0: 또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쵸, 저희가 요리가.
1: 이렇게 하고, 이제 반으로 한번 갈라준 다음에.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예. 또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먹기 좋은 크기로. 셰프님, 이 오징어에는 굉장히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1: 네, 맞습니다.
0: 저도 뭐 얼핏 듣기로는 타우린이 들어있네요, 타우린?
1: 네, 타우린도 굉장히 많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0: 자,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식재료인데 또 몸에도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니 한번 요리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이제 몸은 다 이제 손질이 완성이 됐고 네. 다리도 조금 같이 손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또 다리 좋아하시는 분 있거든요.
1: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입 같은 게 조금 많이 분리가 되는데 네. 입 같은 경우는 꼭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네.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그쵸. 다리 같은 경우에 너무 또 짧게 잘라버리면 하나하나 또 나날이 돌아다닐 수가 있다 보니까 네. 한 두세 개 정도씩 짝을 지어서 오. 이렇게 썰어주시면
0: 맞아요.
1: 네, 좋습니다.
0: 통으로
1: 네.
0: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오징어, 오동통한 오징어를 손질해봤습니다. 자, 셰프님, 이제 오징어 손질했는데 네. 이 다음은 채소 손질해야겠죠?
1: 네, 채소 손질은 더더욱 간단하기 때문에 네. 채소 손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사실 좀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재료들만 같이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0: 맞아요. 이 양배추는 이런 매콤한 요리에 정말 네. 잘 어울려요.
1: 네, 맞습니다. 채소들도 사실 또 물이 많이 안 생기고 또 볶았을 때 또 같이 드실 수 있는 채소들도 같이 넣어주셔도 좋고요. 네. 당근은 약간 얇게 좀 편을 썰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은 뭐 오징어 볶음 하는데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볶음은 정말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1: 맞아요. 네.
0: 좀 국민 반찬, 국민 요리 아닌가요?
1: 네, 그만큼 이제 소스를 만들 때 사실 소스 비율이라든지 그런 레시피들도 굉장히 예. 많이 중요하고요. 예. 또 오히려 또 어렵지 않게끔 이제 시청자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비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자, 이렇게 저희가 늘 갖고 있는 재료들 손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안 혹시 깻잎 있으면 넣어도 돼요?
1: 네, 깻잎도 이제 요리 마지막에 좀 같이 넣어주셔도 좋고요.
0: 네. 항상 이렇게 요리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취향이 나와가지고 이게 중요하니까.
1: 맞습니다.
0: 자, 이렇게 오징어와 채소 손질이 끝났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네. 이 양념장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1: 네. 이제 오늘 양념장도 이제 사실 집에 사실 다 있는 그런 양념들로만 제가 오늘 준비를 같이 해봤고요. 예. 사실 가장 중요한 비율은 이제 고춧가루하고 간장 비율입니다.
0: 아, 맞아요.
1: 이제 고춧가루는 제가 오늘 2 비율로 준비를 했고 간장은 1 비율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오, 2:1. 네,
1: 2:1 비율로 같이 준비를 했고.
0: 네. 아, 뭔가 칼칼하게 있어요, 그쵸?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징어를 또 볶다 보니까 또 잡내가 나지 않도록 맛술도 같이 넣어줬습니다. 예.
0: 사실은 볶음 요리할 때 뭔가 텁텁하고 그러면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산물 요리기도 또 하다 보니까 예. 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 예, 오늘 좀 칼하게 네.
1: 물엿도 같이
0: 물엿도 넣어주고. 넣고 윤기를 또 만들어주죠.
1: 네, 맞습니다. 물엿이나 아니면 올리고당도 같이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0: 자, 이렇게 다 몇 분 정도 두면은 맛있게 네. 이제 고춧가루가 풀린다고요?
1: 이렇게 한 2, 30분 정도간 숙성을 시켜주시면 네. 이제 불은 그런 다대기 양념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0: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고춧가루 불려봤는데 저 이번에도 확실히 색깔도 좀 진해지고 확실히 되직해졌어요. 그렇죠? 농도가 조금 더 보세요.
1: 네, 맞아요.
0: 예, 좀 진하게 입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볶아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네.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간단하게 볶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0: 오, 확실히 고춧가루 확실히 불려서 사용하면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 만들어 볼까요?
1: 네, 이제 바로 옆에다가 한번 오징어 먼저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실 이 오징어 요리할 때 순서가 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1: 맞습니다.
0: 이런 해산물 요리는 잘못하면 너무 질겨질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1: 이제 오징어도 사실 굉장히 금방 질겨지기 때문에 네. 얘는 오징어 먼저 살짝만 볶아주고 네. 이 채소를 센 불에 빠르게 볶아서 오징어가 좀 질겨지지 않도록 센 불에서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센 불에서?
1: 네. 지금 저는 불에다가 예. 이제 식용유를 살짝만 부어줄 거고 식용유. 오징어를 먼저 일단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제 오징어를 볶다가 오징어 안에서 이제 사실 물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징어를 먼저 볶아서 수분을 한번 날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소를 넣고 마지막 한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오, 맞아요. 사실 볶음 요리할 때 물이 첨벙첨벙하면 물론 첨벙첨벙할 일은 잘 없지만
1: 맞아요, 네.
0: 물이 좀 많으면 좀 식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0: 센 불에 올린
1: 네,
0: 후에
1: 센 불에 기름을 살짝만 달궈줬고요. 바로 오징어 먼저 한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아, 사실 저도 겁이 나가지고 센 불에 오징어를 이렇게 볶을 생각을 많이 못 해보는데 네.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이제 여기서부터 오징어

0: 열이 가해져서 오징어가 살짝 익었어요. 완벽하게 익진 않았고요.
1: 네, 이제 여기 안에도 있죠. 오징어 물이라든지 그런 이제
0: 오징어에서 나온
1: 네, 오징어에 나오는 끈적끈적한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묻어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두고 예. 물기를 좀 제거해 준 다음에 같이 한번 또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살짝 오징어를 한번 익혀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넣어야 하는데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이제 여기다가 살짝 기름에다가 지금 물기 뺀 오징어를 볶아주고 네. 바로 야채 넣고 양념 넣고 이제 빠르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시작해 볼까요?
1: 여기도 기름 살짝 하고
0: 네.
1: 이제 오징어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0: 그때쯤 예? 바로 이제 양념장을 넣고 같이 마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양념은 상황 보시면서 이제 취향에 따라 넣으시면 되고.
1: 예.
0: 제가 기름을 살짝

0: 고춧가루 날래도 안 나고.
1: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딱 드실 땐 야채가 좀 아삭아삭한 식감을 딱 느낄 즐기실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하면 좋기 때문에.
0: 이야.
1: 양파가 이제 어느 정도 바로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아삭한 식감만 남겨놓고.
0: 네?
1: 바로 조리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와, 진짜 수분 이렇게 없이 만들어 본. 네. 볶음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1: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요.
0: 네.
1: 토치로 저는 불향을 살짝만 좀 더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네. 이제 토치로 이제 위에만 살짝살짝 불향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아니, 살짝 그냥 토치로.

0: 스치는 것 뿐인데. 네.
1: 이제 거품은 이제 사실 좀 타기급 좀 되다 보니까. 예, 예, 예. 오히려 조금 불맛도 굉장히 많이 나고.
0: 어, 지금 확실히 그 불량 나요. 네. 우리 오징어 그 불에 구울 때. 그 나는 그 오징어 하나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토치를 또 사용하실 때도 사실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예. 향이 제대로 묻어나오지도 않고 그냥 불만 오래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 색깔을 내주시고 옮겨주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0: 우와.
1: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오징어 볶음도 바로 완성이 다 됐습니다.
0: 아, 분량 제대로인데요. 한번. 네. 옮겨 담아볼까요? 자, 옮겨 담아볼게요.
1: 바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와. 아니, 사실 이런 분량은. 네. 야외에서 뭔가 해먹을 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1: 맞습니다. 지미식에 국물도 생기지도 않고.
0: 예, 예.
1: 좀 더 되게 촉촉하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0: 볶음요리 진짜 많이 봤는데. 아, 오늘이 또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물이 없이.
1: 네, 물도 없고.
0: 예, 타지도 않고.
1: 되게 빠르게 간단하게도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0: 예.
1: 낙지뿐만이 아니고 또 쭈꾸미라든지 아니면. 예. 뭐 오징어, 낙지 등 좀 여러 가지도 또 같이 볶으실 수 있습니다.
0: 와,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물이 이렇게 없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먹음직스 보여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밥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고 해서. 네.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셰프님 아주 맛있게 담겼는데요. 마지막에 또 올리시겠다고요?
1: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청양고추를. 예. 위에 조금 올려주고
0: 기호에 따라.
1: 네.
0: 칼칼하고 아주 매콤하게.
1: 그리고 이제 깨도 조금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오늘 요리 방법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볶음은 정말 물이 없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매콤하고 먹음직스러운 오징어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징어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징어는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이때 굵은 소금을 이용하면 마찰이 생겨 껍질이 잘 벗겨져요. 오징어의 윗부분을 분리하고 사선으로 칼집을 넣은 뒤 반으로 갈라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오징어의 다리를 두세 개씩 썰어주세요. 양배추,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당근은 얇게 편 썬 뒤 대파,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진간장, 맛술, 다진 마늘, 후춧가루, 설탕, 통깨, 물엿을 섞은 뒤 20분에서 30분 정도 숙성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군 뒤 오징어를 넣어 살짝 익을 때까지 볶아내줍니다. 이렇게 오징어를 먼저 1차로 볶으면 수분도 빠지고 불맛도 입힐 수 있어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오징어, 손질한 채소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주세요. 토치로 오징어 볶음을 살짝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청양고추와 통깨를 뿌리면 오징어 볶음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이 메추리알과 소시지는 워낙 익숙하지만 반찬 요리에 굉장히 새로운 소스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어떤 재료들이 들어있는지 볼게요.
1: 네. 이제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일 항상 메추리알이라든지 이제 기존에 있는 반찬들만 많이 있다라고 하셔서.
0: 예.
1: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든 거고.
0: 예.
1: 이제 메추리알하고 이제 비엔나 소시지. 그리고 이제 베이컨.
0: 네.
1: 그리고 이제 토마토하고 크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소스들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메추리알과 이 토마토 소스랑 생크림 굉장히 새로운 것 같은데요. 반찬하면 좀 색다른 게 없을까 생각하게 됐는데. 자, 오늘은 정말 색다른 맛있는 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리 시작해볼게요. 아니,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1: 이제 평소에 이제 메추리 하면.
0: 네.
1: 사실 메추리알 장조림밖에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0: 그럼요, 간장 양념으로 하면.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토마토 소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0: 예.
1: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토마토랑 생크림이면.
1: 네.
0: 제가 알고 있는 그 소스가 맞는지.
1: 네, 이제 로제 소스 베이스고요.
0: 예.
1: 저희가 이제 고추장을 조금 더 넣어서 이제 맛을 조금 더 색다르게.
0: 우리 입맛에 맞는.
1: 네, 맞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사실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고요.
0: 사실은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로제 소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거를 우리 반찬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저도 뭐 요리 연구가는 아니지만 살짝. 네.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1: 그쵸? 네.
0: 근데 또 이렇게 또 셰프님께서 만들어주시네요.
1: 그래서 이제 모든 양념들을 다 넣어서 예. 똑같이 이제 같이 다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크림은 요리 좀 나중에 같이 예? 넣을 거기 때문에 생크림을 제외한 모든 재료들을 다 섞어 보겠습니다.
0: 자, 셰프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볼 차례인데요. 자, 어떻게 볶으면 맛있게 볶을 수 있을까요?
1: 네, 이제 오늘도 사실 굉장히 또 간단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름에 베이컨하고 마늘을 넣고 향을 먼저 이제 올려줄 겁니다.
0: 오, 마늘 향을 베이컨에 입히겠다는.
1: 네, 맞습니다. 예. 마늘하고 베이컨을 일단 볶아야지 조금 더 향이 더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예. 마늘하고 베이컨 먼저 볶아주고 마늘 이제 소스에도 들어가는데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먼저 여기다 같이 넣고 네. 한번 향을 좀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요. 물론 베이컨 향 정말 좋죠. 근데 혹시나 근데 베이컨에 혹시나 뭐를 그 어떤 뭐 누린 향이라나요?
1: 네, 그런 예. 것들도 있고 예. 마늘이 실제로 볶았을 때 이제 향이 조금 더 잘 올라오기 때문에 예. 기름에 한번 볶아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베이컨은 살짝 어느 정도 볶냐면 네. 그냥 살짝 기름이 어느 정도 빠질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고 네. 또 색깔이 나기 전에 저희는 비엔나를 또 같이 넣고 마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합. 네, 베이컨과 그다음에 마늘과 비엔나 소세지의 조합이랑.
1: 그렇죠. 예. 이제 바로 이제 비엔나를 넣어주시면.

0: 자, 분량이 다 넣었나요?
1: 네, 다 넣으시면 됩니다.
0: 자, 볶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1: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물을 넣게 되면 마늘이 더 이상 타지가 않기 때문에 예. 물을 빨리 넣어줬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강불로 이제 물이 이제 끓어야 되니까
0: 예.
1: 이제 지금 바로 이제 물을 넣어준 다음에
0: 네.
1: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토마토 소스 베이스를
0: 예.
1: 바로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저희가 좋아하는 토마토 소스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 입맛에 맞는 고추장이 들어갔죠.
1: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0: 갖은 양념도 다 들어갔고요. 네.
1: 그리고 예. 메추리알까지 지금 바로 같이 예. 넣었습니다.
0: 메추리알은 삶아 놓으신 거죠?
1: 네, 다 삶아지고 다 까진 메추리알을 사용을 했고
0: 예.
1: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바로 삶아서 또 까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0: 네.
1: 이렇게 지금 물을 굉장히 좀 자작자작하게 제가 잡은 이유는
0: 예.
1: 끓이면서 이걸 오히려 쫄고 그다음에 메추리알과 이제 베이컨 사이에 이제 간이 다 배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쫄이기 위해서 물을 제가 넣고
0: 예.
1: 농도를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0: 자, 메추리알이 거의 네. 잠길 정도로 네.
1: 그래서 네. 이 상태로 한 10에서 한 15분 정도 중강불 정도로 끓여주시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크림을 넣고 농도를 한번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한번 맛있게 끓여볼까요?
1: 네.
0: 셰프님. 지금 아주 그냥 보글보글 자글자글한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1: 네, 이제 한 15분 정도 저희가 지금 다 끓였고
0: 이야, 아니 진짜로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아, 그 향이 너무 좋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먹긴 하실 고추장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0: 예?
1: 이제 좀 매운맛을 좀 더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크림을 마지막에 넣고 또 크림을 넣게 되면 사실 농도도 굉장히 잘 잡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크림도 이제 지금 다 끓고 어느 정도 물이 증발이 돼서 좀 꾸덕꾸덕해졌을 때
0: 예.
1: 바로 크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지금 메추리알에 아주 맛있는 양념을 잘 배서 색도 진하게 나고 이제 이 생크림을 넣게 되면 로제가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제. 매콤 로제, 그렇죠?
1: 매콤 로제입니다.
0: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셰프님, 만약에 이 로제 소스를 만들기가 조금 번거롭다 싶으면 시판된 로제 소스 사용해도 되나요?
1: 네, 바로 시판된 로제 소스를 잡으실 때는
0: 네.
1: 물량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게 잡으시고
0: 네?
1: 사용을 바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이제 고추장 넣고
1: 네,
0: 양념 넣고
1: 네.
0: 자, 그럼 이제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이렇게 이제 베이컨하고
0: 예.
1: 같이 잘 섞일 수 있도록
0: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할 그런 요리 같아요.
1: 지금 뜨거울 때 먹으면 좀 더 묽고
0: 예.
1: 좀 더 한번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꾸덕꾸덕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0: 농도가 더 잡히겠죠?
1: 네, 맞습니다.
0: 아,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1: 차갑게 해서 먹어도 되게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마무리로
1: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로 위에 파슬리 가루를 좀 더 뿌려서
0: 네.
1: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소스, 설탕, 물엿, 고추장, 진간장, 고춧가루, 후춧가루,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 베이컨을 넣어 볶다가 비엔나 소시지를 넣어 볶아주세요.

0: 이렇게 다진 마늘을 기름에 볶아주면 향이 짙어져요. 물, 양념, 메추리알을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생크림을 넣어 중약불에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파슬리 가루를 뿌리면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이 완성됩니다. 반찬 마스터 민요한 셰프의 기본에 충실한 황금 레시피. 휘리릭 볶기만 하면 끝나는 초간단 밑반찬. 표고버섯과 마늘종의 식감 궁합이 환상적인 표고 마늘종 볶음부터 여름 밥상의 입맛을 살려주는 새콤한 반찬 하나는 필수. 진미채를 넣어 수분을 꽉 잡았다. 아삭 새콤한 도라지 무침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셀또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1: 네. 셰프님, 이 버섯 요리 싫어하는 분들 거의 없는데요. 네. 자, 그래서 반찬할 때 버섯 요리가 꼭 등장하는데요. 이 건강한 밥반찬, 표고 마늘종 볶음,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2: 네.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표고버섯하고, 네. 그리고 마늘종, 그리고 새우를 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양념은 간장하고 물엿, 설탕, 예. 굴소스를 조합한 제가 비법 소스를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짠 단짠 그리고 감칠맛이 날 것 같은데요. 향긋하고 고소한 맛은 물론 영양가도 풍부한 반찬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표고 마늘종 볶음 해볼 텐데요. 아, 정말 버섯 요리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네. 표고버섯인데 이거 손질하는 방법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2: 네, 이제 표고버섯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물을 닿게 되면 버섯이 물을 금방 먹기 때문에 네. 이제 밑에 꼭지를 따고 네. 이제 키친타올이나 건 행주로 이제 이런 이물질들만 살짝만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포 사이사이에 또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네. 거꾸로 한 다음에 툭툭툭툭 치시면 또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자, 이런 식으로 자, 털어서 정리해 주시고 네.
2: 그리고 이제 밑둥을 깔 때 사실 끊어지지 않게끔 이거를 짧게 잡아주시면 예. 되게 뜨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이 다 준비가 됐고
1: 네.
2: 이제 표고버섯은 오늘 마늘종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또 잘라줄 거고요.
1: 네.
2: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십자 모양으로 잘라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길게 그냥 한 3-4등분 정도로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1: 사실 이제 명절 때 네. 여러 가지 선물들 이제 서로 주고받잖아요.
2: 맞아요.
1: 그럴 때 이 표고버섯 선물 들어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2: 맞습니다. 표고버섯 선물도 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활용도가 사실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서
1: 예. 근데 또 이 표고버섯이 굉장히 또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2: 맞아요.
1: 오늘 요리에서처럼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제 이렇게. 표고버섯은 손질이 다 됐고
1: 네.
2: 이제 이것도 길쭉길쭉하게 잘라줬기 때문에 마늘종도 똑같이 길쭉길쭉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늘종은 사실 이렇게 색이 조금 밝은 쪽은 굉장히 좀 질기기도 하다 보니까 밑종을 좀 날려주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제가 위쪽만 좀 부드러운 쪽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1: 네.
2: 표고버섯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1: 네. 사실 이 마늘종은 항상 반찬에 이 마늘종 반찬에 항상 들어오잖아요.
2: 맞습니다. 네.
1: 오늘 또 즐겨주시는 반찬 재료고. 자, 그리고
2: 이제 양파하고 파프리카 예. 같이 준비했습니다.
1: 자, 양파도.
2: 양파는 이제 얇게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예. 조금 크게.
1: 표고버섯 크기에 네. 맞춰서.
2: 맞습니다.
1: 또 파프리카 이렇게 들어가니까 색감도 좀 예뻐지면서.
2: 네, 맞습니다. 요리할 때 이제 그냥 맛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색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1: 예.
2: 파프리카로 같이 색을 맞춰줬습니다.
1: 자, 이 건새우, 이 보리새우라고 하나요?
2: 이제 건새우 준비했습니다.
1: 예. 이 건새우도 반찬에 항상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이제 조금?
2: 이제 건새우는 지금 저희는 바로 볶아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1: 예.
2: 이거를 그냥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예. 이제 향을 조금 더 올려주고 좀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비린내도 조금 더 미리 날려준 다음에
1: 예.
2: 그다음에 같이 재료를 넣고 볶을 예정입니다.
1: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됐고요. 네. 일단은 이 볶음 요리는 또 양념의 반이라고 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본인만의 비법 소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2: 이제 양념에는
1: 네.
2: 간장하고 물엿, 설탕, 그리고 굴소스를 베이스로 한 양념이고요.
1: 예.
2: 사실 이제 이렇게 넣어서

0: 있을 때 좀 단짠단짠으로 즐기실 수 있다 보니까
1: 예.
0: 이제 남녀노소 다 좋아하시는 그런 소스입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일단 이런 양념에 굴소스 들어가잖아요. 감칠맛이
0: 맞습니다.
1: 확실히 달라져요.
0: 네. 네, 이제 그거에다 저희는 건새우까지 또 넣기 때문에
1: 예, 예.
0: 감칠맛이 좀 더 높은 그런 볶음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이 재료들을 어떤 조합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맛이 달라지니까 정말
0: 모든 이제 양념 소스를 다 넣었고
1: 예.
0: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잘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1: 자, 이제 볶으러 한번 가볼까요?
0: 네, 이제 바로 모든 재료가 준비돼서
1: 예.
0: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먼저 팬에 저는 기름을 두르지 않고
1: 예.
0: 건새우부터 먼저 볶아주도록 할 겁니다.
1: 건새우부터. 네. 불을 지금 센 불로 하셨어요?
0: 네, 지금 센 불로 제가 지금 켜놨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양념이 이제 들어가면서 새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도 눅눅해지지 않게
1: 예.
0: 살짝 볶고 그리고 이제 새우에 좀 비린맛도 미리 날려주기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은 팬에 살짝 굴려서 어느 정도 연기가 나가면 좀 더 바삭바삭해지면 나머지 재료들을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이 건새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양을 사놓고 냉동실에 넣거나 하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그런데 비릿한 향이 날 때가 있어요.
0: 맞습니다. 하고 또 이제 여기 안에 양념이 같이 스며들면
1: 네.
0: 더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새우가 좀 바삭바삭해지고 이제 새우 향이 많이 올라왔죠.
1: 예, 구수하게 그냥.
0: 네. 이렇게 올라오면 표고버섯을 먼저 넣고
1: 네.
0: 1차적으로 한번 또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재료마다 또 들어가는 순서가 달라요.
0: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 사실 처음에 잘 안 볶아진다고 이제 기름을 굉장히 많이 넣어
1: 맞아요, 맞아요.
0: 하는데 기름을 처음에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버섯이 기름만 흡수해서 좀 아주 느끼한
1: 예.
0: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볶을 때만 조금만 이제 기름만 넣어주시고
1: 예?
0: 그 다음에 물을 조금씩 부어준 다음에
1: 오.
0: 이제 버섯을 마저 익히고
1: 예?
0: 버섯의 수분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네.
1: 아 근데 지금 표고버섯 저희가 살짝 볶았잖아요.
0: 네.
1: 아 표고버섯만의 특유의 그 고소한 향이 있어요.
0: 맞습니다. 향이 되게 이제 네. 잘 올라오고 제가 이제 기름을 사실 좀 충분히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버섯이 다 먹은 상태고.
1: 근데 이 정도 양은 느끼한 정도가 아니라서.
0: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안 익는다고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면 아. 버섯이 이제 기름을 다 먹을 겁니다.
1: 예. 적당량만 넣어주시고 정 이제 수분이 필요하다면 물을.
0: 맞습니다. 네.
1: 예.
0: 지금 정도 연기가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했거든요.
1: 예, 예.
0: 이때부터 물을 버섯이 이제 타기 전에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넣고 한번 볶아주고요. 그리고 또 수분이 한번 또 날아가면 조금 더 넣고
1: 예.
0: 다시 한번 또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사실 물이 또

0: 이제 버섯이 어느 정도 많이 익으면 이제
1: 네.
0: 마늘종을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때 마늘종을.
0: 네.
1: 정말 마늘종 식감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0: 맞습니다. 너무 익으면 사실 또 물컹물컹해지기
1: 예. 이 마늘종이 들어간 후로는 한 몇 분 정도?
0: 이제 마늘종이 이제 살짝 물컹물컹해지면 이제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바로 소스를 이제 부어주면 되고.
1: 너무 물르지 않게 그냥
0: 네,
1: 살짝
0: 맞습니다.
1: 오독할 수 있게끔.
0: 마늘종을 넣고 1, 2분 내로 색깔이 조금 나기 시작을 하면
1: 예.
0: 이제 나머지 이제
1: 재료들을
0: 네, 재료들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처음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이제 강불로 제가 계속 유지를 했고요.
1: 예? 아 근데 강불이었는데도
0: 네.
1: 전혀 타거나 이러지가 않네요.
0: 맞습니다. 물을 조금씩 저희가 계속

0: 하지 않게끔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1: 확실히 센 불에서 하니까 물도 안 나오고 수분도 맞습니다. 안 나오고 정말 볶음이 어제부터 셰프님 참 볶음을 수분 없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수분도 안 생겨야지 어쨌거나 깔끔하게 볶음을 또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버섯이 어느 정도 익었고 네. 양파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식감을 날 정도로만 익었으면 바로 이제 소스를 한 절반 정도 부어주고 네. 그것도 이제 말 그대로 취향 따라서 조금 조금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이야, 이때도 불색인 똑같이 하는 거죠?
0: 네, 불색인 지금 강불로.

0: 했는데 이렇게 조합을 하니까 색달라요.
1: 그렇지, 재료도 이제 하나하나 숨이 다 죽지 않고 되게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파프리카하고 같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딥해주시면 되고.
0: 와.
1: 또 이제 건새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감칠맛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솔직히 고기 안 들어갔는데도 너무 먹고 싶어요.
1: 맞습니다. 이제 초록색이라든지 그런 것도 위에 같이 올리고.
0: 예.
1: 네.
0: 네.
1: 하고 살짝 깨만 위에 조금 더 뿌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색다르다 생각이 들 거예요. 색다른 조합인데 너무 잘 어울리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표고 마늘종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표고 마늘종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길게 4등분하여 썰어줍니다. 마늘종은 밑동을 제거한 뒤 손가락 길이로 썰어주세요. 양파, 빨간 파프리카는 굵게 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진간장, 물엿, 굴소스, 설탕, 맛술, 참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건새우를 넣어 볶다가 표고버섯, 식용유를 넣어 볶아줍니다. 물을 조금씩 나눠 넣어가며 볶다가 마늘종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물을 넣어가며 볶으면 센 불에 볶아도 타지 않아요. 여기에 양파, 빨강 파프리카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표고 마늘종 볶음이 완성됩니다.
0: 자, 아삭아삭 입맛이 살아나는 도라지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오늘은 제가 껍질이 다 벗겨진 도라지를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이제 요즘 시판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 이렇게 준비를 바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제 껍질 벗겨 잘 나오더라고요. 네,
1: 그리고 이제 진미채하고 오이를 이제 메인으로 같이 무쳐줄 거고요.
0: 네. 네. 그리고 이제 도라지 무침은 또 양념도 중요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무침장. 한번 재료 볼까요?
1: 네, 이제 오늘은 고춧가루하고 참기름, 물엿, 식초 또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넣어서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셰프님, 도라지 무침에 시원한 오이와 진미채까지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상큼한 반찬은 기름진 음식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이번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셰프님.
3: 네.
0: 정말 저도 이 도라지 좋아하는데 이 도라지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는지 이미 손질이 돼서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1: 이제 요즘 도라지들 사실 좀 잘 나온 도라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쓴맛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 있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제가 조금 쓴맛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기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만 제가 현재 지금 잘랐고. 네.
0: 저도 얼마 전에 이 도라지 무침 너무 먹고 싶어서 반찬 가게에서 도라지 무침도 사 먹었었고 그리고 도라지를 이렇게 손질된 도라지 사갖고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잘 배워가지고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1: 그쵸, 이제 쓴맛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금하고 그리고 이제 설탕을 좀 더 넣어줘도 되는데 소금하고 이제 식초 그리고 설탕을 좀 이용을 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0: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인가요?
1: 일단은 그 도라지 자체에 사실 쓴맛이 굉장히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설탕하고 소금, 식초를 좀 넣고 좀 더 절여줘서 이런 쓴맛들을 좀 더 제거해주기 위해서 씻는 거고 도라지도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되라고 좀 한 번 더 절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과정입니다.
0: 이 과정에서 설탕도 넣어서 그 쓴맛을,
1: 쓴맛을
0: 향을
1: 이렇게 빡빡빡 같이 문질러 주셔야 되고
0: 약간 빡빡 바락바락
1: 이렇게 이제 다 문지른 다음에 바로 이제 헹구는 게 아니고 물에다가 조금 더 담가 놓고 한 10분 정도 내로만 물에다가 조금 더 담가 주시면 됩니다.
0: 10분 정도 쓴맛도 빼면서 자, 이렇게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요리 해볼게요. 근데 셰프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1: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담근 다음에 물기를 꽉 짜준 이제 도라지고요.
0: 네.
1: 이 도라지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바로
0: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육안으로 많이 달라 보이진 않지만 약간의 쓴맛도 빠지고 예, 단맛은 또 더해졌고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이제 다른 재료들 한번 손질해 볼게요.
1: 그리고 이제 사실 평범하게 도라지 무침만 드시면 좀 이제 식상하다 보니까 예. 이제 저희가 도라지에다가 오이하고 진미채를 조금 더 같이 넣고 예. 감칠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감들을 좀 더 살려서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제 진미채도 도라지하고 조금 전에 비슷한 사이즈로 같이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0: 아, 정말 진미채 반찬도 정말 너무 좋아하는 반찬인데.
1: 그렇죠. 진미채도 새콤달콤 무쳤을 예. 때 예. 수분을 또 먹으면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0: 자, 그리고 이제 오이도 있죠, 오이. 네.
1: 이제 오이도 예. 절반으로 제가 잘라줬고요. 이제 뭐 기호에 따라서 뭐 씨를 제거해 주셔도 괜찮은데 예. 그냥 제거를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0: 자, 그렇지만 오늘은 좀 깔끔하게 먹기 네. 위해서 씨를 조금 제거해 보겠습니다.
1: 네, 결국 이제 무침 요리할 때 사실 수분이 나오는 곳들은 다 씨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0: 네.
1: 씨를 좀 더 제거를 해주시면 물기 없이 좀 더 깔끔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씨가 제거된 오이를 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어서

0: 그런 기분이에요.
1: 맞습니다.
0: 시원해서요. 네.
1: 이렇게 오이는 또 너무 얇지 않게 적당한 네. 크기로만 좀 잘라주시면 됩니다.
0: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완료가 됐는데요. 자, 이제 어떤 과정을 하면 되죠?
1: 네, 이제 재료 손질은 또 간단하게 끝났다 보니까 이제 네. 양념장만 만들면 됩니다.
0: 자, 제일 중요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항상 무친 요리 먹을 때 양념장 맛으로 먹는 경우도 많아요. 어떨 때는.
1: 네, 맞습니다. 자. 또 도라지 무침도 되게 새콤달콤해야 되고 또 그 맛이 또 나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고춧가루를 먼저 넣고 그리고 이제 식초
0: 네. 새콤하게
1: 네. 그리고 이제 물엿
0: 오. 아, 단맛이 물엿에서 조금 나와야 되구나.
1: 네. 물엿이 넣어야지 사실 또 물기도도 잡아주고 네. 또 광도 나기 때문에
0: 아, 맞아요. 윤기도 나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0: 참기름
1: 그리고 소금 후추
0: 예.
1: 그리고 마늘하고 통깨 예. 같이 준비했습니다.
0: 늘 함께하는 우리 재료들인데 정말 비율이 중요하다는
1: 네,
0: 거.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고춧가루는 조금 예. 남겨놨고요. 예? 고춧가루는 제가 조금 이따가 무칠 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0: 그 설탕은요?
1: 설탕도 같이 예. 들어가야 됩니다.
0: 설탕도 조금 넣어서. 네. 새콤하고 약간 달큰한 맛도 있고 매콤하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 양념장도 평소하고 예. 똑같이 같이 바로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0: 네?
1: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춧가루를 불려줘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조금 더 한 2, 30분 정도 숙성을 시켜주고 같이 도라지 묻혀, 도라지를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래서 셰프님께서 준비하셨던 이 무침장이 양념장. 준비가 네. 되는데요. 자, 이쪽 보시면 자, 이제 만들어둔 거예요. 한번 농도를 한번 볼까요?
1: 여기도 이제 되게 꾸덕꾸덕해지고 네. 고춧가루가 수분을 많이 먹은 상태고
0: 맞아요. 훨씬 윤기도 돌고요.
1: 네.
0: 설탕도 잘 풀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무침장 가지고 묻혀볼까요?
1: 네. 자. 네. 이제 물기를 조금 전에 제가 다 짜놨던 네. 도라지를 넣어줄 거고요.
0: 도라지 정말 네. 좋아해요.
1: 그리고 지금 도라지 내에도 사실 수분이 조금 있어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고춧가루를 조금 더
0: 예?
1: 넣어서.
0: 아까 또 남겨두셨던 네, 고춧가루를.
1: 맞습니다. 지금 고춧가루를 넣으면 사실 도라지 안에 있는 수분 자체를 또 고춧가루가
0: 먹어주고.
1: 이렇게 먹어주면서 예. 물이 좀 덜 생기게 되거든요.
0: 아, 그래서 저는 네. 아까 왜 양념에 다 넣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1: 네.
0: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이 고춧가루가 도라지에
1: 네, 수분도 먹고 그리고 예? 1차적으로 한 번 더 색깔을 조금 더 내줄 수가 있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1: 도라지에 바로 고춧가루가 묻으면 색깔이 지금 벌써도 났거든요.
0: 예?
1: 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재료, 진미채, 오이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이렇게 넣고 아니 그럼 왜 우린 이런 생각을 못했나 싶어요. 도라지는 도라지만 하고
1: 네.
0: 오이는 오이만 하고 진미채 진미채만 네. 하고 이렇게 한 번에 하면 굉장히 좋았을 걸.
1: 네. 이렇게 하면 또 새콤달콤하다 보니까
0: 예.
1: 식감도 또 여러 가지도 있고
0: 네.
1: 이렇게 하고 이제 양념장은 기호에 따라서 한 두세 스푼씩 계속 좀 나눠서
0: 예.
1: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자, 기호에 따라서 상황을 또 보시면서
1: 네. 지금 사실 양념장도 굉장히 꾸덕꾸덕해지기 때문에
0: 예.
1: 이제 묻혔을 때 윤기도 굉장히 잘 나거든요.
0: 아, 근데 정말 제가 셰프님하고 요리를 쭉 하면서 느낀 건 참 그 수분을 잘 잡으시네요. 예.
1: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또 다른 또 방식대로 하시려면
0: 예.
1: 오이를 살짝 좀 소금에다가 좀 더 절여주시고 같이 묻혀주시면 오이가 또 아삭아삭한 게 아니라 좀 더 꼬득꼬득한 식감으로 같이 드실 수 있고
0: 예.
1: 그리고 또 물도 덜 생기게 됩니다.
0: 맞아요. 저희는 또 해서 바로 먹게끔
1: 네,
0: 만든 거기 때문에
1: 네, 이렇게 하면 이제
0: 예.
1: 도라지 무침은 다 완성이 됐고
0: 우와, 금세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도라지하고 또
0: 예.
1: 진미채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0: 예. 근데 식감은 지금 하나하나 다 다르잖아요.
1: 네,
0: 얼마나
1: 맞습니다.
0: 재밌겠어요, 먹으면서도. 셰프님이 이렇게 요리하면서 만들어주신 거 다 가져가 보십니다. 예. 어우, 정말. 시원하게 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아주 빨갛게 양념 잘 된 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1: 하고 깨만 네. 조금 더 뿌려주고
0: 그리고 셰프님 저는 여기에 이제 골뱅이라든가 소면 넣으면 골뱅이 무침처럼 먹어도 맛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양념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도라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도라지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라지를 손가락 길이로 썰어줍니다. 도라지에 소금, 식초를 넣어 주무른 뒤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진미채는 한입 크기로 썰고 오이는 씨를 제거한 뒤 엿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춧가루, 식초, 물엿, 참기름, 소금, 후춧가루, 다진 마늘, 통깨, 설탕을 섞어 30분 정도 숙성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도라지에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도라지에 고춧가루를 먼저 버무리면 남은 수분까지 제거할 수 있어요. 도라지에 진미채, 오이를 넣고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도라지 무침이 완성됩니다. 민요한 셰프의 레시피 하나면 오늘 하루가 특별해진다. 집에서는 팬으로, 야외에서는 석쇠로 삼겹살 맛있게 굽는 비법 대공개. 된장으로 양념해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된장 삼겹살 구이부터 푹푹 찌는 폭염을 이기는 방법은 냉채 하나로 해결. 코끝이 찡해지는 알싸한 겨자 소스를 곁들인 닭가슴살 냉채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매력둥이 강이고요.
1: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0: 네. 셰프님,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죠. 이 삼겹살 요리를 준비하셨는데요. 이 고추장 삼겹살은 많이 들어봤어도 된장 삼겹살은 좀 생소하거든요. 일단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1: 네, 이제 오늘 준비한 재료는 예. 두꺼운 삼겹살 하나하고 예? 좀 얇게 썬 삼겹살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0: 일단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이따가 본 요리 들어갈 때 이유를 여쭤볼게요.
1: 네. 그리고 이제 된장 소스를 제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예. 된장, 이제 뭐 맛술, 네? 참기름, 마늘 등 여러 가지 또 재료를 같이 섞어서 예. 이제 양념을 만들 예정입니다.
0: 자, 된장 삼겹살 구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된장 삼겹살 구이.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된장 삼겹살 구이. 일단 고기가 두 가지라서 네. 아니 처음에 이제 올 때 재료가 올 때 잘못 썰려 왔나 싶기도 한데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하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좀 얇게 썬 저희가 삼겹살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도록 예? 이제 얇은 삼겹살을 준비를 했고요. 네. 한 개는 이제 석쇠에서 구워서 예. 밖에 캠핑이나 야외에서 좀 즐기실 수 있도록 예? 제가 석쇠 된장 삼겹살 구이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요즘에는 또 야외에서 캠핑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1: 맞아요, 네.
0: 된장 삼겹살 구이를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또 석쇠에서 불맛을 내면서 먹을 수 있게끔 두 가지로 준비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고기는 준비가 됐고 이미 다 손질도 됐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1: 매우 간단합니다.
0: 예. 네. 자,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이제?
1: 이제 오늘은 된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맛술이고요.
0: 맛술, 아무래도 고기가 네. 들어가니까.
1: 네. 그리고 참기름.
0: 참기름.
1: 다진 마늘.
0: 예, 다진 마늘.
1: 그리고 설탕. 그리고 후추하고 네. 통깨 준비했습니다.
0: 근데 셰프님, 제가 언제 셰프님 만난다고 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선조들의 요리 중에 이 돼지고기를 된장 양념에 재워서 이 구운 요리가 맥적이라고
1: 네, 맞습니다.
0: 들었어요.
1: 네.
0: 맥적 맞나요?
1: 네, 맥적 맞습니다.
0: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만드는 이 된장 삼겹살 구이가 이 맥적하고 비슷한 느낌인지.
1: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된장으로는 잘 해드시지 않고 고추장이라든지 일반 그냥 삼겹살 구이로만 많이 드시는데
0: 네네.
1: 된장으로도 또 하시면 구수한 맛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리다 보니까
0: 네.
1: 오늘 간단한 또 방법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0: 맥적은 보통 이게 돼지 목살로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또 삼겹살이에요.
1: 네, 그래도 이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예. 고기가 삼겹살이다 보니까 삼겹살로 오늘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0: 자, 이렇게 양념이 준비가 됐는데 네. 이 양념을 한번 재운다고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럼 삼겹살 한번 재워볼까요?
1: 네. 이제 얇게 썬 돼지고기
0: 예.
1: 삼겹살이고요. 양념을 한 스푼 정도 넣고
0: 네.
1: 그다음에 살짝 한번 묻혀서 이것도 간이 어느 정도 잘 배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상태에서 한 2, 30분 정도 더 재워주시면 조금 더 맛이 깊게 배는 삼겹살 요리 드실 수 있습니다.
0: 이 고기는 뭐 바로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확실히 재운 고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한 시간 정도 재워주면 되나요?
1: 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재워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그래서 셰프님께서 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아주 맛있게 재워놓은 삼겹살이 있는데 살짝 갈라요.
1: 네.
0: 지금 훨씬 더 이제 고기가 투명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1: 네, 고기 색깔도 네. 투명해졌고 이제 된장 안에도 염분이 또 있으면서 사실 또 기름이라든지 또 그런 육즙들이 좀 더 나왔거든요.
0: 예, 예.
1: 간도 좀 더 잘 배어 있고
0: 예?
1: 이 상태로 이제 구우시면 됩니다.
0: 자, 근데 제가 걱정했던 이 된장이 너무 쿰쿰한 그런 향은 안 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셰프님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먹을 때, 이건 야외 나가서 석쇠에 구울 때.
1: 네.
0: 본격적으로 한번 구워볼까요?
1: 네, 일단 후라이팬으로 요리하는 방법 먼저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일단은 팬을 좀 달궈주실 때 좀 강불로 가다가 예. 저희 된장으로 한번 무쳤기 때문에 금방 또 타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약불에다가 천천히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지금 센 불에 올린 후에 양념에 재워뒀던 삼겹살 올려볼게요.
1: 네. 이제 기름은 따로 두르실 필요는 없는 게 삼겹살 자체에서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0: 예.
1: 이제 기름은 두르실 필요 없고 이제 처음에 강불로 가셨다면 이제 중약불 정도로 줄이신 다음에 네. 천천히 익혀주셔야지 겉에 묻어있는 된장이 타질 않습니다.
0: 천천히?
1: 네.
0: 저도 이제 어떤 기름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센 불로 유지가 됐다가 다 탈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다 타면 녹화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1: 그래서 이제 집에서 네. 또 하실 때는 사실 삼겹살 기름이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호일 같은 걸로 살짝 접어주신 다음에 위에만 살짝만 덮어줘도 기름이 사실 튀지 않거든요.
0: 아. 네.
1: 이렇게 하면 천천히 약불로 어차피 굽는 거기 때문에
0: 예.
1: 천천히 이렇게 조리를 하셔도 또 기름 안 튀고 깔끔하게
0: 예.
1: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약간 올라오는 그 스팀이 잘 익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중약불인가요, 이게?
1: 중약불로 되어 있습니다.
0: 한번 이쪽에도 보여주실래요? 네. 카메라가 보실 수 있게? 예, 살짝 이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뒤집어서
0: 예.
1: 계속 뒤집으면서 와. 양념이 타지 않게끔 노릇노릇 구워주시면 예. 됩니다.
0: 계속해서 삼겹살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타지 않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덮어주시고 천천히 또 약불로 익혀주시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노릇노릇하게 천천히 구워주시면 됩니다.
0: 네. 야, 셰프님 굉장히 또 구수하고 고소한 향이 나요. 그리고 옆에서만 봐도 아주 잘 익은 와 네. 확실히 다 익었네요. 네.
1: 이렇게 이제 약불로 계속 구워주셔야지
0: 예.
1: 타지 않고 노릇노릇하게 구우실 수 있습니다.
0: 아까 저희가 만들어줬던 그 맛있는 된장 양념이 아주 잘 스며서요, 촉촉하게.
1: 네, 맞습니다. 또 집에서 만약에 또 이렇게 구우시는 게 싫으시면
0: 예.
1: 에어프라이기에도 돌리셔도 괜찮고.
0: 아. 확실히 이렇게 호일을 덮고 하니까 네. 촉촉하게 구워진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우와. 자, 셰프님, 집에서 후라이팬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된장 삼겹살 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1: 네, 이제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0: 예.
1: 바로 이제 석쇠에다 굽는 방법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자, 다른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양념, 된장 양념 반 남겨뒀고요.
1: 네.
0: 요거 좀 도톰해요.
1: 네, 이건 도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석쇠나 이제 불에다가 직화로 구울 경우는 이제 된장이 금방 탈 수가 있기 때문에
0: 예.
1: 이 된장 소스를 조금 더 묽게 한 다음에 굽다가 추후에 이제 브러쉬로 살짝 제가 묻히면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 뭐 그 전문용어로 초벌을 한번 한 후에?
1: 네, 맞습니다. 초벌을 예. 한 다음에 구울 소스를 묻힐 거고요.
0: 예.
1: 그 소스는 지금 사실 이제 붓으로 예. 묻히기 조금 많이 된 상태라서
0: 네.
1: 물을 조금만 더 넣고 좀 더 묽게 한 다음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0: 물기 해서 된장 양념을 준비해 주시고
1: 네.
0: 이 두꺼운 삼겹살은 초벌을 한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밖에서 사실 다른 고기들을 구우실 때는
0: 네.
1: 이제 사실 여기 기름을 조금 두르신 다음에 코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0: 네.
1: 삼겹살 같은 경우는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0: 맞아요.
1: 초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구우셔도 되거든요.
0: 예. 이 석쇠만 봐도 벌써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야외에
1: 네,
0: 나와 있는.
1: 맞습니다. 그리고 좀 불순물 같은 것도 좀 미리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올리시면 좋습니다.
0: 네. 이 석쇠만 봐도 벌써 우리가 뭔가 캠핑 온 것 같은 사실 한 가지 레시피인데 이 고기 두께 그 다음에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른 요리가 나와요.
1: 맞습니다.
0: 자, 이렇게 한번 그러면 네. 초벌을 해볼까요?
1: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좀 달라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줬고요.
0: 예.
1: 이제 여기서 바로 뒤집으실 때는 바로 돌린 다음에 네. 바로 뒷면으로 구워주시면
3: 됩니다. 뒷면 볼까요? 와, 너무 먹음직스럽게.
1: 네, 지금 이제 그릴 자국도 천천히 나고 이제 기름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3: 예. 네, 이런 식으로 초벌을 하는 건데 초벌의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게 초벌인가요?
1: 이제 속은 한 많이 익지 않고 50% 정도 내외로만 진행이 되고 사실 이제 겉표면 정도만 어느 정도 코팅이 돼도 예. 진행하셔도 됩니다.
0: 자, 그럼 1차 초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 굉장히 맛있게 지금 초벌이 됐어요.
1: 네, 이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많이 잘 구워진 상태입니다.
0: 예, 앞뒤는 정말 색은 났지만 안쪽은 아직 100% 된 건 아닌 거죠?
1: 네, 아직 다 익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3: 예.
1: 이쯤 되면 네? 이제 된장 소스를 계속 묻혀줘서 나머지 이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요 위에 바로 묻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캠핑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석쇠에서 먹어도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집에서 하실 때 기름이 많이 튀다 보니까 예. 주변에 호일 잘 까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1: 이제 조금 전에 물을 섞어놨기 때문에 소스가 굉장히 좀 바르기 용이한 그런 농도로 됐고요.
0: 네.
1: 이제 이 상태로 된장 소스를 천천히 발라가면서 계속해서 발라가면서 제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 사실은 이제 꼬치집이나 이제 구이집 가면 이렇게 이제 붓을 활용해서 양념을 발라주세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뭔가가 이 양념 같은 양념인데도 뭔가 다르게 조금 맛이
1: 맞아, 예. 계속 층층이 양념이 쌓이다 보니까 예, 예. 또 맛도 계속 좋아지고
0: 진해지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돌려서
0: 예
1: 뒷면도 이제 맞아
0: 발라줍니다. 이따 중간중간 구우면서도 또 이렇게 조금씩 더 발라줘도 되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소스가 한번 또 마르기 때문에 예. 마를 때 한번 더 계속 발라주시면 됩니다.
0: 그 마르는 과정에서 이 소스가 농축되면서 고기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그렇게도 되고 또 수분이 또 증발하면서 예. 소스도 굉장히 진해지거든요.
0: 이때는 좀 주의할 점 있나요? 이제 양념 바로 나서?
1: 이제 소스를 저희가 지금 묻혔기 때문에 최대한 예. 불하고 좀 떨어진 다음에 천천히 구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아... 근데 지금도 저 요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게 된장 양념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1: 맞아요. 간장 같은 색이 예. 많이 있다 보니까.
0: 향도 구수해서.
1: 안에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익은 것 같아서.
0: 예?
1: 이제 좀 빼고 나머지 잔열로 이제 조금 더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자,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이제 바로 한번 접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거는 석쇠에서 구운 거.
1: 네.
0: 네, 우리 프라이팬에서 구운 것도 있죠?
1: 네. 이건 이제 팬에서 예. 구운 삼겹살입니다.
0: 이야,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1: 네.
0: 팬에서 구운 촉촉하고 석쇠에서 구운 약간의 이제 구운 느낌, 그렇죠?
1: 맞습니다.
0: 직화 석쇠, 느낌.
1: 직화 예. 느낌.
0: 자, 여기도 이제 맛있게 썰어서 플레이팅을 해야 될 텐데
1: 일단은 팬에 구운 삼겹살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예. 정말 촉촉해 보여요. 이야. 기존에 먹던 삼겹살이랑 조금 느낌 달라요. 굉장히 촉촉해요.
1: 그래서 이거를
0: 예? 어떤 거랑 할까요? 청경채랑?
1: 청경채 위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0: 네. 팬에서 구운 거 청경채랑. 이야. 자, 그리고
1: 이거는 이제 석쇠에다 구운 예. 삼겹살입니다. 좀 두툼하게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0: 우와,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우와.
1: 이거는 여기 위에.
0: 주위에. 야, 정말 분위기 있네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된장 삼겹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된장 삼겹살 구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된장, 맛술, 참기름, 다진 마늘, 설탕, 후춧가루,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삼겹살에 양념 절반을 넣어 버무린 뒤 1시간 정도 재워줍니다. 팬에 삼겹살을 올리고 호일을 덮어 앞뒤로 약불에 구워주세요. 이렇게 호일을 덮어 구우면 기름도 안 튀고 골고루 잘 익어요. 그런 다음 남은 양념에 물을 섞어줍니다. 석쇠를 달군 뒤 통 삼겹살을 올려 뒤집어가며 초벌구이 해주세요. 통 삼겹살에 양념을 발라가며 석쇠 위에서 천천히 구워줍니다. 팬에 구운 삼겹살을 썰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석쇠에 구운 삼겹살을 썰고 그릇에 담으면 된장 삼겹살 구이가 완성됩니다.
0: 셰프님, 이 건강을 챙기고 싶을 때 찾는 게 이 닭고기인데요. 셰프님께서 여름에 맞는 이 닭가슴살 냉채를 준비하셨어요. 자,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이제 오늘은 닭가슴살하고 네. 양파, 파프리카, 네. 오이, 그리고 맛살. 그리고 또 양념은 이제 겨자하고 식초를 또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사실 이 냉채에 톡 쏘는 맛은 겨자가 들어가야겠죠. 네. 자, 시원함이 입안 한가득 퍼지는 닭가슴살 냉채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굉장히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렇죠? 재료들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손질을.
1: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닭가슴살부터 먼저 한번 데쳐주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채소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닭가슴살 데치러 한번 가볼까요? 야, 정말 닭가슴살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1: 그렇죠.
0: 특히나 이 여름에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요. 오늘은 이 통 닭가슴살을 사용했지만 이제 요즘에는 닭가슴살이 익혀진 게 잘 나오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걸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1: 양념이 크게 된 것만 아니면 사실 간단하게 예. 이용하셔도 되고 또 손쉽게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한 12분 정도
1: 네.
0: 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님. 12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안에까지 다 익은 것 같아요. 색깔이 하얗게 바뀌었어요.
1: 네, 이제 닭가슴살이 다 익었고
0: 예.
1: 이제 바로 차가운 물에 넣고 좀 더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크기가 조금 줄었네요.
1: 네, 많이 줄었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닭가슴살 준비가 됐고요.
1: 이제 닭가슴살이 준비가 됐으니 예. 이제 나머지 채소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가볼까요? 이렇게 잠깐 두고요. 자, 다른 채소 손질해 볼게요.
1: 이제 오늘 채소는 네. 파프리카 두 개하고 양파는 얇게 썰어줄 거고 오이는 조금 반달 모양으로 제가 같이 썰도록 하겠습니다.
0: 아무래도 이 냉채에 파프리카 들어가면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1: 예 맞습니다.
0: 이 맛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1: 조금씩 다 다릅니다.
0: 색깔별로
1: 파프리카하고
0: 네. 양파도 늘 있는 재료니까.
1: 양파.
0: 예. 채우비 하면서 정말 양파 없이 요리하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양파하고. 예. 그리고 오이는 이제 저는 안에 가운데 씨를 또 빼주기로 했습니다.
0: 네. 씨는 웬만해서는 그렇죠. 네. 요리할 때는. 셰프님도 이렇게 뭐 음식 많이 해 드시지만 어떨 때는 뭔가 샐러드처럼 닭가슴살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드실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닭가슴살도 이제 사실 물리고 하니까.
0: 예. 고를 때 이 냉채가 좋을 것 같은데요.
1: 이제는 닭가슴살하고 예. 맛살만 찢어주면 됩니다.
0: 자, 찢어볼까요?
1: 네. 닭가슴살은 바로 물기를 좀 털어서
0: 네.
1: 결대로 같이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이렇게 닭가슴살 냉채로 해서 먹으면
1: 맞아요, 네.
0: 물리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제 닭가슴살도 찢으실 때
0: 예.
1: 좀 바로바로 찢으면 사실 좀 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0: 색깔도 또 여러 가지가 또 생기고.
1: 예. 칼로리도 낮고, 그렇죠?
0: 네.
1: 자, 그러면 냉채에 들어갈 소스를 한번 만들어봐야겠죠?
0: 네. 이제 소스가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네. 소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1: 저는 소스를 만들어볼게요.
0: 네, 이제 소스는 네. 이 물엿 먼저 같이 들어가고요.
1: 물엿 들어가고요.
0: 그리고 식초.
1: 식초. 새콤하게.
0: 네. 그리고 설탕.
1: 네.
0: 그리고 소금.
1: 소금 조금 들어가고.
0: 네. 그리고 이제 간장.
1: 예, 간장.
0: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연겨자 같이 들어갑니다.
1: 저 연겨자 정말 좋아해요.
0: 네, 이제 연겨자는 저희 집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희가 구매를 했고, 만약 가루형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
1: 네.
0: 무라고 한 2대 1 정도로 하신다면 10분 정도 두시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네.
0: 그렇게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검은 깨도 그냥 바로 같이 넣고
1: 네.
0: 묻히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만들면 그 냉채 먹을 때 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또 아니면 와사비 같은 것도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고
1: 예.
0: 아니면 여기 해파리 또 넣으면 또 해파리 냉채 드실 수 있고
1: 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날씨가 뜨겁고 더울 때는 냉채만한 게 없어요. 시원하게 해서 그렇죠?
0: 네, 이렇게 하고
1: 네.
0: 저는 이제 나머지 재료를 한번
1: 넣어볼게요.
0: 네. 재료 한 번에 다 넣고
1: 네.
0: 이제 소스를 한 번에 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1: 한 번에요?
0: 네.
1: 자, 제가 잘 풀었는데요. 넣어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검은 깨가 들어가서 또 분위기가 있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검은 깨도 뭐 넣으셔도 되고
1: 예.
0: 아니면 뭐 깨를 조금 더 간 거를 추가하셔도 좀 더 고소한 맛이 좋거든요.
1: 예. 아니, 닭가슴살로 왜 냉채를 만들어 먹을 생각을 못 했는지. 저도 이제 여름에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리고 식단 관리하겠다고 닭가슴살 굉장히 많이 사놨거든요.
0: 네.
1: 근데 아무리 뭐 닭가슴살에 양념이 잘 이렇게 배어서 나와도 이렇게 따로 추가하지 않으면
0: 맞아요. 네,
1: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맛있게 닭가슴살 냉채를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0: 네.
1: 맛도 좋고. 일단 단백질이 풍성하니까.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야채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1: 예.
0: 이렇게 하고 또 양념이 조금 더 잘 스며들게 한 5분 정도 후에 또 냉장고에 좀 더 차갑게 넣고
1: 네.
0: 드셔도 좋습니다.
1: 자. 확실히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그런지 예. 예쁘네요.
0: 네, 이렇게 하고 또 야채 같은 경우도 또 집에 있는 걸로도 그냥 막 넣으셔도 괜찮고
1: 예, 집에 있는 채소들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정말 딱이에요. 닭가슴살도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데요.
0: 네, 이제 양념이 잘 묻어 있어서.
1: 예. 오, 향도 너무 좋아요.
0: 네.
1: 새콤하고 톡 쏘는 향도 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시원한 닭가슴살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2: 닭가슴살 냉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닭가슴살을 넣어 12분 정도 익히고 찬물에 담가 식혀줍니다.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양파는 얇게 채 썰고 오이는 씨를 제거한 뒤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식힌 닭가슴살을 결대로 찢고 맛살을 찢어 넣어줍니다. 이때 닭가슴살은 꾹 눌러 찢어주면 결대로 잘 찢겨요. 물엿, 식초, 설탕, 소금, 진간장, 연겨자, 검은 깨를 섞어 냉채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닭가슴살에 손질한 채소, 냉채 소스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닭가슴살 냉채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시원한 황태 비지찌개부터 오독오독 궁채볶음까지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최고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곡에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

0: 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2: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3: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2: 아, 깎아야 잘 살지.
14: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5: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6: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4: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

0: 있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1: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2: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6: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7: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에
6: 불고래가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8: 아, 매미 소리도 들리고 이거. 와, 진짜 여름이다.
9: 한 150에서 200 정도 될 것 같아요.
10: 이 우리나라 이 갯벌 있잖아요. 이 갯벌의 세계 5개. 아시아에서는 이만큼 갯벌 넓은 데가 없어요.
11: 고마워요.
10: 추워.
12: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저씨는 뭐.
8: 민혁아!
13: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열치열, 열로써 열을 다섭니다.
14: 올 여름 이거 한 그릇 먹고 더위를 이겨내도록 하죠.
15: 아, 완전히 여름 더위야. 개설거라. 여러분 마셨습니다.
16: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17: 새하얀 건물이 여기인데요.
16: 그냥 순백으로.
18: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19: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16: 연매출이.
19: 그랬는데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6: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0: 첫
9: 성교육.
11: 아, 텐션 너무 좋아요. 텐션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웃음과 가정을 책임지는 두 아이 엄마죠.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셨습니다.
12: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1: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딸을 기르고 있는 네, 김포대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 아니, 애들은 네. 벌써 그렇게 컸어요?
11: 그러니까요. 예, 벌써 결혼한 지 이제 16년.
12: 와.
11: 내 말이, 내 말이. 서른에 결혼했는데, 요즘은 서른에 결혼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시간이.
12: 네, 왜 해버렸는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11: 너무 좋아요. 네. 또, 선배님들께서 이제 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시는 바람에 1호가 아직 안 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12: 네. 아, 네. 진짜 너무 행복해 보여요.
13: 진짜. 네. 아니, 여기서 지금 가장 결혼 선배님이 아, 그러니까. 또 오셔가지고.
11: 어, 그래요?
13: 네.
11: 오.
13: 근데 저희 부부도 회사에서 만났거든요.
11: 맞아요.
13: 근데
11: 맞아.
13: 직장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그쵸?
11: 사내 보니까 그 데뷔를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데뷔까지 동기거든.
13: 아, 동기.
11: 그 해에 데뷔한 게 어떤 악의 원인이 아니었나.
13: 아,
11: 정말 행복합니다.
13: 네.

0: 진짜 잘 나오신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오. 요즘에 이제 어디 가서 실수를 안 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요. 성인지 감수성 당신의 점수는? 입니다.
1: 우리 남편인데?
0: 우리 남편이죠.
2: 남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앉겠죠?
0: 저도 편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3: 저는 솔직히 이번 회차가 쉽지 않네요.
0: 굉장히 다리에 오므리신 거 보이세요?
3: 굉장히 어려워요.
4: 남성성, 여성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별되는 거를 막아보자.
3: 여기 분위기청 띄워줘야지. 자, 노래. 자, 어떤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2: 교육방송만 아니면 벌써 험한 말 나갔네.
5: 와, 오늘 그 집 되게 야르한데?
6: 이런 거 샤갈 거리는데.
5: 여러분 저 망했어요, 샤갈.
6: 이거 이런 거?
0: 근데 이거 뜻을 뭔지는 알고 계신 거라는 거죠?
1: 그럼요.
0: 어떤 무슨 뜻이에요?
1: 김경아 고정 야르!
7: 특별한 욕이 아니라 일상화가 되고 장난으로 포장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3: 발로! 전지자!
0: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성교육 MC지만 제가 이 성인지 감수성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아세요? 쌤 씨는 아세요?
3: 솔직히? 아니 일단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0: 그렇죠.
1: 말이 어렵죠.
0: 쉽지가 않아.
3: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감도 잘 안 오고.
0: 우리 땐 배우지도 않았어요, 이 단어를.
3: 그렇죠.
0: 호주 들어본 적 있어요? 호주에서?
3: 저 호주에서 살면서 한국어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1: 성인지도 어려운데. 한 사람이야, 호주 사람이야.
8: 근데 전 많이 들어봤거든요.
0: 아 진짜?
8: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알림이 와요. 이번 주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기간이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0: 근데 이게 뜻을 뭔지는 알고 계신 거라는 거죠?
8: 그럼요.
0: 어떤 무슨 뜻이에요?
8: 성을 인지하는 감수성인 거예요.
0: 그건
8: 모르시는 거예요.
0: 성을 인지하는 감수성.
3: 그건 나도 알 수 있어요.
8: 뭐예요?
9: 언니만에. 또 이제 또 잘 모르시겠지만 또 제가 10년 동안 직장에 또 생활했잖아요.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 내에는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워요. 성인지 감수성이라 함은 남녀 상관없이 좀 이런 성적으로 민감도를 높여서 말도 조심하고 좀 행동도 조심해라 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9: 맞나요?
0: 이거는 확인을 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4: 네, 은지 씨가 법정 의무 교육을 아주 성실하게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은 입장 바꿔보기 그리고 그 성별이 처한 어떤 맥락을 좀 이해하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지사지의 성별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0: 역지사지 성별 버전.
4: 그렇죠. 그래서 성 고정관념은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뭐 이런 벽이라면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은 그거를 좀 그 성 고정관념 때문에 누군가 억울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을 깨부시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어떤 망치를 찾는 그런 노력 같은 거죠.
0: 네.
7: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이것을 일상 속 성차별적 요소로 감지하는 민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다른 성별한테 불편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알아차리는 능력이거든요. 아까 이제 쌤 씨께서 이 단어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고 실제로 이 단어가 많이 쓰인 게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을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해서 봐야 된다, 상황을 봐야 된다. 그 말을 쓴 이후로 대부분의 요즘 성희롱 성폭행 사건에 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젠더 감수성이라는 말이었는데 이제 법적인 용어로 저 성인지 감수성이 확 이렇게 이제 대중화가 되고 퍼지게 됐죠.
0: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계속 배우고 컴퓨터처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0: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도 저희가 한번 난데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지금요?
0: 네, 아주 세세해요. 세세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자, 우리 은지 씨부터. 은지 씨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1: 어머나. 네. 내가 또 1등이야, 미치겠네.
0: 네, 먼저.
1: 저 뭐 벌 받는 건 아니죠?
0: 아니. 자, 문장을 듣고 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겁니다.
1: 맞습니다.
0: 자, 먼저 은지 씨가 달립니다.
1: 저 먼저 달릴까요?
0: 둘, 셋, 달려! 은지 달려!
1: 오, 자,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0: 오케이. 자, 이번엔 남편 종태 씨가 달립니다.
3: 뭐야? 잠깐만요. 평범한 남자 진짜 보여주세요. 정태는 말고.
1: 정태 말고 평범한 남자? 아, 내가 정태 말고 다른 남자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
1: 정태밖에 없어서. 좋아요, 정태 약간.
3: 정태 이렇게.
1: 아, 엄마, 아빠가 좋아할게 이러면서. 아, 진짜. 아, 영상통화 좀 걸게요. 핸드폰 좀 주세요. 영상통화 좀
0: 찍어요. 의심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 아, 너무 웃긴다.
0: 진짜 알겠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냥 이번에 이제 경아 씨가 한번
1: 조용되면
0: 어떨까 싶어요. 경아 씨는 딸 지율이가 달리는 겁니다.
1: 지율이요?
0: 그러니까 지율이가 달리는 거.
1: 배는
0: 하나, 둘, 셋.
1: 뭐 이러고 달리던데요?
0: 예! 예! 이러고 시작. 그럼 이번에 아들.

0: 아들이요?
1: 네. 앞머리 날릴까 봐 이러고.
2: 아, 이거 자꾸. 아, 그렇구나.
0: 중학생이니까.
1: 아, 지금 남학생도 앞머리 사소하다.
3: 아, 그래요? 아,
0: 가고. 아, 걔는 안 떠요. 우리 다 왜 이래?
2: 지금 현실이니까.
0: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4: 자, 그렇다면 이제 쌤씨는 일어서지 마시고 앉아서 운전대 잡는 걸로 변경을 할 거예요.
0: 오, 운전대.
4: 쌤이 운전대를.
0: 벌써 뻔하네.
2: 멋있어, 멋있어.
4: 한쪽 손으로.
0: 괜히 뒤에 한 번만.
5: 자, 일부야!
4: 자, 이번에는 아내가 운전을 한다. 어, 얌전하게 이렇게 두 손으로.
5: 올바!
2: 아내도 하네요.
5: 아니, 좋아요. 남자 하나 맞아.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고.
2: 쌤한테.
4: 예. 우리가 뭐 어떤 가정사를 알게 되는
2: 네,
4: 상황이
2: 그러네요.
4: 우리가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을 알게 됐고. 자, 이번 키워드는요. 힘자랑하기입니다. 있는 힘껏 힘자랑을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2: 네. 네.
4: 하나, 둘, 셋! 야, 이거 전체적으로 아니야.
2: 끝났어요. 플라스틱이에요.
4: 나도 들 수 있어. 아니, 이런 나도 할 수 있잖아.
5: 아니, 잠깐만.
2: 플라스틱이에요.
0: 깜짝 놀랐네. 천하장사인 줄 알았네.
2: 네, 세라믹이 아니에요.
4: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6: 아니,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할 때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게 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오히려 우리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7: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여자, 남자라고 안 하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뭐 아내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카테고리화 시켜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보통은 남자라면 이래야지, 여자라면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구를 특정해서 생각하면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4: 네. 자, 저희가 이제 이걸 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볼 영상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2: 그죠?
0: 그죠?
2: 그죠?
0: 이거지.
2: 안전하게.
0: 네. 저도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8: 여자처럼 앉았다.
2: 어, 일단 기대로 머리를 넘기셨어.
4: 맞아요. 어, 다리 모았잖아요.
2: 소복하죠. 맞아요. 또 우리 엉덩이 한번 이렇게 쓸잖아요.
4: 네.
2: 다 꼬아야지, 꼬아야지.
9: 남자들은 아무래도 가운데가 좀.
2: 네? 뭐라고 하시구나.
4: 아, 불편했구나.
9: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4: 네, 남자분들 얄쾌요. 욱해요.
10: 여자들은 좀 바짝
4: 앉아서. 실제로 앉아서. 저도 두 손으로 하더라고요. 네, 의자가 좀 약간 핸들이랑 가까워.
7: 10도로. 팔을 하나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4: 아하. 많이 어색하시네요.
11: 지금 있네.
6: 입을 가리고.
2: 날씬을 잘 쓰시네.
0: 오. 아. 오, 너무 멋있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4: 오, 연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12: 연기 잡은 거 아니에요?
6: 여자 잘
2: 졸라?
4: 여자분 약간 오열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울 때.
7: 정말 남자가 울 때는 세 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좀 표현을 좀 자제를 해야 되니까.
4: 맞아.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린 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다른 남편들 어떻게 뛰나. 아, 여기 계시는군요.
10: 부럽다.
4: 네. 남자는 막 이렇게 뛰죠. 막 이렇게. 와.
2: 우리 남편이죠.
0: 그거 와니 오빠인데?
2: 와니.
0: 맞아, 오빠인데?
2: 이거는 춤 아니야,
0: 오빠. 이렇게
2: 하면서. 아이들 궁금하다.
7: 요즘 아이들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11: 남자처럼 울어보기 할 거야. 하나,
0: 둘, 셋. 남자는 아. 이렇게 울어. 똑같네요. 아, 여자랑 남자는 똑같아.
11: 남자가 야구하는 그런 거 해볼까?

0: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1: 느낌이에요.
2: 오, 똑같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어른들하고 달라요. 아이들 때는 다 똑같아요. 오히려 더 멋있어.
1: 디비디비딥.
3: 그래.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성별에 상관없이 내향적인 사람도 있을 거니까.
2: 언제부터 구분하기 시작했을지 궁금합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편견들이 대부분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사실 편견이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4: 맞아요. 네. 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싹 둘러봤거든요. 우리 셋은 있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맞아요. 방송이기도 하지만 늘 이런 자세인데 우리 샘 씨는 마음이 너무 열렸어.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1: 오픈마인드로
4: 한 거지.
5: 많이 열리지도 않고 이거 뭐 나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붙지 않고 이거 조금 뭐 최대요 맥스예요. 나도 솔직히 다리 이렇게 앉는 게 또 편하긴 한데. 근데 방송 봤을 때 좀
2: 예의가 아니죠.
5: 행동이 있다 보니까.
4: 편하려면 얼마큼 벌어주셔야 돼요? 편하려면?
2: 편하게 한번. 아, 고기 편해요.
1: 그 정도.
2: 근데 솔직히 편해. 말하면 저도 편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긴 해요. 그쵸?
1: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2: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맞아.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1: 맞아.
2: 무신하게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1: 안 괜찮아요.
2: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의미 있는 의식을 한번 실어보고자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편견을 깨부셔야 돼요.
4: 자, 제가 먼저 깨부시겠습니다. 성고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5: 어?
4: 깨지지 않았어!
2: 더 세게!
4: 여성스러운 척 하지 마!
2: 안 되면 발로 그렇지! 고정관념 부시세요. 야호.
1: 네. 사실 저도 모르게 신랑한테 좀 남성다움 많이 강요했던 것 같아요.
5: 오호.
1: 네. 그래서 종태야 미안하다. 내가 남성다움 부실게. 갑니다.
4: 야! 예!
2: 저는 사실은 제가 여성다움을 저는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딸들에게도 강요하진 않았나 순간적으로. 아, 예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딸들한테도. 아, 그게 또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여성스러운 척 하지 않고 강하게.
1: 그다. 아이고. 언니, 이게 아무나
2: 아니에요. 따라하다가. 여성다움!
4: 예!
2: 네, 했습니다. 예. 시원하다.
5: 저는 외모피아. 외모피아 없어지자!
2: 아플 것 같아. 어, 후겠다. 어, 괜찮아.
4: 우리가 깨야 될 게 되게 많다. 오히려 우리가 아까 어린이들한테 배워야 될 게 되게 많다. 그 백지처럼 깨끗하더라고요.
6: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완전히 타고나는 거라기보단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크거든요. 이게 유전이라기보단 부모에게 학습되거나 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말로 남자랑 여자랑 평등해 이렇게 100번 말해봐야 아빠가 설거지하고 엄마가 전자기기 고치고 이런 모습을 맞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1: 아, 저 오늘 바로 집에 가서 TV 분해하려고요.
2: TV로 왜
1: 아, 그냥 갑자기요? 아, 그냥
4: EBS 어떻게 보려고?
1: EBS 가야 되네?
4: 인상이 거예요.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제 스스로 저한테 좀 이렇게 구속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이제 맞벌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새벽 늦게 퇴근을 해도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를 무조건 해요. 남편은 늦게 퇴근하면 다음날 애들 학교 갈 때쯤 5분 전에 일어나서 잘 다녀와.
1: 생선은 다
4: 오늘도 화이팅. 그럼 좋은 아빠는 혼자 다 하고 일어나 양심 이거는 제가 다 하고
2: 악역.
4: 그게 좀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뭔가 네. 안에 좀 쌓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4: 그래서 네. 지금 네. 네. 교육방송만 아니면 벌써 험한 말 나갔나
2: 다녀오는 거예요.
1: 나이도 소녀 소녀나 파리 없냐
4: 까만 부모냐.
2: 너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아이들 애아빠가 등원을 쭉 시켜주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한다는 거. 문재환, 너도 보고 있냐?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샘 씨는 좀 설거지는 자주 하시나요? 어때요?
5: 예?

0: 저, 것 같은데.
1: 아니, 저는 아니, 솔직히 아, 저는 이거 약간 세대차인 것 같아요. 남자 아이들 추리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뭐 저도 남자다운 운동도 좋아하고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회차가 쉽지 않네요.
0: 어렵죠.
1: 네, 되게
0: 갑자기 다리 오므리신가 보이세요?
1: 굉장히 어려워요.
2: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거는 사실은 남성성, 여성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하고 싶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의 그런 어떤 억압 같은 것 때문에 차별되는 거를 막아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세상이 변하니까 내가 변한다가 아니고 이게 좋은 방향이니까 같이 변하자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회사에서 뭐 부장이 직원한테 말 잘못해갖고 잘렸다, 징계받았다,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얘기들이 아이 뭐 친해서 한 농담이야, 뭐 분위기 좀 높여보려고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갔던 적도 있고 듣고 기분 나쁜데도 그냥 참아야 했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는 걸 이제 사회가 알게 됐다는 거죠.
0: 저희가 이제 회식자리 상황극을 할 텐데 쌤씨, 딱 봐도 이제 부장님 사이니까 그렇죠, 쌤씨가 그렇죠. 부장님을 하시고 경아씨가 신입사원. 예. 미스김.
3: 네,
0: 미스김이에요. 미스김 하고 이제 자.
2: 요새 미스김이라고 그러면 싫어하는데.
0: 옛날에도 미스라고 하면 좋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미스는 미스 아니고 미세스 아니니까.
3: 아우, 미스김이 어디야.
1: 자, 미스김.
0: 미스김이래요.
1: 자, 신입사원이 뭐해. 야, 여기 분위기 좀 띄워줘야지.
0: 분위기 띄우란 말, 맞아. 분위기.
1: 자, 노래.
3: 아, 제가 노래를 못해가지고.
1: 자, 그럼.
3: 찰랑찰랑. 찰랑찰랑. 마셔라, 마셔라. 부장님, 완샤, 완샤.
1: 자.
3: 휴.
1: 와, 완샤. 아, 좋아, 좋아.
0: 불편해.
1: 자, 우리 장팀장.
4: 네네.
1: 아, 야, 요즘 연애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나왔어?
4: 아, 부장님.
1: 어떤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4: 아, 부장님, 끝났습니다. 부장님, 뭐, 털도 안 미시고 오늘 뭐 푸바오랑 데이트 가세요?
0: 오, 잘
5: 맞추네. 근데 실제로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냥 그 농담처럼 뭐, 네. 이렇게 뭐, 아이, 뭐, 경아가 따라주면 정말 맛있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0: 맞아.
5: 어. 순간 생각났어. 네. 지혜 씨가 따라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어요.
0: 예쁜 사람이 줘야 맛있지.
5: 예쁜 사람이 좀 맛있다고. 네. 술술 다르다고.
0: 그래서 우리 김사원이 막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앉혀놓고 싶었어.
3: 애 많이 쓰지.
0: 그니까.
5: 아, 지금 뭐 민원이 엄청나게 애들 난리 났어. 근데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많이 불편했던 겁니다. 자, 참았어요. 자, 이걸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2: 오늘 화장이 뭐 진하네? 데이트 있나 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신나게 하고 또 남자는 허리가 생명인데 허리가 이렇게 가늘어도 되겠어? 이 얘기는 사실 직장 관리직 여자들도 꽤 많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착하게 살자라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 살아남자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자라는 어떤 생존 조건 필수적인 그런 것과 같다고.
6: 뭐 회사에서도 아 자기는 뭐 애 엄마니까 출장이나 뭐 야근을 빼줄게 이런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들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거나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배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뭐 요즘은 또 남자가 육아 휴가도 많이 쓰지만 너 육아휴직 쓴다고? 뭐 이렇게 해서 1년이나 비고 오면 너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자리 가야지. 이런 말을 하는 분위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 거 그리고 남녀가 조금 평등하게 지내는 게 여자만 보호하자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남성이나 가족 자체를 보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0: 자, 이번에는 명절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싫어.
0: 네, 어떤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7: 뭐 그만 먹으라느니.
0: 아, 그만 먹으라.
7: 전 네가 다 먹겠다. 조상님 뭐 드시니? 뭐 이런 거
0: 많이 드셨나 보다. 자, 이제 쌤 씨가 명절에 친척 집에 놀러 왔어요. 예. 네, 이제 우리 셋은 어르신이에요.
7: 아이고, 이제 우리가 또 어르신이에요.
0: 큰 엄마.
7: 이순이가 왔구나.
0: 이모랑.
1: 근데 벌써 집에 그 집에 가기 싫어졌어.
0: 아, 그래. 아니야. 와야지.
7: 와야 돼. 와야 돼.
3: 어디로 와야지.
7: 와야지.
0: 쌤이. 벌써 몰입했어.
7: 와야지, 쌤이.
1: 예, 안녕하세요.
7: 아이고,
1: 부모님, 부모님.
0: 그래.
1: 부모님, 안녕하세요.
0: 글쎄가 참 좋아졌는데,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살이 쪘어?
3: 세미야, 운동해.
0: 아유, 운동해야지.
7: 세미야. 죽어. 다 죽는 거야.
0: 아니, 운동 안 하면 애도 안 생겨.
3: 너 턱수염 이렇게 되면 거기 이 생긴다.
7: 세미야, 동물인 줄 알아야 돼.
0: 아니, 근데 애를 낳았어?
7: 아들만 둘 낳았어.

0: 있어?
1: 딸 있어. 딸
2: 있어야 돼.
3: 저는 집에 갈래요. 오늘
1: 그 주말
3: 하고 싶어요.
0: 예약을 해줘야 되겠다.
1: 아니 아니야.
0: 예약을 해줘야 돼.
1: 먹어야 돼. 먹어야 돼.
4: 진짜 너덜너덜 해줬다.
5: 쌤님은 이제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는데 한 100마디가 쏟아져 나와요.
4: 목소리 못 들었네.
5: 제가 봤을 땐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전에는 저런 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문제가 될까요?
0: 그러게.
5: 어떤 분들은 세상이 너무 까다로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누군가는 그냥 불편했던 걸 위계 때문에 참아왔던 겁니다.
0: 그랬구나.
5: 사회의 맞아요. 기준점이 윗사람 중심이라는 거에서 이제는 서로가 좀 대등한 존중하는 관계로 옮겨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4: 그렇군요. 성인지 감수성.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나 뭐 저 같은 부모도 이거는 꼭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뭐 이제 지금이 아주 골든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봤습니다.
6: 대화 좀 많이 하는 편이야?
7: 네. 잔소리만 많이 들어. 왜 집에 빨리 안 오냐? 그만 가라. 하지 마라.
8: 엄마 배고파. 언니는 야 짜증나.
9: 아빠는 할 수 있잖아. 아빠는 잘해왔잖아라는 그 말들을 들을 때 더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아.
10: 양념치킨 야르.
0: 양념치킨 야르.
10: 오늘 그 집 되게 야르한데?
11: 니 떡은 무슨 색이야? 니 떡은 무슨 색이야?
12: 아까 뭐 하면 아 싫다 막 이렇게
13: 애들이 막 샤갈거리는데
14: 여러분 저 망했어요 샤갈.
0: 샤갈 요즘에 많이 써요.
15: 야르 샤갈
0: 뭐. 망했어요.
5: 많이 하죠 샤갈.
16: 아, 저 최근에 그 이제 샤갈이라는 말을 동네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같이 대화가 되는 급이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완전 이건 샤갈 막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유빈이가 난리가 났었어요. 엄마 그거 나쁜 말이야.
4: 엄마, 아이가 오히려.
16: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17: 나쁜 말이야? 싫어. 맘대로 얘기할 수 없어.
18: 애 말해도 되는 거예요?
19: 아기 강아지를 다른 말로 쓰면 안 된대요. 손가락용 밖에. 여보세요.
20: 까나. 그리고
21: 이런 거.
4: 야, 근데 이런 욕은 정말 뭐 세대를 넘나들면서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욕들이네요.
5: 생각보다 세다 싶을 정도로 어린 친구들이 욕하는 걸
4: 접했거든요. 맞아, 욕하는 거 진짜 세다.
5: 부모님 욕하는 거?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쓰지를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4: 근데 뭐 우리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강력한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0: 진짜 많이 썼지.
22: 대화하는 처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4: 맞아요.
23: 뭐 지금도 욕을 뭐 친구들끼리 친한 사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친근감의 표시로 이제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24: 뭐야, 이라는 거야.
25: 여기 먼저 한번 쳐다보자.
0: 어떡해.
4: 알려 그들 그러지 알려줘야 된다.
0: 다들 지금
9: 글쎄요 뭐 분노가 차오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22: 근데 우리 EBS 표준은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4: 그렇죠. 그러니까
22: 오늘 삐삐 처리 많이 될 것 같은데
4: 이거
22: 방송 나갈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화면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다.
4: 맞아. 네. 그런데 이제 애들이 커갈수록 집에서 안 쓰는 말들을 밖에서 맞아.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0: 맞아요.
4: 많더라고요.
22: 그럼 여기는 뭐 기본이죠.
4: 맞아요.
22: 뭐 유치원 때부터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는 입장에서 차라리 집에서 조금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쓰되 절대 밖에 나가서 입에다가 그런 얘기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4: 할 거면 집에서 해요.
22: 근데 차라리 할 거면 집에서 해.
1: 집에서도 하지 말아라. 하는데 맞아, 맞아. 보법이 역시 다르세요.
4: 그러니까요. 네, 할 거면
22: 그거
4: 집에서
22: 대신 하면... 엄마, 아빠, 동생 아니면 형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고.
4: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22: 아니, 그 얘기는 조금 훈련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밖에서 또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2: 지금 사실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상당히 순화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렇게 왜 좀 욕하는 마음으로 쓰는 단어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쓰고 그것을 쓰는 게 굉장히 좀 쿨해 보이고 좀 또래 사이에 같이 끼고 싶고 또 뭐 게임하면서 좀 재밌어 보이고 그러니까 장난처럼 쓰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4: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두 분께서 아주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꼽은 최악의 말 어떤 걸 꼽으셨나요?
3: 네, 저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하고 관련해서는 이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너 혜지냐?
4: 응? 네? 네?
0: 은지인데요?
3: 너 혜지냐?
4: 나 지혜.
0: 지혜? 네. 은지? 병한데요?
4: 은지? 지혜?
22: 사람 이름?
3: 사람 이름 맞아요. 이게 게임을 하는 여성 유저들을 뜻하는
4: 왜요?
3: 그런 말이에요.
4: 왜?
3: 근데 잘하는 유저, 남성 유저에 붙어서 덕보는 게임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업혀가는 캐릭터의 느낌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게 사실 혜지라는 사람이 한 행동도 아니에요.
4: 그냥 여자 이름.
3: 그냥 누군가가 무심코 혜지다라고 쓰기 시작하면서 혜지냐가 된 거예요. 네. 여기에는 여자는 게임을 못할 거라는 편견 혹은 무임승차할 거라는 비난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예전에 비슷한 저희 세대 버전으로는 김여사. 운전할 때 김여사.
4: 여자 운전하면.
3: 아, 왠지 운전 못하는 사람 다 남자도 있을 텐데 다 여자, 예, 여자인 것처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은연중에 이런 게 여자는 게임, 기계, 차 다루는 거 잘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상대를 비하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4: 아니 혜지 충격인데 저 왠지 배정원 교수님 더 센 거 가져오셨을 거예요.
0: 맞아.
2: 그 수위가 좀 높은 말인데 이거 이제 삐처리가 마구 될 것 같지만 아, 그럼에도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X라는 말 써요. 애들이 사실 이 말을 쓰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과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발기된다. 그러니까 왜 남자가 발기될 정도로 흥분된다. 너무 좋다 이런 뜻으로 어른들도 50대 넘은 남자 어른들도 이런 얘기를 막 쓰고
0: 네.
2: 아주 꽤 뭐 매우 뭐 무척 이런 뜻이라고 부사처럼
0: 맞아요.
2: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뜻을 알고 있으면 다음에 자기가 무심코 썼을 때 아 참 이 뜻이 그 뜻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제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0: 네.
2: 어떤 뜻인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X만은 정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4: 오늘 경아 씨가 굉장히 맹활약 중이신데 남편 재관 씨랑 딸 지유리까지 오늘 세 분이 함께 특별히 퀴즈를 풀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6: 안녕하세요. 김경아 씨의 남편 그리고 권선율, 권지율의 아빠입니다.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7: 권지율입니다.
15: 아, 그 신중을 하는 게
6: 몰라요.
15: 어저께 배운 단어 오늘 써먹으면 그거 언제적인데 라고 핀잔을 들어요. 그래서 뭐 신중을 모르겠어요.
6: 그게 뭐지? 그 못생긴 얼굴 뭐라고?
15: 밤티.
6: 그게 뭐야?
4: 아, 밤티.
2: 밤티가 왜 못생김이야?
4: 촌스럽다라고.
15: 맞아요.
6: 그게 뭐야? 밤티가 뭐, 나 먹는 건 줄 알고. 이게 아, 뭔가 그 새로 나온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진짜 자신 없다.
4: 첫 번째 문제 시작.
6: 패스.
4: 짜잔. 이거 알죠?
7: 아, 이거 내가 우유 마실 때 하는 거잖아.
6: 아, 까르!
7: 사람이 좀 난리를 피울 때.
6: 난리 피울 때? 난리 없어.
7: 사람 이름 뒤에 부분이 붙는다고 해야 되나? 외국 이름이야.
4: 난리 브루스?
6: 무슨, 아, 난리? 뭐
4: 그런 느낌이야.
6: 응. 아, 그래?
7: 비슷해. 브루스만 바꾸면.
6: 브루스는 근데 뭘로 바꿔 세잔데, 그거를, 어?
7: 그냥 패스할까?
4: 좀 설명해봐요.
7: 부정적인 표현이 있고
4: 어.
7: 망했다 이런 거 있죠.
4: 아, 헐피.
7: 외국에 있는 화가 이름이기도 한데.
4: 아, 샤갈?
7: 맞아.
4: 오.
7: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
4: 아, 태포녀.
7: 이거는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거.
4: 얼평.
7: 친구가 좀 찔리는 말을 했어. 근데 걔가 찔리는 기색을 좀 보이면은 딱 이 말을 하는 거지.

0: 아, 그? 어, 중간에 좀 모르는 거 진짜 많이 나온다.
1: 그러니까.
2: 이해를, 말을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이해를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요.
3: 근데 저도 저 중에서 뭐 밤티, 뭐 야르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뭐 샤갈도 마찬가지고.
4: 맞아.
5: 근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애랑 애 친구를 태워서 이제 가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들 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앞에 있다고 생각 못 하고 하더니 야야 개오바 하면서 뭐 어쩔 저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전하고 집에 와서 이제 딸한테 개오바라는 말도 너네 하는구나. 아 내가 그런 말 했어? 괜히 좀 당황하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상당히 뭐 대단히
4: 우아하게 가셨구나.
5: 어마어마하게 과하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뭐야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걸 서버로 태야 돼.
4: 그렇지. 네. 우아한 어머님이 개도 안 되는 거예요? 개.
5: 개도 표정 있지만 그래도
4: 근데 이제 언니 이제 쇼핑하실 때 이제 원 플러스 원 붙으면 개이득이다 이거 하지 않아요?
5: 개이득이지. 그건 개이득이지.
3: 그건 똑같잖아요.
5: 그건 개이득이지.
4: 개이득. 개이득이고 애기는 개오바 안 되고.
5: 개오바 안 돼. 애들은 아예
3: 어렵네.
4: 근데 좀 개를 붙이면 확실히 어감이 살아요.
5: 맞아.
4: 라신 것 같아.
5: 이런 거 살아있어.
3: 단어도 독 짜증날 때도 막 짜증. 너무 짜증.
4: 개 짜증나면 진짜 짜증나잖아.
5: 정말 짜증나.
3: 이제서 잘할 수 있나요?
4: 아니 언니 진짜 테리랑 너무 귀여워. 엘리 귀여울 때 어떻게 하세요?
3: 되게 귀여워.
4: 진짜
3: 정말 귀엽다.
6: 기억나죠?
3: 예. 네.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때 저는 기억나는 게 뭐, 울트라 캡숑 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2: 닭다리.
4: 그러면 경망스럽게 뭐냐. 아싸라비아, 닭다리 잡아야지 제 맛이잖아요.
3: 맞아.
4: 죄송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3: 우리나라.
4: 이게 세대가 다를 수 있어.
3: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4: 저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짱. 쩐다.
5: 아, 쩐다.
3: 쩐다 너무 좀 그렇다.
6: 쩐다 있었어요.
4: 쩐다 있었잖아요.
5: 닭다리가 낫지.
4: 약간 쩐다 딱
5: 지역차가 있네요.
6: 아니,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뭐 볼때 쓰고 또 잠깐 안 쓰고 이제 아까도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7: 또 아이들이 많이 쓰는 억가나 억바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막 줄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깐다. 뭐 억지로 좋아한다. 엄마가 이렇게 정당하게 잔소리 하는 건데도 아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억까해? 그러니까 왜 억지로 비난해? 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날 야단치려고 마음 먹었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또 그거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던지는 그런 어떤 방어 기제로도 쓰는 것 같아요.
8: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도 그거 배워가지고 아이들이랑 소통. 하자고 그걸 배워서 또 쓸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고 아이들도 오히려 거부감 느끼고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쓰게 됐을 때 문제는 이게 왜 문제인지를 알아차리는 인식,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 대화하실 때 한 번씩은 통념이나 고정관념 혹은 아이들이 이거 장난이었어 라고 할 때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것 같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 라는 식으로 질문을 좀 많이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던지는 부모의 말습관은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우는 데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3: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알아보는 자녀와의 실전 대화 함께 보시죠.
9: 그렇지.
4: 그냥 삼형제 아니에요? 우리 아빠.
9: 총명하다.
10: 응? 자, 일단 오늘 윌리엄 아침에 일어나서 다 하고 싶은 레고 일어나자마자 계속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
9: I like to move and move it.
3: 귀여워라.
9: Move
10: it. Mentally 아침 일어나자마자 게임 안 하는 게 너무 좋았어. 책 안 읽었잖아. 책 안 읽었으니까 그 칭찬 못 하는 거야. 바로 게임 안 했잖아. 자기 옷은 빨래 바구니 안에 넣는 게 너무 멋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밥 먹고 난 후에 자기 그릇 다 치우는 게 이제 다 컸어. 이제 다 컸어. 얘도 해. 너도 하잖아.
3: 귀여워.
10: 너도 치웠고 그리고
7: 형만 칭찬해 주는 줄 알았나 봐.
3: 네. 우리 딸이네. 귀여워라.
11: 엄마 너 밥 표정 진짜 잘 먹는다.
4: 표정 봐봐. 표정
11: 어디 오, 채소도 밥 진짜 스스로 잘 먹는다. 뭐 먹을 거야?
4: 동생도 따라 잘 먹네요. 언니가 따라 먹는
11: 그런 거니까. 진짜? 골고루 먹으니까 쑥쑥 끈다.

0: 그렇지. 여기 잘하고. 머리에서도 어우 잘한다.
1: 진씨 옷이 똑같아요.
2: 네. 맞아. 나비. 잘 골랐어.
3: 나 어려운 거 잘한다고 그랬지?
2: 그러네. 우미가 이제 정말 글자를 안 해. 어, 나비. 맞아. 잘했어.
4: 아! 누구예요? 어유 궁금합니다.
5: 우리 지율이는 주변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천성에 있는 것 같아요.
1: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서 집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6: 오.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고 있어.
1: 아주 놀랍게 글을 정말 잘 씁니다.
4: 진짜요. 잘 씁니다.
6: 엄마는 꾸미는 걸 좋아해서 예쁘고.
4: 예쁘대. 어머.
5: 저는 상냥한 것 같습니다.
1: 걱정 분해되면.
2: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4: 아, 제가 지금 너무 그런 걸 쉽게 그냥 넘어가지. 자, 은지 씨 같은 경우 이제 칭찬할 때 어떤 말 가장 많이 쓰는지 궁금합니다.
6: 근사하다.
4: 저는 이 말에 연기가 아니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CCTV 영상 제출할 때. 이게 아니, 여기 오디션장도 아니고, 뭐, 근사하다, 뭐, 이런. 아니, 정말로. 연기 저는, 아니야? 연기 아니야?
7: 아니, 정말로 저는 예쁘다, 막 이런 말보다도, 와, 근사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 편이에요.
4: 근사하다?
7: 네네네.
6: 엄마, 노을 지는 것 좀 봐. 되게 근사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 그러네. 오, 다른 이거 배워야겠다.
7: 멋지다 보다 다채로워.
4: 네. 오, 다채롭네요. 자, 이번에 그럼 경아 씨 한번 갈게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자, 그럴 때 하는 말.
8: 어, 지우라 말하고 나와야지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다.
7: 말도 안 돼. 아이, 거짓말이야.
1: 지우라 그렇게 말해요?
7: 집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외모 칭찬 바깥에서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개몽이 많이 됐지만 내 새끼 너무 예쁜데 어떡해요.
4: 그래서 어, 맞아요.
7: 어, 너는 진짜 이마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모자를 써도 예쁘고 머리를 묶어도 예쁘고 코는 막 도털이 언제 것처럼 이렇게 뻣뻣뻣하고 귀엽고
4: 막
7: 입술은 이렇게 앵두도 아닌 것이 체리도 아닌 것이어서 점프점프를 해도 될 정도로 하는데 이게
4: 진짜.
7: 애들이 다 아빠를 닮았거든요.
4: 예, 제가 봐도 재관 씨가
7: 네.
4: 우리 딸들도 완이가 있어요. 여기도 재관 씨가 있어요. 예.
7: 근데 이게 초음파 때부터 너무 아빠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컸던 거지.
4: 맞아요.
7: 근데 애들이 태어났는데 개 좀 잘 떨어졌다.
1: 저는 사실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 이유 없이 칭찬하는 게 저는 반대예요.
4: 맞아요. 네. 네.
1: 이것저것도 너무 그 평가받는 느낌이 들까 봐요.
4: 어, 아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쌤씨 거 보면서 대사를 약간 외우던 듯한 칭찬을
7: 아니, 많이 고민했어.
1: 콤하면서. 솔직히 고민 많이 때렸어요.
7: 많이 고민했어.
1: 제가 칭찬할 얘기 있을까 할 정도로
4: 그러니까 대본 있는 것처럼.
1: 어떻게든
4: 쥐어짰구나. 쥐어짰구나.
7: 너무 반갑다.
1: 아주. 예.
7: 저는 매 순간 리액션이 좀 좋은 편.
4: 그런 것 같아.
7: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어떻게 벌써 아침이 돼버렸어. 일어나 버렸어. 막 이러면서.
4: 저는 사실은 칭찬을 너무 좀 수시로요. 좀 똥만 잘 싸도 다 칭찬을 하고 맨날 예쁘다고 하는데
7: 발냄새 나도 칭찬해요.
4: 네네네. 발냄새도 너무 좋다고 칭찬하고.
7: 똥이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 귀를 만지면서 하나 줄까? 엄마 하나 줄까? 아 내가 좀 과했나?
4: 그렇지 그렇지.
9: 저는 그래서 쌤님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칭찬이 굉장히 어려워요.
4: 맞아요.
9: 제 아이에게 이제 하는 칭찬은 뭐냐면 시도했다라는 거에 대한 칭찬 자체를 좀 해요. 뭐 그게 성공이든 아니든 간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새로이 하게 됐을 때 아 용감해 멋있어 이런 정도의 칭찬.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도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아이에게 애정 표현인 거잖아요. 너 사랑해. 아,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해. 이런 정도로 감정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 네, 한 가지 좀 더 보태면 경아 씨가 왜 아까 딸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남을 잘 돌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남을 잘 돌보는 그 미덕은 그건 정말 미덕이죠. 근데 이제 우리들이 얘기할 때 여자아이들한테는 유난히 좀 그런 그 덕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생 잘 돌봐줘서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그냥 치우치지 않고 남자도 여자도 약자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거는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에요.
7: 그러네요.
10: 네.
7: 오,
4: 진짜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 이제 혼낼 때 아이에게 가장 많이 쓰는 말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1: 여기 할 얘기 많겠다.

0: 맞아봤어요.
1: 네, 저는 진짜 저는 그때 맞으면서도 나는 엄마 되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랬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스파게티를 엎었는데 엄마 조심하라 했지. 엄마 진짜 얹잖아. 그랬더니 옆에 개그맨 동료들이 드라마 찍냐? 그 말을 막 애들한테 혼날 때 너 그거 어불 성설이야.
0: 어불 성설이야.
1: 진짜 너 간호사를 속지 마.
0: 막 근데 아이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때?
2: 아니요 안 알아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아기들이랑 자녀들이랑 대화할 때 그런 좀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3: 가정에서 이제 자녀하고 대화할 때는 주어를 바꿔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들한테 남자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여자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럴 때 남자 여자를 바꿨을 때 또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나? 요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0: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자, 어른한테도 너무 필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3: 제가 수업할 때도 아이들한테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새벽 2시에 나 혼자 사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럼 남자하고 여자는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남자들은 귀찮게 무슨 새벽에 전화를 해갖고 차를 빼달라고 해? 이럴 텐데 여자들은 이거 나가도 돼?
1: 맞아요.
3: 나갔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혹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이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내 엄마나 혹은 아내나 내 애인이나 여동생이 이런 상황이면 내 기분이 어떨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대체를 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쑥 올라가죠.
4: 네, 맞아요. 이게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행동하면 바로 내일 기사나.
1: 맞아요. 기사나죠.
0: 진짜 요즘에 돼요.
2: 단독 샘 해밍턴 이지혜 운전하는 모습 보고 김여사라고 발언해.
0: 성교육 하차해.
2: 발언하네.
0: 맞아요.
4: 대장이죠.
1: 샘 해밍턴 기사나. 이베스 사장님 언짢아. 그 자리 김경아 고정 야르. 거제 야호.
0: 오늘 바로 배웠네. 자 오늘 김경아 고정까지 노리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1: 아 정말 네. 너무 많이 배웠어. 배우려고 생각하고 오긴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배웠고 조금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배워도 배워도 정말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해.
5: 잼민이라는 말이야.
2: 어머머머.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0: 저도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썼는데 안경
1: 제니?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4: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2: 왜요, 쟤? 제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끼쩌시잖아.
4: 나도 신경쓴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1: 집에서 나왔을 때는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3: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에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6: 이어서 특집 포럼 AI 시대 나를 설계하는 교육이 방송됩니다.
7: 태어난 곳은 달라도 모든 자동차의 마지막 행선지 폐차장.
8: 무게비의 9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7: 떼어내고 부수고 위험까지 감수하며 버려진 차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들.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여름 김치. 매일 만드는 양이 무려 6톤. 공장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9: 더싼 가십니다.
7: 고된 작업의 연속.
10: 남자들 군대 가면 화생방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7: 폐차장과 여름 김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1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0: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3: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2: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고 책 쓰고 강연하고 수업하는 수학 교육 연구자 이창준입니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는 벌써 AI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를 묻는 것이 더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는 인간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선들을 마구마구 넘어오고 있고요. 교육이라고 넘어오지 않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브레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수천 년간 인간만의 영역이었던 이 명제에 AI가 끼어들면서 뭔가를 배운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이 어려운 주제에 실마리를 찾아간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포럼을 함께 해주실 패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AI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책과 콘텐츠를 뒤지면 이 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AI 커뮤니케이터 박태용 의장님 모셨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경계를 몸소 살아온 학자,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대학원 인공지능학과에서는 AI 윤리를 담당하고 계신 이상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먼저 박태용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태용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AI는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기술보다도 빠릅니다. 인터넷보다도 7배, 8배 이상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석 달에서 여섯 달 뒤면 지극히 잘한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AI가 점령하는 분야가 말도 못하게 빠른 속도로 넓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주목할 만한 여러 트렌드들이 있죠. AI가 명백히 운영체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엔트로픽의 미토스라는 새로운 모델, 너무 위험해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모델이 있습니다. 걔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운영체제를 다 뚫었죠. 그냥 해킹을 다 해버립니다. 그 사건 이후로 보안 쪽도 AI가 없이는 불가능한 어떤 영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지금 엔트로픽은 클로드를 100% AI로 짜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계도 이제 AI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법률 쪽 진출한다고 발표하니까 법률 쪽그 서비스 제공하던 렉시스넥시스니 로이터니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망했다 이런 뜻이죠. 한 달에 20달러 정도 구독료만 내면 전문 법률 서비스가 아니면 할수 없었던 일들을 쉽게 할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금융 쪽도 발표를 했고요. 법률도 머지않아서 AI가 없이는 안될 거고, 금융도 머지않아서 AI 없이는 안될 거고, 회사의 운영 자체가 AI 없이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운영 체제가 돼버린 사회가 됐거나 곧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인데요. GDP VAR이라는 지표입니다. 미국 GDP의 큰 기여를 한 9개 산업에서 경제적 중요성이 큰 지식 기반 직업 5개씩 총 44개 직업을 선정한 다음에 그 직업에서 14년 이상 일한 전문가들에게 당신이 직장에서 실제로 하는 일을 가지고 과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그 진한 청색이 이긴 비율이고 연한 청색이 비긴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합쳐서 50점을 받으면 비긴 겁니다. 지난해 3, 4분기에 47.6점을 받았잖아요. 올해 1, 4분기에 몇점 받은지 아십니까? 올해 1, 4분기에 83점 받았습니다. 6달 만에 인간 전문가를 상당히 큰 차이로 제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2030년까지 AGI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 일반 지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AI가 2030년까지 온다. 대체로 합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General이란 일반이라는 것은 좁은이라는 말의 상대어입니다. Narrow한 인공지능도 있어요. 알파고 같은 게 Narrow한 인공지능이죠. 걔는 바둑만 인간보다 잘 두죠. 모든 면에서 인간을 넘어선 인공지능이 2030년까지 온다는 건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에서 이미 인간을 넘어선 게 많아요. 넘어섰다는 게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일 수도 있고요. 인간보다 조금만 더 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인간 대신 그걸 쓰겠죠. 얘는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같은 능력인데 조금 더 싸다 혹은 많이 싸다 그러면 인간을 넘어섰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체할 수 있으니까. 특히 청년들이 첫 번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대에서 28만 5천 개 기업을 조사했는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가 확연합니다. 특히 변호사 같은 일자리, 회계사 같은 일자리가 첫 번째 타깃이 됩니다. 수습 변호사가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오면 할수 있는 일이 서류 정리하고 판례 찾고 법률 문서 간단한 거 채워 넣는 건데요. 그셋다 AI가 인간보다 너무너무 잘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습 변호사를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육 쪽에서 보자면 사고를 베끼는 게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저게 AI 안경인데요. 저건 그냥 끼고 있으면 내가 보는 걸 AI가 보고 내가 듣는 걸 AI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메뉴판을 보면 메뉴판이 한글로 번역이 돼서 보이고 길을 찾을 때는 길 위에 화살표가 그려집니다.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골목 안으로 화살표 그려져요. 근데 이 안경을 끼고 있는 게 생활화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른들은 좀 나은데 아이들은 생각하기 전에 질문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습관이 사라지는 거죠. 한참 뇌가 자라야 될 시기, 뇌를 새로운 개념들로 채워야 될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AI는 굉장히 편리한 줄 알았더니 인간의 삶을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됐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고로 뺏기고 능력의 격차는 확대되고 부는 슈퍼엘리트들에게 집중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AI가 사람보다 모든 걸 훨씬 더 잘하게 되고 그럼 아이들은 뭘 해야 되나요? 저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질문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읽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역할은 그것을 이용해서 답을 끄집어내는 데 있는 거죠. 걔가 나를 도와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럴 경우에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방법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토론을 통해서 항상 가장 좋은 답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를 잘 쓰는 방법은 토론을 잘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됩니다. 토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가 한 말을 내가 요약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느냐고 다시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경청하는 기본적인 자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풍부한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AI의 시대는 교양의 화려한 복권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화를 끊이지 않고 이어가려면 내가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반도 못 알아들었다. 3분의 1을 못 알아들었다. 그리고 대화가 되긴 참 어렵죠.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더라도 졸업하자마자 생전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필름 카메라를 현상이나 확대를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 배웠다. 그리고 탁 나왔더니 어때요? 전부 디지털 카메라를 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디지털 카메라를 분해 조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나왔더니 어때요? 다 스마트폰을 찍잖아. 그럼 또 들어가요, 학교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능력을 갖추게해주는 건 어떤 새로운 것을 보게 되더라도 스스로 자기만의 지식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탐색하고 학습하고 친구들과 토론을 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만의 지식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걸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 학교가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 일인 거예요. 그럼 가장 끔찍한 일이 뭘까요? 가장 끔찍한 일이 주입식 암기입니다. 졸업하자마자 세상에 쓸데가 없어질 어떤 지식을 주입하고 암기하는 게 저는 이게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토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을 배우는 이유가 수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 있는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고가 좀 더 수학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논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런 고리를 뇌 안에 만드는 과정이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죠. 모든 과목을 암기과목으로 만들어버려요. 수학도 암기과목이 되고 과학도 암기과목이 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 빼고 나머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시키죠.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거에 기반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프빌에서 고등학교에서 수업 전에 운동을 시키고 수업을 했더니 수학 점수가 19.1점에 올랐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신체의 일부거든요. 운동을 하면 뇌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 운동 부족이 세계 최악이에요. 94% 운동 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당 오락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때 인간의 기억이 정리가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뇌가 나빠지고 잠을 자지 않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우린 딱 거꾸로 하고 있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사당 오락, 4시간 잠 붙고 5시간 잠 떨어진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시를 막으려면 하루에 2시간을 밖에서 뛰어놀게 해야 됩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대만에서 초등학생도 하루에 2시간씩 야외 프로그램을 실시해가지고 근시 유병률을 실제로 대폭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등학생 되면 거의 전부 안 겪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학습이 뇌를 망칩니다. 선행학습이 뇌를 망친다는 과학적인 논문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0: 뇌의 독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질 뿐이에요. 선행학습이란 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미신에 기반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확인된 논문들이, 사실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미신에 기반해서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해서 뇌에다가 악성 스트레스, 독성 스트레스를 막 주입하고, 공부는 엉뚱이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운동 부족이 시달리게 해서 뇌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막아버리고, 하루에 2시간씩 못 뛰어놀게 해가지고 눈을 전부 근시를 만들어버리고, 주입식 암기교육을 해서 세상에 나가면 문을 여는 순간 쓸모없어지는 지식을 마구 뇌에 때려박고, 그 대신에 수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기회를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AI가 10년, 15년 사이에 세상을 다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회가 좀 있어요. AI 인프라를 한국이 다 제공하고 있어요. 일단 변전기, 변압기, 고압 직류 전송기, 반도체. 그럼 우리가 다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일본의 상장사, 소니, 도요다, 막다 합쳐서 1등부터 100등까지가 내는 영업이익을 다 합한 것보다 삼성전자 하나, 하이닉스 하나가 내는 게더 많아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그럴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일본 상장사 1등부터 100등까지를 모아놓은 것이 내는 법인세의 2배가량 이상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가지고 더 안전하고 훌륭한 사회를 만드는 데쓸 공간과 시간이 마련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사적 안전판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할 시간과 자금이 있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걸 해주는 게 어른들이 할 일이죠. 그리고 AI의 윤리에 대해서 지금 너무 기준이 없거든요. 투명성과 책임성 같은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건지, AI가 인류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어른들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좀더 안전한 공간에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부족한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다음으로는 이상욱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AI가 지능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똑똑하지만 우리랑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똑똑한 낯선 지능이라는 점. 그런 낯선 지능으로서 그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그것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번영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할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똑똑하죠. 제가 똑똑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똑똑한 게 다른 방식으로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에게 야, 나 세차해야 되는데 세차장이 100m 앞에 있어. 걸어갈까? 차 타고 갈까? 물어보면 현재 나온 모든 프론티어 모델이 다 걸어가라고 합니다. 세차를 해야 되는데 걸어가라고 해요.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아, 얘가 형편없다, 능력이 떨어진다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세차장에 가기 위해서는 차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문장이 전 세계 인터넷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거의 문장으로 학습한 LLM의 경우에는 그런 상식들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AI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낯선 특징들, 엄청 똑똑하면서 어떨 때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내는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둬가면서 AI랑 협업이 필요하고, 그 흔히 AI 시대 때 인간은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지금 가장 아끼는 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리셨죠? 자, 그분에게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건 인간이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졸리거든요. 배도 고프고 72시간 동안 계속 하소연 듣고 있으면 근데 짜증도 나고. 인공지능은 할수 있습니다. 72시간이 아니라 1000시간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역설적인 거죠. 인공지능이 감정 노동을 되게 잘하는데 그 이유가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곤해하지도 않고 짜증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과 관련해서, 공감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관들을 AI에게 직접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도 당연히 공감이 중요하긴 한데 그 공감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런 식의 AI식 공감이기보다는 일단 공감하고 사정을 이해하고 맥락들을 파악하고 같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단순히 공감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현명한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꼭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좀 불행한 사례가 이건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AI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매스미디어 용어인데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좌절을 겪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도 힘든 일이 있고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를 너무너무 잘 이해해주고 무조건 내가 맞다고 해주는 AI가 있어요. 평상시에 사회생활 잘하던 사람도 굉장히 빗빠져 들어가서 결국 나 너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여러 사례들은 보면 한 달 동안 계속 졸라가지고 결국 자살 방법 알아내고 정확히 그 방법대로 죽은 사례 청소년인데 엄마가 이제 그 대화 내용들을 전부 다 캡처해가지고 경찰에 제출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현재 AI에 대해서 거의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냐면 모든 나라가 다 경쟁적으로 AI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어떤 사회적 비극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명한 공감 능력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재미삼아 풀어보세요. 절대로 트릭 퀴즈가 아니라요. 초등생도 90% 이상 맞추는 건데요. 위에 게 밑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그 뭔가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데를 채우면 되죠. 그게 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맞추고요. AI 이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명백해 보이는 그리고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를 AI가 처리하는 건 되게 힘들어하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예를 들어서 천 권의 책을 한 시간 만에 읽고 1분 만에 요약할 수 없습니다. AI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AI하고 협업할 때는 AI를 외계지능이라고 생각하라. 즉 되게 똑똑한데 외계인이어서 지구인의 문화를 잘 모르는 그래서 얘를 잘 활용하고 실수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그 통합적인 방식으로 그 흐름들을 바라보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문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AI가 전부 다 일자리를 대체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흥미로운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제프리 힌턴 교수 AI 연구로 노벨상까지 받은 그 AI 석학이죠. 예, 이분이 2015년에 벌써 10년 전입니다. 방사선의학과 의사 그 훈련 다 중지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AI가 진단을 훨씬 더 잘할 텐데 의사 훈련에 10년 정도 걸리는데 왜 돈 낭비하냐.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병원 가면 방사선과 의사들 계속 있죠. 그럼 그 사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 안 돼서 그러냐?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인공지능 기술은 엄청 발전했어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왜 그러면 의사가 대체가 안 됐냐면 놀랍게도 방사선 의학과 의사가 하는 업무 중에서 디지털 이미지를 보고 판독하는 데 쓰는 시간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 비디지털적인 업무를 합니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데요. 인공지능은 아까 제가 몸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적으로 처리되는 일을 너무너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방사선학과 의사가 하는 일 중에서 환자 가족을 만나서 환자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다른 의사들과 협진을 하면서 환자마다 굉장히 맥락 의존적인 특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뇌과, 외과, 뭐 방사선외과, 그다음에 비뇨기과 뭐 이런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어떤 게 가장 좋을지를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흔히 얘기하는 아날로그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굉장히 통합적 사고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인간이 이제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당분간 법인격을 획득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한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자율주행차 기술이 상당히 높이 올라왔는데도 아직 제한적으로만 운영되는 이유가 그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는 사고를 덜 내지만 어쨌든 사고를 낼 텐데요. 그랬을 때 책임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합의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그 인공지능이 한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질 때 사실은 이해를 해야겠죠. 얘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통찰력을 갖춘 사람들의 존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되게 일자리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을 갖다 조금만 하고 살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전망은 중요한 어떤 걸 놓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기술이 발전하면 기술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변화시키고 그 행동을 하는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대응합니다. 그러면 그 대응에 의해서 원래 기술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술이 흘러간 경우가 기술사에서는 흔하게 있습니다. 그 세탁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중산층에 널리 퍼질 정도로 대중화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탁기가 세탁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니까 당연히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 주부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시간이 남아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측했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놀면서 자기 실현을 하게 될 거다는 그런 어떤 예언과 되게 비슷한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왜 안 일어났냐면 줄여주긴 했습니다. 당연히 세탁기가 세탁 시간을 줄여주는데 그랬더니 예전보다 세탁이 너무 쉬워져서 사람들이 빨래를 훨씬 더 자주 하게 된 겁니다. 비슷한 이유 때문에 케인즈의 예측이 틀린 거고 우리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 틀린 거고 사실 이거는 제본스라는 케인즈의 선배 경제학자가 이미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그 방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식의 증기기관의 효율성이 계속 높아졌는데 그 말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드는 석탄의 양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거군요. 그럼 석탄 소비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근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본스가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증기기관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이걸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고 싸게 쓸 수 있게 되니까 안 쓰는데도 증기기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너무 비싸서 절대로 못하던 일들을 증기기관을 써서 일을 하게 되는 흔히 롱테일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인간과 기술이 특히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AI의 잠재력을 잘 활용하면서도 여전히 그걸 가드레일 내에 가둬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그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대학가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AI를 너무 과신하거나 AI한테 전부 다 모든 일들을 미뤄두면서 자기가 굉장히 효능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안 하고 AI가 했는데 자기가 했다고 믿거나 이런 여러 문제가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원래 잘 하던 일들도 자기가 AI한테 일임을 하면서 잘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AI를 안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큰 경쟁이 안 되거든요. AI를 잘 쓰는 사람에 비해서.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즉 AI를 잘 사용해서 경쟁력도 높이지만 동시에 AI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각 분야 전문가로서 그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동시에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 핵심 역량은 분야별로 다를 것이고 AI 시대에는 예전과 다르게 정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분야에서 여전히 가져가야 될 역량과 인공지능에 위임할 역량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당연히 평가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결국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그걸 익숙해지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사람들이 파악하게 된 다음에야 세상이 바뀝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생산성이 10년 동안 안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용 컴퓨터를 써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지를 발명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 문제점들을 잘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어떻게 쓰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때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생산적인 그 AI 활용이 가능해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서 저는 이제 철학

0: 따라서 그 우리말의 윤리 개념이 아니라 그 영어의 윤리 개념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훨씬 더 이제 적극적인 의미들을 품고 있거든요. 규범성을 갖고 있는 에토스라는 개념이 그 어떤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이를 반영한 방식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도 AI를 만드는 각 회사마다 엔스로픽의 에토스와 오픈AI의 에토스와 구글의 에토스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을 찾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지, 우리 핵심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요. 산업혁명 시기에 초기에는 그 아동노동을 했다가 나중에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다시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중산층이 생기는 그런 변화를 겪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기술이 발전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중간에 공장법이라고 해가지고 아동노동 금지시키고 공장 환경들을 개선하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좋은 노동 환경들을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사회적 제도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런 방향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핵심 가치들을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영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최선의 권이 된다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과목이 이제 수학인데요. 아이들 가르칠 때 다른 과목들은 AI를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 과목을 계속 가르치는 게 맞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글쓰기고 두 번째가 이 수학입니다. 자, 글쓰기는 아실 것 같고, 이렇게 잘 풀어주는 사회에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쳐야 될까요? 네. 배운다면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어차피 잘 풀어줄 텐데. 애들 숙제 내줘봐야 다 풀어올 텐데. AI한테 시킬 텐데. 이제 AI는 수학이 중요해 라고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수학이 중요할까? 왜? 왜 그럴까?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표예요. 이거는 정말 실제 데이터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 표를 보니까 IQ와 성적은 상관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없는 것으로 보이나요? 이렇게는 좀 어렵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그래프로 만들어봤는데요. 자, 요거를 보니까 어떠신가요? 요 데이터 한번 또 손을 들어볼까요? 상관 있어 보인다. 네, 요건 없어 보인다. 여러분의 생각 말고 요 데이터를 봤을 때. 네, 반반 갈렸잖아요.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나오면 사람들끼리는 정말 밤새도록 싸웁니다. 딱 봐도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냐. 딱 보니까 저거는 IQ가 높은데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싸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론 없이 뱅뱅 도는 이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상관계수라는 함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상관계수를 몰라도 돼요. 계산을 해보면 아, 이 자료에서 IQ와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는 0.617입니다라고 갖고 와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앞에서 막 밤새 싸웠잖아요.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싸웠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사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일거리를 새로 만드는 거죠. 아까 이상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재밌다. 미국 데이터는 어떠니? 일본 데이터는 어떠냐? 선행학습한 애랑 선행학습하지 않은 애들 사이에 상관관계는 어떠냐? 남학생과 여학생,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는 어떠냐라고, 70년대와 80년대 차이는 어떠냐라고 새로운 질문을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료에서 IQ와 성적은 상관이 있을까라고 AI한테 요즘 물어보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대체적으로 있어 보이는데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약 0.7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보면 꽤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라고 제가 말했던 거를 쭉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요즘에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와 지금은 비교도 할수 없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했었던 그런 일들은, 우리가 했었던 그런 일들은 이제 필요 없는 건가? AI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내 경험이 확실할까? 이걸 더 좋은 방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해주는 것은 아직도 대체할 수가 없더라라고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런 능력이 실제 삶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낼까 고민을 해봤는데, AI를 대체할 수 없는 것,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 니네가 절대 다른 사람이 대체해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청청 같은 건물이 다섯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제가 이제 물건을 들고 옆 건물로 가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어떤 분들을 고용해서 제가 신청을 하면 이걸 딱 들어다가 옆 건물에다 갖다 주는 거죠.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이 생겼냐 하면서 사람 좋아했는데, 그 분이 다른 건물에 다 들어갔는데 저희 건물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는 그 물건을 들고 1층까지 가서 그 물건을 가지러 오신 분한테 드리면 그분이 다른 분한테는 딱 자리에 놔주더라. 그리고 그분 자리에서는 딱 들고 와서 우리 건물 앞에 전화를 하는 거죠, 저한테. 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건물에 안 들어오시는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출입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출입 권한을 주는 분한테 갔죠. 왜 이분은 출입 권한이 없냐?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신청이 되나요? 아, 신청이 된대요.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대기업 임직원들 중에서 왜 이분은 안 들어오는 거야? 왜 나는 맨날 내려가야 돼? 라고 물어본 사람이 의외로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차이를 아이들한테 강조할 때 의문을 가지는 능력, 그리고 의문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야, 딱 봐도 저 IQ랑 성적이랑 상관관계 있구만,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 능력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능력들이 AI가 대처해 가더라도 이 능력만큼은 대체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사고의 개방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고의 개방성을 길러주는 과목이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고의 개방성을 길러주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제가 걔한테 물어보면 수학이 왜 좋니? 그럼 그 아이들이 답이 딱 떨어져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학이야말로 사고의 개방성을 길러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답을 찾는 과목이 아니고, 정답을 빨리 찾는 과목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과목이냐면 사고의 개방성을 가지게 하는 과목인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더 없냐?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냐? 더 좋은 방법은 없냐? 내가 된 답은 확실히 맞는 답이냐?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문제 해결 능력, 합리적 사고, 토론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주는 게 바로 수학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머리를 쓰지 않고도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유형을 알려주고, 봐, 야, 너 머리 안 써도 돼. 이거 풀수 있거든? 너 이거 머리, 이거 몰라도 돼. 자, 너 이거 이해 못 갔지? 괜찮아. 그게 공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너 끝에만 외워. 앞에 다 필요 없어. 알겠지? 라고 문제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당신이 가르치는 방식이 AI 시대에 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보면, 지금 아이들에게 75 곱하기 10은 얼마야? 그럼 모든 아이들이, 거의 95%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금부터 75 곱하기 11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10가지 찾는다. 알겠지? 70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어려워하죠.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게 75를 12번 더한다는 뜻이야, 자연수에서는. 그리고 12를 75번 더하는 걸수 있어. 알겠지? 자, 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하던 아이들이 나중에 다 해냅니다. 첫 번째, 나는 75를 10번 더하고 2번을 더 더해서 750 더하기 150을 만들겠다. 그러면 나는 옆에 있던 아이가 그걸 보고 카피해요. 나는 12를 75번 더하겠다. 840을 만들고 60을 만들어서 더하겠다. 그럼 그 옆에 있던 애가 75를 12번 더하는 건 힘드니까 75를 2번씩 더해. 150을 만들어 놓고 6번을 더하겠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나오고요.
그 옆에 있던 아이가 그냥 거꾸로.

12를 5번 더해서 60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15를 곱하겠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제 이과 아이들, 이과 아이들이 이과형 머리를 가진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난 75 곱하기 12를 0.75 곱하기 1200으로 만들겠다. 25% 할인해 주는 거네. 그러면 1200에 4분의 3을 곱해서 900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잘했어가 아니고 더 물어봐요. 더 없을까? 진짜 다야? 너네 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더 나옵니다. 74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10을 한 번 더 더하겠다. 74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4를 하고 11을 더하겠다.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좀 신나서 하는 거라서. 이게 저희 교실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고 영재들이 아니고 평범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키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또 물어봐요. 답을 내면 확실해? 확실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이제 학부모님들도 아마 연산 때문에 많이 싸우실 텐데 아니 어떻게 이걸 틀려오냐. 근데 아이들에게 아무리 조심시켜도 아이들은 연산을 실수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AI도 실수를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확실해? 너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방법을 생각해내요. 틀렸어가 아니고 확실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방법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입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혹시 공감 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지 이 아이들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더 생각하게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석학들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특히 AI 시대를 깊게 고민하는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다 이미 75 곱하기 11을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새로샘을 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저와 함께 정말 공부를 할 때 심지어 그 아이들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수학이 재미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저는 수학을 배운 이유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줘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AI한테 물어보면 답을 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줄 수 없고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실 입시 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입시 제도에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문하고 궁금해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75 곱하기 12가 무슨 뜻이냐?부터 시작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일까? 새로샘 말고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다음에 내가 낸 답이 확실할까? 이게 정말 맞을까? 그냥 AI가 시킨 대로 하면 될까? 이것을 물어보는 능력이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어불성설인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런 과목인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냐? 정말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요 질문이 바로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아까 교양, 여러 가지 토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수학에서부터 우리가 제일 이 과목은 앞으로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과목이야말로 오히려 AI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AI를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AI 시대의 아이들이 수학을 배워야 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저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도 AI를 잘 쓰도록 되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쓰지 말아라고 하는 시대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어떤 아이는 75 곱하기 11 계산해줘 라고 AI한테 시킨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왜 나누기 5분의 3이 곱하기 3분의 5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도와줘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미래 시대의 격차가 이 두 아이들에게서 얼마만큼 발생할지 생각하면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지금 유형 문제를 주면서 이게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니까 외워라. 네가 가운데까지 이해를 못했으면 끝부분 공식만 외워서 일단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방식이 맞느냐

0: 라고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AI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많이 보급되던 시절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번 LG가 우승한대요. 저는 이제 키움 팬이기 때문에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에.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LG가 우승한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 AI도 물어봤죠.
0: AI가 그러던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아이는 농담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식은땀이 나면서 이 아이한테 왜 AI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오라고 다시 숙제를 줬어요. AI에게 가서 너는 왜 LG가 우승한다고 생각하니? 다른 가능성은 없니? 라고 물어보라고 좀 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AI를 접하는 방식이 정말 어떤 방식으로 접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세계적인 선박들과 어르신들 또 우리 연구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냐 같이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결국 입시에도 성공하고요. 결국 이런 아이들이 입 잘 할 수 있는 시대로 입시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입시 제도도 이런 아이들을 잘 골라낼 수 있도록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문명의 대전환에 대한 내용이라서 너무 무겁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교육을 정답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AI 시대는 우리가 잊고 있던 그 본질로 다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0: 상담을 요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삼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9: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1: 후원 문의 080-961-9595.
1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12: 와, 이거 진짜야?
13: 에이, 설마. AI겠지?
12: 오, AI로 만든 거네.
1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북대서양 앞바다.
1: We have a lot of shipwrecks in Newfoundland. Shipwrecks where people are lost, families lose things. So this story feels extraordinary. It almost feels like a fairy tale.
0: 20세기 초 캐나다 뉴폴랜드 섬에서 시작된 전설. 살기 위해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린 조난자들을 향해 헤엄쳐온 것은 사람이 아닌 곰처럼 덩치가 큰 검은 개였다.
2: Shipwreck trying to rescue them couldn't get close enough with their lifeboats.
0: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는 더 거칠어졌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그때 파도를 뚫고 다가온 개는 배에서 던진 밧줄을 물고 헤엄쳐 승객들의 목숨을 구했다.
1: Everybody lived and everybody was saved.
2: 163 people helped save 92 people. Yeah.
1: Saved because of this adorable Newfoundland dog.
0: 그 후로 지금까지 뛰어난 수영

0: 대륙은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모여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북동쪽 메인주에 위치한 스카보로비치. 길게 뻗은 해변과 서핑 명소로 유명하지만 파도의 세기와 흐름이 자주 바뀌는 위험한 바다다. 인명 구조의 한계를 느낀 수상구조대는 2022년 구조견 3마리를 투입했다. 모두 뉴펀들랜드 견종이었다. 구조 경력 2년의 뷰이. 첫째 비커는 이 지역의 첫 번째 공식 해양 구조견이다. 막내 벨은 정식 구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이다. 이제 본격적인 구조 훈련에 나설 시간.
1: So we're going to go out today and practice in the rip. We're going to go out. You're going to do a 25-yard swim out to pick up the victim, bring him in. All right?
2: Yep.
0: 구조견과 팀을 이루기에 앞서 구조대원들이 먼저 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개들은 이미 준비 완료.
2: Greg, the dogs are probably going to follow us.
3: No.
0: 당장이라도 바다로 뛰어들려는 녀석들을 진정시키고 바다로 향한다. 구조 요청자 역할을 맡은 두 대원이 바다로 뛰어든다. 힘껏 헤엄쳐보지만 밀려오는 파도 탓에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 파도의 변화가 크고 물살이 거세질수록 구조는 어려워진다. 특히 이안류로 발생하는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 눈 깜짝할 사이 구조 요청자가 먼 바다로 떠밀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힘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 겨우 목표 지점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각자가 맡은 구조 요청자를 향해 흩어진다. 한 명의 대원이 한 번에 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수상구조의 원칙. 한 번에 여러 사람을 구조할 경우 힘과 체력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몰려온 바닷물이 모였다가 후기 좁은 지형을 따라 바다를 향해 빠르게 빨려나가는 현상으로 한 번 휩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번엔 강한 이안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구조견과 함께 훈련하기로 했다. 바다에 빠진 대원들을 본 순간 벨과 비컨의 구조 본능이 발동한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받았어.

구조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바다를 향해 돌진한다. 그 사이 더욱 거세진 파도. 파도에 떠밀린 구조대원은 비콘의 목줄을 잡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거센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가는 비콘. 뉴펀들랜드는 물속에서 사람보다 강한 추진력을 발휘한다. 근육이 발달한 네 다리로 힘껏 물을 박차며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한다.

0: 하지만 훈련생 벨은 아직 넘어야 할 파도가 많다. 해내겠다는 의지만큼은 베테랑 고조견에 뒤지지 않는다. 구조 요청자 앞에 도착하자 훈련받은 대로 육지를 향해 방향을 바꾸는 벨. 태어난 지 13개월밖에 안 됐지만 성인 두 명의 무게를 거뜬히 견디며 높은 파도를 가른다. 이안류가 강의 방향을 잃게 되면 뉴펀들랜드는 육지로 향하는 물길을 파악해 인도한다. 피부 감각으로 바닷물의 미세한 흐름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수영 실력과 강인한 힘, 물길을 읽는 감각 덕분에 뉴펀들랜드는 구조 장비를 이용해 한 번에 다섯 명까지 구조할 수 있다. 비컨과 뷰이, 그리고 배. 세 마리의 뉴펀들랜드가 수상구조대에 합류한 이후 스카브로 비치에서는 이안류에 휩쓸려 죽는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검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다. 뉴펀들랜드가 수상구조의 탁월한 이유는 뭘까?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에 빠진 상황. 뉴펀들랜드는 여러 명의 조난자가 발생했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한 번에 200kg 이상의 무게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 커다란 덩치와 달리 온순한 성격도 구조견으로서 훌륭한 자질이다. 뉴펀들랜드의 털은 구조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다. 굵고 빽빽한 겉털은 물을 튕겨내는 방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거센 바람과 파도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호수에서 나온 후 겨우 두 번 몸을 털었을 뿐인데 거짓말처럼 털이 말랐다.
1: Right now is still dry underneath. The outer layer is what's wet. And under, if we were in extremely cold water, which they're in summer coat, but if they had their winter coat, even this, they're dry.
0: 물을 밀어내는 겉털과 체온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속털이 있어 다른 견종들보다 오래 차가운 바다에 머물 수 있다. 뉴펀들랜드는 다이빙 실력 또한 뛰어나다. 겉털과 속털 사이에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돼 있어 쉽게 물에 뜨고 해류에 휩쓸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강한 추진력의 비결은 몸집만큼이나 큰 발에 있다.
2: And interestingly, when they swim, instead of swimming like a doggy paddle, they actually sweep their front feet from side to side, which their big webbed cups can actually.
0: 발가락 사이에 있는 물갈퀴를 닮은 막과 그 주변에 자란 짧고 단단한 털은 물에 닿는 면적을 넓혀 한 번의 발차기로 보다 많은 물을 밀어낼 수 있다.

구조 요청자가 가까워지자 구조 장비를 잡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비컨. 구조 경력 4년의 베테랑답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막힘없이 해.

0: 단단한 근육줄의 뒷다리는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엔진 역할을 한다.
1: They also have a huge lung capacity, so that it actually helps with their endurance in swimming for a long time.
0: 뉴펀들랜드는 같은 체급의 대형견보다 가슴이 넓고 깊.

깊어 그 안에 큰 폐를 가지고 있다. 폐활량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산소를 공급받는다. 장시간 수영에도 지치지 않고 근육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

0: 뉴펀들랜드는 언제부터 수상 구조견으로 활동했을까? 우리는 이 견종의 기원을 찾아 캐나다 동쪽 끝으로 향했다. 북대서양과 맞닿은 뉴펀들랜드 섬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장 중 하나였다. 16세기 초부터 많은 유럽인이 어업을 위해 이 섬에 들어와 정착했다. 섬과 이름이 같은 뉴펀들랜드는 이 지역의 상징이다. 섬 안쪽에 위치한 작은 서점.
1: Welcome to Newfoundland.
2: Good morning. You, welcome to Newfoundland again.
1: Are you here to see Maggie? Oh, this is Maggie. Here, right here. Newfoundland dog.
0: 전 세계인이 매기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
2: And also they come to see me and the dog. Sometimes only the dog. I can do tricks too if you want me to. I can roll over.
1: It's easier.
0: 뉴펀들랜드 섬에선 사람만큼 개를 귀하게 여겼다.
2: These are our dogs right here, too. That there. That one and that one. That's painted on a Newfoundland rock.
0: 어부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기 때문이다.
2: Years ago, motorbikes or motorcycles or ATVs and fish up from the ocean to the plant. So, and also for transportation.
0: 섬과 개의 역사는 15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가운 한류와 따뜻한 난류가 만나는 뉴펀들랜드 섬은 세계 최고의 대구어장이었다.
3: So the fishery was big because when they came over here, there was just such a plentiful fish. I mean, it literally stopped the boats from going. There were so many fish. Quote that says that John Kappa said to the Queen Victoria that there were so many fish off the coast of Newfoundland.
0: 19세기 초 뉴펀들랜드 섬에 거주하는 남자 10명 중 9명은 어부였다. 그 시절 어부의 집에선 뉴펀들랜드를 한 마리 이상 키웠다고 한다. 바다에선 무거운 그물을 배로 끌어오는 역할을 했고 육지에선 어부 대신 물고기로 가득한 수레를 끌었다.
4: My grandparents told of they have like they have of fishing with them and they used to use them to tow wood out of the woods for firewood.
0: 유럽의 여러 작업견에서 진화한 뉴펀들랜드. 어부들은 바다와 육지에 모두 능숙하고 힘이 세며 성격이 온순한 개를 원했다. 고기잡이를 나선 배가 높은 파도에 휩쓸릴 때면 바다에 뛰어들어 어부들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뉴펀들랜드 섬 최고의 관광지이자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시그널 힐. 이곳은 과거 항해하는 배들의 안전을 위해 깃발로 신호를 보내던 언덕이다. 오전 11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명물이 있다.
5: Good morning. Beautiful one again.
0: 뉴펀들랜드 섬 토박이인 잭맨 씨와 두 살 된 그에게 세이브.
5: Seventy-two kilos. Yeah.

0: He loves hugs. Give him a hug.
1: You can touch him, buddy. Thank you.
0: This is my Newfoundland dog's Sable, real name Sable Chief.
2: 세이블의 몸에는 뉴펀들랜드 섬 어부들과 함께 북대서양을 누비며 그들의 일과 안전을 돕던 선조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0: But he's meant for water rescue. He'll go out if you fall in the ocean. He'll swim out and try to bring you back in.
2: Now, 웬만한 일에는 놀라거나 짖지 않는다.
3: Say I was frightened of dogs, but I don't think I'm frightened of you. I was always a bit hesitant with dogs.
0: And I realized at that point in time that people just enjoyed seeing the Newfoundland dogs. It brought smiles to their faces.
2: 개를 보기 위해 시그널 힐을 찾는 관광객들이 생길 정도로 세이블은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됐다. Fan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잭맨 씨와 세이블.
0: Sable, hi buddy. You being good boy? Yes. You're a tired boy now, aren't you?
2: 작업견의 피가 흐르는 세이블은 쉽게 지치지 않는다.
0: Be good. Be good. Sit down. Sit down. Come on. Sit. Sit. Sable, sit. Just grab.
2: 아침부터 150m가 넘는 언덕을 올랐지만 아직도 몇 번은 더 오를 기세.
4: I'm 5'10 and when he's all the way up he's taller. He's easily 6'1.
0: So he can get into a lot of problems, the cupboards and stuff like that. Sable.
2: 세이블을 처음 보면 크기와 무게에 압도당한다. 몸을 일으켰을 때 높이는 한국 남성의 평균 키를 훌쩍 넘는다. 몸무게 역시 한국 남성의 평균 체중에 가깝다. 생활 소품, 심지어 그림까지 세이블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것은 아닐까.
0: No, that is my previous dog, Chief, Chieftain. Chief passed away 3 years ago in July.
2: 잭맨 씨는 세이블에 앞서 두 마리의 뉴펀들랜드를 길렀다.
0: We had his ashes. We had him cremated, and we had his ashes put in little urns like this.
2: 암에 걸려 죽기 전까지 치프는 8년 동안 매일 시그널 힐에 올랐다.
0: I didn't realize how popular he was. To me, going up on Signal Hill was just something for me.
2: That our local news. 시그널 힐의 명물로 사랑받던 치프의 죽음은 지역 신문에 실릴 만큼 큰 충격이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치프의 죽음에 슬픔과 애도를 표시했고 그 중엔 영국의 찰스 국왕도 있었다.
0: It's just something special that I think the dog itself, the Newfoundland dog itself, brings back a lot of good memories to people.
2: 잭맨 씨는 죽은 치프를 잊지 못해 세이블을 입양했다. 두 살밖에 되지 않아 혈기가 왕성하다.
5: 아, 고생이 많다.
0: 그만. No, he's a...
2: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장난꾸러기.
0: You have to be big to able to hold him.
2: 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더 룸스 박물관. 뉴펀들랜드를 빼놓고 섬의 역사를 말할 순 없다.
6: This is Sable Chief. Sable Chief is a very important

0: mascot for Newfoundland and Labrador. The Newfoundland dog was a natural rescuer. There's numerous stories that we have in our local traditions about Newfoundland dog rescuing people from all kinds of marine disasters.
1: 뉴펀들랜드 섬 앞바다에선 유독 난파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빙하와 암초, 수시로 불어오는 강풍, 예측 불가능한 날씨 때문이었다. 1919년 12월 겨울,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던 뉴펀들랜드 히어.
0: And this accident had happened, and the ship is.
1: 뉴펀들랜드 섬 서쪽 바다. 항해를 하던 SS 에티오는 겨울 풍랑으로 난파 위험에 처했다. 승객 중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도 있었다. 빙하와 암초에 부딪힌 배는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위태로웠지만 물결이 거세. 구명 보트조차 띄울 수 없었다.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던 그때 한 마리의 검은 개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거친 파도를 뚫고 헤엄쳐 난파 직전인 배로 다가갔다.
0: 배에서
1: 던진 밧줄을 문 히어로는 육지를 향해 헤엄쳤고 승객들은 밧줄에 매달려 배를 탈출할 수 있었다.
0: 히어로 was really a hero in Newfoundland and Labrador and helped save those 92 people's lives from the very cold North Atlantic.
1: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구조한 히어로의 숭고한 희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후대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뉴펀들랜드 섬에서 발행한 동전과 지폐에는 섬을 상징하는 자연 경관과 함께 개의 모습이 새겨졌다. 뉴펀들랜드의 전설이 시작된 바다에서 멀지 않은 카우헤드. 전체 인구 4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특별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뉴펀들랜드 히어로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기로 한 것. 연극은 히어로가 어부의 개이던 시절부터 시작된다.
2: Oh yes, I could smell him before you came in the door. Oh, go on, yo, you smell like spoiled mackerel. Get out of here.
3: Gee, I didn't think he smelled that bad. Does he really?
2: Yes, he does. Too much
1: about it. 히어로는 무거운 수레를 끄는 어부의 개에서 92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다.
4: I think it's an unbelievable story, right? We have a lot of shipwrecks in Newfoundland. It's a shipwreck we have in Newfoundland where everybody lived and everybody was saved, and they were saved because of this adorable Newfoundland dog that is has our province's name in what it is.
1: 뉴펀들랜드 섬에는 히어로 외에도 난파선에서 승객을 구조한 개들의 이야기가 여러 형태로 전해진다. 뉴펀들랜드가 구조한 승객의 후손들이 섬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다. 뉴펀들랜드 섬에서 시작된 기적같은 이야기는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의 바다, 강, 호수에서 재현되고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벨츠빌 주립공원. 사람과 물이

0: 있는 곳은 어디나 위험이 도사립니다.
1: I don't know, Kelby. I don't know how busy it's going to be today. That weather's looking ominous. But if anybody needs help, we'll run out and help them, right, Kelby?
0: 켈비에게 살짝 겁을 줘봤는데 질문한 사람만 머쓱해졌다. 관심 없는 표정을 하고 있지만 켈비는 지역에서 이름난 베테랑 구조견.
1: Right now she's still scanning and focusing the on the beach. Even though she is on break right now, she still is going to keep an eye on everything that's going on. She has nine rescues so far in her career.
0: 1년에 9명을 구해 캡틴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켈비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는 체계적인 구조 훈련을 받았다는 증거.
1: The yellow jacket is only for dogs that have been certified by the Italian School of Water Rescue Dogs, the SICS.
0: 보통 1년에서 2년에 걸친 구조 훈련을 받는다. 세계 최고의 수상 구조견 학교인 SICS의 훈련은 물 위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세계 어느 바다에서든 조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훈련은 수상구조 훈련 중 가장 높은 단계.

0: 켈빈은 거칠고 혹독한 훈련 과정을 모두 통과한 우수한 수상보적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안심하는 순간 예기치 않은 사고는 찾아온다.
1: Welcome back now.
2: Roger that. We think Kelb's ready.
0: 짧은 휴식을 끝내고 순찰 활동에 나설 시간.
2: Never tired. Come on, Bill.
0: 조지와 켈빈은 훈련 과정부터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추었다.
2: Kelby is always with me. No matter where I go, she's always with me. If I'm on the jet ski, she's on the jet ski. If I'm on the boat, she's on the boat. She never leaves me. Go boat!
0: 조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보트에 올라타는 켈비. 매주 반복하는 구조 활동이지만 보트에 몸을 싣는 순간은 언제나 긴장된다. 수영구역 외곽을 돌며 사람들이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그러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뛰어내려 구조한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제트스키를 타는 연습도 잊지 않는다. 훌륭한 수상구조견이 되기 위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물에 뛰어들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2: Even though they might be a good swimming dog, doing water rescue of a human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a sporting event.
0: 타고난 구조 본능과 위기에 침착한 뉴펀들랜드. 켈비도 그런 혈통을 물려받았다. 태어난 지 14개월 만에 처음 시작한 수상구조. 구조에 나설 때마다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사람들을 구했다.
3: Good girl, Kel. Kel, can I have kisses?
4: Yes, good girl.
0: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켈비.
2: So you can see her reacting when she hears a noise or something outside the norm here. She's very in tune with her surroundings. She works here every weekend. She knows what a normal sound sounds like and what

0: something out of the ordinary.
1: Stop.
0: I could have my choice of another lifeguard with me or my dog, and I'm always in the water with my dog. I trust this dog to do everything that we train to do, and I trust her with my life that she's going to save me. Kelby, up. Stop.
2: 모든 구조 활동이 끝나고서야 구명조끼를 벗는 켈비.
0: Good job, Kelby. Good girl. Almost done, Kelb.
2: 모래나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고글을 벗자 순둥한 얼굴이 드러난다. 제트스키에서 물로 뛰어들던 수상구조군의 패기는 사라지고 누워있기 좋아하는 평소의 켈비로 돌아왔다.
0: Yeah, you want to just meet me up at the cars? Come on, Bill.
2: 개나 사람이나 집에 돌아가는 걸음이 가볍기는 마찬가지.
3: Come on, Bill.

0: 커다란 수건으로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자 개운한 표정을 짓는 켈비.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맞춤형 옷도 입혀준다.
1: She's got better quality stuff than I have. Come on, Kelps. Go ahead up.
0: 코트까지 멋지게 차려입고 서야 차에 타는데.
1: What do you think? You ready for some ice cream? You want to go for some ice creams? Give me kisses.
0: Yeah.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오케이.
1: Let's go right.
0: 켈비가 가장 좋아하는 가게.
1: I'm gonna have for all of them. Three doggy sundaes.
0: 아이스크림이란 말을 듣자 초롱초롱해지는 켈비의 눈빛. 동생 닉시도 형 덕분에 호강하게 생겼다.
1: Yeah, we'll take it. Grab a table over there and we'll set them all down because we're gonna have the other ice cream yet. Sit.
0: 아주 잠깐의 기다림이지만 개들은 안절부절. 이렇게 맛있고 사랑스러운 음식이라니. 구조 활동을 하며 쌓인 하루의 피로가 봄눈 녹듯 녹아내린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자신이 쓴 시에서 뉴펀들랜드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허영 없이 아름답고 오만 없이 강하며 사나움 없이 용감했고 인간의 모든 미덕을 지녔으나 어떤 악도 없었던 존재.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린 뉴펀들랜드의 전설은 북대서양 인근 국가들로 퍼져나갔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웨스트폴드. 물고기가 풍부해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볕이 좋은 날이면 낚시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체육교사인 크리스가 반려견 마대를 데리고 강으로 향한다. 마대는 올해 4살 된 뉴펀들랜드다.
2: Yes, come here, Devlin. Yeah, this here. Hey, Sampo.
3: Hi, Chris.
2: Takk for sist.
3: Takk for sist, så hyggelig.
2: Jo, kjempehyggelig det her.
3: Ah, så bra du tok med den Newfoundlanderen. Ja. Ja, det bringer lykke. Ja, fiskelykke. Ja, det er bra. Du må bringe lykke til fisket våre, så du må få Madde til å ta labben på båten.
2: Labben på båten, ja.
3: Ja, ja, ja.
2: Det skal vi få til. Se her,
3: Madde. Så får vi fiskelykke.
0: Madde er balsjagogen. 일종의 부적이다.
3: 노. 아, 1000 takk. Så bra. Så bra. I dag får vi fisk. Takk skal du ha.
0: 낚시를 나갈 때 배에 마대를 태우면 왠지

0: 모르게 안심이 된다. 오늘은 시작부터 예감이 좋다. 따뜻하고 맑은 날씨에 마대의 컨디션도 최상. 이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마대는 아직 믿기 힘든 눈치. 크리스가 제대로 낚시 실력을 보여줄 차례다.
1: Fisk! Fisk!
2: Oh, dæven!
1: Oi, ta den med ro, ta den med ro, ta den med ro. Fisk, fisk!
0: 낚싯대 큰 물고기가 잡혔다.
1: Så lenge. Der, ja. Bra! Bra! Så bra! Så bra! Bra!
2: Se på den, vi fikk fisken! Se på den! Se på den!
0: 신기하다는 듯 물고기를 지켜보는 마대. 정말 발자국 부족의 통학이라도 한 걸까?
1: Så bra, Madde. Nå fikk vi fisken, nå har vi middag. Nå ligger fisken her. Takk skal du ha. Takk skal du ha.
0: 물고기를 꺼내려는데 무게부터 심상치 않다. 평소 잡은 물고기에 비해 두 배는 크다.
1: 몬스터 파이크.
2: Det er monster pike, ja.
1: Ja, de filmer derfra. Klarer vi hele det?
0: 크리스는 오늘 마대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한다. 강 한가운데 배를 멈추고 마대와 장난치는가 싶더니 그대로 물속에 빠져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당황한 마대.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배에서 뛰어내린다. 크리스의 다가가 등을 내미는 마대. 하지만 잡지 않자 주변을 맴돌며 재촉한다. 크리스가 목줄을 잡자 있는 힘껏 헤엄치는 마대. 땅에 발이 닿고서야 수영을 멈춘다. 태어나 한 번도 구조 훈련을 받은 적 없지만 마대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1: De klarer å se forskjellen på når du bader og har det gøy, og når du trenger litt hjelp. Det er alltid veldig betryggende å bade eller havne i vannet når du har en Newfoundlandshund rundt deg, fordi du vet at det vil alltid gå bra.
3: Ja, tusen takk, Madde. Vi fikk noen gode minner i dag, gjorde vi ikke det? Jo, vi fikk faktisk noen gode minner i dag.
0: Vi hamler mor opp seg, hvor det gjør det den Madde i Mosby. Skipke ikke gjerne godt gatt deg. 강 인근에 있는 크리스의 아담한 집. 마대를 닮은 녀석들이 집안을 꽉 채우고 있다. 하나, 둘도 아니고 심지어 여덟 마리. 녀석들이 부엌 앞으로 몰려든 이유는 바로 이것. 마대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특식 때문이다. 맛과 영양을 생각해 싱싱한 달걀도 넣었다.
2: 두 får litt kött Madde, så att du får i dig lite extra näring till fisketuren. Ja, du må ha energin på det, vet du.
0: 크리스가 부엌에서 나오자 흥분한 녀석들. 누가 보면 며칠 굶긴 줄 알겠다.
2: 할, 맛있고 슬랐던? 야, 맛있고.
0: 뉴펀들랜드가 하루에 먹는 고기 양은 600g 남짓. 몸집에 비하면 많은 양이 아니다. 고기가 부족한 섬에서 태어나 필요한 만큼 먹고 힘을 비축하는 법을 배웠다. 곰을 연상시키는 커다란 덩치와 달리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 뉴펀드랜드. 낯선 사람에게 공격적이지 않고 주인에겐 충실하다.

0: 크리스가 마당에 울타리를 붙이러 간다고 하자 노련한 작업견답게 망치부터 챙겼다. 일을 하다 장난기가 발동한 크리스. 머리 위에 장갑이 떨어질까봐 미동도 하지 않는다. 크리스에게 뉴펀들랜드는 친구이자 가족이다. 강렬한 첫인상 뒤에 느껴지는 다정한 마음. 뉴펀들랜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가 다시 스카브로 비치를 찾았을 때 수상구조대는 훈련 중이었다. 올해도 강한 이알류로 인해 조난자가 발생했지만 모두 구조해냈다.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고된 훈련을 반복한 결과다. 기본 훈련을 마치자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후보생 벨이 구조대원의 도움 없이 혼자 구조에 나서기로 한 것. 지난 5개월의 노력을 증명할 시간이다.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바다를 향해 뛰어가는 벨. 그동안 갈고 닦은 수영 실력을 발휘해 구조 요청자에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강한 파도가 몸을 덮친다. 그동안 더 단단해진 다리로 물을 박차며 파도를 뚫고 나오는 벨. 구조 요청자가 수상조끼를 잡자 해안을 향해 헤엄친다. 벨의 단독 구조 성공. 처음엔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훌륭히 임무를 완수해냈다. 또 하나의 수상구조견이 탄생했다.
1: Good job, Drew.
0: 이제 스카버로 비치를 찾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전해질 것이다.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 준비가 된 세 마리의 구조견. 뉴펀들랜드가 있기 때문이다.
2: I like the idea of they're like a gentle giant.
3: I can tell you for me a Newfoundland dog is unlike any other breed of dog. This dog is my child.
0: 지금도 어느 바다에선가 또 다른 전설을 써가고 있을 뉴펀들랜드. 위대한 수상구조견이자 온순하고 다정한 친구. 그들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이다.

0: 없다. 밤 11시 5분 세계 명화 페이첵.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닥터 지바고 2부.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11번째 엄마.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천 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스만.
3: 왕
4: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7: 자, 뭐 과학자라면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죠. 우리 똑똑한 과학자분들도 건망증 같은 게 있습니까? 전 있어요.
8: 어, 뭐 있으세요?
7: 그냥 가끔 뭐, 어? 잠깐만.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있지. 아. 어머, 헐리우드 배우들 있잖아요. 좀 약간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영상을 봤는데 어? 저 사람 누구다? 이런 거 있지.
9: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은 너무 익숙한데. 예. 저는 최근에 차키를 안 갖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차키를 가지러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전화기를 가지고
10: 저는 뭐 칼럼을 월간으로 쓰는 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칼럼을 너무 쓰기 싫으면서 억지로 썼어요. 근데 다 쓰고 메일로 보내려고 입력을 하니까 자동완성으로 제목이 뜨는 거예요. 제가 이미 써서 보낸 걸 까먹고 하나를 더 써가지고
7: 잠깐만 그건 좀 심각한데?
9: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요?
7: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도 건망증이잖아요.
9: 맞아요.
7: 아직 젊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 또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좀 기억력이 떨어지신 것 같다 그러면 무섭긴 해요.
9: 걱정되죠.
7: 걱정도 되고.
10: 근데 어르신이 아니어도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치매 발병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더라고요.
7: 그래서 오늘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11: 네, 그래서 치매는 의학적으로 또 생명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7: 맞아요.
11: 30년 동안. 30년 동안
7: 30년
11: 치매를 연구하신 전문가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7: 자, 좋습니다. 30년을 연구하신 한국 최고의 치매 전문가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환영합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네,
0: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치매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묵인희라고 합니다.
0: 아, 교수님. 30년간 치매를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쩌다가 또 치매 연구에 그렇게 뛰어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1: 아, 이제 포스닥이라는 걸 저희는 해요. 네. 박사 후 연구원. 오. 그런데 그때 하는 게 이제 평생 하는 연구가 돼서 네. 어떤 거를 연구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알려져 있는 게 너무 없어서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치매 연구를 하기로 예,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0: 야, 그러니까 좀 미래를 보신 거네요. 뭐 선견지명이라고 그러죠. 국내 현재 지금 치매 앓고 계신 환자분이 몇
1: 분이? 100만 명.
2: 100만 명이나 돼요?
1: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면 예. 그중에 10%가 이제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
0: 10명 중 1명이요?
1: 그렇죠.
0: 65세 이상이요?
1: 네. 와. 그러고 그게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퍼센트가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베이비부머 시대로 들어섰잖아요.
0: 그렇죠.
1: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거와 비례해서 치매 환자 수도 막 엄청나게 많이
0: 더 늘어날 거예요.
1: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예상하건대 미래에는 뭐 몇 명이나 더 뭐 어떻게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날까요? 치매 환자가요?
1: 2050년? 어. 이렇게 하면 한 25년 후가 되겠죠? 네네. 그럴 때는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85세에서 90세로 네.
0: 그렇죠.
1: 막 늘어나게 되면은 네. 이제 치매 환자 수가 두세 명에 한 명.
0: 아이고.
1: 그렇게
0: 야.
1: 되니까
3: 두세 명에 한 명이면은 우리
4: 여기서 한 두 명.
3: 여기서 그렇죠. 한두 명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0: 이게 사실 뭐 이 중에서 두 명은 날 잇는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0: 그렇죠. 이게 두 명이 다를 잇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3: 와, 정하신 거예요, 이 두 명을?
0: 그래서 되게 초면이라 이렇게 두 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안 좋은 줄 알아.
3: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0: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나를 잇는다는 게 이게 너무 무서운 건데 이게 이제 먼 미래도 아니고 몇십 년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치매에 대한 현재 연구라든가 치료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그 알츠하이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는 건지요.
1: 치매를 알츠하이머로 부르는 거는 네. 조금은 잘못된 건데요. 치매에 한 크게는 10가지, 많게는 100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0: 어? 치매에도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래서 그중에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70%, 70%. 이러고 있고 그럼

0: 알츠하이머가.
1: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2: 그게 제일 흔한 치매 종류 중 하나인 거고 네. 다른 종류의 치매들이 또 있는 거죠?
1: 네, 두 번째로 많은 게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이거는 뇌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그 뇌졸중에 네. 의해서 치매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가 루이소체 치매로 이제 루이소체라는 것이 뇌에 막 커지면서 환각, 망상 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운동 기능이 안 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 정도는
0: 술 때문에.
1: 예, 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필름이 끊어진다.
0: 아, 많죠.
1: 예,
2: 그, 자주 경험하시나.
3: 그 정도 아니야.
1: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무용단처럼 나 어제 필름 끊어졌어 막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제 소주 한 병을 먹는다 그럼 되뇌 피질에 1cm를 칼로 깎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진짜 알코올이 안 좋습니다.
4: 며칠 전에 먹은 뭐 식사 기억 안 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럼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저희가
1: 몇 판단해야 분? 될까요?
4: 분이요?
1: 분 단위로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해마는 그 임시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세 없어지죠.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녹화 들어오기 전에 주식 얘기를 좀 했잖아요. 예? 네. 네? 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1: 지금은 벌써 기억이 안 나야지 알자이머스.
0: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
5: 다행히
0: 얘기했던 게
5: 기억은 나요.
0: 기억 나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건망증인데 혹시 나 이거 뭐 오는 거 아니야?
5: 그러니까 건망증 발전해서 치매로 가는 거 아니야?
0: 그런 걱정.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깜빡깜빡하잖아요.
1: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뇌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신경세포도 조금씩 이제 소실이 일어나는데 그 속도가 아주 느리고요.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몰랐다, 뭐 네. 키를 어디다 뒀는지 몰랐다. 맞아요. 그럴 경우, 아, 너 조금 전에 어디 부엌에 갔다 왔잖아. 이렇게 하면, 아, 맞아. 내가 부엌에 갔다 왔지.
5: 맞아.
1: 이렇게 하는 건 건망증이고, 네. 치매 환자의 경우는, 너 부엌에 갔다 왔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다
0: 아예 지워졌네.
1: 그 사건 자체를 다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압니다.
2: 말하자면 이 건망증을 로딩하는데 기억을 로딩하는 게 잘 안 되는 거고, 근데 그쵸. 치매 같은 경우 저장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예. 거네요.
0: 그러면 저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뭐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를 갑자기 EBS에서 틀어줄 가끔 네. 보다 보면 저 배우 잠깐만 오랜만인데 저 배우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하거든요.
5: 맞아요.
1: 그건 극히 정상이시고요. 예, 예, 예. 근데 기억이 나는 배우하고 안 나는 배우 차이가 왜 나는지 아세요?
0: 그래요?
1: 그거는 자기가 인상이 깊었어. 그리고 그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 장면이 너무 그 네. 인상적이야. 그러면은 편도체가 감정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해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근데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배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이 안 나요.
0: 그렇죠. 그래서 예. 오래간만에 떠올리려고 그러면 한참 찾아야 되고.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이제 건망증.
4: 근데 보통 이제 연애 같은 걸 하면은 다들 경험 있으시겠지만 막 여자친구랑 어디 여행 가거나 기억 못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기억하는데. 분명 연애는 분명 즐겁고.
0: 자기가 기억나 이거 이제 잘못해가지고 막는, 뭐, 망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못하고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1: 그, 연애할 때 기억이 안 나시는 거는 그만큼 그렇게 연애하지 않으셨다.
0: 기억이 남지 않았다, 데이트가?
1: 그렇죠.
5: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를 왔었대요. 아내가 왔었대. 그래서
0: 나는 본 적이 없어.
5: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왔겠지. 그랬는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야.
0: 맞아.
1: 그거 이제 혼나셔야 돼. 네.
0: 그러니까, 아내분이 훨씬 더 감성적이었네. 그렇죠. 두 분 다.
1: 그러시네요.
0: 오빠 기억나면, 그럼 해야지, 일단. 그럼부터 하고 가야죠. 아니, 교수님도 좀 건망증이 가끔 가다 깜빡하실 때 있어요?
1: 그럼요. 네. 그건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건망증이 누구나 다 있으니까 네. 이거를 자기가 이제 건망증이 좀 있다는 걸 알아갖고 미리미리 예방을 합니다. 문 앞에 이제 나갈 때 가져나갈 걸 갖다 놓는다거나.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메모지도 이렇게 붙여놓고 예 그러는데 치매 환자는 그런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0: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기억에 문제가 먼저 생긴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장기 기억.
1: 그렇죠.
0: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매가 단계별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이제.
1: 네.

0: 이제 초기에는 그 단기 기억이 좀 없어지는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중기가 되면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두정엽이란 데가 망가지면서 공간 기억 이 이제 많이 나빠지는 거예요. 공간 지각 능력.
1: 집을 못
0: 그러면
1: 찾고
0: 집을
1: 이런
0: 못
1: 거.
0: 찾고, 맞아요, 맞아요. 배회하고, 그다음에 환각과 망상이 생겨서 누가 자꾸 내 거를 가져갔다 그러고, 이제 막 그러면은 그건 중기.
2: 중기예요.
3: 그게 중기밖에 안 돼.
1: 어우, 심각한데 그게 중기예요?
0: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은 그다음에는 운동 기능도 막안 돼요.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신다거나 대소변도 잘못 가리신다거나 그다음 제일 치명적인 게 연화작용이라고 우리가 뭐 먹으면 이렇게 여기가
1: 그렇죠,
0: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넘어가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러면은 뭘 먹으면 그게 잘안 되니까 폐로 넘어가요. 그럼 기도로 넘어가면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저희가 보통은 기억을 못하는 걸 치매라 생각하지, 뭐 운동
0: 그렇죠.
2: 능력이 없거나 그런 건 보통 노환이라고 그냥
1: 그렇죠.
2: 표현했잖아요. 근데
0: 그렇죠.
2: 사실은 그게 다 치매가 말기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던 거네요, 그게.
0: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우리의 운동 기능을 지시하는 게 뇌에 있잖아요. 그런데 뇌에 신경세포가 죽으면 그걸 지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 중기가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3: 맞아요.
1: 예. 이게 저는 집을 못 찾고 막 하는 게 말기라고
3: 저도요.
1: 생각했거든요. 보시는 분들, 아, 이거 말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중기라면. 초기에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어떤 또 뭐가 있을까? 일단 뭐 단기 기억은 무조건 단기 기억이고.
0: 그러니까 정확한 언어를 이렇게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는 있는데요. 저희가 나이 들면 잘 못하시잖아요.
1: 이걸 뭐다라고 정확하게 뽑아내는 거.
0: 그 단어를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그거는 이제 노화와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2: 그 치매 진단하는 걸 봤는데 어떤 뭐 문제를 주고 풀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1: 집중력 뭐 이런 거.
2: 무슨 탑 같은 거를 세우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0: 이제 조금 이상한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 가면 그런 문진을 해주십니다. 100에서부터 7을 빼라. 아니면 내가 지금 보여준 게 뭐냐고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단기 기억 안 되시는 분도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공간 지각 능력도 보느라고 시계를 그려보라 그러면 시계가 이렇게 12개의 바늘이 있는데 그걸 잘못 그리시고.
1: 진짜요?
0: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교수님, 근데 이 같은 치매 환자라도 어떤 분은 급격히 증상이 나빠지고 어떤 분은 또 천천히 좀 가는 것 같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0: 그게 인지 예비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인지 예비능.
0: 뇌의 근육.
1: 근육, 뇌근육이요.
0: 뇌근육. 그래서 인지 예비능이 있는 분은 똑같이 베타밀로이드가 똑같은 양이 쌓이고 신경세포가 똑같이 죽어도 그분들은 가지를 막 내는 거예요. 인지 예비능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갖고 신경세포하고 만나는 지점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억과 학습에 남이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인지 예비능을 키워라. 그게 정말 중요한데.
1: 인지 예비능을 키워라.
0: 근데 인지 예비능을 어떻게 키우냐?
1: 고스톱. 어머, 그 부모님도 고스톱 많이 치잖아요.
2: 그러니까요. 똑같은 생각했어요.
1: 부모님도 일부러 고스톱 엄청 치시는데.
0: 근데 혼자 치시는 건 별로 효과가 없고요.
1: 안 되죠.
0: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어울리면서 하시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하게 돼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 인지 예비능이 좋아집니다.
2: 그 치매 예방한다고 수도코 혼자 하고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0: 근데 그 뇌를 쓰는
2: 뇌를
0: 것도
2: 쓰는
0: 되게
2: 거.
0: 좋아요. 그리고 독서, 뭐
1: 독서, 글짓기,
0: 글짓기,
1: 음악, 뭐.
0: 그리고 음악도 배우는 거,
1: 아,
0: 자기가
1: 연주요,
0: 해보는 거,
1: 취미.
0: 자기가 해보는 거. 계속 뇌를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1: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 저희가 지금 특히나 이제 저같이 약간 그 재치와 어떤 그런 그 순발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야 되는 저 같은 이렇게
0: 너무 좋죠.
1: 진행자들은
0: 너무 좋죠.
1: 계속 이 일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럼 인지의 비능이 계속.
0: 계속 늘어나는.
1: 근데 인지의 비능을 높이려면 그러면 이게 또 어릴 때가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좀뭐 늦어버린 시기 같은 게 있나요?
0: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면 시냅스 가소성이 늘어나요. 근데 아무래도 어릴 때는 가소성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게 되면 가소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늦은 시기는 없고요.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1: 인지예비. 아무튼 혼자 계시지 마시고

0: 부지런하게 활동도 하시면서 게임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저는 뭐 어쨌든 생물학자니까 뭐 주어 듣는 게 있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치매가 시작되고 또 본격화됐을 때 뇌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2: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해마 부위에 막 많이 쌓이게 됩니다.
0: 네, 해마 부위.
2: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쌓여서 뇌 전체로 퍼지면서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네. 타우라는 단백질은 신경세포가 이렇게 축삭돌기를 쫙 뻗어서 우리 온몸으로 가잖아요. 그 축삭돌기를 연결하는 철로 같은 역할하는 게 타우 단백질입니다.
0: 타우 단백질?
2: 네, 타우.
0: 철로?
2: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있게 되면 그 타우 단백질에 그 변성을 일으킵니다.
0: 변성.
2: 그러면은 철로길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타우가.
0: 아, 이탈하는 거예요?
2: 네, 그러면은 철로길이 안 되겠죠. 네. 이 신경세포하고 저 신경세포가 연결해서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0: 주고받고 해야,
2: 네,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0: 주고받고가 안 되니까.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억이, 네, 떨어지고.
2: 기억도 떨어지고 학습도 안 되고 그러다가 신경세포가 죽기까지 합니다.
0: 아.
2: 근데 초기는 더 심각한 게 멀쩡해요, 우리가. 근데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쌓이는데 그게 10년에서 20년.
0: 아.
2: 그래서 증상이 없어요. 멀쩡해요.
0: 아, 초기에는.
2: 예. 네, 나한테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뇌에 점점
0: 쌓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돼 버리는.
2: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증상이 나와야지 병원을 찾고, 예, 그랬거든요.
0: 예.
2: 근데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 갖고 미국 NIA라는 곳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하는 거를 하지 말고 뇌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얼만큼 쌓여 있냐를 가지고 진단을 하자.

0: 그래서 그때는 멀쩡한데 그냥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래.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멀쩡한데. 근데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이렇게
1: 쌓여가고 있다.
0: 예, 예, 예.
1: 아니 근데 증상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 병원을 찾아갈 것이며 대체 무슨 검사를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0: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뇌 영상으로 PET라는 걸 찍는 건데요. 그거는 아밀로이드하고 타우에 가서 달라붙는 조형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뇌 영상 촬영을 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디에 얼만큼 쌓였는지 딱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요. 정상이에요.
2: 아, 정상이에요?
0: 정상인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저렇게 침착돼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아밀로이드 PET, 타우 PET이 나오면서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이제 아밀로이드가 저렇게 쌓여 있으면 아, 당신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3: 그럼 저렇게 겉보기에 정상이신 분들은 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알츠하이머로 그렇죠. 가나요?
0: 근데 그 시간이 10년, 20년.
1: 멀쩡해 보여도 어쨌건 저렇게 치매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그렇죠. 알아야겠네요, 검사를 통해서.
0: 근데 저희가 연구실을 세보면 정상인데 이렇게 나오는 퍼센트가 20%.
3: 어느 연령대에서요?
0: 65세 이상.
1: 아, 네. 쌓여 있는 거네, 지금.
0: 예.
1: 그럼 어쨌건 최대한 빨리 찾는 게 관건이겠네요.
0: 그렇죠.
1: 관리라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0: 그렇죠. 근데 이게 150만원에서 200만원?
1: 아, 검사비가요?
0: 예, 예. 근데
1: 상당히 비싸네.
0: 돈을 낸다고 해도 못 찍어줘요. 왜냐하면 PET이라는 기계가 상당히 비싸서
1: 아, 그렇죠.
0: 대형 병원에 뭐 많아도 5대 뭐 그런데 알츠하이머병 환자만 PET을 찍는 게 아니라 모든 질환도 다 PET을 찍어야 돼서 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찍어주세요. 그럼 절대로 안 찍어주죠.
1: 많이 기다려야 되는군요.
0: 아니 아예 받아주질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뇌 척수액.
1: 척수요? 예. 바늘 꽂아가지고요?
0: 예, 이렇게 여기? 두꺼운 바늘을 예. 예, 척수에다 이렇게 꽂아갖고 예. 뇌 척수액을 뽑아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90%에서 95% 정확도는 나와요. 예. 근데 뽑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 안 되고요. 한 4시간에서 8시간 움직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힘들어서 뽑았는데 정말 잘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또 결과도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잘 안 권합니다.

0: 수를 네. 뽑아가지고 제가 그걸 해봤어요.
1: 척추에 뽑는 걸요? 네.
0: 뇌수막염이 걸린 적이 있어갖고 다 커서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쭈그리고 옆으로 눕게 한 다음에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싶은 거대한 바늘을 이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쑤셔둬요.
2: 어, 진짜? 네.
1: 아, 진짜요?
0: 꼬리뼈 쪽으로 넣어서.
3: 주 꼬리뼈?
0: 꼬리뼈 있는 쪽으로 넣어서 척추 속에서 뭘 빼요. 그리고 계속 이대로 누워있어야 돼. 끝나고. 근데 뭔가.
2: 마취는 했는데?
0: 네, 마취는 하죠. 근데 약간 뭐 에일리언 꼬리가 박히는 그런 느낌처럼 진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진짜. 기억이 있고.
4: 노인들은 더 힘들죠.
2: 힘들지, 근데 맞네.
4: 예, 안 보이니까 점점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막 이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2: 척추의 검사가. 예, 그, 많이 힘드네요.
4: 그래서 그거가 네.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2025년 5월에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하는 방법이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2: 와, 완전 간단하네.
4: 그렇죠.
5: 그래도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게 저 네. 정도로 신호가 떡칠 될 정도로 세게 네, 나오면 네, 네, 네, 네. 피 속에 뭔가 표지가 그렇죠. 돌아다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4: 피 속의 표지를 찾으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연구를 많이 했고 네, 네. 제가 이제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인데 저희 사업단에서도 혈액에서 진단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했어요. 했는데 미국에서 정말 정확도가 높은 그런 표지자를 발견해갖고 FDA에서 승인을 내줘서 그건 이제 타우에 특정 단백질의 부위가 변성된 거를 재보면 아 이게 뇌에 얼마만큼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였다 하는 거랑 코릴레이션이 90% 이상 나와요.
2: 어쨌건 참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앞에 그 두 방법은 돈도 돈이지만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자 병원 가세요. 병원 가셔가지고 왕관을 한번 꽂아야죠. 막 이렇게
3: 이거
2: 부모님 고생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너무 힘들고 또 폐 검사 같은 경우도 그것도 대기도 뭐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맞아요. 힘들잖아요. 네. 근데 어쨌건 간단한 방법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그게 55세 이상 그 건강검진에 좀 기본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그 소망하고 있습니다.
2: 들어가겠죠.
5: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그렇죠.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2: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4: 미국에서는 지금 10만 원, 뭐 어떤 데서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훨씬 쌀
2: 그렇죠.
4: 겁니다.
2: 그렇죠. 피 한 방울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초기 발견도 가능.
4: 그렇죠, 그렇죠.
2: 이게 이제 빨리 우리나라에 이제 제대로 도입이 돼가지고 네. 보험에 같이 포함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4: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1: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베타 아밀로이드는 왜 나이가 들면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 젊어서부터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거 전구 단백질이 APP라고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보통 다 만들어내고 그거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1: 순기능이요?
4: 네, 그래서 신경세포 전달을 잘하고 뭐 이런 순기능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뇌 안에 환경이 달라지면서 잘못 잘리기 시작해요. 잘라도 생기면 없애는 기능이 있어요. 네. 단백질 분해 기능이 있어갖고 뇌에 안 쌓이는데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이게 청소부가 있으면은 찌꺼기를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지만 베타 아밀로이드는 그렇게 못 없애는 게 많아요. 왜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익하거든요. 네. 원래 역할이 있고 얘가 잘라지면 베타면 알파벳 두 번째잖아요. 알파, 베타니까. 네. 분명 알파도 있겠죠. 알파, 베타 차이가 알파는 돌돌 말린 나선 형태의 통 같은 거고 베타는 납작한 판이에요. 납작한 판인데 얘네들이 그 우리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처럼 네. 자기들끼리 끝없이 붙어요. 너무 단단하게 붙으니까 쉽게 없앨 수도 없고 청소가 안 되면 계속 갖다 붙으면서 계속 커져요. 그냥 10년, 20년간 점점 늘어나다가 언젠가 그냥 터지는 거거든요.
1: 찌꺼기가 쌓이면은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4: 잘 때 저희가 수면을 하게 되면 이제 얕은 수면부터 깊은 수면까지 가는데 깊은 수면일 때 림프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아, 그러면 불면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드시겠다.
4: 힘들고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잠이 막 불규칙해지시잖아요.
2: 그렇죠. 또 나이가 들면 잠이 좀 줄잖아요.
4: 줄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깊은 잠을 주무실 때 청소가 되거든요. 얼마만큼 깊은 잠을 주무시냐 그게 중요하고 또 깊은 잠을 자기 위한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1: 갑자기 급 반성을 하게 되네.

0: 그리고 청소하는데 또 중요한 뇌 안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1: 면역세포요? 예,
0: 예. 예, 그래서 예. 미세악요세포라고 있는데 네. 요 미세악요세포가 찌꺼기들을 이렇게 딱 잡아갖고 포획해갖고 자기가 먹어갖고 안에서 청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아.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1: 네, 네 저 뭐예요?
0: 미세악요세포, 뇌 안에 있는 미세악요세포가 네. 반짝반짝하면서 기능을 잘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레이저를 확 쏴요. 그러면은 저기 염증이 생기거든요. 먹으려고
1: 뭘 보여가지고
0: 이렇게 갖고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1: 청소해주네.
0: 잘 없애면 좋은데 이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1: 그렇죠.
0: 미세악요세포가 이렇게 먹어서 없애는 것도 타우, 뭐 베타밀로이드 이런 건데 이게 없애지 못하고 재기능을 못하면, 이 여기서 또 염증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또 신경세포를 공격해요.
1: 오히려 이제 얘네들이요.
0: 예, 예.
1: 그게 이제 많이 쌓이면 얘들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고 보면
0: 그쵸.
1: 될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가 멈춰버리면 거기서 이제 나쁜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간다. 왜 그 노화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예를 들어서 ATP를 많이 못 뽑아내잖아요. 노화가 되면.
0: 네, 맞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나빠지면서
1: 나빠지잖아요, 기능이.
0: ATP를 못 만들어.
1: 못 만들어내잖아요. 네. 노화가 되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얘도
0: 네.
1: 약간 이제 그 노화의 개념하고 얘는 또 다를까요?
0: 미세악요세포 경우는 이렇게 포획을 해갖고 포식작용을 이렇게 먹거든요. 그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ATP가 필요해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1: 그러면 이게 약간 연관이 되는 거네. 노화랑
2: 미토콘드리아도 연관이
0: 그럼요.
2: 되네요.
0: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내야
1: 돼요. 왠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 분명히 그런 게 아닐까. 이게 노화랑 가면서 뭔가 가는 게 아닐까.
3: 진심
1: 놀라웠습니다. 그렇구나.
2: 저는 이제 제가 진화 생물학을 하니까 진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젊은 나이에 치매를 잘 안 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자연 선택은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잘 퍼지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생식이 끝난 몸은 잘 보호를 안 해줘요. 거기다 심지어 사실 더 무서운 개념이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에서 길항적 다면 발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1: 길항적 다면 발현?
2: 네, 그게 뭐냐면 젊을 때는 도움을 주는데
1: 네.
2: 나이가 들면 해로움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연 선택은 선호한다는 거예요.
3: 선호한다고요? 네. 치매가 그런 거예요?
2: 그 치매도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밀로이드 전구체, 타우, 다 사실은 젊었을 때
0: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2: 젊었을 때 신경계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나이가 들면 폭탄으로 돌변하는 거고
0: 맞습니다.
2: 더 이상 우리 몸이 보호를 못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냉혹한 어떤 진화의 그런 서사가 아닌가.
1: 자연의 섭리다.
2: 섭리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1: 하지만 거스르고 싶은데
2: 근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 교수님 같은 연구가 중요한 게
1: 그렇죠, 중요하죠.
2: 우리가 그래도 과학 연구와 의학을 통해서 사실은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AS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1: 특히나 우리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0: 맞습니다.
1: 이제 뭐 주변에서 막 진짜 막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이제 뭐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게 난 치매라고 생각을 해요.
3: 맞아요. 네.
1: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치매, 그 검사법, 또 편한 검사법이 도입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갈 건데, 근데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이제 발견이 돼요.
2: 맞네.
1: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치매는 치료할 수 있는 건지.
0: 2021년 전까지는 치매 원인 치료제가 없었어요.
1: 원인 치료제.
0: 그래서 이제 증상 완화제만 줬어요. 그래서 우울해요. 그럼 우울증약 주고 잠이 안 나요. 그럼 수면제 주시고 제일 많이 썼던 게 아세티콜린 분해 억제제라고 해서 인지 기능이 조금 나빠지는 거를 이제 막아준다 하는 증상 완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지 기능 강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세틸콜린이 워킹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신경세포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이 효과가 이제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2: 세포가 워낙 많이 죽으니까 그걸 좀 보존해주기 위해서
0: 그렇죠.
2: 아세틸콜린이 안 분해되게 막아주는 그런 대증요법이었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랬는데 2021년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항체 치료제가 처음
1: 나왔어요. 항체 치료제가?
0: 네. 미국 FDA.

0: 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준다. 그래갖고 승인을 내줬어요.
1: 아, 뭐가 있군요.
2: 근데 5년 전이잖아요.
0: 2021년.
2: 그러니까 네네네. 뭐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치료제가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린 거예요?
0: 그거는 환자를 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런 임상 시험을 하는데 예전에는 환자가 중기부터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경세포 다 죽은 다음에 백약이 무효야.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치료제 연구를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다 실패를 했는데 이제 2018년부터 뇌에 쌓이면 환자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2: 정의가 달라졌군요.
0: 예, 정의가 달라지면서 임상시험하는 군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환자 군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면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줄어들었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지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1: 중요하네.
0: 예, 치료제가 그때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1: 빨리 조기 발견하고 이 치료제 만나면 되는데 이 치료제가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0: 베타아밀로이드를 80%까지 줄여줘요.
3: 제거를
0: 해줘요.
3: 그 막 진짜요?
4: 아까 네. 그 PET 사진 쌓여있는 그 시뻘건 거를 줄여주는 네, 거예요?
1: 중기 말고 초기에만 발견돼도?
0: 초기에만 줄여줘요.
1: 아, 초기에만.
0: 네, 뒤로 갈수록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1: 아, 초기에 빨리 맞아야겠네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가 부작용이 있어요.
1: 어떤 부작용?
0: 뇌 부종이라고 뇌 안에 그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붓거나.
1: 이거 심각한데 그거?
0: 심각하죠. 그래갖고 2021년에 나온 거는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1: 심하니까.
0: 사망도 몇 분 하셨어요. 그래갖고 중단됐어요. 안 나와요.
1: 아, 중단됐어요? 나왔는데? 아.
0: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부작용이 적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환자한테 처방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0: 부작용이 조금 적습니다.
1: 조금 적어요?
0: 예, 지금 나와 있는 거가 세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아시아인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 처방되고 있는 게, 그런데 세 번째 나온 거는 이제 다 효과가 있고 여자 남자한테도 다 효과가 있고 FDA 허가받은 게 이렇게 세 개가 딱 있고요. 네. 그건 다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한 항체 치료제.
4: 근데 그게 이 알츠하이머 발병 과정에서 베타아밀로이드 중요하지만 타우 단백질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0: 네.
4: 그럼 혹시 타우를 제거하는 신약도 네, 개발하고 있나요?
0: 네, 지금 삼상에 있는 게 50개예요.
4: 타우.
0: 아니요, 모든 기전으로 해갖고 맞네. 타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정맥 주사를 맞는데 경구용도 지금 임상
1: 경구용 이거 먹는 거예요?
0: 네. 우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년 안에 막 나오게 되면 이제 칵테일 요법으로 베타아밀로이드도 없애고 타우도 없애고 미토콘드리아도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은 훨씬 좋아져요.
1: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다.
0: 너무너무 빨라요.
1: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는 그러면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희망적이다. 그렇죠.
4: 제가 대학원생 때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4: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절에는 그 시절부터 한 거의 10년 가까이 동안 주변에 알츠하이머 연구나 그 알츠하이머 뉴스들이 되게 우울했어요.
0: 맞아요.
4: 계속 그 신약 임상이 실패하는 뉴스를 들어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는 거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오랜만에 문 교수님께 업데이트를 듣는데 엄청
0: 발전이
4: 희망이 막 넘치네요.
0: 그쵸,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4: 완전히 필드가 확 바뀐 느낌이잖아요.
0: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실패 확률이 99%가 넘었어요. 거의 100% 실패라니까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건 안 하려고 그래요. 막 그러다가 맞아요. 하나가 성공하니까 또 이게 시장이 크잖아요. 네.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요즘은 경쟁이 또 너무 치열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경쟁이 그들한테는 치열할지 몰라도.
1: 잘 된 거죠.
0: 예, 그 환자 입장에서는.
1: 너무 잘 된 거죠.
0: 예, 예
1: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경쟁 붙어가지고 좋은 약 나오면 너무 잘 된 거죠.
0: 그렇죠.
2: 이게 그렇죠. 과학에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0: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융합과학이 중요한 게, 이게 정의가 가능했던 게 조영제가 나오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화학자분.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주신 뭐 핵의학자분,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룬 성과래서, 예, 융합과학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4: 들어요. 볼 수 없던 거를 보이게 해줘서, 심의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분들이. 네,
1: 혹시 과학은 위대하다.
0: 네, 맞습니다.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근데 우리 교수님이 연구 중인 네. 그런 뭐 치료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30년인데 외길인생인데요.
2: 네, 네. 아,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이제 기전을 많이 밝혔고 네네. 요즘 제가 한 5년 전부터 꽂혀서 하고 있는 게 네. 우리는 뇌 연구만 막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1: 여기 장이요?
2: 예. 네.
3: 장내축.
2: 예, 네, 그래서 장내축.
1: 장내축?
4: 저 그때 고아라 교수님 나와서.
1: 마이크로바이오.
4: 똥, 똥.
2: 아,
4: 네.
2: 네. 맞아요. 아,
1: 그렇죠. 그분이 얘기를 하시고 갔는데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장이 결국에는 되게 중요하다.
2: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원전 400년에 네.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온다. 그래서 저는 뇌과학자로서 믿질 않았어요. 무슨 막 이랬는데 자폐증에서 장의 환경을 바꿔줬더니 자폐증 환자가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가 처음 있었어요.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는 제일 빨리 나타난 전조 증상이 변비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뇌가 뇌 흑질에 있는 그 신경세포가 죽는데 왜 변비가 나와?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알츠하이머병도 혹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치매 동물 모델이 있어요. 네. 치매 쥐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단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벽이 막 이렇게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그 세균 총을 봤더니 정상쥐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하다가 정상쥐의 변을 이 치매쥐한테 4개월 동안 먹였어요.
4: 먹였어요.
2: 예, 예. 아. 4개월 동안 그 대학원생들이 너무 고생했죠.
4: 쥐들도 고생했을 것 같은데.
1: 먹였는데.
2: 그랬더니 4개월이 지났더니 정상쥐의 세균총이 여기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생긴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뇌를 봤더니 뇌에 베타밀로이드랑 타워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1: 오, 장이네.
2: 그다음에 이제 인지기능 미로 같은 거 그런 거 막 해봤더니
1: 많이 나아지고
2: 네, 잘 찾아가요.
1: 봐봐, 결론은 똥이라니까. 건강한 똥이 최고라니까요.
2: 왜 그럴까? 근데 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미주신경. 장하고 뇌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신경이거든요. 네. 아. 그래갖고 이제 미주신경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주신경을 맨 먼저 이제 치매 동물 모델과 잘랐어요. 만약 장이 중요하다면 밑에서 나쁜 것들이 덜 올라가면 뇌도 덜 생기지 않을까? 아,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잘랐더니 진짜 뇌에 그 아밀로이드도 덜 생기고 타우도 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실험실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나 쥐 갖고 일일이 해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미주신경을 세계 최초로 그 환자 혈액에서부터 iPS라고 만들어서 미주신경으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3: 어, 이게 세계 최초신 거예요?
4: 세계 최초요? 와. 미주신경을
2: 네, 만들었습니다.
4: iPS로부터 만들었다고요? 네, 네,
2: 네. 여기 보시면요. 오, 예, 예. 그래서 환자 혈액에서부터 장도 만들고요. 왼쪽이 예. 장이에요. 예? 장도 만들고 뇌도 만들었어요. 예. 오른쪽은 뇌예요. 예? 그리고 가운데 이어준 게 미주신경입니다.
1: 미주신경.
2: 아. 예, 그래서 이거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1: 세계 최초로 아. 뇌하고 네. 장을 연결하는 신경을 만들었다.
2: 네, 네. 와.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 볼 수도 있고 뭐가 가는지 보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 와, 그. 장뇌축, 인간의 장뇌축을 몸 밖에 엑스비고 몸 밖에 만든 거는 네네. 교수님 처음이신 거예요?
5: 이건 치매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2: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봤더니 장에서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직접 들어가요.
4: 아, 참, 장에도 베타아밀로이드가 있어요?
2: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있어요.
4: 근데 그게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가는
2: 올라가요.
4: 거예요?
2: 올라가요. 네. 저희가 증명했습니다.
4: 아, 그러면 원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치매는 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거라 생각했는데
2: 아, 그러게요.
4: 독이 뇌에서 생기고 퍼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에서도 독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2: 올라가고 뇌에 너무 많으면 장으로도 내려갑니다.
1: 아, 그러니까 결국 장에서 안 좋은 물질이

0: 비주신경을 타고 뇌에서 네. 올라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1: 네.
0: 뇌 안 좋은 게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또 장에 문제를 네.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걸 밝혀내신 건데
2: 저 잘라버리면 안 돼요?
1: 아, 그 사람한테 미주신경은 연결된 데가 너무 많아요.
2: 아, 많아요? 아.
1: 폐, 심장, 간, 뭐 막 이래서 그렇게 잘라내는
3: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연결돼 있잖아요.
2: 안 좋은 게 오간다니까. 쥐도 자르셨다. 그러면 교수님이 최초로 저 장례측을 이용해서 알츠하이머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1: 네.
2: 그러면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때?
1: 다들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실험 결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뇌신경과학회에서 한번 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전 세계에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0: 지금은 정말 좋은 발견을 했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1: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2: 새로운 접근법의 프론티어가 되신
0: 거예요. 아, 프론티어. 감사합니다.
1: 아니 그러면 장 뇌축을 저 이용을 해가지고 네. 치료학 같은 것도 개발을
0: 하셨어요? 아 지금 하고 있고요.
1: 하고 있어요. 네.
0: 그래서 그 이게 더 좋은 거는 BBB가 없어요.
1: BBB가 뭐예요?
2: 뇌혈관
0: 장벽이라고. 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나 그 다른 물질들이 못 들어가게 딱딱하게 이렇게 막혀 있어요.
1: 관문이 있구나.
0: 문제가 약을 개발해도 그 BBB를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약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그 BBB 때문인데 여긴 BBB가 없어요.
1: 아, 비주심벽 쪽으로 올라가면
0: 예, BBB가
1: 아, 그러네.
0: 없어요.
1: 아, 장벽이 없이 예, 터널이니까.
0: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게 장에 일단 쌓여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그다음 염증 물질을 없애 보자.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게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기에 좋은 치료약이 있으면 그거를 잘 싸서 이주신경을 통해서 위로 올리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3: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BBB가 없다면 네, 네, 네. 치료제 개발이 훨씬 더 쉽겠네요.
0: 그렇죠.
1: 아, 교수님 연구하시는 것도 연구하시는 건데 네. 유산균은 먹는 게 좋을까요? 저 지금 너무 궁금해요. 네.
0: 그렇죠. 네. 제가 어디 가면은 제가 유산균 먹는다 그러면 어떤 유산균 드세요? 막 물어봐요. 네. 그런데
1: 100억이에요?
0: 네?
3: 100억 개들은
1: 100억인지 1000억인지 아,
0: 그건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유익균이 잘 살 수 있게 장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러려면은 싱싱한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2: 채소. 고아라 교수님께서 네. 오셔서 식이섬유 네. 열심히 네. 먹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0: 식이섬유를 열심히 먹어야지 유익균이 잘 살거든요. 네. 그러면 유익균이 이제 대사체를 막 뿜어내면 그 대사체가 베타아밀로이나 타우가 쌓이는 거를 좀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드셔야 됩니다.
1: 아, 채소에서 좀 걸리네.
3: 치매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것도 사람들이 요새 연구를 하나요?
0: 그거는 이제 월드와이드 핑거라고 핑거 프로그램이라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건데요. 핑거가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하면 되는데 이게 네이처 메디슨에도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래요? 입증된 거예요.
3: 그 다섯 개가 뭐예요?
0: 다섯 개가 인지 기능 강화고요.
1: 인지 기능 강화.
0: 등푸른 생선, 신선한 야채. 네. 이런 영양, 식단 관리. 식단.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같이. 소셜 액티비티. 위험 인자 있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
1: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0: 그 다섯 가지 말씀
1: 파이브 핑거요.
0: 중에 뭐 하나를 특별히 꼽아라 이거는
1: 어렵고
0: 네. 일단은 저는 운동
1: 무조건 운동.
0: 예, 네. 근데 근력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1: 근력
0: 운동. 예, 그래서 근육이 1cm가 커지면 네. 여러분의 노후에 1억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에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하는 영양인자가 많이 나와요. 이리신, BDNF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근력을 키우시라.
2: 헬스하러 가야겠네, 다 같이.
1: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은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0: 그 뒤꿈치 올리기,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다리 올리기, 뭐 그리고 그 그냥 일상생활을 좀 지하철을 많이 타려고 노력하고.
1: 걸어다니시고.
0: 예, 예.
1: 아주 좋죠. 예. 파이브 핑거는 하세요?
0: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이게 사실 좀 힘들기는 해요.
0: 네, 맞아요.
1: 네, 근데 어쨌건 좀 시간이 되시는 분.

0: 분들은 그래도 저 파이브 핑거 중에 세 손가락이라도 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저 파이브 핑거 중에 하나도 안 지키면은 진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일일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으셔서 네, 이렇게 하면서 저녁 때 반성도 좀 하시고
0: 그걸 맞습니다.
1: 계획도 세우시고 그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늘따라 좀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치매 치료가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하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희망을 좀 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30년 동안 우리 또 치매 연구만을 하셨는데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또 치매 환자분들 및 가족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라든지요. 좀 이렇게 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치매가 해방될 날이 곧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어쨌건 오늘 정말 희망을 또 봤습니다. 많은 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멋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취미는 광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제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당신 맞죠?
2: 전 아니에요.
0: 한참 식욕이 당길 때예요.
2: 아니에요.
0: 내가 금방 알아요.
2: 아니에요.
3: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과학수사 해야 되죠.
3: 국과수에서.
0: 국과수요.
3: 22년 동안 근무하시.
0: 국과수 22년이요? 교수님.
2: 네.
0: 제 떡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4: 그렇죠.
0: 아하, 진짜요?
4: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그렇겠죠. 사건, 무전지식 살인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이제 DNA 증거가. 깨진 수박, 그걸 먹고 남은 껍질,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네.
0: 범인을 찾은 거예요?
4: 그렇죠.
0: 오 찾았구나. 오.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5: 뭐죠?
0: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7: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8: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8: 후원문의 080-961-9595.
7: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8: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9: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0: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1: 디스크 파열입니다.
0: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2: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3: 1566-8202.
4: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2: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3: 1566-8202.
2: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6: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2: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3: 1566-8202.
4: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7: 아, 더워.
8: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9: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0: 바다는 거예요? 산호?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11: Oh, shit!
10: 아! 정말 살자 간이 화장실을 다 만들어보고.
11: 한번 더 짤까요?
10: 오케이, 한번 덮을 수도 있겠다.
12: 퇴비통을 여기다 햇빛 들어온 데 놔야 돼.
10: 다들 시드는 몇 개 있어요? 우리 시드 부자 씨가 있잖아.

0: 두 개가 있습니다.
1: 두 개.
2: 저도
3: 저는 다섯 개입니다. 와.
4: 한결님 몇 개 있어요?
5: 여섯 개요.
4: 와, 저는 네 개 있습니다.
5: 어, 우리 근데 다들 많이 있네요?
6: 탕진했어, 둘 다.
0: 아, 용돈!
4: 미스터리 박스 뽑으러 간다!
5: 도파민! 도파민!
0: 따라라라, 따라. 오! 뭐야? 뭐야?
5: 라이어 게임!
0: 뭐예요?
4: 뭐야?
7: 어, 폴라로이드!
0: 대박, 대박, 대박!
8: 하나, 둘, 와. 셋!
5: 어, 귀여워!
2: 아, 여기가 강원랜드가 아니에요!
5: 우와, 우와, 우와, 우와!
2: 노래방이다. 오! 오! Oh, you
0: don't forget me! 어, 노래 왜 이렇게 잘해?
9: 보세요, 즐겁지 않아요?
4: 즐거워요.
9: 이게 미스터리 박스의 힘입니다, 도대체. 이거 안 하면 멸망을 좀 미룰 수 있어요.
10: 다음 미스터리 박스는 제가 뽑습니다.
2: 근데 몰랐는데 승우 씨 오늘 좀 느낌이 의상이 달라서
11: 네.
2: 되게 섹시하시네요.
0: 존재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2: 그러니까요.
11: 그럼 제 역할은 섹시인가요?
2: 아니요, 우리가 지금 지내지 꽤 됐으니까 첫인상과 지금 지내본 뒤의 인상.
11: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2: 네. 승우 씨가 형서 씨 지금 지내보니까 이렇다더라.
11: 아, 제가 형서님이요?
2: 네.
11: 약간 사랑둥이? 오! 분위기 메이커? 이런 느낌의 사랑둥이?
2: 네요.
5: 아. 짠!
4: 별명을 지어준다면 할리퀸처럼. 네.
11: 둥이 어때요? 괜찮죠?
3: 좋아요. 막내둥이, 사랑둥이.
2: 둥이로 가시죠. 아니, 세균맨이 나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어땠어요?
4: 새침한 소녀 느낌.
2: 너무 좋아요.
4: 그런데 이제 보면 볼수록 약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읽고 어허. 모든 상황 파악을 하고 어허. 그래서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의 세상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2: 맞아요. 네.
5: 할 수 있어요, 이스트 선!
2: 그런 디테일을 잡으신 우리 낙준쌤에게 덤스업 할게요. 둘, 셋!
11: 모세라고 하시죠.
2: 모세, 모세. 사랑인걸, 사랑인걸.
0: 모세, 모세, 좋다.
2: 모세 좋아요, 모세, 모세. 모두의 세상을 본다, 모세.
10: 저는 한결님. 첫인상은 미국 여군.
0: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0: 초기분에 막 5초 막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UDT 약간 이런 거.
5: 어, 관심이 있긴 해요.
11: 어, 툼레이더. 툼레이더, 라라 크로프트.
10: 라라라는 게 예쁘겠다.
11: 귀엽다, 라라.
2: 라라. 아, 낙준 작가님은 굉장히 뭔가 똑부러지는 스마트.
0: 아, 그래요?
2: 그런 느낌?
5: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 근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오히려 개그맨 선배님 같은 느낌이 드나요? 희극인 바이브.
0: 희극인 바이브 있죠.
2: 생각보다 저희들을 너무 잘 보듬어 주셔서.
5: 맞죠, 저 여기 습진약도 발라.
3: 여기 혓바늘 약도 들고.
0: 혹시 평상시에 속 쓰려요?
2: 안 쓰려요.
0: 어디가 아프십니까?
10: 오른쪽 손목이 살짝.
0: 뭐 하다가?
2: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0: 아, 그래요?
2: 핫팩 어때요?
0: 핫팩?
2: 핫팩.
0: 너무 좋다.
5: 좋다.
0: 수중냉증 있는데 핫팩이네.
2: 훈제쌤.
4: 저는 첫날의 인상이 너무 강력해서 길리 수트.

0: 길리보이 어때요? 길리보이.
1: 아,
0: 길리보이.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길리보이. 좋다.
1: 마음에 드는데.
0: 승우 씨 첫인상 어땠어요? 낙준 씨?
2: 잘생겼어요. 솔직히 너무 잘생겼어요.
0: 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3: 저도 도와줄게요.
4: 잠깐만. 어. 저 팀 무전기 안 가져갔죠?
0: 어, 그러네.
5: 천재다.
4: 좋아, 좋아.
0: 좋은 생각.
6: 마치 한 그루의 나무 같았다.
0: 나무 중에 또 유명한 나무가 조밥나무. 이게 되게 유명하고 귀해요, 조밥나무가. 와,
4: 유조밥이 되는 건가요?
0: 유조밥! 오!
4: 아, 오, 잠깐만, 동선님.
0: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저는 가장 좋은 건 세균맨.
7: 세균맨이 짱이긴 해요.
0: 이미 뭐 세균맨 그 캐릭터도 약간 비슷한 귀여운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세균 입장에서 세균도 세균이 세균만 세균이 제가 세균 얘기한 건
0: 제가 내일부터 혹시 세균맨이라고 불러볼까요?
7: 약간 닮았어요.
1: 세균맨이요.
4: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유조밥입니다.
1: 길리보이입니다.
8: 길리보이 너무 귀여운 거
1: 하는데? 마음에 들어.
2: 너무 어울려 지금.
9: 김라라입니다.
4: 아, 이쁘다. 아,
10: 안녕하세요, 둥이에요.
11: 안녕하세요, 모세입니다. 사랑인걸, 사랑인걸.
2: 저는 이하팩입니다.
0: 이하팩? 네.
4: 귀엽다, 귀엽다.
0: 노스. 볼까요?
12: 이 실험 기지에는 여러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구역이 단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0: 우리가 안 가본 단 한 군데가 어디죠?
2: 뭐 있었나 봐.
12: 그곳엔 오래전 심긴 씨앗이 있지만 아직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벌거벗은 땅에 잠들어 있는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생명의 온기를 건네십시오.
0: 아, 벌거벗은 땅이 뭐지? 싹을 틔워라, 씨앗을 틔워라. 아, 뭔가를 내가 심어야 되나 보다.
12: 여러분의 손길이 이 돔의 다음 계절을 바꿀 것입니다.
9: 계절을 바꾼다.
10: 심어놨는데 싹 트지 못했다는 건 거기가 굉장히 추운 곳 아닐까요?
4: 화성처럼? 물이 없거나.
9: 없거나. 빛이 없거나.
10: 아, 벌거벗은 땅이면 물이 없을 수 있겠다.
0: 그러네. 그러면 어쨌든 또 중요한 또 미션이 나온 것 같아요.
4: 가시죠.
0: 승우 씨 무전기 챙겼죠?
4: 네, 챙겼어요.
0: 좋아요.
10: 양옆으로 갈린 길 있었는데
0: 네.
10: 이쪽 길 아닐까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7: 이쪽인가 봐요.
13: 빨리, 빨리, 빨리.

0: 이런 공간이 있었어?
1: 와, 꿈 냄새, 자연 냄새.
0: 와.
1: 야, 자연 냄새야. 우와, 이런 데도 있었어?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우와, 이게 뭐야?
2: 와, 냄새가 너무 좋아.
1: 우와.
3: 진짜 벌거벗은 땅 같아.

0: 이게 뭐지? 뭘 하는 데지?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감이 안 잡혔어요.
1: 색깔 같은 것도 좀 낯설었고,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2: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을까요?
3: 경사가 져 있어야죠. 그래야 물이 흘러내리니까.
1: 아, 물이 가라고?
4: 근데 이 흙이. 뭐야? 누스다. 누스 어딨어?
5: 이곳의 흙은 아직 어떤 생명도 머물지 못한 태초의 흙입니다.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4: 태초의 흙?
3: 태초의 흙이라는 건 이 흙 자체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4: 그런가 보다.
1: 태초의 흙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4: 태초의 흙이라는 건 아마 유기물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흙이라는 그 큰 바위가 풍화돼가지고 뭐 물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깨져서 그냥 정말 그 무기질 상태만 있는 유기물이 좀 있어야 속에서 이제 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0: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죠.
1: 씨앗을 틔우는 곳이 맞는 것 같긴 한데
2: 심어뒀는데 안 텄다는 거 보면 우리가 저거를 제대로 싹트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죠.
3: 그 지금 보면은 1층이 있고 2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리프트를 띄우는 게 제가 봤을 땐 저기에 있는 저 리프트 아닐까 싶거든요.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1: 일단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 같이 움직일까요?
4: 한번 보고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지 다시 누군가가 올라오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1: 대박이다.
3: 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2: 거기 문이 있어요?
3: 네, 여기 문이 있어요.
5: 아, 문이 있네.
4: 와, 아, 여기가 방금 우리가 지도 찾은 데 바로 그 위쪽인 것 같아요. 아,
2: 우리 밑에구나.
1: 너무 좋아.
4: 네. 오,
1: 어? 오.
3: 뭐야?
1: 오.
4: 와.
5: 이 돌은 왜 있는 거예요?
1: 그러게요. 바볼까? 이게 뭐지?
5: 뭔가
4: 밟으면 안 될 것 같이 돼 있어.
6: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2: 묻어 있어.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1: 여기 암석 종류도 되게 여러 개가 있다.
3: 저 부자연스러운 바위들은 뭐지? 바위가 왜 저렇게 있을까?
7: 좋은 땅을 알아보려면 좋은 바위를 봐야 되나?
1: 저기도 막 뭐가 많이 있는데?
5: 이 공간에 뭐가 있는지 보면 우리가 뭘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1: 오, 이런 것도 있어.
5: 근데 여기 망치도 있는데요?
1: 망치?
5: 이거 오빠마. 아,
2: 저 바위 깨야 되는 것 같은데?
5: 이거 바위 깨나 봐요.
4: 어, 물이다. 물.
1: 이거, 어, 이거, 어, 선생님.
2: 어, 이거 흙인데?
1: 흙이다.
5: 흙이에요?
4: 커피 같은데요? 커피예요. 커피 찌꺼기.
6: 커피 찌꺼기네요.
4: 커피 찌꺼기가 비료가 되나요?
2: 되죠. 엄청 좋은 비료가 돼요. 비료죠. 엄청
6: 좋아. 많은 것들 자랄 수 있죠.
2: 어, 딱이다.
3: 뭐야?
4: 어? 누스. 누스다.
8: 자연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을 만듭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33개의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전원이 합심하여 33개의 시드볼을 빚으십시오.
4: 전 아예 몰랐어요. 시드볼 뭔지.
7: 원래 보통 집에 뭐 화분을 키워볼게 하면은 그냥 흙 깔고 씨앗 넣고 또 흙 깔고 물 주면 끝! 이거였는데 시드볼을 만든다라는 거는 전 처음 알았어요.
3: 누가 설명을 좀,
1: 그러게,
3: 저 개념이 안 서요.
1: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 유추는
4: 네.
1: 여기서 싹이 안 텄다 했잖아요.
4: 어?
1: 그러니까 뭔가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을 보호하는 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4: 아.
1: 좀 영양분도 가까이 있고
4: 어?
1: 그래서 씨가 가운데 있고
4: 음?
1: 옆에 이제 좀 영양분이 충분한 동물들이나 새가 주워 먹거나 하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이렇게 뭔가 보호를 하는 그거를 만드는
6: 겉에는 그치? 딱딱하게 속에는 말랑하게
1: 그렇죠.
6: 겉바속촉.
1: 어, 겉바속촉. 네, 그럼 비가 내리면 이게 분해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맞아요.
2: 시드볼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었어요.
1: 어디서요? 오.
2: 옛날에 만드는 거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싹을 트는 게 식물한테 제일 힘들어요. 우선 싹이 나와서 뿌리를 내리면 살 수가 있는데 그 심을 때도 항상 싹을 따로 튀워서 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4: 아, 모내기 하는 것처럼?
2: 맞아요. 척박 한 땅에 멀리서 던지거나 뿌려서 여기저기서 자랄 수 있게 한 게 우리 목적이라.
4: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있는 게 화성에서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화성의 토양에서도 살 수 있게
1: 어?
4: 에너지가 응축돼서 요것만 딱 넣으면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1: 맞아요, 맞아요.
7: 머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점점 살다가 보면 척박한 땅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럴 때 가장 최적으로 싹이 나올 수 있는 씨앗. 그게 시드볼인 것 같아요.
1: 선생님, 시드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2: 또 씨앗이 당연히 필요해서 우리가 씨앗을 구해야 되고.
3: 위에서 그럼 구하는 거네요?
2: 그리고 영양분이 있는 흙이라든지 어? 점토 같은 걸 살짝 적셔서
1: 어?
2: 경단처럼 빚

0: 그러네요.
1: 장난처럼. 흙이 없잖아요. 흙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2: 저쪽에 흙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어디요?
2: 흙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에는 유기물도 필요하고 네. 낙엽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1: 미로움이 있어요.
3: 이거 벌레가 왜 이렇게 커?
2: 요거는 염분인 것 같습니다.
1: 우리 어제 봤던 산호들은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4: 칼슘 때문에.
5: 석회질이니까 가루내가지고 넣으면 우리 조개껍질 같은 거 화분에 넣는 것처럼 가루내. 여기 있는 것도 가루내서 섞어야 될 것 같아요.
1: 가루내러.
6: 흙에 뿌려서 약간 식물 잘 자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들이 많아서 약간 비료? 생체? 뭐 친환경 비료? 같은 느낌이 들었죠.
3: 근데 저 바위들은 이게 왜 있는지 사실... 솔직히 감이 안 잡혔어요.
7: 모래가 막 있어.
1: 위에 모래가 있어요.
7: 모래가 있는 걸 봐서는
1: 이 흙을 조금 이렇게 모아야 되나 우리?
7: 지디겨서?
4: 근데 이거 부서져 있는
2: 제가 볼 때는 이미 저걸 깨져도 좋을 것 같은데.
7: 아니 근데 모래가 많이 있는데 우리 33개만 하면 되잖아요.
5: 모래 33개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 이 돌을 깨서 모래를 만드는 데는 몇 억 년이 걸릴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하면?
8: 얼핏 봐도 얘가 잘 깨지지 않는 종류의 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들었어요. 저거 깨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시간이 많이 없는데
1: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제 미션을 하면서 이게 머리잡이 있었고 몸잡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 이건 몸 앤 머리잡이였어요. 세상에.
9: 근데 선생님 돌을 깨면 흙이 돼요?
5: 깨면 되죠.
7: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5: 그러니까 뒤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기물만 있으면 고르게 고 형태를 잡거나 안정화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1: 진짜 죄송한데 유기물은 뭐고 무기물은 뭐예요?
9: 무기물은 그러니까 탄소가 없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네랄, 돌. 쉽게 말하면 생물체가 죽었던 거는 유기물. 유기체.
1: 나 유기물?
9: 그렇죠. 탄소와 질소가 있는 거.
1: 나 유기물?
9: 살았던 거?
1: 살았던
9: 혹은
1: 거?
9: 죽은 거?
1: 죽은 거?
9: 없는 거는? 돌.
1: 무기물.
9: 무기물.
1: 오케이.
9: 유기물.
1: 무기물.
9: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유기물?
9: 오케이.
1: 저희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우리 다 나눠져가지고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할 시간이 없거든요.
2: 일단 시드볼에 뭐가 들어갈지는 나라님과 끼리보이 두 분이.
1: 승호 씨 우리 씨.
3: 씨.
1: 씨가
3: 씨앗을 구하러.
2: 저는 돌 깨는 걸 할게요.
10: 보고장갑.
11: Thank you.
9: 가보시죠.
11: 화이팅. 모래가 없으니까 바위를 깨서 그걸 갈아서 모래로 만들어야겠다.
7: 돌 깨는 거 진짜 오래 걸릴 텐데? 아, 얘는 좀 잘... 아니, 얘네들 약간... 아, 이거... 얘가 좀 잘 깨지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일단 작은 거부터 한번 깨볼까요?
11: 오케이.
2: 나와 있어요, 좀 더.
10: 어렸을 때 돌 깨고 노는 거 좋아하긴 했어요. 돌 깰 수 있을 것 같다.
1: 아이고.
2: 어렵다.
1: 왜 안 깨요?
2: 자꾸 안 돼. 내 팔이 짧아. 큰 거부터 맞춰볼게. 작은 거 맞추기 해서 어려워.
1: 오케이! 좋아!
10: 우와, 내가 이 일 해냈어. 내가 돌 깼어. 깨지는 순간 처음 몇 번은 꽤 쾌감이 있었고요.

0: 어쩌겠어.
1: 선수 좀 적구성이 맞았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오히려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와 허리 힘으로 이걸 이렇게 들어서 탕, 이걸 이렇게 들어서 탕,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 힘이 중요하지 않아요.
2: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됐어. 이걸로 이제 좀 자잘자잘하게 깨볼까요?
0: 네 그렇게 하시죠.

0: 뭐뭐 할지 나눠봅시다. 제가 수술 갈게요.
1: 이거는
0: 그럼
1: 반죽할 때 같이 쓰면 될 것 같고.
0: 그럼 깨는 걸 골라서 미럼이나 산호나 이런 것 중에 각자 하나씩 갈아봅시다.
2: 우선 태초의 토양이라고 했으니까 유기물이 없을 거라는 건 저희가 모두 직감을 했고, 유기물과 뒤섞여 있는 그 씨앗을 던지는 그런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모든 걸 다 갈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3: 네, 저는 뭐 갈까요?
0: 원하는 거 하세요. 그 벌레 갈든지.
3: 아, 벌레.

0: 이거 되게 완벽한 유기물이 된 것 같아. 보실래요?
1: 봐봐, 박사야, 일단. 오, 대박!
0: 완전 흙이야.
2: 이거는 잘 안 갈릴 것 같은데? 이걸로 해볼까요, 이거?
0: 아, 그게 있어요? 가위도 있어, 가위. 가위로 좀 자른 다음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전기가 있어요?
2: 아니, 이거 손으로 하는 거예요.
0: 아, 오.
2: 어, 좀 되는 것 같은데?
1: 생각보다 중노동이야.
0: 이게, 아.
2: 이 활동판이 있으면 물 흡수도 잘 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한소기도 하고. 어제가 산호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다니.
0: 귀한 산호가.
1: 엄청 함께 되겠다.
0: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생각이 무겁게 만들었을까? 생각보다 절구통이랑 그 맞는 게 되게 무겁더라고요. 저 약간 CPR 할 때 흉부박박 하는 느낌으로 무릎을 꿇고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수직으로 힘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 이쪽에 리프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4: 와, 아, 여기 다 있네요.
5: 있네. 잠깐만.
4: 탑승 인원 최대 2명, 이용 시간 최대 30분.
5: 일단은 하네스를.
4: 네.
5: 네. 입으세요.
4: 아, 네.
5: 헤면 됐어요?
4: 네? 네.
5: 안전장치가 더 있을 거예요.
4: 얘한테 매는 것 같아요.
5: 네, 그 등에 매야 될 거예요, 아마.
4: 일단은 승우님부터 해드릴게요.
5: 등에 골이 있죠?
4: 네.
5: 여기다 매는 걸 거예요, 아마.
4: 아, 네. 맸어요, 지금.
5: 됐어요?
4: 네.
5: 됐어요?
4: 네.
5: 고 이게 좋게. 올릴게요.
4: 네.

0: 우리가 지금 33개 줘야 되는 거죠?
1: 네, 33개.
0: 금방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 헷갈려, 이게. 좌우 반전이라. 이렇게 힘들 줄이야.
2: 아무래도 제가 그 작동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간 뒤에 뭔가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허비하는 시간이 좀 꽤 길 것 같더라고요. 리프트로 올라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안 보이더라고요.
1: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0: 같아요. 앞으로.
1: 그 혹시 들리시나요?
2: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아까 무전기를 하나 전달을 했어요.
3: 네. 아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들립니다.
4: 그 저희 여기 위에 리프트 타고 올라왔는데
1: 그 생각보다 그 씨앗이 좀 잘 안 보여서 한 분이 무전기 들고 와서 좀 지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0: 뭐 해야 된대요?
3: 무전기 들고 올라가서 씨앗 위치를 알려달래요.
5: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0: 방금 우리가 있었던 2층 있잖아요. 저희 그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
6: 그러니까.
0: 왔다.
5: 내 말 들려요?
0: 잘 들려요. 지금 오케이. 박사님 있는 쪽에 아마도 씨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7: 혹시 승호 씨 여기 옆에 번호 적힌 거 보여요? 오른쪽에? 내일 보여요? 번호 적힌 거?
1: 네, 보여요.
7: 22번까지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0: 22번. 그러면 제가 업할게요.
7: 그냥 이렇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다 다 마킹을 해놨더라고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거리를. 씨앗이 어느 쪽에 있냐면 왼쪽, 오른쪽은 약간 다 22번부터 27번까지 계속 있거든요.
1: 왼쪽부터 갈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0: 네,
1: 이렇게?
0: 네, 나 이거 맞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닿지 않게.
1: 시도.
7: 그만.
1: 좀만 더. 제가 앞으로 좀만 갈게요.
0: 네. 내릴게요.
7: 네, 그대로 내려가세요. 조심. 오케이.
1: 저쪽에. 와, 단발이 너무 흔들린다. 조심.
2: 씨앗을 주우려면 되게 가까이 가야 했었고, 그리고 리프트는 꽤나 생각보다 많이 흔들렸고.
0: 그 조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로 토할 뻔했어요. 진짜로. 바이킹 타는 것 같았어요.
1: 와, 단발이 너무 흔들린다. 조심.
7: 19분 남았는데요?
0: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19분 남았어요.
7: 20분? 20분? 빨리 씨를 배달해야 될 것 같아.
0: 조심하세요.
7: 28번 올라오셔서 쭉 풀트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와. 제대로 다 잘 있나?
1: 네.
7: 씨가?
0: 소중한 씨앗.
7: 등이 잘한다, 등이 잘한다. 팀워크, 오케이.
1: 좌로 갈게요.
7: 혹시 반동 이용해서 주머니 하나 던져주면 제가 얼른 뛰어갈까요?
0: 그것도 좋은 것 같아.
7: 크게 안 닿게.
0: 나이스!
7: 내려갑니다.
0: 씨는 넉넉하게 구했으니 다행이네요.
1: 잠깐만, 이랬는데 이거 네. 하나에 두 개 들어있거나 막 그러진 않겠죠?
8: 아, 그러면 어떡해요.
1: 가끔 작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8: 맞아요.
0: 오케이. 두 개 있는 거가 있어요.
1: 진짜로요?
0: 미치겠다.
2: 저는 무조건 3개에서 4개는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형사님이 확인을 하시고 나더니 부족할 것 같다고.
0: 미쳤다. 일단은 다 분해해가지고 까보고는 있는데 워낙 랜덤이라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와,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 방심한 거. 큰일 났다. 저 다 죽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수율 뭐야?

0: 잠깐만요.
1: 어때요? 지금 될 것 같아요?
2: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0: 일곱. 저희 됐어요.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1: 아, 땀나.
3: 주우랴, 까보랴, 간에서 흔들흔들거리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4: 치아 채집이 완료되었습니다.
1: 아, 다행이다.
5: 나이스.
6: 모세, 우리 첫 씨 지금 몇 개 구해왔거든요? 오! 이거 조립을 좀 시작해주세요.
0: 홍재쌤, 이거 한번 해주실래요?
7: 우선 모래랑
6: 밀웜이랑 섞어서 내 생각에
7: 각각, 각각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한 판 할게요, 이만큼.
6: 네.
7: 오케이. 이 정도.
6: 1대1대1 맞으면 또.
7: 응, 이거 마지막이니까.
6: 물은 한 반으로 해볼까요? 반 컵? 네, 반쪽 들어갑니다. 아, 반 컵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선배.
7: 어, 물 부족해요?
6: 아니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7: 나도 양경 바꿔야 되겠다. 병단처럼 해보죠, 아까. 좀 더 돼야겠어. 그렇죠. 너무 아직 무너지니까. 아니, 얘를 조금 섞을까? 얘가 물을 잘 흡수할 것 같은데? 어, 된다, 된다. 물을 먹으니.
0: 우와! 그게 우리가 만드는 일단 시드볼.
6: 네. 일단 벌레를 좀 갈았고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유기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수국 같은 거는 물을 잘 머금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건조한 지형에 물을 좀 발화할 수 있을 때까지 머금으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커피 찌꺼기 같은 거를 조금 넣어서 질소를 추가를 해서 그거를 잘 다 섞어서 안에 씨앗을 넣고 이렇게 경반처럼 빚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칼슘 같은 미네랄을 보충해 줄 수 있으면서 조금 더 딱딱한 겉면이 될 수 있도록 어제 그 산호초 석회지를 조금 갈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굴리듯이 뿌려줬습니다.
0: 아, 잠깐만, 이거 바스러지는데? 아, 그럼 수술도 추가할까? 물을 흡수하는?
8: 아니면 칼슘.
0: 칼슘, 갖다 드릴게요.
6: 아니, 칼슘은.
7: 칼슘은 가장 겉에다 할까 했었어요.
0: 아, 이 뾰족뾰족한 애들?
6: 어, 얘가 섞어.
0: 짠띠 있는 걸 더 넣어봐요.
6: 어,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8: 왜요?
7: 너무 그 환경 성분이 바뀌어버려서.
6: 소금기라, 그쵸?
7: 네.
9: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1: 오늘 일단은 씨를 가져왔거든요.
6: 아, 이게 잘 안 뭉쳐지는데?
8: 제가 힘으로 한번 뭉쳐볼까요?
7: 아, 힘으로는 안 되고 힘 아니어도 잘 돼요. 점토 성분이 있으면 좋은데.
6: 진흙?
1: 막 계속 옆에서 들렸던 거는 아, 왜 이렇게 안 뭉쳐? 막 너무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뭔가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거.
10: 근데 화장실?
1: 그때 떠오른 게 우리 잘 뭉쳐지는 그거 있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0: 승우 씨 어디 가게요?
10: 화장실?
0: 왜요?
10: 우리 거름 만든 거 그게 좀 더 잘 뭉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0: 괜찮은데?
7: 그거 괜찮다.
0: 어, 그거 괜찮다.

0: 이런 거?
1: 좀 이렇게 찐득찐득한 아니면 약간 이렇게 점성이 있는 게 필요하긴 했는데 그게 딱 비류. 그래서 너무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2: 아, 저 똥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젠가 비료로 쓰겠지라는 생각.

0: 생각만 했지 이렇게 당장 필요하게 될지 몰랐어요.
1: 어떤 일? 돌을 더 깨자고요?
2: 돌을 더 깨라는... 오, 왔다! 승호 왔다!
1: 이거!
2: 고마워요, 승호 씨. 우리의 비료.
3: 이것은
2: 우리의 덩이에요.
3: 어제 그 촉감이 아닌가. 네. 미칠 듯이 잘 뭉친다.
4: 아, 이 똥이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게 사실 인류가 가장 생산하기 쉬운 유기물은 변이고 또 의학의 역사를 보면은 대변이 찐득찐득해서 그런지 사실 연고로도 쓰고 그러면 안 되지만 상처에도 바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변을 보는 건데 승호 씨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가져와 줬죠.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3: 됐다, 이뻐.
4: 팔아도 되겠다, 팔아도 되겠어.
0: 아, 이거 진짜 두 쫑크예요.
4: 앞으로 두 쫑크는 못 먹겠구만.
2: 아니,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명절날 저기 동그랑땡 빚는 것 같다.
4: 그러니까. 한 30년 전 생각나네, 지금
2: 아, 정말
4: 전에.
2: 웬일이야? 아니, 홍지혜는 어쩌렇게 공부를 잘해, 홍지혜 엄마?
3: 타고났지.
5: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 지가 알아서.
2: 진짜?
5: 나는 공부하지 말라고.
2: 하지 말라고. 웬일이야. 아니, 낙준이는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한대요? 의사인데?
5: 걘 작가 한자. 이렇게 속을 쓰고요.
2: 웬일이야, 진짜.
4: 은지는 뭐 한대?
2: 은지 학교 안 다닌대. 어메. 우리 몇 개만 들었어요, 지금?
3: 1, 2, 3, 4, 5, 6, 7, 8. 우리 8개밖에 못했네, 아직.
2: 사실 실패할 줄 알았어요.
3: 시간이 제일 촉박했죠.
0: 우리 지금 여기 다 달라붙어서 이것만 만들어야 돼요.
2: 아, 승호 씨, 지금 모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6: 모래? 모래 어떻게 구해요?
3: 돌을 깨야 돼.
2: 돌을 깨야 돼? 돌을 좀 깨요.
6: 아, 돌을요?
7: 저기 돌을 깨라고 하셔가지고 한국 남자들은 또 군대를 또 다 가지 않습니까? 이 곡괭이질과 망치질에 또 익숙하거든요.
2: 어이구야!
3: 와, 멋있다!

0: 땀이 비오듯 흐르고 근육이 땡겨지고 힘차게 갈아줘야지만 이게 뭉칠 수 있는 정도의 정도가 나오는 그 정말 잘게 부서진 미로운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으로 네.
1: 여기 이런 거?
2: 지금 우리 완전 쇳덩굴이 모도록 굴려야 될 때거든요.
3: 진짜 지금 쇳덩굴이 그 자체.
4: 오케이, 됐다.
5: 차분하게.
4: 좋아, 좋아. 아주 좋아.
1: 아, 손에 감각이 없어.
5: 진짜, 손 저려 엄청. 이거 이렇게 촉박한 미션이었어?
2: 진짜 미쳤네. 촉박하네, 미쳤네.
5: 사막보다 훨씬 힘든데.
3: 그러면 이건 내가 부실게.
6: 잠깐만요.
5: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제.
7: 어, 괜찮아요?
5: 그것까지면
1: 두 개나 더 해야 돼.
2: 우리 지금 여기 다 달라붙었어. 이거만 만들어야 돼요.
6: 불레졌어.
2: 하나만 더 만들어야 돼. 딱 하나만, 딱 하나만.
3: 오케이, 오케이.
2: 석회! 마지막, 마지막! 오, 찹, 찹, 찹, 찹, 찹, 찹, 찹!
3: 조금 줘.
5: 네, 석회다 뿌려버려. 됐다.
2: 예! 예!
8: 시드볼 33개. 스캔 완료. 모양과 크기 양호. 토양 소생의 시작점이 될 시드볼을 33개 이상 만드는 데 성공했기에 시드 15개를 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그러면.
6: 고생했어요.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수고했어요.
2: 너무 수고했어요.
6: 와, 제일 힘들었어.
3: 어, 잠깐, 뒤에, 뒤에.
8: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벌거벗은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릴 시간입니다. 시드볼을 힘차게 던져 메마른 땅에 새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1: 드디어 왔다. 토양아, 우리가 씨를 주러 왔다.
9: 아니, 우리 결국엔 만들긴 만들었네요.
3: 그러니까요.
10: 생명을 품게 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7: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1: 맞아, 맞아.
2: 던질 때 잘 자라라 하고 던질까요?
1: 좋아요.
2: 잘 살아라?
1: 좋아요.
2: 둘, 셋. 잘 자라라.
5: 후, 잘 자라라. 오, 잘 굴러간다.
2: 내 손 위에서 자랐으면 좋겠고 솔직히 떠나보내기 힘들었습니다.
11: 되게 뭔가 내 손을 떠난 무언가가 어딘가로 터전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특하다.
12: 잘 흩어져서 자기만의 그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3: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3: 아, 힘들었다.
14: 진짜 힘들긴 하다.
1: 와, 진짜 힘들다.
3: 혹시 나간다, 너 혹시 나가.
7: 기절.
1: 팔이 너무 아파요.
3: 에.
2: 어머, 바지 터졌어요.
3: 아예 아, 황 터졌어요.
2: 밑에, 그래? 터졌어요? 엉덩이 쪽이 터졌어요.
7: 어, 터졌다.
10: 진짜 어디, 어디?
7: 여기.
1: 아까 돌을 워낙 세게 깨긴 했어.
3: 그러니까.
1: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다. 바지가 왜 찢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바지가 찢어질만 했다.
6: 또 새로운 별명 지어주려고 그래요?
1: 자크맨 어때요? 자크맨.
6: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안 돼요?
1: 왜요?
6: 너무 열심히 돌을 캐다가 옷이 그냥 쫙 찢어진 거예요.
1: 왕. 자크맨이 됐어요.
2: 와! 와!
1: 와! 와! 뭐야? 근데 생각보다 돌을 좀 못 깨시던데요.
6: 네, 맞아요.
1: 네.
7: 저 궁금한 게.
1: 네.
7: 그 아까 형사님이랑 이제 리프트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흙이 제가 아는 흙의 색깔이 아니었거든요.
1: 맞아요.
7: 검정색이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7: 근데 저는 그런 흙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종류의 다른 종류의 어떤?
12: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초기 흙이니까 그런 화산에서 나온 거의 멘틀에 가까운 돌이
6: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이라든가 그런 게 갈려서 모래처럼 되면 이런 흙이 될 수 있겠네요.
12: 까맣게 돼요. 근데 이런 초기 토양을 약간 레골리스라고 하는데
14: 이게 정말 그냥 무기질만 있는.
15: 아까 공부했죠, 우리?
14: 유기질, 무기질. 무기는 돌만 있는. 그러니까 전혀 탄소가 없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작은 이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거는 빨리 발화를 하고 빨리 죽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탄소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제 좀 큰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하는데 그런 유기층이 있고 그게 5층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밑에 토양을 A가 이제 표토라고 좀 식물들이 뿌리를 놓는 좀 중요한 그 크기인데 그게 만들어지는데 1cm 깊이가 막 몇 100년 몇 천년 이렇게 걸린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큰 암석이 막 이렇게 쪼개져서 그 유기체가 섞일 때까지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땅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콩이었잖아요. 근데 그 질소를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로 넣는 게 굉장히 특정 식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그러니까 나이트로젠 픽세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뭔지 잘 모르는데
16: 질소 고정.
14: 아,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콩 종류가 그거를 굉장히 잘한대요.
3: 아 맞아, 콩이 그렇다고 들었어.
14: 그래서 그게 있어야 정말 그 질소가 전체적으로 순환하고 우리도 이제 질소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 오 신기하다.
16: 그래 흉작 들었을 때도 콩을 많이 넣잖아요 밥 지을 때. 이런 환경에서 키우기엔 제일 좋았던 식물인 것 같아요.
3: 말씀하신 대로 아까 콩 같은 게 한반도 지역에서 처음 자생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콩이. 근데 그 콩을 심으면 지력이 다시 살아난다. 질소를 잡아갖고 땅에 넣어주니까. 그때 많은 식물들은 특히 대표적으로 담배 같은 거는 땅에 있는 질소를 엄청나게 소모하거든요.
14: 아이고.
3: 그래서 질소비라고 나오기 전에 담배 농사는 땅을 계속 망가뜨리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배를 심으니까 땅이 망가지고 또 서쪽으로 와서 또 담배를 심고 망가지고 뭐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17: 저는 오늘 담배가 지력을 뺏어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7: 아. 저도 처음 알았어.
17: 콩은 지력을
3: 반대로 키워주는 식물이죠. 엄청 좋은 식물.
17: 그럼 우리가 오늘 콩 심었으니까 우리가 지력을 좀 그래도 키운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게다가 콩은 단백질이 많으니까 우리가 혹시 나중에 단백질 부족할 때
18: 고기 대용으로
3: 예, 보충할 수도 있죠.
17: 큰일 한 거네요. 그러네.
19: 무스.
8: 벌거벗은 땅에 숨결을 불어넣은 공로를 기려 시드를 드립니다. 지금 시드룸에서 수령하세요.
14: 오, 좋아 좋아.
20: 시드룸.
14: 감사합니다.
20: 시드룸
21: 내려온다. 오.

0: 이상한 걸 처음 봐서 이렇게.
1: 와, 와 많다, 많다, 많다. 야, 왜 이렇게 많아?
0: 15개.
2: 와, 진짜 많다.
3: 그럼 나눌까요? 얘 하나 넣고.
2: 오케이.
3: 두 개씩? 아이.
2: 두 개.
3: 와. 두 개, 두 개.
1: 감사합니다.
3: 고생했어요.
2: 고생했습니다.
1: 고생했습니다.
3: 그거 식물 뭐예요?
4: 이거 아까 승우 씨가 갖다 놓은 거 아니야?
2: 아, 승우 씨 이거 뭐예요?
5: 뭐야? 나 모르는데?
4: 아까 퇴비 갖고 오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5: 아니요, 아니요.
4: 이제는 말해주세요.
5: 아, 아니 진짜 아닌데 나? 귀여워.
3: 갑자기 희날룩으로 바뀌었어.
5: 어? 어? 바뀌었다. 오, 바뀌었다. 오, 오, 오, 오.
2: 안 해.
5: 어, 저거 불.
2: 어,
5: 아, 진짜.
2: 너무...
5: 진짜 놀랐어. 기준 놈으로 가봅시다.
3: 가보자.
5: 깜짝이야.
6: 시스템 키를 획득한 김한결님은.
3: 우와!
6: 장동선님은. 비비님은, 이낙주님은, 장홍재, 유승훈, 이은진님은 지금 즉시 점등된 보스로 오십시오.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든 관문을 넘어선 현재 가장 많은 시드를 보유한 사람은 님입니다.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이달야.
1: 어, 그만해. 여기만 미라지. 여기 지금 심각해.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4: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5: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6: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7: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8: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5: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아, 더워.
5: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3: 추워.
6: 웜.
7: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7: 치킨 이름이 왜 이래?
9: 저기요, 저거 누구예요?
10: 아, 데이터 트래커인데요. 인터넷만 하면 귀신같이 따라와요.

0: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1: 본질이 강한 타이어, 넥센 타이어. EV 루트를 확인하세요.
2: 마음껏 자유롭고 싶을 땐 섬으로 떠나라.
3: 계단이 만만치 않은데요? 300개가 넘는 계단이. 야호! 와!
2: 울릉도 부속 섬 중 가장 크다는 죽도에 왔습니다. 이 드넓은 섬을 지키는 이는 오직 한 사람. 섬 주민 김유곤 씨와 함께 죽도 구석구석을 탐험합니다.
3: 맞아. 아삭아삭한데요?
4: 소고기랑 샌드위치.
2: 여기에 죽도의 맛도 빠질 수 없겠죠?
4: 이미 갈비에는 이거 와인이 빠져줬더군요.
2: 더덕주 한 잔을 나누며 알싸한 낭만을 채우는 꽃중년 두 남자.
4: 왜 이렇게 드세요?
2: 그들의 특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동쪽 바닷끝,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 울릉도. 해안선 대부분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입니다. 아득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원시의 풍경을 만나고 싶었다는 김진곤 교수.
5: 여기가 바로 울릉도의 진면목이에요. 이게 고동 해안길인데요. 바위에서 바로 그냥 수직으로 100m 정도.
6: 100m 정도 안 될까요?
5: 예. 엄청나게 높은 바위가 솟아있는데 울릉도 이름이 울창할 울자에다가 언덕 능자거든요.
2: 울창한 구릉이라는 이름 그대로 맑고 투명한 바다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숲의 섬.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3: 이거 보세요. 얼마나 바닷물이 깨끗하고 물살기 좋으면 이 물고기 떼 좀 보세요.
2: 물고기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면서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울릉도에서 김진곤 씨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답니다.
5: 지금 배를 타고 저희가 죽도에 갑니다. 이 죽도가 원래는 한 20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 오직 한 가구가 있대요. 거기에 김요군 씨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혼자 생활하신대요.
2: 울릉도에서 100길로 20분을 달리면 푸른 바다 위 우뚝 솟은 죽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깎아지른 기암 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곳.
5: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와.
2: 아찔한 절벽 위에 세워진 집을 찾아가기 위해선 하늘로 뻗은 달팽이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야 한답니다.
3: 계단이 만만치 않은데요? 300개가 넘는 계단을.
5: 아이고. 제가 우리 안 힘드세요?
7: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5: 저 세계 테마계행에 저는.
7: 그렇죠?
5: 예.
8: 한겨울 시선 지가 4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만들 못을.
5: 아이고.
8: 그래서 지금 4달로 하는 거예요.
5: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오셨어요.
7: 네, 감사합니다.
5: 잘하셨습니다. 네.
2: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 홀로 살아보고 싶다는 꿈 한 번쯤은 품어보셨죠?
5: 여기. 죽도섬 주인장의 집이 보입니다. 일단 저기 보세요. 저 보라색 한복을 입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계행에서 왔습니다. 저 김진곤입니다.
9: 저 김유곤입니다.
5: 예, 아이고, 예. 김유곤님이라고요?
9: 예, 권짜돌림입니다.
5: 저도 권짜돌림입니다. 혹시 김혜김씨?
9: 예, 김혜김씨 3연파.
5: 3연파.
9: 예, 예.
5: 와, 저 김혜김씨 3연파.

0: 연파 78등 선입니다. 아, 예.
1: 쭉 사운드도 따라 전망대 갔다가
2: 전망대가 가고요.
1: 가고 사운드도 그 길이 나였죠.
2: 예.
1: 야자미에서 쫙 가른다는 것도 쫙 도시면 돼요.
3: 해발 116m, 둘레 약 4km의 화산섬. 그 위로 평온하고 넓은 공간이 마법처럼 펼쳐진 곳이 바로 죽도입니다. 산책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0: 야, 여기 좀 보세요.
4: 저 울릉도 본섬.
0: 저 다리 건너면
4: 관음도. 제가 서 있는 곳은 죽도.
0: 여기가 바로 죽도 전망대입니다.
3: 이곳의 선이 어떠신가요?
5: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보는 거지. 그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우리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알겠잖아. 이런 거 가꾸고 집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오면서도 그랬어. 아까 그래서 나 더더욱 가서 주스 먹으면서 그 남자를 내가 이렇게 봤어.
3: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6: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천국 같아 가슴이. 저 처음으로 여행 나왔거든요. 혼자 늘 껌딱지 달고 다녔는데 껌딱지 없이 좀 결혼 생활을 일찍 했는데 36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 왔어.
3: 손을 뻗으면 닿을 듯 울릉도가 마주 서 있는 곳. 죽도의 풍경은 매 순간 한 폭의 그림입니다. 어느덧 배가 떠날 시간.
0: 자, 잘 들어가시죠.
2: 저는 내일 이 배를 탈 겁니다.
0: 한 분도 지났네.
7: 저 타세요.
0: 한 명. 와, 이런 또 돌발 상황이.
3: 죽도의 아름다움에 깊이 취하셨나 봐요.
0: 자, 어서 가십시오. 힘들 뻔했네.
2: 생활 필수품들, 예. 물 같은 거. 예,
1: 특히 한 잔 물 이런 게. 죽도는 물이 없으니까.
2: 예.
1: 예전에는 지게지고.
2: 지게지고.
1: 예, 했는데, 이제 예. 지금은 이제 하물로 삭주가 예. 설치되는 바람에
2: 예.
1: 편안하게.
3: 섬 생활이 많이 편안해졌다지만 홀로 생활하는 죽도에선 뭐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죠. 누군가는 로망이라 부르지만 살아가는 이에겐 거칠고 척박한 시간. 그 시간을 오롯이 견뎌낸 단 한 사람, 김유곤 씨의 비밀 정원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8: 우리가 1950년대부터 새 가구가 살았었는데.
2: 새 가구요?
8: 예. 네. 여기에 새 가구가 사던 기초입니다.
2: 아, 이렇게. 여기에 새 가구가 사셨다고요?
8: 예. 여기는 전씨.
2: 전씨.
8: 이쪽에는 이씨.
2: 이씨.
8: 이쪽에는 김씨. 우리 집.
3: 죽도에서 나고 자란 유곤 씨는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도 낳았답니다.
2: 이게 바로.
1: 예, 요거 문패.
2: 아, 예.
1: 우리 아들.
2: 아들. 그러면 이 삼촌하고 아드님은 지금 같이 예. 안 계시고요.
1: 아니, 또 저 애기 교육 때문에.
2: 아.
1: 예, 포항으로 유학 가 있습니다.
2: 아, 포항. 야, 원래는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라.
3: 자연에서 구김살 없이 해맑게 자란 아이였지만 발달 속도가 문제였다네요.
1: 모든 게 늦어요.
2: 아.
1: 예. 뭐 말이라든지 행동상 그래서 안 되겠다.
2: 아.
1: 어린이집을 보내가 애를
2: 예.
1: 그 나별에 맡게 해서 예. 초등학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
2: 예.
1: 그래가 나갔어요. 저도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안 나가져요. 이게 이거를 틀고 막상 나간다는 거 예. 나가는 게 힘들어요.
3: 부모님의 뒤를 이어 30년을 일군 땅. 그 땅엔 대나무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름

0: 사람도 죽더라죠.
1: 이거 다 절벽입니다, 절벽.
2: 오, 그러네요.
1: 예, 여기 대나무.
3: 파도 소리 들리고 바로.
1: 예, 대나무가 가려가지고. 예. 아무것도 지금 절벽입니다.
0: 푸른 대숲 장막 아래로 아찔하면서도 신비로운 동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 근데 이 대나무가 굉장히 약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아, 예.
1: 방풍 작용도 하고.
3: 예. 바람 막아주고.
1: 바람도 막아주고, 풍화 작용도 막아주고.
3: 풍화 작용 막아주고.
1: 섬 깎이는 거.
3: 아. 예.
0: 죽도에서 대나무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다네요.
1: 이거 다 물탱크, 물탱크. 이 밑에가 물탱크예요. 이봐, 물이 없잖아.
3: 아.
1: 물이 없잖아. 이거, 이거. 지금 내부에 한 거의 바닥이다, 바닥. 이거라도 어딥니까? 이거라도 있는 게 다예요. 그게 지금 보이긴 하고 한 20% 정도밖에 없네.
2: 어떻게요? 물 이렇게 적어서
1: 물을 아껴야지, 아껴야지.
2: 아껴 쓰고.
1: 예, 그렇게 이제 뭐 강원 손님들 오면은
2: 예.
1: 화장실에 손 씻는 것부터 단들시킵니다.
2: 아,
1: 그거 호수들물 하루에 200명, 300명씩 만나고 왔을 건 거야.
2: 예.
1: 뜻 받고 손 다시 보면 이 물 없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살아 생전에 비물 사용 하서부터
2: 아.
1: 그 뭡니까 몸에 배웠어요. 우리 어머님은
2: 예.
1: 물 한 대야 가지고 세 번을 이용합니다, 세 번.
2: 어떻게 세 번으로?
1: 세 번을 아니야. 쌀 씻지.
2: 쌀 씻고.
1: 그거를 다시 설거지물을 옮기지.
2: 설거지물 옮기고.
1: 예, 그물을 다시 또 뭐 빨래.
2: 행주 같은 거 하고.
1: 씻고요. 예. 예. 그 쌀뜨 물로 씻으면 좋다가.
2: 맞아요.
1: 세 번을 했어요.
2: 예.
1: 그랬습니다. 그게 몸에 배겠어요, 우리 나무.
0: 그렇게 섬에서는 아끼고 부지런해야만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답니다. 유곤 씨는 더덕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텃밭도 부지런히 가꾸는 중이래요.
3: 여기 지금 마늘하고
1: 마늘, 양파
3: 또 뭐 심으셨어요?
1: 텃밭도 심고 대파도 심으셨고 저기 저 뭐고 오이도 심으셨고
3: 오이
1: 상추
0: 육지에 나가는 게 쉽지 않으니 웬만한 건 자급자족. 그래도 가장 공들이는 건 더덕입니다.
1: 이걸 잘못 찔러보면 더덕을 찔러보거든.
2: 네.
1: 자, 또 여기 있어. 거기 사품입니다.
0: 아무리 힘들어도 실하게 자란 더덕을 보면 절로 기운이 난다는 유곤 씨.
1: 아, 형님 좋다.
2: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죽도에 이렇게 더덕이 좋아요?
1: 이게
2: 네.
1: 이 기후하고 토일 때문에 그래요. 일명 이거 화산재라고 하죠, 화산재.
2: 화산재.
1: 예, 여기에 저 해풍이 불어가지고.
2: 해풍이 불어서.
1: 예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더덕 성분은 더 우수하죠.
0: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맛부터 보랍니다.
1: 와서
2: 아삭아삭 한데요?
1: 그것도 단맛이 약간 강해요.
2: 네.
1: 신맛은 보다는 단맛이 있죠.
2: 하나도 안 싫고 쓰지도
1: 예.
2: 않고.
1: 예, 단맛이 강해요, 단맛이.
2: 달고.
1: 예.
2: 이게 오늘 우리가 가서 태운
1: 예, 더덕이에요.
2: 더덕.
1: 예, 더덕이랑 이게 네. 수옥이랑
0: 막 캐온 더덕에 LA 갈비까지 숯불에 잘 구워냅니다.
3: 죽대 와가지고 LA 갈비 산해 진미를 먹게 해주시고
2: 맛있어.
0: 외딴 섬에서 이렇게 갈비까지 뜯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 매일 이렇게 드세요?
1: 이름 보면 살림 거들 나쁘라. 큰일 나니.
3: 그럼 제가 제접받는 거잖아요,
1: 그,
3: 지금.
1: 오늘 지금 뭐 교수님.
3: 한국계형 촬영 왔다고 해서. 네, 특별히.
1: 왔다고, 특별히. 그럼, 아마 또 하나 드릴 게 있는데.
0: 뭘까요?
1: 아, 간다. 예, 이거 저, LA 갈비에는 이거 와인이 빠져줬다, 그죠?
0: 10년 이상 된 더덕으로 유곤 씨가 직접 담근 더덕주. 5년 만에 처음 개봉하는 거랍니다.
3: 와. 전혀 싸한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1: 네.
0: 더덕주 한 잔에 마음을 나누는 두 남자.
1: 보통 여기 죽도에 오면은 이 하련한 거 봅니다.
3: 하련.
1: 그러면 이 하련하게 꿈이 제가 꾸며칠 때게
3: 예.
1: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 맞아요. 맞아요.
1: 그걸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3: 그걸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1: 예, 좋지. 아. 예, 제일 기분 좋습니다.
3: 여기서 이렇게 쭉 생활하시면서
1: 예.
3: 제일 힘드셨던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1: 제가 거의 한 20, 30년 동안.

0: 아쉬운 작별을 알리는 배가 들어왔습니다.
1: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유곤 씨가 없었다면 무인도가 됐을 섬.
2: 이제 또 혼자 남으셨네요. 저렇게 올라가는 길이 혼자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또 외로움 속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부인하고 아들 포항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혼자 사는 모습이 정말 짠하고 대견합니다. 아, 건강하세요.
0: 이제 죽도 하면 거친 바다 위 가장 뜨겁게 살아가는 유곤 씨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인 울릉도엔 지형 때문에 만들어진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두근거리며 찾아 나선 울릉도의 맛.
3: 여기 화장실 보세요.
4: 네.
0: 절벽 위에서 만난 풍경 맛집부터 깨끗한 울릉 바다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미역과 따개비까지.
5: 와, 따개비 와도 진짜 맛있어. 따개비.
6: 야,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7: 또 어부 같은 기분이에요.
0: 초록 융단을 깐 나리분지에선
8: 뿌리로 먹는 거예요? 아니면 다 먹는 거예요?
5: 뿌리.
0: 섬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온 맛도 만났습니다. 자연의 거친 축복이 키워낸 울릉의 맛을 찾아 떠나보시죠. 포항에서 217km 떨어진 동해 울단섬 울릉도. 원시의 자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9: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답고 파랗고 웅장한 곳이 있어요. 울릉도. 제 생에 처음 와봤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진즉에 와볼 걸.
0: 그곳에서 바지런히 움직이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10: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바다에 들어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따개비요?
5: 네.
10: 근데 어떻게 갯벌이 아니고 바지툼을 뒤지고 계셔요?
5: 많아요, 이 안에.
10: 정말 많아요?
5: 네.
10: 실은 제가 한국기행 촬영하는데
5: 저 뵀어요, 테레비에서.
10: 어디서요?
5: 아틀란트 세계 견문목 중국 촬영하는 거 제가 하나도 안 빼먹고 봐봐요. 괜히 교수님 맞으시죠?
10: 맞아요.
5: 이거 반갑습니다.
10: 반갑습니다. 아이고.
5: 선생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대? 이 아름다운 울릉도.
10: 아, 울릉도 하면 또 따개비. 아, 감사합니다.
5: 영광입니다. 교수님.
10: 신발도 안 신으시고.
5: 이렇게 타야 돼요?
10: 그렇게 타야 돼요?
5: 네.
10: 혹시.
5: 네. 너무 좋아.
10: 저도 한번 따볼 수 있어요?
5: 그럼요. 따시면 되지. 이거 옆구리다 차셔. 이게 손으로 미끄러지면 이렇게 잡아야 되지.
10: 예. 이렇게 해서
5: 교수님을 막 안고 이래서
10: 아이고 괜찮습니다. 지금 저도 불안해서 우선 안전 최고.
0: 거침없이 바다에 몸을 던진 김진곤 씨.
10: 물이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5: 그렇지요. 네. 교수님 목에 이거 봐봐요.
10: 예.
5: 이리 와보세요. 여기 따개비야. 여기 이거 보여요? 얘가 따개비야. 이쪽에 봐봐요.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봐봐요.
10: 아, 여기.
5: 선생님, 요렇게 칼을 손 조심하시고.
10: 예.
5: 요런 식으로 따셔야 돼. 요렇게요. 요렇게.
10: 요렇게.
5: 오케이.
10: 오케이.
5: 마음에 들었어요.
10: 마음에 들었어요?
0: 본격적으로 따개비 찾기에 나섰는데요.
10: 와, 이제 진짜 조금씩 이제 울릉도의 진 면목이 나온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자기 따개비예요. 큼지막하게 다 바위에 붙어 있잖아요.
0: 바닷가 바위에 붙어 자라는 애기 삿갓조개. 별미 중에 별미라는 이 녀석을 울릉도에서는 따개비라 부른답니다.
10: 진짜 저는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따서 먹는 거라고 해서 따개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5: 교수님 재미있으시지요?
10: 네, 너무 재밌어요.
5: 네, 너무 저희도 여기 바다에 나오면 너무 좋아요.
6: 야,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감사합니다. 야.
5: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두르시고.
6: 아, 드디어 잡혔어요.
0: 손에 잡힌 따개비는 좀

0: 쫄깃한 맛이 일품.
1: 어르신들하고 떡이비 따로 오신 적 있어요? 예전?
2: 아니 많이 와요. 동네 언니들 언니인데 제가 언니라 하는데
1: 예.
2: 그 언니들이 지금 80, 아이고. 78 그분들하고 떡이비 따고 김 따고 미역 따고 하는데
1: 예.
2: 지금은 그 언니들이 무릎이 아파. 저도 무릎이 아픈데
1: 세월 그래도, 때문에
2: 예. 다 떡이비 따죠 동네 분들.
1: 바로 여기서요?
2: 여기도 하고 저 안에도 가고
1: 저 안에까지
2: 그리고 헤엄 그때 젊으니까 막 헤엄치고 저기도 가고
1: 그러니까
2: 그래
1: 고마시네
2: 그래 어머 미역까지
0: 따개비를 따다 눈을 돌리면 바위에서 자란 자연산 돌미역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2: 교수님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1: 그거 한번 해볼까요?
2: 아, 그냥 드셔도 돼요.
1: 아, 이거.
2: 이거 청정해역에서 예. 나는 미역이라서 예. 그냥 교수님.
1: 아, 이렇게.
2: 아니, 뒤로. 아, 이렇게 먹어요. 안 드시고 그냥 물이 깨끗하잖아. 맛있죠?
1: 진짜 그러네.
2: 여기도 한 명이 많아요.
1: 예.
2: 이거 따개비에 넣어도 진짜 맛있어. 따개비 이거 칼국수에 넣어도.
0: 손길 닿는 곳마다 온통 먹거리 천지. 그야말로 장터가 따로 없죠.
1: 이렇게 귀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바닷물도 차갑지도 않고. 우리 해녀 누님 보시고 와가지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따는 기분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울릉도 어부가 된 기분이에요. 저 또 땄어요. 예.
0: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울릉도에서 바다는 가장 고마운 밭입니다. 함께 땄으니 따개비 칼국수 한 그릇 끓여주시겠다네요.
1: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2: 네,
1: 누님께서는 불을 보십시오.
0: 따개비에 내장을 터뜨려 육수를 낸 후 쫄깃한 칼국수 면발을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울릉도표 따개비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자연산 돌미역은 기름에 살짝 튀긴 후 통깨 솔솔 뿌려서 바삭한 미역 부각을 만듭니다. 울릉도의 바다가 담긴 소박한 한상.
1: 이렇게 따개비가 이렇게 올라온 칼국수. 저 인생 처음입니다. 야, 너무너무 맛있다. 이거 직접 따고, 넓혀서 직접 만드는 거 제가 거들고 먹으니까, 하나 일미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2: 미역국. 너무 맛있어.
1: 네.
2: 따끔하고.
1: 바삭바삭.
2: 예, 예, 예.
1: 쫄깃쫄깃쫄깃.
2: 예.
1: 울릉도에 와서, 따개비 칼국수 완전 정복.
2: 감사합니다.
1: 아, 최고였어요. 예. 이거예요, 이거. 예.
0: 청정 자연이 내어준 식재료 덕분에 맛있는 울릉도의 여름을 만났습니다. 생각해보면 깎아지른 절경과 파란 바다가 공존하는 울릉도만큼 매력적인 풍경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풍경 끝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아이고, 좋죠.
1: 근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3: 아, 이거 이제 봄에 나물 떴고.
1: 예.
3: 그래가 이제 방치 좀 해놨더만은.
1: 예.
3: 그것도 이거 뭐 나물 떴고는 잘 내려갈 일이 없거든. 이 모내리를 없으면 농사 짓기가 힘듭니다.
1: 아.
3: 이것 때문에 지금 울릉도 농사 짓기가 상당히 편했다. 안 가면 전부 다 지게 올라오고.
1: 옛날에 지게 지고 올라왔는데?
3: 예, 이제는 뭐. 은 없이 가네.
0: 마침 밭으로 가신다네요.
3: 예.
0: 농사를 위해 설치했다는 모노레일을 얻어 타고 비탈진 산길을 내려가는데요.
1: 오늘 시간제 들어왔어요. 차량 감독님한테 물이 쏠릴까봐. 보자.
0: 그 어떤 놀이기구보다 아찔하네요.
1: 완전히 무릉도원이 아니라 울릉도원이네요, 여기가.
0: 이곳에서 울릉도 명이나물 농사를 짓는다는 이덕진 씨.
3: 산에 순간하는 이런 게 있지.
1: 어이구야. 어. 이렇게 예. 이렇게 가파른데 어떻게 하셨어요?
3: 이게 또 산에 또 예. 명이 뜯으면은
1: 예.
3: 또 1년에 그 또 사람들이 그 절벽인데 뜯다가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1: 아이고야.
4: 예.
0: 위험천만한 산자락마다 모노레일이 놓인 것도 다 이 나물 덕분이랍니다.
3: 우리 조상들 어르신들이 농사를 얼마나 힘들게 이어서
1: 예.
3: 수확해가지고 이 길로
1: 지게찜 지고 올라가고
3: 지게찜 지고 예. 올라가시네.
0: 높은 곳까지 따라왔으니까 집구경 한번 하고 가라네요. 보이세요? 나무가 지붕을 뚫었어요.
1: 아, 백나무. 근데 원래 이게 집을 지을 때 나무가 있었나 봐요?
3: 예, 이거 있으시지.
1: 이걸 그대로 살려서.
3: 안 다치게 하려고 그 지붕도 예. 요래 저 구멍떨보가 예. 나가도록 그래.
1: 아, 진짜.
3: 그 집은 어설프도 뭐 다 이쁘다 하니
1: 이거
3: 살리면 이거 비야 되니까.
1: 야.
3: 그래서 살리고 그것도 이거 가지까지 다 살렸잖아요.
1: 예.
0: 오래된 나무와 공존하는 법을 아는 자연 친화적인 집. 풍경을 온전히 품어하는 이덕진 씨의 낙원입니다.
3: 화장실은 뭐.
1: 어디예요?
3: 여기 바깥에요.
1: 아, 아니 화장실이 또 바깥에요?
3: 여기.
1: 와! 와! 여기 보시죠. 죽도, 그 뒤에 독도. 아, 이렇게 화장실 봐세요?
3: 예. 네. 그, 이 화장실은 또, 변비 걸린 사람들이 화장실 사용하면은,
1: 예.
3: 안 보이던 덕도가 확 땡겨온다.
0: 울릉도의 풍경 맛집 바로 여기 있었네요. 하지만, 이 눈부신 풍경 속에는 남모를 사연도 있답니다.
3: 이거는 이제, 98년도.
1: 예.
3: 이 네 분이 그, 발에, 그 건국 1300주년 해상로 이제 학술 이제 때문에
1: 예.
3: 탐사하시다가
1: 예.
3: 이 네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선장 이덕영이 저희 형입니다.
0: 발해 건국 1300주년을 맞아 탐사 활동을 떠났던 형님. 하지만 거친 바다는 끝내 형님을 보내주지 않았죠.
3: 그래 형 돌아가시고
1: 예.
3: 내가 98년도 울릉도에 왔어요.
1: 그럼 원래 태어나시기는
3: 예, 예,
1: 여기 울릉도
3: 예,
1: 태어나시고
3: 직장생활 육지에서 하다가
1: 예.
3: 그래 이제 형 돌아가시는 바람에
1: 이게 계기가 돼서 다시
3: 예,
1: 고향으로 돌아오신
3: 예, 예.
0: 못다 이룬 형님의 꿈과 뜨거운 청춘은 이곳에서 그리움이라는 또 다른 풍경을 빚어냅니다. 이번엔 나리분지로 향합니다. 해발 400m 고지대에 자리 잡은 유일한 평지 마을인데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 더운데 뭐 하고 계세요?
6: 엉겅퀴 나무 뜯어요.
5: 엉겅퀴요? 네. 아, 이게 엉겅퀴예요?
6: 예, 예.
5: 이야.
0: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엉겅퀴는 가시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네요.
5: 그러면 엉겅퀴는 이렇게 입을 뜯어서 먹는 건가요?
6: 예, 입을 뜯어서 국 끓이고 뭐 나물 무치고 찌개 하고 전하고 뭐
5: 예, 전도 하고요.
6: 아주 만능이에요, 만능.
0: 엉겅퀴만큼 특별한 꽃도 있다네요.
5: 이게 바로 꽃 이름이
6: 나리.
5: 나리.
6: 산에도 전신의 나리는 나리라 또 나리분지라는 이름이 생겼고.
5: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나리라는 이름에서 나리분지가 나온 거라구만요.
6: 네. 와. 많다고.
0: 나리분지라는 이름을 얻게 한 섬말 나리.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백합과 식물인 섬말 나리는 독특하게도 잎이 아닌 뿌리를 캐서 먹는답니다.
6: 밥에도 안 쳐 먹고.
5: 밥에도 안 쳐 먹고.
6: 범벅도 하고 뭐
5: 그런. 범벅도.
6: 구황식물이라.
5: 이게 구황. 어. 이게 보릿고개를 이것으로 건든 거네요.
6: 아, 그럼 맞아요. 아유, 야. 설명도 잘하시네.
0: 나리분지에서 울릉도 토속의 것을 키우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토박이 한귀숙 씨. 그녀가 애지중지 키워낸 섬말 나리는 척박한 섬이 내어준 귀한 보물입니다. 이 섬말 나리 알 뿌리는 손질해 범벅으로 쪄서 먹는다는데요. 하마터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잊힌 음식을 되살려낸 것도 바로 한귀숙 씨였답니다. 아지랑이 속삭이네. 울릉도에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섬말날이 범벅.
1: 이 날이 이게 날이 분지 아니면 못 먹잖아요.
6: 예, 여기 참 신기한 맛이 나요. 옛날에 예. 선재 손님하고 같이 이탈리아에 갔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이게 무슨 맛이냐고. 예. 그리고 내가 뭐 영어를 할 줄 아나.
1: 그러게요.
6: 그래가 그 통역하는 분. 예. 섬말날이 맛이라고.
1: 아, 예.
6: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상한 맛이라고 그러면서 찬사를 보냈는 그러거든요.
1: 이야,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 뭐
6: 신기한 맛이다. 예.
0: 난생 처음 맛보는 섬말날이 어떤 맛인가요?
1: 전 처음에 생긴 건 보고 이거 마늘인 줄 알았는데요. 네. 그리고 이게 뿌리 아니에요.
6: 네, 뿌리.
1: 근데 마늘 냄새가 아니라 만난 감자 같아요.
6: 만난 감자?
1: 예.
6: 만난 감자보다는
1: 당연히
6: 품격이 다르지.
1: 다르죠. 품격이 다르죠. 근데 제가 감자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마늘처럼 퍼석퍼석하거나 아. 매운 맛이 하나도 안 나고
6: 이상한 맛이 아니다 이 말이네.
1: 그렇죠. 밤 찰떡.
6: 난 찰떡.
1: 예. 쫄깃쫄깃. 예. 몇 년 지나신 거예요?
6: 지금 50년 반세기 살았어요. 반세기.
1: 여기서만요? 야, 겨울이 안 추워요?
6: 겨울은 눈이 오니까 좋고.
1: 예, 눈이 왔어요.
6: 감사해요.
1: 감사하고.
6: 예, 여기에서 산다는 예. 게 아~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불편한 거를 이야기하면 환경이 없겠지요. 좋은 것만 생각하면 너무 네. 감사한 곳이 평안하고.
0: 어쩌면 이 척박한 땅에서 일궈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울릉의 맛 아닐까요?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8: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9: 와, 시원해.
8: 스텔라 냉떡볶이.
0: 누구나 가슴 속에 품어둔 풍경 하나쯤은 있죠? 꽃이 만발하고 푸른 바다를 마당 삼은 동화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로망. 그 천국 같은 풍경을 품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10: 저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11: 아니, 아, 그만 하는 바람에. 난 솔직히 얘기하고.
10: 아니, 그 왜냐면.
0: 하지만 천국을 일구는 대가는 가족들의 피, 땀, 눈물.
12: 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 성격이 어떠세요?
13: 안 맞죠.
12: 아, 비슷하진 않고?
13: 안 맞다.
14: 아니, 가만히 있어. 폼 좀 잡아봐라.
0: 투덜대다가도 작업대 앞에선 환상의 콤비가 됩니다. 이 특별한 가족의 울릉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직 암벽의 봉우리가 풍경을 압도하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현포 마을.
15: 명호탑까지 두 마리밖에 안 되네.
12: 이거 뭐예요?
15: 아, 이거 용곡이라 그러는데 맛있어요. 명호탑까지 가면. 아이, 그래. 어디서 오시는가요?
12: 아, 저희 한국기행 촬영팀입니다.
15: 아, 놀래라. 내가 이거 대접할 양은 적고,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갈란겨. 아, 지금 꽃도 많이 피어있고, 볼만할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집으로 제가 초대 한번 하고 싶은데. 자, 제 집에 좀 따라오세요. 갑시다.
0: 우연히 만난 제작진을 집으로 초대한 박경원 씨. 현포 해안 절벽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셨대요. 바깥 더위가 싹 가실 만큼 시원한 동굴을 따라 들어가 봅니다.

0: 대문 안은 그야말로 또 다른 세상.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부터 유유자적 노니는 물고기까지 정원 크기만 해도 축구장 다섯 개를 합친 규모라네요.
1: 아, 여기 되게 멋진데요. 이거 누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2: 아, 이거요. 적으려고 다시 했는데.
0: 말은 그렇게 해도 경원 씨가 영혼까지 탈탈 끌어다 일군 정원이랍니다. 대체 그 뚝심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작업실로 따라가 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기이한 침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2: 보다시피 이게 그냥 자연 그대로 여기 원래 큰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 위에 내가 침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1: 아, 그게 바위인 거예요?
2: 이 바위, 이 바위입니다. 이 바위고 이 큰 바위인데 바위를 잘라가 울릉도 화산석 침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 밑은 땅 떨어지 절벽입니다. 절벽에 공간이 좀 나와가지고 그 공간을 최대한 이용을 한 거죠.
0: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작업실을 짓고 자연석을 이용해 침대를 만든 범상치 않은 이 남자. 그런데 멋진 제복을 입은 저분은 누구시죠?
2: 이건 내 현직에 있을 때 퇴직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1: 어디? 뭐?
2: 해양경찰관으로. 20년 전 얼굴이니까 좀 젊어 보이네, 그죠?
1: 예.
2: 지금은 맛이 갔지만 제가 그 경비전 근무할 때 울릉도를 상륙을 몇 번 했어요. 며칠 머물면서 울릉도에 산도 올라가보고 계곡도 가보고 그걸 보니까 멋이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그때 내가 받은 인상이 완전 신비롭게 했습니다.
0: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지만 제복을 벗고 울릉도 절벽 위에서 살아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얀 종이 위에 한자 한자 붓으로 꾹꾹 눌러 쓰듯 경원 씨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울릉도라는 도화지에 새겨나갔답니다.
2: 춘화 추실이라 봄에 꽃이 피고 가을이 열매를 맺는다. 그 봄에 열심히 준비하는 자는 가을에 결실을 맺는다.
1: 원래 해경이셨다면서요?
2: 뭐 해경은 쓰면 안 됩니까? 경찰관을 하면서 꿈이 있었어요. 제가 퇴직하면은 서해 학원을 하려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자. 컴퓨터란 게 나와가지고 아예 서해 학원이 그냥 사행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하 이 글자 이 그 서해를 그 한자 한자를 끄잡아내서 조형을 만들어가 조각공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따 좀 시켜볼까. 아유 덥다. 화장실은 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저는 최고의 좋은 장소에 화장실을 내가 짓게 되었습니다.
0: 세상에 이렇게 호화로운 화장실이 또 어디 있을까요? 고정관념을 깬 경원 씨의 숨겨진 천국입니다.
2: 특히 겨울에 눈 내릴 때 아주 장관입니다. 울릉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양치장에서 눈을 보면 이렇게 눈이 막 한 방울 내릴 때는 야 정말 내가 꼭 그 동화 속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0: 사계절 다채로운 빛깔로 채워지는 정원엔 그의 손을 거친 3천여 종의 수목과 40점 넘는 조각품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데요. 경원 씨의 열정이 만들어낸 풍경이라죠.
2: 화무 11용이라 꽃은 10일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모종으로 만들고 꽃을 또 그 다음에 또 심고 교체하고.
0: 그렇게 정원을 가꾼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한 2년만 살다 가려고 그렇게 제가 우리 집 가족하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내가 좀 깨버렸어요.
1: 얼마가 되신 거예요, 2년이?
2: 2년이 26년 돼버렸죠. 2년이 26년.

0: 6년.
1: 부인께서는 어떠셨어요?
0: 아, 근데 처음에 그냥 귀향 사는 기분이야죠.
2: 어디 기분만 그랬을까요? 울릉도에서 2년만 살자던 꿈은 부부의 동상이몽이 됐습니다.
3: 지나간 세월을 다 말하자면은 제가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엄청 진짜 고생 많이 했고 또 처음에는 말렸지만 본인이 너무 열정을 가지고 해서 그 열정을 옆에서 바라보기에 이거는 더 말리는 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도 도울 수밖에 그게 더 현명하다고.
2: 십장생에 등장하는 노루 꽃돌입니다. 녀석들은 경원 씨가 정원을 가꾸며 꼭 곁에 두고 싶었던 동물이랍니다.
1: 남편께서는 울릉도를 워낙에 사랑해서 여기 오셨지만 부인께서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3: 뭐 울릉도라서 특별히 불편한 건 없지만 단지 저는
0: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3: 아니 단지 아 그만하는 바람에 난 솔직히
0: 아니 그 왜냐면 하여간 울릉도에 그 힘들다고 가끔 내한테 그 불평을 많이 합니다. 여행 다니고 찜질방 다니고 그렇게 여유롭게 생활을 해야 할 그런 그 나이인데 풀 뽑고 그 뭐 이 나무 잎 뽑기하고 이런 건
1: 고마움을 많이 느끼세요?
0: 마음속으로요. 표현을 잘 못합니다.
3: 표현은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깊은 마음속은 읽어져요.
4: 이런 눈으로 보는 게 나를
0: 이 팔뚝 깎지 누마.
5: 원래 얼굴이 이래 생겨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
0: 네, 둘째 놈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지금 네, 내하고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은 아트맨입니다.
2: 미술을 전공한 아들 준용 씨는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 아버지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채워가는 것도 아들의 몫이랍니다.
0: 의자 하나 만들 거거든요. 의자 놓을 거라. 그 의자가 뭐냐면 가로액이 되는 거라. 사람이 앉으면 이게 되면 세로액이 되죠. 이게 시어자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소자가 되죠. 그러면 날 좀 보 소가 되는 거야.
4: 이야, 생각보다 아늑하대.
0: 아늑해? 그럼 그냥 세워라. 이놈아. 아니, 가만히 있어. 폼 좀 잡아봐라. 개폼 한번 잡아봐.
4: 그래, 멋있나.
0: 그래, 가끔 저놈이 이렇게 도움을 줘요. 그래, 하면서 의논 하니까.
4: 도움을 줍니다. 근데 고마운 줄 모르고 있어요.
1: 어떻게, 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 성격이 어떠세요?
5: 안 맞죠.
1: 아, 비슷하진 않고?
5: 안 맞다.
0: 야, 그럼 물 주러 가라.
5: 야.
0: 야, 스가. 안 맞아도 맞다 캐야 될 거 아이가, 좀 봐.
5: 안 맞아. 야, 저기 바다 있어. 나 물 주러 갈게.
0: 응. 그래, 가라.
5: 네.
0: 야, 막걸리 하면 다 주고 가라.
2: 그래도 말은 잘 듣는 아들이네요.
4: 일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많이 시키는 사람.
1: 네.
4: 딱 지금 그러니까 뭐 막 계속 시키고 뭘 하는데 짜증도 많이 내는데 자기가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뭐 내 입장에서 억울한 거지.
0: 막걸리 한 잔.
2: 사실 준용 씨는 도시에 살다가 2년 전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답니다.
4: 대학교 중퇴하고 그냥 무작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방 나갈 생각이었는데 또 아버지 힘들게 일하는 모습 보고 하니까 도와드려야겠다 하다가 이제 도망칠 곳을 타이밍을 못 잡았죠.
1: 아버님 노력하시는 건 많이 보셨겠네.
4: 저 안 해봤지. 뭘 많이 하시지. 현실한 건 하나죠. 말 대체 거목 밑에서는 어떤 나무 자라잖아요.
2: 서로의 빈틈을 채워온 아버지와 아들. 지성의 단 하나뿐인 작품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원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0: 만 원. 만 원.
1: 간부터 더 되겠다.
0: 너희 보리야, 이거?
1: 간부터.
0: 아, 그 돈 주고 사먹지. 뭐 힘들게. 아,
1: 그래, 힘, 한 심어봤다. 그래, 잘 돼.
0: 아이고, 뭐 힘들게 하나, 마. 좀 쉬어가면서 해다, 마.
1: 그렇게 하려 한다.
2: 동생을 따라왔다는 박분숙 씨.
1: 우리 경산에서 왔는데, 포도를 한번 심어봤지만, 너무 맛있어요.
2: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 왔는데 농사가 그렇게 잘 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일도 자연스레 많아졌다죠?
1: 어, 그 가지마, 그 절벽이 절벽. 그 큰일 나. 그 안에 들어가면 가면 안 돼.
0: 어, 이야. 어, 경치 좋다.
1: 어, 어, 안, 안
0: 어 그러네.
2: 동생의 정원만큼이나 비경을 자랑하는 누나의 집. 바라보면 볼수록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입니다.
3: 누가 소개시켜주지?
0: 누네, 누가 했지?
1: 모르겠다. 울릉도에 처음 와가지고 오만 그 이게 나물 농사, 나물을 하는 나물을 다 농사 다 지보고 진짜 별 일을 다 해봅니다.
0: 내가 그 동시간에서 마음이 안 됐습니다만은 아, 그래 좀 시험 했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내가 볼 때 반 골병 들었어요.
1: 아, 가가라, 마, 이거 다, 마.
0: 아니, 몇 개 드러내라.
1: 아니, 마, 드러낼 게는 뭐 드러내. 그거 차에 갖다 놔.
0: 아이, 먹으라.
1: 차에 갖다 놔. 이거 뭘 껐다, 그래도.
2: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비가 오면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경원 씨는 이럴 때 더 바쁘다네요.
0: 울릉도는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무들도 가지들도 떼지고 그 다음에 배수도 이제 잘 막히고
2: 세차게 불어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리하고 바람에 떨어진 나뭇가지들도 말끔히 치워내야 하거든요.
0: 아, 나 방금 말들었지. 야, 왜 이리와? 꺼져라!
2: 모진 비바람 뒤에 찾아온 찬란한 하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요.
0: 이게 붙인 게네.
4: 예. 어.
0: 네가 꼽았나?
4: 네. 어.
2: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 애쓰는 시간.
0: 승강일배 하자. 하면 이렇게 막걸리에서 합니다.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항상 최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0: 승강일배라. 가족 오시는 이렇게 그 구심점이 없으면 버티기도 힘들죠.
5: 바다 위에 돛단배에 앉은 세 사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물에 빠집니다.
2: 울릉도라는 돛단배에 올라탄 가족. 그들의 끝나지 않는 항해는 이곳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겁니다. 해발 400m. 염소무리를 만났습니다. 매 소리와 함께 달려나오는 녀석들.
6: 아, 벌써 목동 안 갔습니까, 이거?
2: 먹성 하나는 알아준다죠. 이 녀석들을 돌보는 이는 염소 아빠 홍성호 씨.
6: 잘못한 놈다.
2: 녀석들 밥 잘 먹이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배도 채워집니다.
6: 완전 우근도 봐.
2: 평화로움도 잠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6: 그만 싸우세요.
2: 깎개 등에서 만나는 염소와의 특별한 동거, 지금 만나보시죠. 화산 섬인 울릉도에 섬 사람들조차 오지라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이라 하여 이름이 깎개등이라죠. 그 아찔한 수직의 세상으로 향하는 차 한 대.
6: 제가 처음 올 때 이 길을 올라가는데 와.

0: 진짜로 무슨 이런 길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억수 좁잖아요 지금. 처음으로 삶 옆에 타면 완전히 목숨 절절절 삶. 아니 섬 생활도 힘든데 이게 깎게 된 사람은 진짜 더 힘들어요. 어이구 아이고.
1: 오르는 길마저 위험천만한 곳이 바로 깎게 등이랍니다.
2: 아, 여기 어떻게 후진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0: 여기는 직진으로는 절대로 안 틀립니다. 커브가.
1: 아찔한 절벽을 따라 올라가는 산등성의 외길.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0: 아이고 회장님 반갑습니다.
1: 아이고. 이곳에서 특별한 일을 한다는 홍성호 씨.
0: 자, 우유봉투 나온다. 아, 받았다. 받았다.
1: 도착하기 무섭게 챙기는 건 아기 염소들인데요. 먹성 좋은 녀석들이래요.
0: 같이 갔지요.
1: 기분이 좋은지 연신 꼬리를 흔드네요.
2: 얘네들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3: 어미가 새끼를 버렸어요. 버려가지고 예, 두 마리 서기를 낳는 게 한 마리를 어떤 데 버려요. 버리면 우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가 다시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키워서 다시 우리로 들어갑니다. 아유 다 이제 다 못다.
0: 없다 없다 없다. 잘못한 동다.
2: 무슨 소리세요?
3: 예?
2: 무슨 소리예요?
3: 아, 이거 목소리를 듣고 이거 모입니다. 그 모여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산으로 이제 나가죠.
0: 여기 안 올 것 같은데 한 마리가 오면 완전히 장가리라 쫙 올라가지고 점점 오네 이제.
1: 마치 이 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힘차게 달려나오는 녀석들. 이곳 염소들은 산에서 방목하는데요. 가파른 산등성이가 녀석들에겐 놀이터이자 식당이랍니다.
0: 자, 올라가자. 알버스에 목동 안 갔습니까, 이거? 여기가 진짜 아, 알버스 있잖아. 스위스 알버스에. 그 목장 같다, 목장.
1: 자유롭게 뛰노는 염소들은 이웃 어르신이 키우는 염소. 하지만 성호 씨가 책임지고 수매하고 있답니다.
3: 우리 염소를 전랑 다 그분이 다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소 사육자들이 많이 늘었고요. 홍성호 씨가 아니면 울릉도는 사냥길입니다. 우리가 한 200마리에서 250마리, 250두 됐는데 지금은 한 1800두가 늘어났거든요. 딱 잡았어요.
1: 이번엔 산비탈을 오르기 위해 모노레일에 몸을 실어봅니다. 초록의 숲속의 수노인 염소들. 눈길 닿는 곳마다 자식 같은 녀석들 가득하니 성호 씨는 그저 흐뭇하기만 하대요.
0: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이 나무 한 곳이에요, 나무.
1: 염소들의 놀이터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고목이 있다죠.
0: 이 나무가 수백 년 아마. 제가 볼 때 자르면 어디 막 천 년은 된 것 같아요. 이 바위가 있으니까 이 바위 안으로 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전부 다 그래.
1: 단단한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린 나무. 이 위대한 생명력 앞에서 성호 씨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묵묵히 버텨낼 용기를 배웠답니다.
0: 참 자연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1: 사실 17년 전 거듭된 사업 실패로 고심하고 있던 성호 씨를 울릉도로 이끈 건 바로 염소였답니다.
0: 제가 염소를 키우려고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봤어요. 어디가 잘 좋은 환경.

0: 어디인가 싶어서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울릉도거든요. 여기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울릉도에는 정말 말 그대로 천혜의 자연환경이라. 그러나 물도 정말 좋고. 그래서 여기서 염소 키우면 얼마 염소가 좋을까 싶어서.
1: 아, 홍성은 씨가 제일 처음에 울릉도 들어와서가 염소 사육하시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아,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었죠. 예, 안 될 것이라고, 나갈 것이라고, 예, 포기하고 갈 것이라고.
2: 하지만 그에겐 마지막 산존의 장, 서로 협력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몸으로 터득한 시간이었답니다.
0: 이게 울릉도에서 제일 유명한 나무, 마가목 나무. 예, 이것도 얘들 엄청 잘 먹어요, 이 마가목 나무를.
2: 그때부터 울릉도에서 키우는 모든 염소를 수매하며 자타공인 울릉도 염소 아빠가 되었습니다.
0: 그 접근지 얼마 안 돼가지고 풀을 이제 묶기 시작한 그 단계거든요.
2: 산 쓰는 험해도 염소들이 자라기엔 더없이 좋은 땅. 쉽지 않은 깎개등살이었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울릉도의 자연 덕분이었답니다.
0: 아이고 잘 먹는다 잘 먹. 이 좋은 자연 환경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뛰놀고 스트레스 없이 살고 좋은 먹거리 먹고 하니까 그래서 울릉도 염소가 이렇게 유명한 기라.
2: 울릉도 자연이 키운 또 하나의 보물.
0: 전부 여기 명이밭입니다. 명이밭.
2: 산마늘이라 불리는 울릉도 명이나물. 비옥한 땅에서 해풍 맞고 자란 명이나물은 아삭한 식감의 향이 깊어 울릉도 효자나물이랍니다.
0: 이게 지금 명이 꽃대, 또 시거든. 근데 우리 육지에 사시는 분은 이게밖에 못 봤을 거야. 근데 우리 울릉도 사람들은 이 대 가지고 김치 담가 먹거든요. 이게 씹으면 식감도 좋고 씹으면 담내가 나요. 그리고 이걸로 김치를 오물오물 담그면 정말 맛있습니다.
2: 성호 씨에게도 참 고마운 작물. 울릉도 깎개 등의 털을 잡은 지 17년. 성호 씨가 늘 찾는 곳이 있답니다.
0: 삼촌, 어디 계시는겨?
2: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
0: 아, 이거 밤에 쉬는겨?
3: 네,
0: 아, 이제 내려갈게요.
2: 가파른 산비탈에서 일하는 중이셨대요.
4: 며칠 비 왔더만은 풀이 나가지고.
0: 아, 우리 외삼촌. 잘생겼지?
5: 아니, 외삼촌도 이렇게 높은 데 사세요?
4: 예, 다. 우리는 다 높은 데 삽니다.
0: 팔자가 그래, 전부 다 높은 데 사네. 삼촌도 높은 데 있고 저도 높은 데 살고.
4: 뭐 울릉도 경치가 좋아 돌아왔는데 사는 데도 경치가 좋으니까 그냥 만족하고 삽니다.
0: 미나리 저거 부들부들한 저기 해가지고 막 그래, 삼겹살이나.
4: 왔는 김에 삼겹살 하고. 예. 안 그래도 온다 해가 저 한치하고 한치가 요즘 나더라고.
0: 한치 귀한데.
4: 한치 몇 마리 사는데 한치하고 삼겹살 해갖고 막 뭐.
0: 예.
2: 외삼촌의 텃밭은 천연 식재료 창고.
4: 여기 지대가 높아요. 미나리가 이렇게 커도 아직까지는 되게 부드러워요.
2: 그런데 미나리는 주로 물가에서 자라는 거 아닌가요?
4: 땅에서 솟아나는 용출수가 많거든요. 여기도 이 지대가 한 500가지 정도 되는데 물이 솟아나는 데가 있어요.
2: 이번엔 또 뭘 캐시나요? 조심스럽게 흙에서 건져 올린 건 향이 진하기로 소문난 울릉도 더덕. 조카 먹일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산에서 만난 미나리부터 크기가 남다른 산더덕에 울릉도 한치까지 싱싱한 것들로 한상이 가득합니다.
4: 이 한치 봐봐라. 이 한치가 지금 야, 제철도 아닌데.
0: 지금 시원하네.
4: 한치가 이만큼 컸다.
0: 아니, 지금 이 한치 잘 안 나오잖아요.

0: 산채는 원래 가을에서 겨울에 나오는 거.
1: 그러니까. 토실토실하게 완전히 막 살이 쪄가지고 막. 경치만 봐도 막 그냥 막 물에 밥 말아봐도 맛있는다가 오늘 이 고기까지 한채 해가지고 막.
2: 뜨거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하고 삼겹살 기름 위에 촉촉하게 구워낸 쫄깃한 한치가 입맛을 자극하는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오감이 열리는 순간.
1: 아니 삼겹살 기름 들어가니까 버터구야, 버터구. 완전 구름도 막.
0: 육지에서 뭐 직장 생활 좀 하고 하다가 조카 좀 워낙 바쁘다고 좀 도와줄 애가 잠깐 도와주러 왔다가 보니까
1: 복잡해가지고
0: 여기 발 묶이게 됐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상관없는데 겨울에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제설차 지나가고 나면 또 사육이고 지나가고 나면 사육이니까 지대가 높으니까 이제 겨울에 왔다 갔다 왕래가 좀 어려워요.
2: 외삼촌과 함께하니 맛은 두 배.
0: 경치한 바, 죽도, 바람도, 마보인데 이런 데서 이런 거 먹을 수 있다는 게 이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이.
2: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웁니다. 몇 차례 사업 실패를 딛고 염소를 키우기 위해 들어온 울릉도 깎개 등.
1: 놀러가면 제일 처음에 가서 제가 사라는 집인데 그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집이 그래도 100년 넘은 집이라고. 여기 보면 지금 뒤에 태풍 때 완전 위에서 내려앉았었어요. 그때 여기 정말 비바람 많이 쳤거든요. 못 버티더라고.
2: 17년 전 홀로 이곳에 터를 잡고 묵묵히 지켜왔지만 거센 태풍 앞에서는 속절없었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할 녀석들이 있어서 멈출 수는 없었답니다.
1: 아주 전문 누나들. 저 줄라고 지금.
3: 누가 저리 볼까? 응? 누가 더 이쁘나? 어린네.
1: 그만 사오세요.
4: 얘를 왜 먹고 다냐면 새를 다듬한다고 엄청 별나거든. 그래 얘만 좀 먹고 다녀. 원래 조그만한 게 저렇게 큰 산 큰 애한테 안 붙었는데.
2: 잠시도 바람 잘 날 없는 염소들의 세계. 울릉도에서 홀로 산다는 건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이곳 내수전 전망대를 찾았다는 성호 씨.
4: 저쪽에서 해가 뜨거든요. 뜨면은 여기 진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저도 깎기당에서 한 번씩 오는데 일주일 너무 예뻐요 여기가.
2: 그때마다 마주한 풍경은 애쓰고 살아온 그에게 자연이 주는 선물 같았답니다.
4: 조금 마음이 오늘 올라오는 게 좀 울적한데 울고 가는 게 제 꿈을 오고 온 지가 지금 17년 됐는데 세월도 너무 빨리 갔고 뭐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제 그냥 평범 마음 다 내려놓고 제 꿈은 염소 키우러 왔거든요. 그 꿈을 끝까지.
2: 울릉도 염소들의 아빠 홍성호 씨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5: 하나, 둘, 하나, 둘, 셋.
2: 신비의 섬 울릉도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온몸으로 느껴라. 요즘 떠오르는 울릉도 여행 방식이랍니다.
6: 가는 짱구리라고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2: 독특한 해안 절경과 함께 느끼는 웅장한 바닷속은 울릉도의 또 다른 매력. 그 매력을 잊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온 남자가 있습니다.
7: 이건 독도새우거든요. 수심이 뭐 몇백 미터에서 잡는 거죠. 이게.
2: 가족과 함께 울릉도의 황홀한 맛에 푹 빠져드는 시간. 먹고 보고 사랑하기 딱 좋은 여름 명당 천보항으로 떠나보시죠. 울릉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다 위를 수놓은 듯한 화산암,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속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수중 전망대까지 모두 천보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8: 여기 수심 3m, 6m까지 내려가, 6m까지.
2: 그 바다 속엔 누가 살까요?
9: 이게 쥐치 같아. 우리 집고.
2: 미지의 세계를 눈에 담으며 색다른 울릉 바다를 즐겨봅니다. 그때 갑자기 등장한 한 남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멋있게 나타나더니 창문 청소를 시작합니다. 관람객들에겐 인기 폭발.
9: 뭐라고 쓴다.
10: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9: 너무 신기해요.
2: 순식간에 수중 창문 앞은 포토존이 됩니다.
11: 신기한 거 보고 가니까 너무 좋아요.
12: 저도요.
11: 저 또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와서 너무 좋고.
2: 그렇게 사진 한 장 남기고 바닷속을 유영하다 유유히 떠나는 이 남자. 수면 위로 올라온 그를 만났습니다.
10: 아까 저기 가셨던 분이세요?
1: 네.
10: 오.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1: 창문 청소했죠. 마무리 작업만 청소하는 게 있고, 사람들 많이 와서 그냥 사진 찍어줬죠, 그냥.
2: 일주일에 한 번 작업한다는 손영준 씨.
1: 이거 창문 밀고, 닦고. 하는 또 합니다. 다이빙샵도 하고 요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 봉사 겸 어느 정도 비용도 받고.
2: 영준 씨는 울릉도 북동쪽 천보항에서 다이빙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천보항은 요즘 떠오르고 있는 다이빙 명소. 찾는 여행자들도 많아졌대요.
13: 보시다시피 외관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물속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이빙도 할 줄 아는데 물속에도 한번 들어가보자 이래가지고 오게 됐죠. 얘기해라, 살이 쪄서 그 편집 해준다. 살이 쪄서 지금 놀라고 있는 중이다.
9: 차이를 놓고 지금
13: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0: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13: 아, 저희 시댁에서 봐주신다 그래가지고.
10: 남편은 어디이신데요?
14: 출산하고 첫 다이빙이라.
13: 네.
14: 기대 큽니다.
13: 1년 7개월 만에 들어가는군요.
2: 그렇게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드디어 바다로 나갑니다.
1: 저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송보산.
2: 바다에서 보아야 울릉도의 진짜 절경을 볼 수 있다는 영준 씨.
1: 고향은 여기였고 중학교 때 전학을 나갔죠. 나가서 다 커서 들어왔죠. 지금 들어온 지는 한 11년.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쁘지 않나요, 울릉도? 나는 바다에서 보는 울릉도가 되게 예쁘던데, 보면. 이런 맛에 사실은 고향 와서 사는 것 같아요.
2: 외국에서도 생활했던 영준 씨. 울릉도만큼 예쁜 바다는 못 만났다죠. 그 아름다운 바다로 나서는 길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설렘에 배 위는 벌써 축제 분위기. 그렇게 천보항에서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
1: 지금 보면 전방에 보이는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두 군데. 저기 이제 관음 쌍굴이라고.
2: 울릉도 3대 비경으로 꼽히는

0: 탈식 동굴 관음 쌍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 섬 아래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배를 타고 보면은 여기 화산암이라 가지고 주상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장관이에요.
0: 바다에서만 볼 수 있다는 관음 쌍굴 주상절리. 억겁의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천혜의 비경이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 하고 오늘의 다이빙 포인트 쌍정초로 향합니다. 철탑 아래로 두 개의 봉우리가 있다는데요. 그게 쌍정초랍니다.
1: 여기가 보면 국내 다이빙의 성지예요. 물고기들도 많지만 이렇게 보면 물 속에 들어가면 그 웅장함에 사람들이 거의 뭐 거기에 뻑 가는 거죠, 완전히.
0: 하지만 쉽게 허락되는 곳은 아니라죠.
1: 바람이 불어요. 맞죠? 배가 밀리겠죠? 입술을 빨리 해야 되겠죠. 자, 과연 지금도 배가 이만큼 밀리고 있네. 맞죠?
0: 드디어 바다의 입수.
2: 조류새, 조류새! 빨리 입수요!
1: 가, 가! 잠깐만요. 대기. 조류죠? 기다려봐. 배를 내가 받으라게 만들어.
3: 입수를 해.
4: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조류 때문에 밀려요, 다이버들이. 위험해요.
0: 웅장한 만큼 조류가 심해서 숙련된 다이버들에게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쌍정초랍니다. 어렵게 들어온 바닷속을 자유롭게 유영해봅니다.

철탑 아래 물속은 거대한 안반지대. 서서히 철탑 주위를 둘러보는데요. 신비로운 풍경 속에선 다양한 수중 생태계를 만날 수 있답니다.

0: 깊은 바닷속을 온몸으로 느껴보았던 황홀한 시간. 그렇게 30여 분의 바닷속 탐험이 끝났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1: 모자만 많이 피어 있어서 물도 맑고 예뻤어요.
2: 출산 이후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좀 풀렸어요? 어떠세요?
1: 확 풀렸어요.
0: 다음 날 아침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2: 파도가 엄청 높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노을성 파도도 막 넘어와요, 지금. 어제 밤에 새벽에 와서 조금 단도를 치고 갔는데.
0: 파도를 보자 마음이 급해진 영준 씨.
2: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다 맨날 옮겨놔야 됩니다, 지금.
3: 아, 이런 것도 다 날아가요?
2: 네, 날아가죠, 바람 불면은.
0: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서운 날씨에 애써 준비한 장비들마저 서둘러 거둡니다.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이라도 영준 씨는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답니다.
2: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동네 그 이장님 집인데 농장인데 고추 하는 거 좀 도와달래가지고
0: 마을 일에는 언제나 1등 1군.
4: 야, 되게 막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칼리오 여징 하나 보면 고정이 되고 드름지.
5: 이거 고추 하면은 클리오 내 건데 지금 나도 하는 고추에 뭐 한 10%인데 지금 지분이.
4: 지금 줘야지.
5: 내가 전화 오시더라고 클리오 가더라고 이거.
4: 드름지.
0: 간단하지만 효과는 만점.
4: 이번부터 나는 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돌을 던지나 서둥은 저 밑으로 날아가 봅니다.

0: 정한 게 있는 거야.
1: 살다가 나가니까 뭐 육지 나가면은 화살만 있으면 들어오고 싶대.
2: 떠나 봐야 알게 되는 소중한 마음이 있죠. 결혼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영준 씨.
3: 앉아 먹자. 그래 그래.
2: 이건 그 유명하다는 독도새우 맞죠?
1: 이건 독도새우거든요. 참새우 새우인데 또 주변에서 많이 잡힌 데서 수심 뭐 몇백 미터에서 잡는 거죠 이게.
2: 육지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독도 새우는 아들 동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1: 나 그거 먹으면 돼.
2: 물론 아내 혜진 씨도 좋아한답니다.
1: 당연히 맛있겠지 독도 새우인데.
3: 네. 트럼프도 먹고 간 거잖아.
1: 트럼프도 먹고 갔죠 이제.
2: 삼겹살과 함께 구워내면. 이보다 더 완벽한 산해진미가 없다는데요. 명이나물 장아찌에 싸서 먹어도 금상첨화랍니다.
1: 한 번씩 와이프랑 싸우거든요. 그러면 아들이랑 내려와서 라면 끓여 먹어 이렇게. 그럼 아들은 아빠.

0: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 혜진 씨. 직장 생활이 버거웠을 때 남편 영준 씨를 만났고 둘은 금세 사랑에 빠져 결혼했답니다.
1: 서울에 너무 지쳤었고요.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왔을 때 다이빙을 알게 됐고 다이빙하고 약간 서울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벗어나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2: 어떤 면이 이렇게 좋으셨어요? 남편은?
1: 일단 제가 그때
2: 뭐 헐렸니?

0: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1: 부부의 하루가 따스한 노을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나리 분지를 찾았습니다.
2: 우와, 되게 크다.
3: 무섭다. 뭐 찾으시는 거예요?
2: 물에 뜨는 돌?
0: 물이 엄청 가벼워요.
3: 가벼워요.
1: 화산의 용암이 갑자기 식어서 생긴 가벼운 돌 부석은 물에 뜨는 돌이래요. 근데 정말 물에 뜰 수 있을까요?
2: 떴다. 얘는 안 뜨거웠네. 동당.
0: 탈락.
2: 얘는?
3: 걔 뜰걸?
0: 오,
3: 뜬다.
1: 화산섬이 품은 마법 같은 현상.
0: 오, 진짜 뜨네.
1: 이 신비한 돌 부석에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4: 야, 이거 먹고 승진했대. 5천 공무원들이.
1: 부석과 함께 사람들이 꼭 찾는다는 신령수.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천연 안반수래요. 영험하다는 소문 때문일까요? 신령수에 담긴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0: 이걸 먹었으니까 좋아하실 거예요.
2: 그냥 잘 돼?
1: 영준 씨, 울릉도 생활 어떠신가요?
3: 제 혼자 있으면은 아주 외로운 삶이었을 건데 아주 또 울릉도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너무 만족해요.

0: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얘 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물론 뭐 힘든 것도 있는데 불편한 것도 있죠. 힘든 것도 있는데 그럼 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1: 여기는 여름 명당 울릉도 천부항입니다.
2: 와, 진짜 여름이다.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주 지금
3: 민호
4: 민호가 기분이 좋아요.
2: 갯벌 있잖아요. 이 갯벌은 세계 5대 아시아에서는 이만큼 갯벌 넓은 데가 없어요.
5: 2열 7열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
6: 여름 더위야 계속 꺼라. 여러분 마셨습니다.
7: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8: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9: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0: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9: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0: 네?
9: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0: 와.
9: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끼고 쓰는 거죠.
10: 어떻게?
9: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8: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0: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8: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9: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4: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0: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8: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8: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5: 태어난 곳은 달라도 모든 자동차의 마지막 행선지 폐차장.
3: 무게 비해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15: 떼어내고 부수고 위험까지 감수하며 버려진 차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들.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여름 김치. 매일 만드는 양이 무려 6톤. 공장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16: 아, 더 싼 가십니다.
15: 고된 작업의 연속.
17: 남자들 군대 가면 화생방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15: 폐차장과 여름 김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18: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19: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20: 무지막에
18: 불구에는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21: 잼민이라는 말이야.
22: 고마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23: 저도 저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24: 어머.
25: 근데 안경 제니? 제니? 제니? 제니?
24: 제니?
25: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26: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27: 왜요, 쟤?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씨잖아.
26: 난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28: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25: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29: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3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1: 와, 이거 진짜야?
32: 에이, 설마. AI겠지?
31: 오, AI로 만든 거네.
3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다시 천보항의 아름다운 바다 관음 쌍굴로 나왔습니다.
1: 오른쪽 끼고 쭉 들어갑니다. 삼자로 쭉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여기는 15예요. 15. 90이 15입니다. 네.
0: 누군가에게는 설렘,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쉼표가 되는 곳.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일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먹어보면 알 거야. 파파존스가 왜 이름까지 걸고 만들었는지. 슈퍼 파파스. 완벽한 밸런스에 풍성한 토핑 클래스.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존스.
2: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아세요? 간편하게 쓱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0: 오늘은 인천, 인천에 왔습니다. 듣기로는, 네.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1: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는 30대 후반이 제일 어렸었거든요.
0: 네네. 저보다 더 어리신 것 같아요.
1: 그러면 빨리 한번, 네. 만나러 가보죠.
0: 자, 저쪽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 여기요?
0: 예, 예. 무슨 공장 같은 느낌인데. 근데 주방이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건물 안에.
1: 여기에 이제 백만장자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0: 네네.
1: 최연소 백만장자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0: 찾아보세요.
1: 안녕하세요. 혹시 백만장자이실까요? 아니에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백만장자.

0: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공관장사이실까요? 백만장사이실까요?
2: 네, 맞습니다.
3: 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오늘의 백만장자 저희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제가 올해 이제 만으로 28살.
3: 28살.
2: 네.
3: 역대 최연소 백만장자 맞네요.
0: 네.
3: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전국민의 밥도둑이 되고 싶은 반찬가게 대표 민요한이라고 합니다.

0: 20대 백만장자인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실례지만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1: 저희는 이제 연매출이 한 270억 정도.
0: 270억. 어떤 반찬들을 좀 만드는지 구경을 좀
1: 네.
0: 해보도록
1: 제가 공장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0: 저쪽으로 가볼까요?
1: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0: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진미채를 만들고 아. 있고 진미채는 하루에 한 1,000인분 정도씩 만들고
1: 1,000인분?
0: 네.
2: 모두가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잘 팔릴 것 같긴 맞아요. 해요.
0: 요거는 이제 들기름 묵은지 볶음밥. 네. 공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양을 매우 많이 해서 하나 삽 같은 걸로 이렇게 군대같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제가요? 네. 아니 근데 이거 괜히 제가 해서 잘못하면
0: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밑으로 이렇게 퍼서 좀 위로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2: 아 기술이 있네요 확실히. 맞아요.
1: 아니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네. 묵은지 냄새가 나요.
0: 네. 맞아요.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백김치가 아니고 묵은지로 씻어서
0: 맞아요.
1: 들기름에 볶은 백김치.
0: 네네 맞습니다.
2: 요 반찬의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0: 저희가 들기름이 발열점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들기름 향이 아~ 다 날아가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볶고 있습니다.
2: 아 진짜 침이 고이네요.
0: 요거는 이제 그 꽃맛살 샐러드.
1: 그 크레땡 샐러드네요.
2: 끝낸 거네요. 네,
0: 맞습니다.
1: 저기에 이제 메추리알하고 이렇게.
0: 네, 마요네즈하고 옥수수하고 좀 들어간.
1: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맞아요. 그런.
0: 여기는 이제 흑임자 연근 샐러드고, 아. 요것도 또 온라인에서 가장 또 많이 나가는 샐러드입니다.
1: 흑임자가 또 요즘 뭐 건강식으로. 네. 각광을 받고 또 연근도 몸에 좋으니까.
0: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쑥갓 무침인데 아~ 쑥갓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되게 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한 개 한 개 좀 훌훌 털면서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뭉쳐 있는 것도 살짝 풀어주시면서
1: 다양한 반찬들이 제조가 되고 있네요.
0: 네, 네 맞습니다. 예.
1: 천 가지나 된다고 들었어요.
0: 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레시피가 천 가지고 아. 이제 계절마다 이제 계속 한 2, 300개씩 또는 월마다 반찬들을 바꿔가면서 아. 하고 있습니다. 네.
2: 제가 먹은 반찬 개수만 해도 천 가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종류가 정말 많네요.

0: 요거는 저희가 이제 국물 샐러드.
1: 너무 배고프네요. 여기 있다 보니까.
2: 여기는 아파트 지하 상가 같은데.
3: 오, 맞습니다. 네.
2: 그죠?
3: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0: 이게 저희 이제 두 번째 매장입니다.
3: 지하 상가에 있는
2: 반찬 가게.
3: 반찬 가게. 네.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 여기가 이렇게 반찬 가게가. 네. 근데 인테리어가 좀 다릅니다, 뭔가 느낌이.
3: 마트 다른... 같기도 하고. 진짜 많네요, 종류.
2: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 20대 젊은 대표님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대표님처럼 젊은 직원분들이 많을까요?
0: 제가 사실 회사에서는 제일 어린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 30, 40대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2: 아니 여기 저기 카운터에 계신 우리 분은 훨씬 나이가
3: 많아
2: 있어 보이는데.
3: 선생님, 젊은 대표님과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2: 생각보다 어린 대표한테 일하는 게 까다롭죠.
3: 까다롭게 하시나 봐요.
2: 약간 제가 보니까 네. 제가 또 촉이 좋지 않습니까? 네.
4: 그렇죠.
2: 아버지 같으세요. 아버지 같으세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3: 이렇게 보면 좀 닮으신 건가?
2: 아니, 약간 느낌이 네. 있으시고 네. 아버님이 그럼 여기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으로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4: 저는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월급도 다 받으시고.
2: 월급 받으시고.
3: 어머니가 계실 법한데 아버님이 계시네요. 네.
4: 집사람도 같이.
2: 어머니. 아,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4: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3: 여기 계세요?
2: 어머니 어디 계세요? 같이.
4: 잠깐 불러볼까요?
2: 예, 예.
4: 여보! 여보!

0: 아니 근데 좀 쉬실만도 한데 아드님 돈 많이 버셨는데 왜 아직까지 또 이렇게 또 일을 하고 계세요?
1: 좀 더 해줘야 또 우리 아들이 또 든든하게 또 설 수 있으니까.
2: 천만 장자 될 때까지. 천만 장자 될 때까지.
0: 식사를 하게 되네요.
3: 너무 좋은데요?
0: 아, 맛을 또 저희가 좀 네.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4: 조금씩 막 보시면 제가 국 좀 퍼드리겠습니다.
3: 아, 좋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3: 먹어볼까요? 장조림 너무 오랜만이네요. 너무 좋아하는 반찬들이어서.
0: 청국장인 것 같아요.
4: 네, 네. 청국장입니다.
3: 청국장 좋아하시잖아요.
0: 좋아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3: 맛있다. 진미채를 안 먹을 수 없죠.
4: 제육도 같이 드세요. 명태고 무나물, 콩나물, 취나물입니다.
3: 어떤 게 제일 맛있으세요?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그렇죠?
0: 다 안 먹어봐서.
3: 아, 그래요?
0: 아, 하나씩 다 먹어봐야죠.

0: 지금 제가 나물 다 먹어봤잖아요.
1: 추나물 맛있어.
0: 다 맛있어요. 깔끔하는데. 제가 원래도 추나물 좋아하는데, 아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추나물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나 혼자 맨날 뭐, 밤에 이렇게 시켜 먹고 그러니까 취나물을 먹을 일이 없어요. 집에서 뭐 옛날 같으면 뭐 엄마가 좀 해주셨겠지만 지금은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진짜 나물을 이렇게 왜냐면 생각을 해봐. 나물 먹을 일이 없다니까.
1: 없죠.
0: 나물 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혼자 살면.
1: 너무 짠하네요.
0: 아니 짠한 것보다 아주 맛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근데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1: 뭐요?
0: 제육. 장조림. 계란말이.
1: 계란말이 많이 사들.
0: 여기 콩나물이나 추나물이나 시금치나 시금치? 이런 거는 네.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2: 맞아요. 네.
0: 이런 거는 많이 나오죠.
1: 지금 한 7개 고르신 거예요.
0: 그렇다고.
2: 근데 반짝하게 돼 진짜 잘하시는데요. 기본 깔고 가는 것들도.
1: 그렇죠, 나물들이. 네.
0: 아니, 저는 뻥을 안 쳐. 저 반찬 가게를 되게 많이 시켜 먹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 베스트는 진미채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2: 네, 정답.
1: 진미채 무조건이죠, 네. 그렇죠?
2: 진미채는 항상 탑5 안에 들고.
1: 그러니까.
2: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메추리알 장조림이 당연히.
1: 듣기로 대표님이 흑백 요리사 나오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시즌 1에
1: 나오셨었어요.
0: 못 봤는데.
1: 저도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0: 아니 저 제가 열심히 봤는데
2: 18초 정도 나와가지고.
1: 그래요?
2: 코다리 조림하고 백종원 씨한테 심사를 네. 또 받아서. 근데 그때 이제 밥이 치러요 그러셔서 이제 밥이 치러서 떨어졌습니다.
1: 네. 근데 그 EBS 요리 프로그램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2: 맞아요. 제가 2021년도부터 이제 계속 그 최고의 요리 비결.
3: 안녕하세요. 최고의 아들 광입니다.
4: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3: 네, 반갑습니다.
5: 탈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많이 혼난 애들도 있으니까.
1: 오, 그럼 고등학생 때부터 요리를 하셨네요.
2: 그렇죠. 요리는 실제로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요리사라는 꿈을 가지고.
1: 초등학교 때부터 또 요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더 먹을까요? 추나물 동났어요, 선배님.
0: 추나물. 저희 이웃집 백만장자 역대 최연소 백만장자죠. 20대 연매출 270억. 반찬 가게를 만든 우리 민요한 대표님. 저희한테 그 백지 수표를 아직 안 주셨거든요.
2: 네. 네.
0: 이게 뭡니까?
1: 뭐 백지 수표가 아닌데?
0: 누르면 돈 나오는 겁니까?
2: 여기 카드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카드 한번 넣으시면
1: 아 넣는 거예요, 네. 카드를?
0: 아, 카드를.
1: 네. 우와.
0: 이야, 이건 뭐
1: 바뀌었네? 뭐예요? 너무 귀엽다. 어머, 왜 이렇게 많아요?
0: 하나에다 20만 원씩이네요? 20만 원이 어떤 의미인가요?
2: 20만 원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받던 한 달 용돈이었었고요.
0: 아.
2: 네. 이제 이 20만 원이 이제 저를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준 돈입니다.
1: 근데 중고등학생 때 20만 원씩 받을 정도면 네. 그래도 형편이 어렵진 않았나 봐요.
2: 그렇지는 않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한바식당을 조그만하게 하셨었어요.
0: 한바식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대형 공사장
2: 맞아요.
0: 이 안에 있는 이제 간이식당 같은 거잖아요.
2: 이제 용인에서 한바식당을 운영을 하셨어요. 이제 그 한바식당 식당 내에 자그마한 방이 있었었는데 저희 네 가족이 이제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었어요. 문을 열면은 바로 주방이 이어지는 집이었었어요. 항상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도마에서 막 칼 연습하고 장난도 치고 제가 뭐 부모님이 바쁘셔서 또 밥을 못 차려주니까 또 인스턴트 대신 제가 직접 또 밥을 해먹기도 하고.
0: 몇 살 때부터?
2: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뭔가
0: 초등학교 혼자, 2학년 때 밥을 했다고요?
2: 근데 혼자 밥하고 라면 끓이거나 아니면 뭔가 요리를 한다든지.
0: 아,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밥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2: 사실 그냥 문 열면 주방이다 보니까 네. 그냥 뭐 저는 어떻게 보면 놀이터 대신 그게 주방이 저한테는 있었던 거다 보니까
0: 그렇게 뭘 만들어 먹었네.
2: 근데 뭐 어릴 때부터 뭐 파스타든 아니면 뭔가 찌개든
1: 요리를 해 먹었네요.
2: 연습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0: 아니 그걸 누가 알려줬어요?
2: 알려주진 않았고 그때 이제 내 거에 네. 그 요리 레시피라고 하는 그 섹션이 있었어요. 거기서 맨날 보고 그거 따라하고.

0: 그럼 부모님 이제 식당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했겠어요.
1: 그렇죠. 어릴 때는 또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또 망하시고 네. 또 반찬 가게를 또 시작을 하셨는데 매장이 여기 있으면 저희 집은 한 이쪽 끝에 있었어요. 근데 항상 친구들하고 집 갈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항상 옆에서 삥 돌아서 가고. 네.
2: 왜 반찬 가게 하는 거를 왜 부끄러워해요?
1: 네, 뭔가 부모님이 반찬 가게 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의문이 들었었던 게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새벽 4시 반부터 밤 10시, 11시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하시는데 항상 돈이 없으신 거예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때 뭐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지, 하루에 매출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전기세, 수도세, 뭐 아버지 나가는 이자 뭐 등등등 그런 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되게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제가 더 돈에 대해서 더 빨리 띄인 것 같아요.
2: 굉장히 형편도 뭐 여유가 없는 와중에 아까 용돈 20만 원 줬대요.
1: 저는 그 20만 원을 학원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를 워낙 좋아하지도 않았고 피하는 거를 아셨는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20만 원을 2, 3개월, 3, 4개월씩 모으면 100만 원이 되니까 네. 너 어차피 학원 갈 돈으로 너가 좋아하는 요리를 먹어볼 수 있게끔 세계에서 경험을 한번 해봐라.
3: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두 과목, 세 과목은 다 갔었거든. 근데 아들은 이제 그 학원을 안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들한테 미안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원망할까 봐 그러면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가지고 네가 음식을 사 먹든지 아니면 이걸 만들어서 여행을 가든지 네가 마음껏 그쪽에서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0: 요리 좋아하고 여행하면서 뭐 경험을 쌓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부모님께서 공부하라는 소리는 아예 안 하셨어요?
1: 부모님은 제가 뭐 가야 할 방향이 요리 쪽이기도 하니까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방이 하나가 조그만한 더 방이 있었었는데 거기 방을 이제 제가 요리할 수 있게끔 아버지가 황학동 청계천에서 중고로 다 사오셔서 요리할 수 있게끔 뭔가 조명도 바꿔주시고
2: 조리대도 놔주시고
1: 뭐 도마 뭐 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요리 개발도 하고 촬영도 해서 블로그도 하고

0: 이렇게 그 민 대표님이 이렇게 되는 데는 아버님 공이 네. 아주 절대적이셨네요.
1: 엄청난데요?
0: 네. 우리 아버님 한번 모셔볼게요.
2: 네. 네. 반갑습니다.
1: 네. 아, 예. 아버님.
0: 반갑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인사드렸었는데 네. 우리 아버님이 아주 백만장자 되는데 1등 공신이신 것 같아요.
3: 그렇진 않았다.
0: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요리를 잘한다라고? 어? 이 아이가 그러면 훌륭한 요리사가 되게 뭔가 서포트를 하겠다. 사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공부하라 그러고 뭐
1: 나중에 하라 그러고 뭐.
0: 근데 아버님은 방에
1: 뭐라고 주방도 만들어
0: 주방을 만들어 주시고 그럼 뭐 가능성을 좀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3: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서부터 잘하는 게 그룹병이 없었어요. 공부는 진짜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
1: 너무 아니었나 보다. 아니,
3: 공부는 그쵸? 진짜 아닌 것 네.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를 그냥 뒤에서 도와주고 싶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네. 디너쇼를 연다는 소식에 거기를 보내주셨다고.
1: 진짜요?
4: 스페인에 있는 조르디 로카라고 하는 되게 엄청나게 이제 거장인 미슐랭 셰프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 온다라고 하는 거를 신문에서 보셨나 봐요. 근데 그 신문을 저 딱 던져주시더라고요.
0: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4: 돈을 내고 가야죠. 네, 그러니까 전 당연히 사실 생각도 안 했는데.
3: 67만 원인가 얼마가 이제 식사비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이 부담이 됐었죠. 그래서 그걸 갖고 한 이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틀 고민해서 이거를 좋다. 준비해자. 그래서 그날에 가서 이제 그때 전 제가 정확히 기억으로 만 원짜리도 60만 원을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서 찾자마자 이제 보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아들아, 이 돈이 아빠한테는 어떤 돈인지를 알지랬지. 네. 이제 자기도 알고 있죠. 여기 같이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아빠 고마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주고 저 갔던 기억이 나요.
5: 아, 이게 좀 적했는데도 저는 아들한테 어차피 그때도 요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아들한테 정말 음식이 어떤 건지를 한번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데를 한번 보내주고 싶은 게 더 있었어. 거기가 갔다 와서 저녁에 하는 얘기가 아빠 이런 데도 있어, 이런 세상도 있어, 이런 요리도 있어 이러면서 지가 그 음식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던 것 같아요.
4: 그때 사실 그 돈이면 저희 집이 뭐 보름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아버지한테도 큰 돈이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주시면서도 어떤 돈인지 알지 이제 하면서 되게 주셨던 것 같아서 아직도 되게 그런 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우리 민 대표님이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부유자 스토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사실 맞긴 맞죠.
0: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반찬 가게에서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 해외여행 다닌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인 불효자 스토리인데 근데 진짜 그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큰 그 기업을 차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대표님 집까지 이제 걸어왔는데 네. 여기는 누구 명의 집입니까?
2: 여기는 제 명의로.
0: 아, 본인 명의로. 그럼 여기 누구랑 같이 사세요?
2: 저희 가족이랑 다 같이.
0: 아, 가족이랑.
2: 네, 누나도. 아.

0: 부모님까지 해가지고 네 가족의 첫 아파트죠.
1: 아, 첫 아파트.
0: 평생 이제 주택이나 뭐 빌라만 살다가.
2: 너무 부모님이 네. 좋아하시겠네요.
0: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들어오시죠.
2: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아,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인가 봐요?
0: 네,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입니다.
2: 와, 아이고.
0: 제 고양이.
2: 숨는다, 숨는다. 네.
0: 새로 이사 오면서 이제 가구도 다 사고 이제 뭔가 뭐 소파나 마사지 기계나 그런 것도 다 사고

0: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1: 네.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제 아버지는 특히나 또 집 들어오실 때 이제 경비 아저씨 분이 인사해 주시니까 그게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2: 뭐 아무래도 부엌. 음식을 하시는 분이니까 부엌을 한번 볼까요?
1: 집에서 사실 절대 요리를 안 해가지고 막 집에 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접시도 많이 없고.
2: 집에서 그러면 식사들, 가족들 식사는 어머님이 좀 하시고?
1: 저희는 사실 다 나가 먹어서 과일만 제가 몇 번 집에 채워놓고 간식거리들만.
0: 집안일이나 이런 것도 다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1: 네, 제가 아침 맨날 밤마다 맨날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는 이제 누나가 돌리는데 개는 건 제가 개고.
0: 부모님이 너무 편하시겠어요. 집도 뭐 가정 가구도 네. 생활까지 다 책임져 주니까. 맞아.

0: 먹고 아이고. 계세요.
1: 알았어. 아주 잘 먹겠습니다.
2: 네. 너무 커.
1: 그 메론은 무슨 메론이야, 그게?
0: 백자 메론이라 그랬나.
1: 백자매? 그 메론도 밥 먹고 싶다, 그것도.
0: 응, 줄게. 메론 좀 드세요.
1: 아이고.
2: 와, 맛있겠다. 역시 아들이 쓸어주니까 아주 고급지네.
1: 싱가포르 출장은 언제 가?
0: 다음 주.
1: 아빠도 지리 가라.
0: 다음 주는 대만 가고.
1: 대만은 왜?
0: 올리비아 애기 돌잔치.
1: 거기 따라갈게, 아빠. 아빠도 그 올리비아 보고 싶지.
2: 맨날 여행, 맨날 따라갔대.
0: 11월에 미국 갔다 왔잖아.
1: 정말 작년이지, 그거는. 횟수가 넘어갔는데. 1년에 한두 번은 가주이지, 그래도 아빠도. 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요새 너 알잖아. 숨도 안 쉬고 이랬다, 진짜. 점심도 못
2: 숨을 쉬죠. 숨 안 쉬고 죽어요. 숨 안 쉬고 꼴꼭 합니다.
3: 그분이 몰라?
1: 그분이 아마 지금 17년째야. 17년째.
4: 우리 대표님, 우리 방을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5: 제 방 네. 분포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여기가 제 방입니다.
1: 여기가 안방 아니에요?
0: 아,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여기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부모님이 각방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2: 가장 큰 방을 이제 쓰고 계신 거네요.
0: 맞아요, 네.
1: 서로 또 각방을 쓰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작은 방 두 군데서 주무시고
0: 네, 그래서 어머니 방은 저쪽에 있고 이제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안에
2: 여기,
0: 있습니다.
2: 네. 여기에 방이
1: 이
2: 또 있어요?
1: 이 안에 방이 있어요?
2: 어디에요?
1: 무슨 방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0: 사실 여기가 드레스룸, 큰 드레스룸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혼자
1: 아버지 옷 먼지 속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0: 일어났어요?
1: 아이고, 그렇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0: 아, 이제 지금 미팅 있어가지고, 이제.
1: 미팅 있어갖고?
0: 예.
1: 네. 아이고, 그래서 사무실로 바로 나가는 거야?
0: 이제 사무실 가야지.
1: 아이고, 그래, 오늘도 수고하고. 화이팅!
0: 예, 네, 고생하세요.
2: 일어나신 이 공간이 방인가요?
1: 방.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아들이 여기서 잔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장한테 쓰라고 해갖고 그 방을 내어주고. 근데 여기가 편해요. 여기가 편하고 늦게 들어오고 이제 책 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내 방이 된 거지.
0: 그냥 사소한 건데 전기세 얼마 나가는지 몰라서 좋대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나누니까 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부터 해서 뭔가 집에 먹는 거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뭐 더 여유롭게 편하게 사시는 건 너무 행복하고 항상 그 부모님은 수도세든 뭐든 밀리는 거를 평생 생각을 하셔갖고 밀리는 거에 평생 진절머리가 나 있는 분들이니까 너무 행복하시대요. 네.
3: 근데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일찍이 자격증을 따고 또 세계적으로 요리를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교도 요리학과로 진학을 하셨을 것 같아요.
4: 뭔가 좀 다른 요리학교가 없나를 많이 찾아보게 네. 되던 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교를 알게 된 거죠.
5: 어떤 요리학교?
4: CIA라고 뉴욕에 있는.
5: 네. 세계 3대 요리학교이자 뭐 요리계에 그야말로 뭐 세계적인 명문인데 아드님이 거길 가겠다라고 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저는 사실은
6: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뭐
1: 누가 아니 아니
3: 그때 아이, 저 그때, 아니 아이, 그때 그래도 당시에
5: 그때, 그때 당시고 저때 당시고
3: 근데 영어 잘해야 그래도 유학에 맞아. 수월하지 않나요?
4: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단어를 200개씩 외운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냥 단어를 밥 먹을 때부터 그냥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놀라셨어요. 제가 갑자기
3: 공부 싫어했다고 네. 했는데
4: 제가 갑자기 급식 먹을 때도 진짜 영어책 보면서 밥 먹을 정도로
5: 어떻게 결과는 합격인가요?
4: 네, 이제 자소서하고 열심히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최종으로 합격을 했고
3: 어떻게 유학 자금을 좀 준비했을까요?
1: 저하고 집사람하고 참 힘들었죠. 그거 막 그냥 깰 수 있는 것들은 다 깨고 하다 보니 저기 은행에 있는 거 모든 뭐 보험이고 뭐 적금이고 모든 것들을 해약할 건 다 해약해고 그래서 2년 정도 좀 버겁게 보냈죠.
3: 그 요리학교는 얼마 만에 졸업했어요?
4: 제가 사실 졸업은 못하고 이제 학비가 2학년까지 돈이 이제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한국을 귀국을 하게 됐죠. 이제 다시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사실 돈을 더 제가 벌거나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뭔가 부모님을 돈을 벌게끔 해줄 무슨 아이템이 없을까를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5: 처음에 차림 가게가 여기인가요?
4: 첫 이제 매장은 아버지 반찬 가게에서 한 엄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또 다른 매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 그때 어떤 부모님이셨어요?
4: 제가 그때 당시에 대출을 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딱 1억짜리 현금 수표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지인한테 또 그 1억을 저를 창업을 시켜주시려고 또 빌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었던 월세방 그 보증금을 다 빼서 그 한 1억 5천 언저리를 만든 거죠. 가게가 저희 전 재산을 들어가서 만든 가게고 또 빚까지 내서 만든 가게였기 때문에 그게 망하면 저희 집은 진짜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3: 그렇게 연 가게가 처음에 잘 됐을까요?
4: 처음 오픈하자마자 사실은 정말 바로 대박이 났어요.
3: 오픈하자마자.
4: 네. 부모님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30만 원, 40만 원쯤 팔면은 저희 매장은 하루에 한 2, 300만 원씩은 매일매일 팔기 시작을 했고.
5: 부모님이 팔던 반찬하고 어떤 게 좀 달랐어요?
4: 사실 반찬은 다 똑같았는데 친구들 반찬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반찬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두국자에 세 숟갈에 뭐 두 숟갈에 뭐 하나 넣으면 돼.
3: 감으로 하시잖아요.
4: 모든 감으로만 말을 하시니까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진짜 1년 동안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모든 거를 다 레시피화하고 그래머하고 다 자료화를 해놓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 가게는 전형적인 시장이 있는 반찬 가게였는데 저희 매장은 뭔가 베이커리 같이 꾸몄어서 초반에는 손님들이 미용실이나 네일아트를 하는 샵으로 많이 착각을 하셨어요. 파스타나 마파두부나 샌드위치, 샐러드 아니면 뭔가 함박스테이크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요리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월세가 그때가 100만 원이었는데 저희 그때 매출 당시로는 하루 2시간만 일하면 월세는 그냥 냈죠.
5: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뭐 새벽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요?
4: 맞아요. 네, 그 실제로 온라인 주문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가게 그냥 전면을 다 아이스박스로 막힐 정도로 정말 손님도 그때 많이 오셨고 저희 또 반찬 가게가 점점 소문이 나다 보니까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에서도 정말 많이 고객님들이 또 넘어오시고 그렇게
3: 곳곳에서 했습니다. 오셨군요.
4: 맞아요. 네.
5: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동안 평생을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면서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뭐 대박이 나니.
4: 거기는 시장 초입이다 보니까 사실 현금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진짜 밤에 그 현금 정산하느라고 시간이 다 보내지고.
5: 아, 그 돈 세시면서 참 가족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아.
3: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6: 대견해죠. 대견해고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들도 꿈이 있을 텐데 여기 와서 또 아빠 가난해? 어떻게 보면 꿈을 접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5: 그때 몇 살이었어요?
4: 그때 이제 22, 23살 정도였었고 사실 행복한 것도 당연히 있었었는데 사실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5: 사실 그 나이면은 가장 많이 놀고 어디 막 정말 에너지를 쓸어 다니고 이래야 되는 나이인데
4: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막 놀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상상조차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 망하면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안 해봤던 적이 없어요. 매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직도. 한 2, 3년간 일주일에 단 하루도 안 쉬고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7: 삼촌 왜 왔어?
4: 잘 지내셨죠?
7: 삼촌 대박 났어.
8: 근데 언제부터 하셨어? 몇 살 때부터 하셨어?
4: 어릴 때, 저 고등학교 때부터
7: 하셨어요. 네, 맞아. 바로 여기서 있었고 하니까. 저기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4: 맞아. 응. 다 하시구나.
7: 네, 아, 다 알지 그럼. 아이고, 너무 잘생겨서.
4: 아니에요.
7: 너무 잘생겨서 손님도 많을 것 같아. 네.
4: 두 분 사러 올게요. 네, 감사해요. 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9: 이게 누구야?
4: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똑같으신데?
9: 요 아이가 크게 됐구나.
4: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여기 사장님이 제일 오래 봤었다, 저를. 여기 돈가스집이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반찬 가게.
9: 5개, 7개만 해드릴게.
4: 원래 5개.
9: 끝내준다.
4: 10개.
9: 좋다.
4: 얘도 하나 가져가. 어릴 때부터 사장님이 용돈도 한번 주고 그랬잖아, 저.
9: 열심히 해.
4: 네. 눈이 또, 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
9: 네가 잘 되는 거에 내가 기분이 좋다.
4: 열심히 잘하고 있어.
9: 열심히 해라.
4: 네, 감사합니다.
9: 미련했을까요?
4: 감사합니다.
9: 참 보기 좋다. 네.
4: 여기가 이제 부모님 반찬 가게 원래 하셨던 자리였어요.
8: 아, 진짜요? 네.
4: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무거운 거 주셔, 수박을. 감사해요, 사장님.
5: 아무래도 음식, 특히 반찬을 사갖고 가시면 여러 가지 컴플레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0: 저희가 배달을 하다가 기사님이 이제 반찬을 좀 엎지르셔갖고 반찬이 막 국물이 다 샜나 봐요.
5: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막 리뷰 별점을 1점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제 매장이 너무 잘 돼야 되고 무서우니까 고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집에 반찬을 두 봉지를 들고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뭐 그게 또 아니더라도 사실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뭔가 하나 더 줘라 막 뭐 깎아달라 너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드렸을 때 그분들이 정말 다시 찐팬이 되세요.
5: 맞아요.
0: 정말 단골 고객들이 맞습니다. 되는데 그거를 잘 해결해 드리는 것도 저의 또 해야 될 몫인 거니까.
3: 원래는 미국에 다시 가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반찬 가게가 너무 잘 되면서 못 가게 된 건가요?
0: 일단은 진짜 1년도 안 돼서 아버지가 빌려오셨던 1억도 다 제가 다 갚고 그리고 저도 돈을 이제 모아서 갈 수 있을 돈을 벌었어요. 네. 1년도 안 돼서. 그랬는데 아버지가 딱 한 개만 더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3: 가게를?
0: 네. 딱 하나만 여기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하에 네. 매장 큰 게 하나가 있는데
5: 여기로?
3: 아, 여기?
0: 네,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또 청담동하고 또 영동대에 건너자마자 바로라서 실제로 여기도 또 두 번째로 매장이 또 대박이 났어.
5: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에서 계속 네. 아주 좋은 결정들을 그러니까요. 계속 해주시네.
0: 여기가 또 잘 되니까 또 두 개 알고 세 개 알고 네 개 알고 이제 하면서
3: 매장을 늘려나간 게 몇 살 때였을까요?
0: 그때도 이제 24살, 5살.
5: 최연소 백만장자로 여기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하셨는데 돈은 좀 많이 모았습니까?
0: 사실 제가 뭐 돈을 번 거를 또 이제 매장도 계속 내고
5: 다시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0: 네, 재투자도 하고 했고 이제 저 사실 돈을 제일 먼저 벌자마자 이제 아버지 이제 차 선물해드리고 또 아버지 쓰실 수 있게끔 카드도 드리고 이제 효도를 부르자였다 보니까 네.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5: 맞아요.
0: 네.
3: 그래도 이제 부모님께서 잘 못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0: 이제 처음엔 잘 못 쓰셨는데 이제 아버지 요즘에 또 아버지가 또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3: 아까 그 아버님?
0: 네 아버지가 또 요즘 많이 쓰시고
3: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시나?
5: 원래 그렇게 돼요.
3: 그래요? 네.
5: 처음에는 기간이 네. 처음에는 아 이걸로 네가 못 쓴다 하다가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0: 맞아.
5: 아 그럼 뭐
3: 네. 어디다 그렇게 쓰세요?
0: 이제 뭐 옷도 사시고 뭐 친구분들이랑 식사도 하시고
5: 10대는 요리사를 꿈꾸고 20대에는 연매출 270억 반찬가게 대표님이 됐는데
10: 아 피곤해 칙칙해 피곤해 칙칙해 피곤해
11: 늘 함께 오는 고민이라면 해결도 한 번에 아로나민 C플러스 피로회복부터 기미 완화까지 약이라서 해냅니다. 아로나민 C플러스
12: 창업이 1차 아이디어는 있는데 책상이 없었죠. 어? 딱이네. 가슴 안엔 나의 삶이 실려있다. Road My Road 더 이공이체 타스만
13: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쓰,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0: 다 배송도 해드리고 배달로도 반찬 세트로 해서 반찬 4개 국 뭐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김장철 되면 또 김장김치 나눔도 하고 반찬이 또 이제 한 끼잖아요. 그 또 한 끼로 온 세상을 또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또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1: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2: 새하얀 건물이 여기 있네요.
1: 그냥 순백으로.
3: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4: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1: 연매출이.
4: 그랬는데

0: 저도 그날 죽을 뻔했거든요.
1: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날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6: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9: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

0: 신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한번 해보자고. 여기.
1: 이자야.
0: 그만해. 여기만 밀어. 여기 지금 생각해.

0: 농가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1: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갖고 해야 되겠다.
1: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3: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 100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0: 상쾌
1: 통쾌
0: 변비엔 메이킨.
2: 양배추 당근 바지 감자 에어 마녀 스푼. 귀찮은 건 그만.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마녀 스푼. 칼로리 다운. 이게 55칼로리라고? 즐기세요 더 가볍게. 라이트 앤 조이
3: 오뚜기.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2: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너를 위한 꿈의 조합. 짜릿함을 믹스. 강렬함은 맥스. 드디어 만나는 꿈의 조합. 오늘따라 얼박사. 한 캔 더. 너를 위한 꿈의 조합. 짜릿함을 믹스. 강렬함은 맥스. 드디어 만나는 꿈의 조합. 오늘따라 얼박사. 얼박사. 한 캔 더.
5: 한때 누군가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었던 자동차. 어디서 태어났던 마지막 생선지는 결국 이것. 바로 폐차장입니다.
6: 무게 비해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5: 보물로 버려질 자동차를 하나하나 해체해 보물을 찾는 사람들. 뜯고 부숴가면서도 작동하는 부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6: 그 저렴하게는 30%, 저렴하게는 70%까지도 할인이 될 수가 있죠.
5: 알고 보면 버릴 것 없는 폐차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더울 때 먹으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여름김치. 하루 평균 6톤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 김치 공장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매일 밀려드는 재료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7: 더 싼 가십니다.
5: 세척 하나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8: 남자들 군대 가면 화생방 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저희들.
5: 맛을 위해 손이 많이 가도 국산 재료만 고집해서 만드는 양념.
9: 전라도 김치는 젓갈이잖아요. 김치는 풍미가 다르거든요.
5: 대량 생산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여름 김치. 힘들어도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10: 매워 죽겠어요.
5: 폐차장과 여름 김치 공장.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3: 먹는 즐거움.
12: 이가탄 탄 이가탄.
14: 오케이.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파스만은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파스만.
15: 피곤해. 칙칙해. 피곤해. 칙칙해. 피곤. 칙칙해.
16: 늘 함께 오는 고민이라면 해결도 한 번에. 아로나민 C+. 피로 회복부터 기미 완화까지. 약이라서 해냅니다. 아로나민 C+.
5: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약 2,660만 대.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신차가 늘어나는 만큼 폐차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운행을 마친 자동차, 그 마지막 여정의 종착지를 찾았습니다. 현재 이 폐차장에 모여있는 자동차는 400에서 500여 대. 사고차, 오래된 차 모두 폐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누군가에겐 쓸모를 다한 고철이지만 이곳에선 귀하신 몸입니다.

0: 과연 폐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폐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원 대리라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이제 한 4년여 정도 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거를 폐차를 할지 아니면 또는 있는 원형 그대로 수출을 할지 점검을 하는 그게 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쌓여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 모든 차들이 다 폐차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로는 살아있는 차지만 만약에 등록증 같은 게 말소됐기 때문에 이제 운행할 수 없는 진짜 폐차가 되는 겁니다. 저희 작업장이고요. 또 여기에서는 우리 와이어들이 하는 작업장이에요. 하이,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네, 다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첫 단계서부터 바퀴를 빼주시는 분, 배터리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엔진오일이라든가 미션오일, 우리 부동객 같은 거를 액상류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각자에 맡은 부분이 따로 있어서요. 단계별로 해체를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이제 엔진을 적출해낸 거죠. 심장을 떼는 것들입니다. 폐차하고 최종 엔진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다 분해해서 고철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깨끗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깨끗한 차 같은 경우 그 자체로 수출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0: 폐차장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폐차를 실은 견인차입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달려가 폐차를 가져오는데요. 줄줄이 들어오는 폐차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자동차 한 대. 고급 외제차입니다. 이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 아닐까요?
1: 아, 차가 너무 깨끗한데? 이렇게 차가 깨끗해도 일반적으로 폐차야 절차에 들어온 폐차 차량입니다.
2: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요? 예.
1: 그러니까 깨끗하고 싸고 나고 그거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차주의 마음입니다. 이게.
0: 폐차장에 왔지만 무작정 부셔버리진 않습니다. 먼저 재사용할 부품을 찾는데요. 그런데
1: 문이 잠겨있어. 왜 문이 잠겨있어?
2: 보세요.
1: 문이 잠겼습니다. 지금.
2: 문 잠겼다고요? 키는요?
1: 네.
2: 키는?
1: 키는 다 안에 있지.
2: 아, 안에 있다고요?
1: 네.
2: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옮겨요?
1: 아, 폐차잖아요. 폐차면은 이제 얘가 희생을 해야죠.
0: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폐차라 허락됩니다.
1: 장비에서 비상 탈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야 이것도. 는 부품들이죠, 이것도.
2: 아이고. 네.
1: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유리가루가 세기 때문에.
0: 그럼 폐차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폐차비랑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차종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 달라요.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SUV들. 그런 이제 중형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 80에서 한 120선 와이 좀 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연식이라든가 형식에 따라 또 이제 130, 140까지 나오는 경우 좀 다양해요, 그게.
0: 이렇게 하루에 폐차하는 차가 약 40대. 이번에 들어온 차는 2010년식 LPG 차량입니다. 연식은 꽤 됐지만 사고 흔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단 폐차장에 들어온 이상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차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떼기인데요.
1: 먼저 제일 들어오면 번호판을 먼저 탈 거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야 폐차라는 거, 움직일 수 없는 차라는 거로 이제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0: 떼어낸 번호판은 한 대 모아서 곧바로 절단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군요.
3: 다른 데 도용될 수도 있고.
0: 이렇게 절단된 번호판도 그냥 버리는 일 없이 고철로 재활용합니다. 그 사이 본격적으로 폐차 점검에 나선 작업자.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2: 이거는 몇 년도나 됐고.
1: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밑에 이거 라벨지가 있어서요. 형식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2010년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한 14만 6천 정도 탄 차량입니다.
2: 그런데 벌써 폐차를 하네요.
1: 그러니까 폐차하는 것도 꼭 기간이 있어서 폐차하고 뭐 얼마가 다 그게 아니에요. 차의 소유주분의 예, 결정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타도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0: 먼저 차의 심장부터 살펴봅니다.
1: 지금 엔진 변속기 아무 문제 이상 없이 다 괜찮고요. 이 LPG 차예요. 그래서 연료 탱크를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0: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자 보십시오. 이게 LPG 탱크, LPG 연료를 사용하는 거죠. 밸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비자분들도 차주분들도 알고 계셔요. 위험할 때는 이걸 잠그고 해셔야 되니까 이게 보통 다 밸브들이에요.
1: 아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두 군데에 가스 밸브가 있군요.
0: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다 확인해서 잠고 이런 거 유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1: 바깥 점검이 끝나자 이번에는 차 안에 타는 작업자. 그런데 갑자기 팬으로 차 내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뭐라는 걸까요?
0: 부품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표시해서 해체할 때 함부로 하냐고 좀 정성껏 띄어내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2: 부품으로요?
0: 그렇죠. 아~ 거의 문제없고요. 문짝도 문제없고 후드, 보네트 저것도 문제없고 다 문제없고 전체적으로 좀 다 이상이 없습니다. 김영 씨 이거 차 깨끗하니까 라이트하고 범퍼하고 다 필요로 하니까 간단한 것만 먼저 좀 빼주세요.
1: 점검해보니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꽤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새 제품을 다루듯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0: 그렇죠. 너무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다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부품으로 만들어놓는 거죠.
1: 그야말로 돈을 안겨주는 보물. 무거운 부품을 하나하나 옮기며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0: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죠, 저희 가격은.
1: 한때는 누군가의 애마였을 폐차. 비록 도로 위 수명은 끝났지만 부품으로 새 삶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3: 어떤 분은 차 막 이렇게 세차 다 하고 오셔서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 본넷을 열면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어. 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게. 잘 가. 이런 식으로.
1: 바깥쪽 부품을 떼어냈지만 여전히 쌩쌩한 자동차. 아직 쓸만한 부품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바로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분업화를 통해 단계별로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숙달된 작업자만의 전문 영역이죠. 줄줄이 대기하는 차가 많은 만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립 역순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0: 타이어하고 배터리 제거해주세요.
1: 먼저 화재 위험이 있는 부품부터 분리합니다.
4: 배터리에 배터리 받았어.
1: 수명이 많이 남은 배터리 역시 한 대 모아서 다시 재사용됩니다. 다음 차례는 타이어인데요. 한 개 무게가 약 25kg, 차 한 대당 100kg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상태가 나쁜 타이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사용 여부도 신중히 가려냅니다.
0: 공 패턴이 어떠세요? 좋죠?
2: 선명해요.
0: 예, 그 밑에 걸 보면 많이 마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1: 이때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0: 여기 보면 1, 2, 1, 9 앞에 1, 2는 1년에 우리가 52주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뒤에 1, 9는 연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1, 9는 19년도 12번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라는 거죠. 그러면 19년도에 생산된 타이어인데 지금 26년도이기 때문에 못해도 7년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타이어가 패턴이 좋고 마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도, 24년도 거기서부터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1: 작업자의 손이 닿을수록 가벼워지는 자동차. 하지만 모든 게 다 재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따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5: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냉가스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가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다 수거하는 겁니다.
1: 이제 엔진 차례입니다.
6: 엔진을 내리기 위한 그 돌출을 이제 탈착하는 작업.
1: 엔진은 구조상 차축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엔진을 꺼내려면

0: 좌측부터 산소 절단기로 잘라내야 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작업자만 가능한 고도의 기술. 떼어낸 뒤에도 무게가 상당해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1: 70km 정도 나갈 겁니다.
2: 근데 발 다치신 적 없으세요, 혹시?
1: 아, 이거 그래서 항상 안전화를 신고 항상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0: 이런 위험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3: 엔진 내려요.
2: 아, 엔진 내리시는 거예요?
3: 네.
0: 성능이 좋은 엔진은 비싸게 팔리는 폐차장 효자 상품. 그래서 분리부터 보관까지 특별히 더 신경 씁니다.
3: 엔진 받칩니다. 다 전문가들이라 딱 보는 순간 아 무슨 엔진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가지고 가시죠.
0: 특히 중고 엔진은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 아무리 쌓여 있어도 며칠이면 다 팔려나간다고 하는데요. 부품을 고정하는 볼트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3: 볼트도 좋은 구슬이에요.
0: 이래 보여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철이라 고철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엔진까지 분리한 폐차의 다음 행선지는 불착기 앞. 마지막 폐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람이 하기엔 위험하고 더딘 작업이라 불착기가 나섭니다. 먼저 차 지붕부터 깔끔하게 걷어낸 뒤 다음으로 집게가 향한 곳은 차 앞유리. 망설임 없이 깨부셔버립니다. 쓸모없는 좌석을 한 번에 꺼내기 위해서인데요. 이빨 뽑듯 집게로 쏙쏙 빼냅니다. 이야, 백발백중이네요. 이제 남은 건 사람으로 치면 혈관인 전선입니다. 이렇게 빼서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놓는데요. 얼핏 보면 쓸모없이 보이지만 의외로 비싸게 팔린다는군요.
4: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선 빼내고, 시타라제다 그런 거 있으면 에어컨 에바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빼내고, 그거 다 줄이잖아요, 그게.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거라, 거기서 반드시 빼야 돼요, 이제.
0: 내장재와 부품, 전선까지 하나씩 걷어내고 나니 자동차 본체만 남았습니다. 차체는 차체대로 가치가 있는데요. 고철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형차 한 대에서 나오는 고철 무게가 약 600에서 700kg. 철강 원료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폐차 한 대가 귀중한 자원인 셈입니다.
3: 저희 최대 목표치가 90% 이상이에요. 무게비의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죠.
0: 이제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기차. 2011년 첫 등록 이후 100만 대를 넘어서며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연스레 폐차장에 들어오는 전기차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차는 21년식 수입 전기차입니다. 연식은 얼마 안 됐지만 사고 수리비가 차값보다 높게 나와 결국 폐차를 택하게 됐다는데요. 범퍼를 보니 사고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2: 폐차하면 일반 차 폐차비 뭐 줘봤나요? 줘봤나요?
3: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같은 차종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슷비슷해요. 이게 특별하게 더 높고 더 낮고 그게 없어요.
0: 매연 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리프트에 올려 해체를 시작합니다. 까다로운 작업이라 전문 인력만 담당하는데요.
3: 배터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재 위험성이 너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0: 전문 작업자라도 만반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5: 방염복이에요, 방염복. 배터리 빼다 보면 화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착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절연장갑 이걸 절연장갑이에요. 절연장갑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까다롭죠 이제.
0: 화재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감전.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작업 전엔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0: 아, 안 열리나요?
1: 아, 이래서 전기차가 싫단 말이죠. 앞에 사고가 너무 많이 심해서요. 네.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앞부분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가 따로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파손된 상태예요.
2: 급한 대로 다른 배터리로 임시 전원을 공급해 보기로 하는데요. 방법이 통할까요?
1: 배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오.
2: 다행히 한 번에 열리네요. 곧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 순조롭게 시동까지 걸립니다.
1: 아, 됐다.
2: 배터리 분리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 전기차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3: 전력을 차단하는 거. 아무래도 고전압이다 보니까 차가.
4: 아, 전력 차단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2: 전기차의 경우 먼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80% 90% 있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자가 방전기, 방전기가 있기 때문에 방전기로 해서 전기를 빼줘야 돼요.
3: 20% 정도 나왔어요?
1: 아, 21%면 그대로 이제 해체하면 될 것 같네요.
2: 안전을 위해선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비로소 분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1: 케이스가 있을 때는 이걸 다 제거해야 돼요.
2: 약 100개의 볼트를 하나하나 풀고 나서야 배터리 보호 케이스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만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흙먼지. 흙으로 샤워하는 것도 일상인데요. 채 털기도 전에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1: 메인 배선들을 제거를 해줘야죠.
0: 요구할 때 좀 위험하겠어요.
1: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순간적으로 전기가 아크가 일어나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감전을 또 조심해야 되고.
2: 배터리의 고전압 전류를 차량의 주요 장치로 전달하는 게 바로 이 메인 배선입니다.
1: 메인 케이블.
2: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리프트를 배터리 아래에 조심스레 갖다 대는데 어찌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1: 다시 한번 또 체킹하고 매뉴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렇게 했지 하는 예측이 아닌 정확한 매뉴얼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2: 설명서 확인 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같은 회사의 전기차라도 모델마다 부품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방해물이 사라지자 배터리가 무사히 전기차로부터 분리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 내릴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배터리.
1: 예, 배터리 팩입니다.
2: 야, 크기가 거의 식탁만 하네요.
1: 이 안에 이제 배터리 내장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셀들이 다 연결돼서 메인 컨트롤러 이쪽으로서 이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2: 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 그 중에서도 인기 수입 전기차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약 4,000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두꺼운 금속 캔이 외부 충격과 압력을 보호해주는 구조입니다.
1: 보통 20년씩 이전 거는 보통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배터리를 해체를 했을 경우.
0: 정부에다가요?
1: 예예. 21년식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배터리 처리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2: 이렇게 분리된 2021년 이후 배터리는 전문 업체에 넘겨지기 전까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관리됩니다.
0: 아, 이렇군요.
1: 네. 지정된 곳에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각형과 파우치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각형은 여러 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죠.
0: 아, 왜 이렇게 따로 보관해요?
1: 왜냐하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배터리 팩이 화재가 발생 시에는 너무나 큰 화재가 되고 열폭주라고 해서 너무 크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0: 이 자체가 방염 처리 다 돼 있고 불을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온도를 유지해서 열폭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거죠.
1: 자, 실내 살펴볼게요.
0: 흡신 나지 않게 이쪽으로 옮기게요.
2: 아, 이것도 다시 쓰는 거예요?
0: 그렇죠.
2: 아, 시트는?
0: 보시면 시트는 깨끗하잖아요. 가죽이 해지고 하는 게 그것도 없이 깨끗하니까 찾으시는 고객이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죠.
3: 네. 웬만하면 다 살려야 되니까.
4: 인기 수입 전기차는 부품을 주문하면 바다 건너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중고 부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요. 그만큼 귀하다 보니 해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4시간 고생 끝에 마침내 실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이야, 이거는 재활용 가능한 거죠?
0: 그렇죠. 재활용 가능하고, 아, 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좀 모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00만 원 후반대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저게 다.
2: 아, 이제 멀쩡하다. 얘를 다 테스트했는데.
0: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2: 엄청 싸요.
0: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거죠. 수고하셨어요. 아, 너무 힘들어. 네. 우리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고 그다음에 하자고요. 네. 나오세요 빨리. 아, 너무 더워. 수고했습니다.
3: 아, 목 아파요.
0: 5, 6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되죠.
2: 그럼 한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한 대에 전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2: 전기차. 예.
0: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4: 잠시 실내에서 몸을 식히기로 하는 작업자들.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물이 더 당기는데요.
2: 어, 후배 먼저 주시네요.
0: 많이 움직였잖아요. 우리 박재현이.
4: 일한 직후라 물이 꿀맛입니다.
0: 시원합니다.
2: 좋으세요?
0: 예, 많은 차종을 구해받지 않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뜯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남자들은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걸 해봤어도 아,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것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공부해서 언제든지 탐구하고 연구해야 좀 더 심화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예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부수고 떼내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는
4: 해차라고 꼭 최신차의 부품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이 트럭들은 의외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는군요.
0: 바이어들이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체크해 놓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폐차돼서 필요가 없는 차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 특히 중동 지역에서 우리 중고차의 인기는 높다 못해 뜨거울 정도인데요. 싸고 튼튼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매년 수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5: 파키스탄인데 차 사러 왔습니다.
2: 근데 차가 굉장히 많이 낡았잖아요.
5: 엔진 있잖아요. 엔진 D4BB 파키스탄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차 오래되는 거 새로 나온 것보다는 오래되는 거 엔진이가 좋아요.
4: 외국인 중개상이 폐차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품을 분리해 주는데요. 그런데 앞부분만 댕강 자릅니다. 실수로 잘못 잘라낸 건가요?
2: 쇠를 다 짜서 그 잘라내요?
0: 엔진과 사람이 타는 부분, 그 앞부분은 따로 있어서 앞부분 먼저 제거 후에 먼저 빼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엔진을 빼낼 겁니다.
4: 분리된 트럭 앞부분도 외국인 중개상에겐 소중한 자원. 손상되지 않게 조심조심 가져갑니다.
0: 오래된 차다 보니까 신부품, 새 부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살려서 쓰는 거죠.
4: 차 일부분을 통째로 가져가면 부품을 각각 가져가는 것보다 분실 위험이 훨씬 적다는군요.
0: 중동 쪽, 그쪽도 많이 있고요.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아프리카의 뭐 가나라든가 거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우리나라 차가 이제는 솔직히 이제 당당하게 얘기잖아요. 일본 차보다는 우리나라 차가 더 좋다고. 그래서 약간은 좀 뿌듯한 기운도 있습니다.
4: 며칠 후 폐차장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6: 헤드라이트 좀 사러 왔습니다.
0: 연식이 어떻게 될까요?
6: 그랬는데 13년씩 노화돼가지고 타이어 뭐야 헤드라이트 자체가 좀 뿌예요. 시중보다 저렴하게 지인들 거 봐.

0: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예. 얼마나 저렴한데요?
0: 3분의 1도 안 되죠.
2: 2층 창고요. 3년식 운전석 HID 거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3: 폐차장 건물에 자리한 부품 창고. 모두 성능에 문제가 없는 부품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0: 부품만 9천 개나 주면.
3: 이 중 전조등과 사이드 미러는 특히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오래돼 단종된 차량 부품은 폐차장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4: 운전석과 전조등 재고 있습니다.
3: 부품의 경우 작은 고장도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최종 점검을 꼼꼼히 합니다.
1: 다 일일이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2: 전조등차 이제 고객이 입주하시는 거니까 확인 한번 보세요. 물건이 맞는지.
0: 맞아요. 밖에 가서 장착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네, 잘 사용하세요. 네, 네.
0: 고맙습니다. 네.
2: 여기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 좀 우리도 공헌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3: 무더위에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여름 김치. 그 맛을 위해 거의도 잊은 채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어지는 대형 트럭 행렬. 전국에서 김치 재료를 싣고 온 곳인데요. 탑을 쌓을 만큼 가져온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5: 해외에서 왔어요. 절임 배추 한 4톤 싣고 왔어요.
3: 맛을 좌우하는 재료이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공수해 오는데요.
6: 제주산 무예요. 오늘 이제 들어온 물량은 한 4톤 정도 입고가 됐고요.
3: 제철 맞은 재료도 있습니다.
7: 충남 예산에서 왔고요. 알타리 800kg하고 열무 700kg 왔습니다.
3: 이곳에서 만드는 김치 종류는 약 14가지, 양으로는 6톤입니다. 그 많은 양의 김치를 만드느라 직원들은 날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고군분투 중인데요.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치공장에서 양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파트 업무를 하고 있는 임한순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알타리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3단계에 맞춰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시간 반 정도 절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세척을 하기 위해서 거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아주 싱싱하고 아주 절임도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네, 여기는요, 지금 보쌈 라인이라 해서 보쌈 김치를 버무르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양념은 멸치 생젯을 비롯해서 새우젓, 양파 12가지 정도 종류의 양념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3: 오늘 첫 작업은 여름 대표 김치인 열무 물김치. 주 재료인 열무 700kg은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예산에서 수확한 뒤 전처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9: 열무입니다. 보시면 배가 엄청 단단한지도 확인을 하는 거고요.
3: 확실히 단단해 보이네요.
9: 이렇게 단단해야지 잘 절여져요.
3: 상태 확인이 끝난 열무를 김치로 만들려면 절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9: 예.
3: 국내산 천일염을 물에 녹여 염수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염도 맞추기입니다.
10: 제가 지금 8톤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3: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열무김치. 절이는 것에 따라 김치 맛이 결정되기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9: 신선도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절이는 작업을 직접 합니다.
3: 이때 물을 채워놓은 커다란 통을 열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700kg을 골고루 절이기 위한 방법이라는군요.
10: 1시간 반 정도 재고 있습니다.
3: 그 사이 양념실에서는 열무 물김치 양념 준비가 한창입니다.
8: 국물 내려고 작업하고 있어요. 김치에 육수를 첨가해야 맛이 더 감칠맛이 나죠.
3: 일반 열무 김치와 다르게 국물이 있는 김치라 각별히 더 신경 쓰는 건데요. 번거롭지만 맛을 위해 매일 육수

0: 소스를 일일이 끓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맛을 책임져 줄 재료에 손맛도 더합니다.
1: 가정식에서 김장할 때 끓이는 육수하고 똑같이 맛을 내고 있어요.
0: 오직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육수. 단맛은 배, 사과 같은 과일을 넣어 자연의 맛을 살립니다.
1: 단맛도 좀 약간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2: 네.
1: 그래서 이런 걸 첨가하고 있어요.
2: 아, 어디예요?
1: 육수물이에요.
0: 모든 재료를 육수통에 넣고 끓이기 직전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바로 비린내를 제거할 소주인데요. 모든 재료를 넣고 1시간 30분간 센 불에서 팔팔 끓여줍니다.
1: 뛰어 빨리 육수 건져라.
0: 뜨거운 육수통에서 김이 펄펄 나는 건더기를 건져내는 작업자. 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공들여 진하게 우러난 육수. 하지만 채 식히기 전에 다음 작업이 기다립니다.
1: 아, 양념 제조하는 것입니다.
3: 메시.
0: 김치 양념의 핵심 재료는 바로 직접 담근 매실청. 새콤달콤함이 입맛을 돋우는 비법이라는군요. 감칠맛을 위해 넣는 재료도 있습니다.
3: 멸치 액젓.
0: 멸치 액젓을 시작으로 새우젓과 생멸치 젓까지 젓갈 삼총사가 들어가는데요.
1: 전라도 김치는 젓갈이잖아요. 특이한 젓갈의 향을 내기 위해서는 생멸치 젓이 또 들어가요. 생멸치는 맛이 완전히 풍미가 다르거든요.
0: 젓갈 삼총사를 파, 양파, 생강 등 채소와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여기에 톡 쏘는 매운맛을 지닌 청양고추도 더해주는데요.
1: 칼칼한 맛도 내고 청양고추를 하면 좀 매운맛이 나니까 김치가 더 맛있어요.
0: 김치 매운맛의 주연이 청양고추라면 주연은 단연 고춧가루. 모든 재료가 배합기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자 비로소 우리가 아는 김치 양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김치 발효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이색 재료를 넣는데요.
1: 우리가 밥은 삭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2: 삭히는 역할?
1: 네. 유산균도 발효하고. 서울식은 밥은 안 넣는데 전라도 이 김치는 밥을 첨가하잖아요.
0: 양념 색깔만 봐도 맛깔스럽네요. 드디어 열무 물김치를 담글 시간입니다. 먼저 아삭하게 잘 절여진 열무를 통에 넣고 이제 양념 차례인가 했더니 다른 걸 먼저 넣네요.
1: 육수요.
2: 아, 아까 말씀하신 육수요?
1: 네네.
0: 육수를 다 넣자마자 등장하는 건 채. 아하, 열무에 양념을 바로 넣지 않고 한번 걸러내려는 용도였군요.
2: 걸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1: 이게 물김치인데 이런 거칠거칠한 그러니까 있으면 깔끔한 맛이 없잖아요.
2: 아, 그러네, 그러네.
1: 네, 그래서 국물 맛만 내기 하고 이까기들은 걸러내는 거예요.
4: 네, 맛을 두 배로 내기 위해서.
0: 완성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1: 새우젓.
0: 마지막으로 채썬 당근, 양파, 무를 고명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여러 작업자의 손길과 정성으로 완성한 열무 물김치.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1: 그러면 이제 끝. 이게 이제 삭히면서 무의 시원한 맛도 우러나고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게 맛있어 보이죠?
2: 네.
1: 여기 이제 국수만 말면 돼요.
2: 아, 국수.
1: 열무 물.
2: 뭐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1: 네, 국수.
2: 국수만 삶아갖고.
1: 국수 한 사발. 후루룩.
0: 한 젓가락이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온다는군요. 잠시 후 쉬지 않고 다음 김치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지금부터는 체력과의 싸움입니다.
1: 김치를 보상하려고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산더미같이 쌓인 무껍질을 사람이 일일이 벗겨내야 하는데요. 4톤 정도 작업을 해야 하니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1: 1000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0: 숙련된 작업자 5명이 매달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1: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색깔을 하니까 진짜 가볍고 쉽게 보는데 어깨에 힘도

0: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바꿔 있는 것도 그렇고 대추보다 이 무자가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10년 했어요.
1: 아, 10년 정도 됐어요.
2: 담당 PD도 무손질에 나서 봅니다.
1: 네. 자, 준비 시작.
2: 시작과 동시에 무손질에 들어가는 담당 PD와 작업자. 그런데 작업자가 순식간에 앞서 나갑니다. 매의 눈으로 빈틈없이 무껍질을 벗겨나가더니 금세 승부의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0: 완벽.
1: 아, 완벽이요?
0: 완벽.
2: 담당 PD, 김치 공장에서는 일 못하겠네요. 네?
0: 처음 하신 분치고는 네. 굉장히 잘 깎으시는 거예요.
2: 껍질을 벗겨낸 무 1000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야 하는데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이 과정만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무를 천일염으로 하루 절이면 간이 배면서 수분이 빠져 꼬들꼬들한 식감이 됩니다. 여기에 물엿을 더해주는데요.
3: 감칠 맛을 조금 더 살리고 윤기를 있게 해서
2: 이제 절인 무를 양념에 버무릴 차례입니다. 작업자의 손길로 1톤의 무를 버무리는데 이 작업이 1시간 30분 동안 쉼없이 이어집니다. 같은 시간, 구내식당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4: 아, 여러분 직원분들 너무 더워서 보양식으로 열무국수하고요, 보쌈.
2: 더운 여름날 쉴 새 없이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특선 메뉴가 준비됐습니다. 맛있는 보쌈 고기는 직원들 체력 보충용으로도 최고의 메뉴인데요. 김치 공장이다 보니 가장 후한 것이 김치 인심. 무채 보쌈 김치는 물론 열무 물김치로 만든 시원한 국수까지 식사 때마다 김치는 섭섭하지 않게 먹는다는군요.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5시간 만에 찾아온 휴식. 하루 중에 유일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점심시간입니다. 오전 내내 힘을 쏟은 지라 밥이 꿀맛인데요.
5: 일하고 배고프니까 먹으니까 맛있어요.
2: 잠시나마 보쌈과 열무국수를 먹으며 피로를 달래봅니다.
0: 맛있어요. 단맛은 덜하고 더 감칠맛이 있어요.
2: 직접 만들어 더 맛있다는 김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져주는 동시에 오후에 있을 작업을 버틸 힘이 되기도 합니다.
6: 여름에 힘이 부끈부끈 섰네요.
2: 시원한 열무국수 한 그릇에 잠시 더위도 있습니다.
0: 개운하고 여름철에 별미인데 맛있어요. 새콤하네요.
2: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공장에 도착한 트럭 한 대. 이번엔 뭘 싣고 왔을까요?
7: 덧싼 갓입니다. 1톤이요.
2: 이 많은 갓으로 만들 건 갓김치입니다. 여름에 먹으면 열반찬 부럽지 않지만 만드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다고 하는데요.
3: 그러니까 소금물에 담궈놓고 매일 건질 때 되면 날씨가 더운 날에는 눈이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화생방 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지금 이게.
1: 그 정도예요?
3: 예, 눈물이 펑펑 납니다. 내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되나.
2: 갓 1톤은 커다란 수조에 넣고 염도 8%에 맞춘 염수에 밤새 절여줍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작업자들이 출근하자마자 갓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이 정도면 잘 절여진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김치 공장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시작됩니다. 세척할수록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3: 특유의 독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2: 세척을 하면 할수록 더 진하게 퍼지는 매운 내. 인정사정 없이 들어온 갓의 매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작업자들. 급기야

0: 작업을 중단하고 선풍기 앞에 섭니다. 결국 눈물을 보이네요.
1: 선배님 이거 쓰고갈래?
2: 괜찮아요.
0: 이쯤 되니 방독면까지 등장했습니다.
1: 지금은 이제 물량이 적어서 가스가 좀 덜 나오는데 물량 많은 때는 엄청 힘들고 가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방독면을 다 지금 왼쪽으로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2: 근데 많이 따갑긴 따갑더라고요.
1: 예, 많이 따갑고.
0: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순 없는 일. 갓에 매운 내를 참아가며 가까스로 세척을 마칩니다. 이제 양념을 넣을 차례. 관을 연결해주면 버무림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기 김치 중 하나이다 보니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도 생겼다는군요.
3: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 번 해줘야 네. 이게 골고루 잘 배합이 되고 흡수가 되니까.
0: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려면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갓에서 또다시 매운내가 올라옵니다.
3: 매워 죽겠어요.
0: 갓김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고난의 연속인데요.
3: 아침에 이쁘게 하고 오는데 네. 갓 비비고 나면 네. 말 그대로 엉망진창. 근데 이 세상에 쉬운 돈벌이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친구들하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네. 용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0: 일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과 자부심도 크답니다.
1: 일주일 정도 이게 숙성해가지고 익혀서 먹는 게 참 맛있습니다.
0: 작업자들이 정성과 노력을 쏟아 완성된 갓김치. 그 맛이 궁금합니다.
1: 저 여수 돌산갓이 네. 너무 맛있고 엄청 맵습니다, 지금.
2: 아, 맵다고요?
1: 예,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리합시다!
0: 어느새 작업이 끝나가는데요. 매일 김치와 씨름하다 보니 이 시간이 되면 온몸이 양념투성입니다.
3: 냄새 배기죠. 새고 나면은 네. 몸에서 김치 냄새 난다.
0: 음식을 다루는 곳이라 만드는 것만큼 청소도 꼼꼼하게 신경 씁니다.
3: 꾸며서라 꼼꼼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힘들어요.
0: 마침내 길었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4: 온몸이 뻐근하죠. 특정 주의를 할 수 없어. 온몸이 다 뻐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죠. 나를 위해, 회사를 위해, 새벽밤을 위해.
5: 책임감. 제일 맡은 바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6: 지금 매운 불 김치 양념 제조하고 있어요.
7: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0: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3: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매일 함께 산에 오르며 동화 같은 우정을 쌓아온 반려견과 스님이 있습니다.
1: 해초야, 가자.
2: 아, 절 만나러 오셨군요.
3: 그래서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야생동물을 만나면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해초. 스님의 호위부사랍니다.
3: 뱀이라든지 또 다른 동물이 오면 제압하고, 허브신장이라 해가지고 저를 지켜주는 하나의 신장이기도 하고.
0: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짝꿍이죠.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함께 즐기는 짝꿍도 있습니다. 아우 예뻐라. 너도 엄마 껌딱지니? 아우 너무 귀엽게 생겼다.
4: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 근데 하는 짓이 사이코패스요. 아유 감이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을 못 잡겠어.
0: 아유.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놀라게 하는 예민 폭발견 팽이. 달라도 너무.

0: 다른 극과 극, 해초와 핑이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충남 태안 안면도에 있는 펜션 단지인데요. 여긴가 본데요.
1: 우와, 면박이.
0: 다들 수은하고 얌전하네. 넌 낯선 제작진이 불편한 거야?
2: 당장 나가라고 했지. 허락도 없이 어딜 들어와.
3: 아이고,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1: 이게 왜 이렇게 추워요?
3: 이게 문제예요, 우리 집에.
0: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요.
1: 왜 그러는 거예요?
3: 이렇게 안을 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야 돼.
1: 손. 싫어.
3: 손. 손. 이쪽 손. 나 몰라. 3살 때 그 유기견 보호소에서요. 그 알라살 직전에 구조해갖고 오는데 이래요, 지금 7년 동안. 목욕을 못 시키고 전혀 안 되니까 뭐 미용도 안 되고 집에서는. 요 배 좀 봐봐, 배요, 여기 지금 상태가. 이래, 이랬는데도 아무것도 못 해. 근데 병원 가서.
1: 미안해.
3: 갑자기, 왜 이래. 왜? 내가 꼬리 쫑긋 손 같다고.
1: 예민 보수다, 너.
3: 예민 보수.
1: 11마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다 여기 살게 된 거예요?
3: 보리라는 친구는 지금 나이가 11살인데 남편분이 술만 먹으면 집어 던지고 그래갖고 막 맨날 피똥사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떠돌이게. 떠돌이게. 유기견인지 떠돌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강아지에게 그냥 봐주다가 너무 추운 날 또 구조하게 됐어요.
0: 방치된 아이들과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으셨대요. 그때 산책을 마치고 온 아빠 보호자. 덩치 큰 친구가 마음에 안 드니?
5: 안락사 하루 전날 보호소에서 구조하네. 캐나다로 입양을 가려면 소형견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여기 작은 애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게끔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막 계속 기저대니까 얘가 순식간에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분리시킨 거야.
0: 원래 개를 이렇게 많이 키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이들을 구조해 입양 보내길 반복하다 보니까 12마리로 늘어났답니다.
5: 그 지금 유기견들 보면 눈에 딱 띄면은 그냥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야, 내가 볼 때는.
3: 뭘 병이에요? 제가 만족하고 그 아이들 구조해서 그렇게 키우다가 또 입양도 보내고 제가 계속 키우진 않아요.
5: 처음에는 내가 좀 반대했죠. 왜냐면 뭐 강아지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다 일일이 그걸 다 구조하고 다니냐.
1: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겠는데요?
3: 했죠. 뭐랑 하니까. 그러다 나간다 그랬지, 여기서. 나가서 그럼 내가 혼자서 살겠다. 그럼 못 나가게 하더라고. 나 원룸만 얻어 가겠다.
1: 그래도 아내분을 사랑해서 따로 보낼 수는 없었던 거죠.
5: 여자를 어떻게 이기냐고.
0: 완전 사랑꾼이신 거 맞죠? 두 분은 애견 동반 펜션을 운영 중인데요. 손님 응대, 빨래와 청소 같은 펜션 관리는 남편이 알아서 척척. 24시간이 부족하시대요. 그리고 아이들 미용이나 산책 같은 기본 관리는 엄마 보호자가 도맡고 있답니다.
6: 형이 산책 가자. 산책 가자.
0: 산책 시간인가요?
6: 산책 가자.
5: 산책 가자. 산책 가자.
0: 산책은 페이크. 8개월 만에 팽이 미용하는 날이래요.
3: 나 가만히 있게. 손척, 손척. 이게 왜 안 돼? 된 거야?
6: 아유, 가시셨다.
1: 데카라를 하고도 막 울려고 해.
6: 아, 그럼.
3: 지금 봤잖아요.
6: 입마개 하면은 입이 피트성이 된다니까.
1: 왜 피트성이 돼요?
6: 막 잇몸이 그 혓바닥이 다 깨밀어서.
3: 지가. 그건 이제 막 부다치기가 다 피트성이야. 그 입마개 못 해요. 이상형들 입마개 어떻게 해.
6: 이거 데카라 끼우면 힘들어 줄 건데. 이것도 뭐 뒤에서 이렇게.
5: 기다려.
6: 찌릿네.
1: 찌릿네.
3: 오줌이 다 계속 묻으니까. 떨어져 깎아지 묻으니까.
0: 아유, 팽이는 빗질이 싫구나.
6: 팽이 기다려.
0: 다른 아이들과 달리 팽이는 두 분이 같이 해도 감당이 안 된대요.
1: 엄마 보냐면 약간 좀

0: 팽이의 묵은 때를 벗기기로 했는데요.
1: 뿌려.
2: 뿌려. 여기까지만 할게. 엄마 손으로. 아, 깜짝이야.
0: 역시 쉽지 않네요.
2: 이런 걸 입양을 해야 처음에.
1: 아이. 알았어.
2: 알았어.
0: 어휴, 튀어나갈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겠는데요.
2: 이씨. 자기야, 뒤로 돌려와봐. 그래요.
1: 자, 가자. 자. 아, 시원하다. 여기 흙이야, 흙. 뒤에.
2: 왜? 여기 흙 있어?
1: 몰라. 반신욕했다, 반신욕. 응? 반신욕했다.
0: 괜찮으신 거죠? 털 말리는 건 괜찮을까요? 어, 팽이야, 너 왜 이렇게 얌전해?
2: 팽이야, 여기지 한번 털 좀 제 밀었으면 소원이 없겠어. 아유.
0: 목욕할 때도 좀만 참아주지.
1: 훈련소도 한번 교정 한번 시키려고 갔었는데 그때 조금 교정이 되는 듯 하다가 좀 며칠 지나니까 또 안 되더라고.
2: 여러 가지 책을 사갖고 엄청 집에서 봤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쟤를 한번 그렇게 훈련을 시켜보려고. 아휴, 안 되더라고. 못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0: 마취 없이는 관리가 힘든 팽이. 마취 후 회복도 점점 힘든 상황인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목줄 산책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럭키.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설세, 도와주실 거죠? 한 지붕 두 문제경. 팽이와 럭키의 사연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설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유, 노래 들이구나.
4: 팽이가 안 보이네요.
2: 네, 방에 있어요, 지금.
3: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2: 네.
4: 네.
5: 전 그냥 여기 있을래요.
3: 아는 아이를 키우게 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2: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네. 또 제가 구조한 애들도 있고, 저기 보호소에서.
3: 다 유기견, 유기네, 네. 다 유기견.
2: 네.
0: 설쌤, 팽이 여기 있어요. 얼른 와보세요.
6: 겁도 많고, 오케이.
3: 네, 지금 팽이랑 럭키가 문제인 거죠?
2: 네.
3: 럭키는 딱 봐도 소심해.
2: 응? 쟤는 제가 목줄을 한번 해고 나서부터 나한테 곁을 안 줘요. 전혀 안 그랬는데.
3: 팽이도 마찬가지고 럭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억지로 하면 망해요.
2: 야, 그거 봐.
3: 이게 뭔가 하나 한번 억지로 하면 얘는 이유를 모르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미용도 그렇고 이런 맞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근데 이름이 왜 팽이에요?
2: 돌아 저놈이 왜부터 지 꼬리도 막 물그렸어.
3: 아마 이럴 거예요. 꼬리 보고 아 하면서 막 이렇게 돌고 그럴 거예요.
2: 에이, 맞아요.
3: 진단명으로는 지금 부분 발작이랑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CSPS라는 게 있어요. 감각처리 민감증. 개의 감각처리 민감증이에요. 얘는 우리가 닿는 이런 이 정도의 감각이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자극이
2: 느껴지는
3: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용하거나 이럴 때 못 참겠는 거예요.
2: 맞아요.
3: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교육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강검진에서는 어때요? 뭐 피검사나 이런 거에서
1: 괜찮아요.
3: 그러면 먼저 해볼 게 마취까지 가지 말고 원래 항불안제를 먹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감각을 좀 낮춰주고 안전한 약으로 그런 감각을 조금 둔감화 시켜주고 약간은 진정을 시키고 불안을 낮춰줘서 그 상태에서 제가 영상 봤더니 두 분이 조금 연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0: 팽이야, 불안해? 괜찮을 거야. 불안을 낮추는 약을 준비한 설세.
3: 꺼주고 얘는 가로 놓을 거예요.
2: 네.
3: 좀 버무려주세요. 이게 너무 이 약이 좀 써요. 그래서 이걸 버무려서.
0: 입맛이 까다롭다는 팽이. 과연 약이 섞인 사료를 먹을까요? 팽이야, 왜 그래?
3: 지금 먹고 싶지 않은데 남들 죽인 싫으니까 본능적으로 숨기는 행동.
1: 남은 죽이 싫군?
3: 네, 근데 지금 먹고 싶은 컨디션이 아니야. 얘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0: 30분 넘게 지켜봤지만 계속 사료를 숨기는 팽이. 어떡하죠?

0: 우선은 럭키는 지금 줄을 너무 싫어하죠.
1: 네.
0: 줄 하면 안 걷는 거죠.
1: 아, 제가 주저앉아버려.
0: 주저앉아버린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 제가 반응 한 번만 우선 볼 거거든요. 가장 짧은 줄로 먼저 한번 할 거예요. 가장 짧고 가벼운 줄로. 이거 걸어서, 목에다가 걸어서, 이거 그냥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1단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닥에 내려놓고 걸어다니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익숙해지고 나서 우리가 줄을 손에다 들기 시작해야 돼요.
1: 이렇게.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긴장했어요.
1: 이렇게 일로 와. 일로 와.
0: 그렇죠. 좋아요. 이런 거 연습. 칭찬해주시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칭찬해주시고. 그렇지.
1: 이렇게 일로 와.
0: 그렇지. 긴장해도. 이게 연습이야. 이게. 그렇지. 좋아. 네. 옳지. 얘가 지금 처음부터 짧은 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얘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처음에 산책줄 연습을 할 때 절대 짧은 줄로 연습을 하면 안 되고 긴 줄로 약간 자유를 주면서 해야 돼요. 딱 제가 잡은 대로 잡으세요. 여기 하고 그냥 이렇게 걸치기만 하세요. 아버님 또 가보세요.
1: 럭키.
0: 당겨지는 느낌 지금 최대한 안 나게 할 거예요.
1: 럭키. 럭키.
0: 네,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그렇죠. 아, 조금 긴장 푸셔도 돼요. 너무 로봇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약간 로봇 같아요.
1: 긴장은 얘가 해야지. 장신이. 일로
0: 잘 하면서 따라가세요.
1: 럭키. 아이뻐.
0: 자, 이제 또 하나를 해볼 건데 뭐 할 거냐면 이제 약간 당겨지는 느낌도 같이 줘볼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세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만 잡아당기면서 간식 주는 거예요. 럭키. 럭키.
1: 럭키.
0: 럭키. 럭키.
2: 어, 이게 된다고요?
0: 그냥 그러니까 당겨지는 느낌만 나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아버님이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앞에서 잡아당기는 연습. 옳지. 반대로.
1: 아유, 아유.
0: 그렇지, 그렇지. 아유, 이뻐.
1: 럭키.
0: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 럭키.
0: 이제 한번 나와볼게요. 이제 한번 나와볼게요.
1: 럭키.
0: 천천히. 당겨지지 않게. 그렇죠. 발 맞춰서.
1: 럭키. 럭키. 어, 여기 있다.
0: 간식 주고.
2: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0: 그렇지. 네. 천천히 아직 당기지 마세요. 세게. 그 줄이 느슨해 있어야 돼 항상. 줄이 항상 느슨하게. 옳지 옳지 옳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당겨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3: 그러네.
0: 배움이 전혀 없어요. 아기 때 많이 했던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당겨짐에 대해서 배워요. 느껴요.
3: 그렇지 그렇지.
0: 근데 얘는 닭장 안에만 있던 애잖아요.
1: 맞아. 럭키.
0: 그렇지. 좋아요.
3: 맨날 하려네.
0: 맨날 조금씩이라도 안 되면 줄이라도 연결해 놓고 너 혼자 놀으라고.
3: 어.
0: 예전에는 왜 안 됐을 것 같으세요?
3: 우리가 이제 방금 무조건 잡아당기기로 했어.
0: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줄을 접하는 아이들은 줄이 달려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지 당기는 거에는 너무 싫어해요. 저라도 싫어하겠어요. 1단계가 줄 달고 돌아다니기예요. 그리고 2단계가 줄을 길게 하고 내가 줄이 당겨지지 않게 잡고 따라다니기예요. 3단계가 앞에서 살짝 당겼을 때 간식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너무 빠르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 한 달. 최소 한 달 생각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럭키가 겁 많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봤던 곳에 불안한데 방금 나오자마자 냄새도 맡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즐거운 경험을 쌓아봐야 돼요.
2: 럭키야, 잘했어. 앞으로도 잘해보자. 한편 두 시간을 더 버틴 끝에 겨우 약을 먹기 시작한 팽이.
0: 팽이 미용 조금 불안 낮춰줄 수 있는 약을 먹었거든요. 오늘 되게 우선 낮게 약하게 먹었는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도 우리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내 칼라부터 한번 좀 씌워볼게요.
2: 이번엔 좀 순조롭겠죠? 어우 깜짝이야.
1: 가긴
4: 아니 할 수 있어. 나 갔는 자고 내가 안심을 했어. 미안.
0: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아예 자는 게 아니에요. 불안만 살짝 낮춰놓고 그 전보다 편하게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2: 팽이 반응부터 봐야겠죠?
0: 자, 조금 너무 싫어 한번 빼주고요. 이거 밑으로. 아니.
4: 이걸 안 해도 돼요.
0: 그리고 살짝 이렇게만.
4: 아이, 잘하네. 우리
0: 그렇지. 팽이. 아니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 이거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나 죽겠는데 막 앞에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랑 딱 타이밍이 맞을수록 좋아요. 옳지. 그래서 강도를 처음엔 가장 약하게. 그렇지. 옳지. 마음을 진짜 싫어하죠. 지금 딱 두 번 가니까 싫어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도 이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애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결정돼요. 이럴 때는 다시 한 번으로 가는 거예요.
2: 한 번은 괜찮지.
0: 옳지. 지금 자기는 한 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옳지. 아니야, 이제 싫은 거야. 이런 거를 맞춰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정신연령이 사람으로 보면 3, 4살이에요. 3, 4살에 지금 자기가 불편한 것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잘 참고 싫어하는 거를 막 꼭 참고 있자 이런 거를 너무 바라면 안 돼요.
2: 미용할 때도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팬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미용은 어떻게 하죠?
0: 바로 깎으려고 하지 말고 이 진동부터 느껴야 돼요. 이러면서 칭찬해. 봐봐요. 지금 싫어하죠, 벌써? 이거부터 좋아져야 돼요.
3: 맞아. 그걸 거부하는데.
0: 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냥 그날 한번 어떻게 하고 끝. 우리 그 뒤로 할 때마다 더 힘들어질 거다. 근데 이 방법으로 하면 차근차근히 좋아지는데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중간점을 찾으려고 약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교육도 되지만 너무 억지로 해서 얘가 트라우마 생기지 않을 정도의 경험.
2: 한 번은 참는 팽이.
0: 옳지. 자, 지금 이런 것들 미세하게 보는 거예요. 옳지. 차분하게. 옳지.
1: 아우씨.
0: 딱 세 번, 두 번까지 참아. 근데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와,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는 경험을 심어줘야 돼요.
2: 진동과 소음이 있는 이발기는 어떨까요?
0: 그래도 잘 참고 있어요. 아주 잘 참고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차근차근 좋아져.
3: 오, 참았어.
2: 빗질은 두 번까지만 참아준 팽이. 어, 잘 참네요.
0: 클리퍼가 낫겠는데? 빗질보다?
2: 아유, 기특해라.
0: 지금 좋아요. 지금 잘 참을 수 있어요. 어, 이번에는 닦겠어. 어, 닦겠어.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사실 우리가 미용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반응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내요.
3: 그날은?
0: 네.
3: 목욕도 날리시는데 목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답답해 죽겠어.
0: 목욕은 근데 봤더니 우선 지금 샤워기 안 쓰시죠? 샤워기 쓰셨어요, 그동안?
3: 네.
0: 감각처리 과민증 있는 애들 샤워기 쓰면 안 돼요.
3: 아, 그래요?
0: 네, 그 받아서? 수압과 소리에 예민해요.
1: 아, 그럼 그냥 바가지로 떠?
0: 바가지로. 네, 저기 전 바가지가 있어서 바가지로 머리는 가장 마지막에 두고 뒤에서 그냥 찬방찬방. 그리고 미리 비눗물 희석 많이 해서 많이 헹구지 않게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목욕 가능하거든요.
3: 아, 그래요?
0: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잘하신 건 드라이룸이에요. 말리는 게 제일 어려울 텐데 네, 드라이룸 쓰세요. 이런 아이들은 드라이룸 써야 돼요.
3: 거기서는 가만히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거 자.
0: 우리 럭키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차근차근히 해주면 럭키 바깥에서 산책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팽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 때문에 찾아놨기는 했지만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해해 주면서 차근차근히 해주시면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편하게 미용은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3: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덕분에 또 희망이 좀 보였어요.
0: 네.
3: 뭐 아이들이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은 다 바뀔 것 같아요. 보내는 대로 와서 애들 또 구조해서 또 케어해서 또 좋은 가정으로 정말 그렇게 보내는 게 제 지금 꿈이고 삶이에요.
0: 너무 멋진 마음입니다. 어이. 진짜 관심 있는 분들 어이. 계신다면 어이. 꼭 네, 세나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포천. 가정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5: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5: 아우, 이 까만 아이는 누구예요?
6: 네, 우리 절의 깜순이에요.
5: 제가 만나러 온 백구는 아니네요.
6: 아, 해초요?
5: 해초는 지금 어디 있어요?
6: 해초는 스님하고 저기 산에 올라갔어요.
5: 아, 어느 쪽 산이에요?
6: 저기 위에 저희 산밭에 있는 산.
5: 한참 올라갑니까?
6: 예, 좀 올라가셔야 될 겁니다.
2: 날도 더운데 이 산을 오른다고요?
5: 계세요?
7: 아무도 안 계세요.
2: 여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설마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8: 오, 저 오렌지색 저 뭐지? 저게 뭐 희한한...
2: 어, 뭔가 보이는데 저게 뭐죠?
7: 텐트인가? 아닌데? 해먹인가?
9: 안녕하세요.
2: 네가 해초구나. 반가워.
7: 아, 스님, 이렇게 제가 뒤통수에 인사를.
9: 아니, 반려견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은 처음 봐요.
10: 여기 이렇게 놀아요.
0: 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 요가, 플라잉 요가, 박쥐 자세 하고 있어요.
0: 아, 박쥐요?
10: 네. 이도 요가 좀 할래? 요가 좀 해놔.
2: 야, 올라가자. 와. 공중에서 요가하는 스님은 처음 보네요.
7: 어, 또, 또, 또.
2: 아이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 한두에 수련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스님 너무 멋있죠? 매일 보고 또 봐도 신기해요.
11: 태초는 거의 껌딱지라고 보면 됩니다. 6살인데 자기 엄마가 그 호구, 얼룩 진돗개인데 자기 엄마로부터 태어나가지고 7번째 마지막에 태어났는데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유를 싸가지고 제가 우유미개가 키웠죠.
2: 해초의 엄마인 문수가 절에 들어와 새끼들을 낳았는데요. 막내였던 해초에게 젖도 주지 않았대요.
11: 크다 보니까 오로지 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저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2: 해초야 가자.
2: 네, 스님. 제가 안내할게요. 스님이 수행을 끝내고 산을 돌아보실 때도 수행비서처럼 동행하는 해초. 어? 해초야, 왜 그래?
7: 해초가 저렇게 가다 멈추는 거는 스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11: 기다리는 겁니다. 예, 제가 가야지만 갑니다.
2: 와, 스님 속도에 딱 맞추네요.
7: 으차.
2: 어? 여기서 뭐해?
11: 해초. 으쌰. 으쌰.
2: 스님,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하실까요?
7: 산 자체가 스님한테는 수련장이네요.
11: 뭐 놀이터죠, 놀이터.
10: 해초야. 사만뿌리 뭐라.
7: 뭘 캐신 겁니까?
10: 아, 시삼이라 캐가지고 시럽과 뿌리는 삼삼이에요.
7: 산삼이요?
10: 예. 새끼삼인데 이게... 3년 됐어, 3년. 3년 됐는데도 요밖에 안 커요. 자연 속에서 크다 보니까 생태계에서 자기가 자립해가지고 큰 삼이. 해초야, 자, 먹어.
2: 어, 어휴, 쓸 텐데?
7: 에, 해초가 삼을 먹어요?
10: 예. 널 따라다니면서 일하면서 옆에서 주스 먹다 먹게 잘 먹어요.
2: 너도 귀한 걸 알아보는 거니? 스님이 산에 뿌린 씨앗이 곳곳에 자라나면서 산 전체가 산양삼 밭이 된 건데요.
10: 올라가겠습니다.
2: 산양삼을 킬 때 주의할 점은 뿌리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
10: 아직도 뿌리가 연하고 작기 때문에 손으로 파는 거예요. 앉아, 앉아. 먹을게요. 자, 해초야, 삼 먹을래? 삼 먹고 건강해야 돼.
2: 또 먹는 거야? 야, 보고 또 봐도 신기하네. 해초야, 꼭꼭 씹어 먹어.
10: 먹어. 맛있냐? 오, 맛있다.
7: 많이 먹으면 몇 뿌리나 먹어요?
10: 아, 주는 대로 먹는데 한 30뿌리도 먹어요.
7: 에? 30뿌리요?
10: 네.
7: 그러면 해초는 언제부터 이렇게 삼을 먹었을까요?
10: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
7: 6년 가까이 삼을 먹은 거예요?
10: 그렇죠.
7: 와, 그래서 이렇게 토실한가요?
10: 예, 벽이 없어요. 일단은 뭐 감기, 뭐 잔잔한 병, 피부병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7: 와, 예. 해초짱. 부럽다. 개 부럽다.
10: 한번 드셔보세요.
7: 아, 저요?
10: 예.
7: 감사합니다. 우와. 이야. 그냥 이게 흐물흐물 예, 먹는데요?
10: 혀로 불고 잡으면 돼.
7: 오.
10: 니도 같이 하기 부럽.
2: 와, 등산한 보람이 있네요. 맛이 어때요?
7: 아, 쓴맛이 있는데요?
10: 예. 지금은
7: 아, 이제 이 쓴맛을 해초가 이렇게 즐겨한다는 거예요?
10: 예.
7: 와.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아. 쓴맛도 참고 먹겠는데.
10: 예.
7: 아, 근데 해초는 이 맛도.
2: 이 정도는 기본이죠.
7: 기운이 난다. 너도 기운이 나니?
2: 설쌤 보고 계시죠?
12: 행복하겠어. 응? 이런 산에서 이렇게 줄 풀려서 놀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아니 근데 사람도 이거 생으로 씹어서 먹으면 쓰지 않나? 애들 쓴맛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실 인삼 자체는 강아지들한테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인삼의 사포닌 성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실제로 이 사포닌을 먹었을 때 면역력도 좀 좋아지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뭐 더 연구 결과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사포닌 성분 같은 경우에는 흥분 각성도 좀 유발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힘이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면역력도 좋아지지만 이걸 먹었을 때 약간의 흥분 각성 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이나 좀 너무 흥분이 많은 개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흥분각성과 연관된 게 심혈관계 질환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2: 기력까지 보충하고 거처로 돌아가는 길. 해초가 제작진도 챙기네요. 해초야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러지? 스님 옆을 막아서며 돌변한 해초. 어, 저거 뱀인가요?
10: 근데 옆에 보니까 뱀이 왔어요. 뱀. 뱀이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흔들어 머리를. 막 흔들어 반동아리가 딱 나버려. 그래 뱀이 죽었죠.
7: 독사는 아니었겠죠?
10: 아, 독사 많아요.
7: 아, 그래요? 독사네요?
10: 예, 예. 까치 독사 많고 또 너구리도 한 번씩 잡아와요. 너구리 잡아와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있어요. 너구리가 깨가 얼마나 많냐 하면 죽은 척이에요. 죽은 척 해가지고 딱 나가면 먹어서 딱 나요. 물고 있다가 놓으면은 딱 바위에 얹어가지고 빨리 집에 도망가. 뭐 금방 도망가요. 가자 해초야. 가자.
2: 위기의 순간마다 스님을 지켜준 해초. 스님 너무 든든하시겠다. 신나게 놀고 뱀까지 잡았으니 지칠 만도 한데 끄떡 없는 해초.
10: 해초야 하도 묵자.
2: 네? 아이스크림이요?
10: 하도 묵자 하도 줄게.
2: 야호 신난다. 빨리 주세요 빨리. 어머어머 이거 하루 이틀 먹어본 게 아닌데요. 해초야 천천히 먹어야지.
10: 너 날씨엔 하도가 제일이다.
2: 어이 단맛에 아주 푹 빠졌네요. 아우 양이 너무 적어요. 더 주실 거죠?
7: 보니까 스님 드시는 거 다 그냥 해초 주셨네요.
10: 거의 다 내 거 빼뜨려 먹는다고 보면 돼요. 빵도 먹다 보면 지금 버덕 먹고 빨리 달래요. 쳐다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2: 오후의 첫 일과는 텃밭 관리.
10: 가자 여기 앉아 놀아.
2: 스님 옆에 있을래요. 텃밭으로 모인 사찰 친구들. 깜순이는 해초의 친누나래요.
7: 해초와 깜순이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10: 아 제가 지었어요. 해초는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만나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해초를 지었고요. 늘 염불할 때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지었고 얘는 옆에 있지를 않아요. 풀어놓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에서도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천방지축이에요 깜순이는.
2: 두 분이 밭농사까지 하시려니 힘이 많이 드시겠어요.
6: 저희 이제 도반 스님들이 해초 보고서 그 옹호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신장님 같다고 하얀색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보려고 하면 스님이 안 보이면 해초가 보면 해초 이 바라보는 방향에 스님이 항상 계세요. 그리고 항상 스님을 지켜주는 거 하니까 이제 화엄 신장님처럼.

0: 그럼.
1: 점심 공양도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아이들 점심은 돼지 등뼈.
2: 그래, 이 맛이야.
1: 해초는 안 먹는데요.
3: 먹어, 왜 안 먹어?
1: 폭식 중인 깜순이와 달리 입맛이 없어 보이는 해초.
4: 안 먹은 순이 뭐 해줄 건가 이렇게 생각하나? 아마 얘는 빵 먹을래, 고기 먹을래 하면 빵 먹을걸요?
5: 앉아. 이거 줄까? 이거 줄까?
1: 세상에, 진짜?
5: 자,
1: 고기보다 빵이 좋다고?
4: 스님들은 빵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근데 입맛이 좀 비슷하고 좀 많이 이렇게 닮은 꼴이 많다. 그래서 전생에 혹시 스님의 부하는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
1: 이건 무슨 소리죠?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웬만한 건 스님이 다 만드신대요.
6: 비가 오면 피할 자리도 있어야 되고 더우면 그늘을 있어야 되고.
1: 오늘의 과제는 해초를 위한 그늘막 제작.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해초야, 그렇게 좋아?
7: 아, 그럼요. 너무 좋아요.
6: 잘 됐습니다.
1: 스님을 따라다니는 해초 맞춤형 그늘막이네요. 해초 집까지 놓으니까 더 근사하죠?
4: 아, 갑자기 소나기가 오거나 산이니까 그러면 얘는 해초는 계속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6: 그래, 여기서 이제 운막처럼 해가지고 이동식 운막.
1: 해초야, 스님 마음 알지? 이제 비 맞지 말자.
6: 가자, 해초야. 가자.
1: 또 산에 올라가세요?
6: 야간에 비박하면서 기도하러 가요. 명상도 하고.
8: 해초도 같이요?
6: 예, 늘 같이 다녀요.
1: 산중 명상은 해초와 스님 둘만의 시간이랍니다.
9: 요즘 이제 강아지들과 캠핑이나 산에서 산책하시는 분들 많은데 8인 진드기라고 불리우는 SFTS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 예방약을 꾸준히 먹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피제도 뿌리고 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살인 진드기의 위험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7: 좀만 더 힘내세요. 다 왔어요.
6: 아야야야.
8: 그건 뭐예요?
6: 사탕이에요.
8: 스님 드시려고요?
6: 아니요. 네? 해초 주려고.
8: 해초 사탕도 먹어요?
6: 예.
1: 에? 어떻게 먹어요?
6: 고생한 데까지.
1: 자연의 기운에 의지해 정신을 집중하는 시간. 늘 해초가 함께한대요.
6: 이제 3일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옵니다.
8: 그렇게 자주 올라오세요?
6: 예, 예.
8: 그때마다 해초가 늘 똑같이
6: 늘 똑같이 올라옵니다.
1: 해가 저물고 나면 정신 집중이 더 잘 된대요. 스님이 새벽 4시까지 명상과 기도를 하는 동안 항상 옆을 지키는 해초. 어유, 너무너무 듬직하다야.
6: 계룡산, 뭐 지리산, 태백산 할 것 없이 명산은 가가지고 비박을 많이 하죠.
8: 혹시 그때 비박하실 때 해초 없을 때와
6: 그때는,
8: 지금 할 때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6: 그때는 이제 신경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외부적으로 뽀지락뽀지락 소리도 많이 나고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은 해초가 있으니까 해초가 알아서 다 하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집중해서 명상을 오랫동안 할 수 있죠.
1: 해초야, 지금처럼 스님 곁에서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6: 자유롭게 많이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늘 같이 기도하고 또 도반처럼 해가지고 친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늘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0: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1: 그 검사 다 하면
2: 얼마나 좋게.
3: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4: 안 깨도 되네.
3: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0: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예민 폭발견 핑이는 꾸준히 미용 연습 중이고요. 산책 거북견 럭키는 180도 달라졌어요. 목줄 적응 후 마당 밖으로 진출. 산책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만 지내던 오디 기억하시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평생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오디야, 언니 오빠랑 사이좋게 잘 지내렴.

0: 안녕하세요. 대병대 김서방입니다.
1: 요 닭은 닭개짜 써서 개병대. 저 개는 개병대.
2: 다 그냥 적극적이에요.
1: 그런 게 좀 안쓰럽죠. 얼마나 얘가 웃겨 살았으면.

0: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버글에서 키피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9: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이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10: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오! 마지막에
9: 불고래가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11: 뭔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12: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3: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갖고 해야 되겠다.
12: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14: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5: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16: 새하얀 건물이 여기인데요.
15: 그냥 순백으로.
17: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18: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15: 연매출이.
18: 그랬는데

0: 저도 그날 죽을 뻔했거든요.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어서 세계의 명화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It's time to wake up and get a life. We live in a three-dimensional world. Until now, the world of computing has been a flat world consisting of two-dimensional imagery. Now, through the use of exclusive breakthrough technology, ARC has made it possible for you to get a life. A life, where we can work and play in a lifelike world of three-dimensional reality. A life, the living monitor.
4: Impressed?
5: Yeah, I am. Would you, put one of those in a box for me?
4: I'm Rita Dunn. Obviously, no one from Nexum could be here today.

Great seeing you again, Mike. Jeez.

0: Okay, start turning left. Tell me what you see.
1: The mirror.

0: crossword?
1: Yeah. Look at this. 12 down. Maybe it's

0: They went out through the vent.
1: Spread out and find them.

seal off all the exits to the lab.

Drop the gun. Drop the gun.

감사합니다.

I'm not dying here. 30, 40 yards. It takes them 32 seconds.

0: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오! 이막에 불굴에는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1: 아, 매미 소리도 들리고 이거. 와, 진짜 여름이다.
2: 한 150에서 200 명 될 것 같아요.
3: 이 우리나라 이 갯벌 있잖아요. 이 갯벌에 세계 5개. 아시아에서는 이만큼 갯벌 넓은 데가 없어요.
4: 고마워요.
3: 추워, 추워.
5: 맞아.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저씨가 뭐.
1: 밀려가! 밀려, 밀려, 밀려!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이열치열. 열로써 열을 다집니다.
6: 올여름 이거 한 그릇 먹고 더위를 이겨내도록 하죠.
1: 아, 완전히 여름 더위야 개섰거라. 여러분 마셨습니다.
7: 'Call me Ishmael.
8: All things have already been ordained. Oh God, have mercy on them.

0: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너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행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이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금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초고령 사회가 낳은 다양한 필요와 수요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일본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00년 초중반 도쿄 특파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역정보 전문 방송사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지역 소멸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환경이 고령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니어 시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유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귀여운 아기 얼굴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유아의 전유물일 것 같은 분유가 50대 이상 시니어, 특히 고령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물론이고 도쿄 도심의 일반 매장에서도 할머니 고객을 겨냥한 어른용 분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왜 아기들 먹는 분유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모유의 대체 식품인 분유는 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과거 분유로 아기를 키웠던 엄마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완전한 식품이 자신의 노후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이른 것입니다. 종합적인 영양소 섭취에 분유만큼 좋은 것이 없는 데다가 안전하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실제 분유 구입 고객의 80%가 여성이고 여성 고객 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 시니어라고 합니다. 고령자의 분유 수요가 많다는 것을 파악한 분유 제조업체들은 일제히 성인용 분유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유아에게 분유는 완전식이지만 식사를 하는 성인들에게는 성분이 다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함유량을 더 늘리는 대신 지질 함량을 억제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또 허약해진 뼈나 면역 기능의 저하가 걱정되는 고령자 고객을 위해 칼슘, 비타민, 면역 강화 영양소 등이 강화된 것이 어른 분유의 특징입니다. 추가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기억력 증진이나 피부 미용 효과가 있는 제품들도 출시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분유를 찾는 성인들이 늘어가면서 점차 시니어 분유 섭취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저출산 고령화의 상징과 같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 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젊은 고령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도 갈수록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시니어 백화점이 승승장구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도쿄 신주쿠 게요 백화점의 사례인데요. 신주쿠역 인근에서 고령자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유일한 백화점이 바로 이 게이오 백화점입니다. 이곳은 시니어의 아지트 혹은 할머니들의 쇼핑 성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우선 제품부터 눈길을 끕니다. 휠체어, 지팡이, 보행기, 씹기 편한 유동식, 전동식 침대 등이 골고루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종류도 아기 기저귀인 만큼이나 다양한데요. 노인 돌봄 용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들의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 아지트 게요 백화점은 제품뿐만 아니라 공간도 매우 고령자 친화적입니다. 매장 한편에 고객이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계산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곳의 에스컬레이터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안전을 위해 양손을 쓸 수 없어도 타기 쉬운 속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도어의 개폐 속도도 연장되어서 느긋하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를 불문하고 고령자를 위한 슬로우 계산대를 설치하는 유통 매장이 일본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뒷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계산할 수 있는 이른바 느긋한 계산대를 설치합니다.

대치하고 있는 거죠. 바쁘신 고객들은 별도의 계산대를 이용해 주세요라는 안내 배너를 설치했고, 고령자 고객이 초조해하지 않고 잔돈이나 카드로 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고령자 전용 계산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고령자 고객에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발음할 것, 무거운 바구니는 옮겨줄 것, 영수증은 별도로 전달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배려가 입소문을 타면서 슬로 계산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매장의 실제 매출 또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자 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일상생활의 템포를 늦추며 고령자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느긋하게 천천히는 초고령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편의점 풍경도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는 편의점 이용객 3명 중 1명이 머리가 희끗한 50대 이상이고요. 이른바 시니어가 편의점의 주 고객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본 편의점은 이미 고령자들의 생활 인프라로 정착된 지 사실 오래입니다. 공공요금 수납에서부터 주민표 발행 등 행정 관련 서비스까지 모두 편의점에서 할수 있습니다. 기존 편의점의 주 고객층이었던 젊은이들의 편의점 이탈이 편의점의 시니어 시프트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 젊은 층은 장기 불황을 겪은 세대이다 보니 소비 스타일이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편의점보다 디스카운트 숍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온라인 가격 비교 등 디지털 능력을 활용해서 가성비 높은 인터넷 구매를 위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판매 구조는 오히려 일본 고령자 1인 가구의 안성맞춤인 셈입니다. 편의점에서는 식료품이나 야채 등을 소량으로 포장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매 구조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자 하는 독거 시니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이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1층이라는 점, 점포 내 공간이 크지 않아 구매 시 이동 거리가 짧다는 점도 고령자 1인 가구가 편의점을 애용하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편의점들은 지역 고령자들의 커뮤니티 거점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세이프티 스테이션 활동이라는 배회하는 치매 고령자를 보호해 가족이나 경찰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점포 내 ATM 기기를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행동을 관찰해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로손 편의점은 고령자 간병 분야와 협업하는 케어 로손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간병 상담 창구를 두고 고령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병 상담 창구는 보통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영되고, 간병 요양 관련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패밀리마트는 특이하게도 일반 의약품 물론이고 제조약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플러스 일반 의약품 플러스 조제약국 형태의 일체형 점포도 확대 중입니다. 고령자를 배려한 염분과 당질을 제한한 식품,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스마일 케어식 등 메디컬 푸드 취급 점포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고령자 1천만 시대가 다가오면서 요즘 국내에서도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순히 시니어들이 늘어난다고 시장이 커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니어들이 불편해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불만스러운 것, 이 3부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니어 시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시니어들의 마음을 사세요. 그들의 지갑이 열립니다. 로 하겠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일본이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00년 초중반 도쿄 특파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역정보 전문방송사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지역 소멸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본에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중장년층을 뜻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이 등장해 관련 기업들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액티브 시니어는 과연 어떻게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을까요? 일본에는 재학생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 대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쿄 도내의 이케부쿠로라는 곳에 위치한 유명 사립대 이쿄 대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평일 오후 이 캠퍼스에서는 강의실이나 도서관, 학생 식당에서 낯선 풍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가 희끗한 고령 학생들의 학구열 현장입니다. 또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기초교양 과목 수업에서는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청강에 열중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령자들은 실제로 리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에 다니는 시니어 학생들입니다. 리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은 5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1년제 대학 과정인데요. 주 5일 강의가 진행되며 학비는 연 40만 엔 정도입니다. 정식 학위는 주어지지 않지만 일반 대학생과 다름없이 선택 과목, 세미나 등 정규 수업을 이수해야 하고 논문 등의 이수 절차를 거쳐서 소정의 증서가 수여됩니다. 또 학생 본인이 원한다면 전공 과정 1년을 추가로 이수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 과정 재학생 평균 연령은 무려 62세입니다. 리쿄대학은 지난 2008년 고령자를 위한 평생 학습의 장으로 처음 시니어 정규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건 주로 퇴직 후 시간과 돈의 여유가 생긴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싶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또 한 번의 학창시절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인적교류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대학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인맥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학생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학,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과 동창생이 그리운 퇴직자들. 이 둘의 만남은 캠퍼스에서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 간의 즐거운 상호 자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 일본에서는 시니어들의 해외 유학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젊었을 때 동경했던 외국 생활과 어학 공부에 다시 대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고전하던 유학 업계는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라며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 해외 유학이란 주로 영어 등 어학을 배우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어학도 배우고 현지 문화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어학 코스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학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유적지 등을 관광하는 등 엔터테인먼트에도 비중을 둔 점입니다. 미국 LA에서 영어도 배우고 헐리우드 스타도 만나자. 이탈리아를 배우면서 유서 깊은 와이너리 견학 코스도 함께 가보자. 하와이의 푸른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면서 영어 실력도 쌓아보자. 이처럼
어학과 문화체험, 취미활동 등을 함께하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해 시니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오전에는 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오후 자유 시간에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취미를 즐기거나 관광지를 방문하기도 하죠. 유학 업계나 관광 업계는 시니어들의 해외 유학 시장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적이고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즉 단가이 세대가 해외 유학의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아닌 일을 택한 액티브 시니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한 회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력 파견 회사로 유명한 고레이샤인데요. 이 회사 이름 고레이샤는 고령자를 뜻하는 일본어와 발음이 같습니다. 이 회사는 고령자가 아니면 입사할 수 없습니다. 고레이샤 인재풀의 등록을 위해서는 정년 퇴직한 사람으로 60세 이상 7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레이샤라는 회사는 도쿄 가스에 근무하던 우에다 켄지 씨가 2000년 60세가 넘어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그가 현역 시절 일을 하다 보니 도쿄 가스의 비정기적인 업무들의 경우 인력 배치가 매우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이 쏟아지면 직원들이 휴일 연장 근무를 해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경험이 풍부하지만 할 일이 없어서 남아도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던 도쿄가스 오비 선배 직원들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비정기적인 업무부터 하나둘씩 퇴직한 직원들에게 맡긴 것이 바로 고레이샤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주로 왕년의 일과 맞닿아 있는 도시가스 관련 업무 중심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는데 요일과 시간을 나누고 보면 대체로 주 3일 정도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짭짤한 용돈벌이도 되죠. 고령자의 재취업.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했을 때 얼마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 다음은 뭘까요? 최근 일본에서 새로운 이성 파트너를 찾는 시니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혼자 지내는 생활이 힘든 시니어들이 혼활, 즉 결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관계 비즈니스도 활발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매 사이트처럼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혼활 지원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한 기업 회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약 59세, 그리고 여성이 약 56세 정도 되는데요. 2020년부터 23년 1월까지 약 3년간 회원 수는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늙은 나이에 상대를 찾는 것이 부끄럽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되면서 이 혼활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시니어 혼활은 고령 인구에 대한 일본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인식 변화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 집단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일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새로운 고령 인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는 뉴 시니어들,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남을 돕고 몸이 허락하는 한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쌓으며 자신의 효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노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고령자와 DNA가 다른 일본의 젊은 노인들의 노후 라이프 스타일을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새로운 고령 인류, 유쾌한 시니어가 세상에 없던 문화와 시장을 만들어갑니다. 로 하겠습니다.

0: 아, 매미 소리도 들리고 이거. 와, 진짜 여름이다.
1: 한 150에서 200명 될 것 같아요.
2: 이 우리나라 이 갯벌 있잖아요. 이 갯벌의 세계 5대 갯벌. 아시아에서는 이만큼 갯벌 넓은 데가 없어요.
3: 고마워요.
2: 추워, 추워.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저씨가 뭐.
0: 민혁아! 민혁, 민혁, 민혁!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이열체열.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
3: 올 여름 이거 한 걸음 걷고 더위를 이겨내도록 하죠.
0: 아, 완전히 여름 더위야. 계속 거라. 여러분 마셨습니다.
4: 잼민이라는 말.
5: 어머머머.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6: 저도 저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근데 안경이.
7: 제니? 제니? 제니? 제니?
6: 제니?
7: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3: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8: 왜요, 쟤? 제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씨잖아.
3: 난 나름 신경 쓰면 돼. 이거 한정판이야.
9: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7: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
10: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에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11: All things have already been ordained. Oh God, have mercy on them.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5: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6: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4: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그 이름부터 비단금자가 들어간 아름다운 고장 금산.
1: 그래도 막상 오니까 저기 폭포도 보이고 너무 멋있죠? 자, 건강을 위해서 가자!
0: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싱그러운 자연이 흐르는 길 끝에는 천년 고찰이 기다리고 있고요.
2: Nếu mà có một bạn à nếu mà có bạn gái đi cùng thì thật là quá tốt.
0: 진정한 휴식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지금 금산에 여름을 만나러 갑니다.
3: 금수강산의 주말이라고 보거든요. 공기 좋고 산세 좋고 살기 좋은 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0: 웅장한 산세와 깊은 계곡을 자랑하는 금산군. 오늘 첫 목적지는 대둔산입니다. 크고 두터운 산이란 뜻의 대둔산. 금산군을 포함해 3개의 시군에 걸쳐 있는데요. 제2봉인 낙조대는 금산 10경의 하나이자 대둔산의 대표 경관 중 하나입니다.
1: 화이팅! 화이팅! 힘내자! 네. 자, 건강을 위해서 가자! 건강!
0: 가자. 오늘 이곳에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바로 금산의 마라톤 동호인들.
4: 원래 등산은 네. 경치도 보고 네. 즐기면서 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마라톤에서 체력이 이렇게 뒷받침되니까 등산 가면 답답해요.
0: 마라톤 하면 나이도 거꾸로 먹나 보네요.
4: 70대 중반.
5: 70대라고요?
4: 네. 마라톤 대회 가면 남친 70대 그 여자분 맨 1위에요. 10km.
5: 잠깐만 지금 몇 살이신데 선생님?
6: 74년생.
4: 54년생.
5: 54년생?
4: 네. 내가 57년생이고.
5: 선생님 57? 네.
0: 한 달에 한 번 마라톤 대회 나가는 70대 동호인들과 건강뿐 아니라 젊음까지 되찾았다는데요.
4: 한라산도 뛰어다니고 금산에 진학산 있죠. 네. 뛰어서 올라가요.
5: 아니 왜 이렇게 금산분들은 다 젊으셔요?
4: 아니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6: 운동도 하고 인삼도 많이.
0: 대둔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리니 일 맛이 더 난답니다. 거기에 시원한 계곡물은 이곳 자연이 건네는 달콤한 휴식처.
4: 아 시원하다.
0: 세차게 흐르는 맑은 물에 지친 발을 푹 담그는데
4: 아 시원하다.
0: 하하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4: 아 발 시려. 발 시려.
1: 비가 막히네.
4: 어제 비가 와서 기분 많아요.
5: 많은 거요? 물 얼마나 시원해요.
1: 엄청 시원해요.
4: 아유, 발씨는
1: 죽인다, 죽여.
0: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 그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보는 것만으로도 한여름의 무더위가 싹 날아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잠시 더위를 식혀보시죠. 사계절 모두 빼어나지만 특히 푸른 빛이 일렁이는 여름은 여행자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물합니다.
7: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그전에는 네. 이 나무가 이렇게 뭉거지지 않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7: 네, 햇빛이 막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나무가 뭉거져가지고
1: 너무 멋있어.
0: 자연 속에서 느끼는 완벽한 쉼표. 기암 절벽과 겹겹이 이어지는 암봉이 울창한 숲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목화를 연출하는데 꼭 신선히 살 것 같습니다.
5: 저기 바위가 이렇게 많네요. 여기는. 네,
1: 대둔산은 바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금강산을 옮겨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대둔산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 아니, 나무 봐요. 양쪽 그냥 싹. 아, 대둔산 상쾌한 느낌.
8: 너무 응? 멋있어요, 산도.
9: 와.
8: 그 태고사 저도 오랜만에 와봤는데.
9: 태고사? 아, 네. 저기 뭐 있네요?
8: 네.
0: 대둔산이 품은 보물 태고사. 해발고도 878m의 낙조대 아래 자리 잡은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신라 신문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원효대사는 이곳 터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뻐 3일 동안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10: 원래는 여기가 좀 더 크고 원래 대웅전만 72칸 상당히 큰 대찰이었죠. 여기도 6.25 때 이제 전쟁이 나면서 사찰 자체가 거의 아주 전소가 돼가지고 도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40여 년 동안 사시면서 이제 지게로 기와 한 장 한 장 신도분들로 쳐서 올려서 이 불사를 시작해서 오늘의 이 태고사가 명맥을 유지해서 지금 대웅전 삼불전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0: 여길 찾는 많은 이들이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다시 쌓아올린 태고사.
4: 와. 아침만 해도 구름 깨가지 안 보였는데 앞에 확 트이니까
1: 오래 없어지니까
4: 마음이 트이니까
1: 해피면서 와 너무 멋있다.
0: 불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곳마다 부처요 하는 일마다 불공이라고. 부처는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풍

0: 성경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온함과 호쾌함이 절묘하게 깃들어 있는 대둔산, 그 위에 서서 매일의 삶을 정성껏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1: 금산이니까 진짜 살기 좋고 공기 좋고 또 이 금산 안에 또 이렇게 좋은 태구사라는 절도 있고 또 대둔산이라는 산도 있고 참 진짜 금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원효대사가 창관한 이래로 기나긴 세월을 품고 있는 태고사, 쉼 없이 달려온 마음을 돌봅니다. 산을 오르면 풍경이 달라지고 강을 만나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달이 강물에 비친다는 이름의 월영산, 이곳은 여행객들에게 아찔한 경관을 선보이는 높이 45m의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1: 할 수 있어. 자, 화이팅! 힘내고 화이팅! 가자, 가자!
2: 아, 괜찮아요.
3: 언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네.
0: 조심조심 발걸음을 떼는데,
4: 아니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1: 기억이 안 나요?
4: 네, 기억이 안 나요.
1: 그래도 막상 오니까 여기 폭포도 보이고 너무 멋있죠?
0: 아하, 다들 요걸 보러 오시나 보네요. 강물 따라 이어진 길 끝에 폭포도 걸려 있습니다. 인공 폭포지만 암벽을 타고 흐른 모습이 참 멋집니다. 덕분에 금강 최고의 전망대가 된 월영산 출렁다리, 여기 하나 더 추천하면요.
5: 네, 저기 저 빨간 거 보이죠?
6: 아니 서울에서랑 친척 들어오면 여기 꼭 온다니까요.
1: 평일날도 많이 오지만 주말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줄 서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 또 이쪽 그 어주가고 도리뱅뱅입니다.
0: 금산, 특히 금강 유역에 와서 꼭 먹어야 한다는 현지인들의 여름 보양식. 자, 그렇다면 한번 들려야겠죠.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은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 아닙니까? 하하, 식당에 들어서니 이미 만석인 것이 인기를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나온 요리는 도리뱅뱅이. 팬에 고기를 빙 둘러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1: 이게 뱅뱅이 튀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고추장을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0: 양념 고추장에 튀기기까지 했다니 왠지 알 것 같은 그 맛.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침이 고입니다.
7: 맛은 이제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것 같아요.
1: 금강 상류다 보니까 물도 좀 깨끗하고 그리고 고기도 많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들만 먹었다는 말도 있어요.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으니까 이걸 한번 팔아봐라.
0: 그렇게 해서 팔게 된 어죽입니다. 여름철 강에서 고기를 잡아 즉석에서 솥단지에 넣고 푹 끓여서 나누어 먹었던 향토 음식. 현지인에겐 옛 추억을, 여행객들에겐 별미를 선사하죠.
1: 냄새가 뿅 가요. 뿅 가는 냄새예요. 네.
0: 담백하고 칼칼한 어죽은 여름철 차가워지기 쉬운 속을 따뜻하게 덮이고 몸을 보호하는 음식.
1: 어죽은 많이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속이 부담이 없고 그래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영양가도 많잖아요. 영양가도 많아가지고 일석 한 3조?
7: 오래 있으면 이제 미안하잖아요, 또 기다린 사람은. 그래서 먹고 꼭 카페를 또 가서 차 한잔 먹고.
0: 눈이 즐겁고 입이 호강하는 금산의 진미를 맛보고 갑니다. 곳곳에 보물 같은 장소들이 숨겨져 있는 금산.

0: SNS를 통해 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자연스럽게 유명해졌다는데요.
1: 카페도 있고 네, 산책할 수 있는 식물원처럼 있다면서 구경차.
2: 금산곤지 저수지인데 이걸 활용해갖고 이제 여기 자연을 이렇게 꾸며서 아주 그 해변 사람들 휴양도로 좋아.
3: 아 여기가
2: 가까우니까.
0: 금산과 대전의 경계 자리에 대전에서도 당일치기 여행으로 많이 찾아오신답니다. 과거 녹음 용수로 사용된 저수지에 전국 각지에서 찾아낸 돌과 나무를 옮겨와 정원을 만들기 시작. 지금은 40여 만 점의 수목과 야생화로 꾸며진 정원은 고요한 풍경 속 자연과 소통하며 여유와 힐링을 만끽하는 장소가 됐죠.
3: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1: 대전이요.
3: 오시니까 어떠셔요?
1: 너무 좋아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3: 그렇죠?
1: 운치가 있어가지고.
3: 운치가 있어서.

0: 그런데 이곳 입소문을 듣고 오늘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1: Nếu mà có một bạn à nếu mà có bạn gái đi cùng thì thật là quá tốt.
2: 그렇지.
3: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도 궁금한 사람 많죠. 그래서 여기 여행도 갔다 왔다 한 사람이 요새 많아지고 있어요.
0: 금산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이들은 금산의 명소와 먹거리 등을 베트남에 소개하는 SNS 여행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4: 금산이 왜 좋아요?
5: 그 인삼 품질 매우 좋아서 그 베트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산습이 다 있고 이제 공기 말고 이제 교통도 복잡하지 않고 도시처럼 이제는
4: 좋아요?
3: 예, 그래서 좋습니다. 예.
1: 저 mọi người xem ngày cuối tuần là những rất nhiều kiểu là cặp đôi trong người gia đình ấy.
0: 우리도 함께 따라가 볼까요?
1: Quán cà phê view này là quá đỉnh luôn. Nhìn ra hồ luôn mọi người nhé.
0: 그야말로 작은 숲속 같은 공간.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3: Let's go. Let's go.
6: 앉아보세요. 발을 뜯지 말고 양말 벗고 앉으세요.
3: 네.
0: 이곳 마지막 코스는 조교하며 힐링하기.
1: 안녕하세요. 미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7: Một trong những thực phẩm bổ dưỡng nhất của Hàn Quốc là gà hầm sâm.
1: Gà hầm sâm.
7: Gumsan này gà hầm sâm thì củ sâm chắc phải to bằng này.
0: 볼거리, 먹거리, 풍부한 금산, 열 가지 음식과 열 곳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진 고장입니다. 천혜의 자연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곳에는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 유산들도 많은데요. 이번엔 그 역사의 숨결을 찾아 떠납니다. 금산의 자연과 역사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과 기억을 담는 중요한 작업이죠.
8: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산 국민리포터도 같이 활동을 하는데 제가 찍은 사진 그쪽으로 해서 같이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4: 국민리포터?
8: 예, 금산 군민리포터. 명물이나 역사적인 장소를 취재해가지고 금산군 SNS 홍보하는 사진 올리고 글 쓰고 해서 홍보하는 그런 금산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금산을 가장 잘 아는 현지인의 시선으로 지역의 생생한 얘기를 취재하는데 금산의 숨은 매력을 발굴해 소개하고 알리는 작업을 하신다네요.
9: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질병청의 역사와 또 이런 관련된 자료를 사진으로 남기고 같이 이렇게 공유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참석했습니다.
0: 금산에는 700의총이 있는데요. 의총은 의로운 이들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1만 5천여 명의 왜군과 싸우다 전사한 700여 명의 의병과 승병의 유골을 모아 안치한 무덤입니다. 숭고한 역사가 잠든 경내엔 700의사의 행적을 기록한 순위비가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 금이 가고 중간중간 글자가 유실된 채 메워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순환과 극복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비석.
8: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걸 폭발버렸다고 하던데 해방 후에
10: 복원한
8: 거. 네, 동네 주민들이 복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당시 깨진 조각을 주민들이 몰래 주워 땅속에 묻어두었답니다.
11: 옛날에 재건할 때의 모습이구나. 그때는 사람이 엄청나네요.
8: 그러게요, 지금.
11: 52년도.
0: 광복 후 조각을 꺼내 보관하다 1971년부터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사당 종영사와 함께 700의총의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진행됐죠. 비석을 부셔 역사를 없애려 했던 일제에 맞서 금산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낸 호국 정신.
2: 조원 선생이 이끄는 의병과 연교대사가 이끄는 의승들은 일본군을 세 차례나 물리쳤으나 중과 부적으로 끝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그 시신들을 조원 선생의 제자인 전승업, 박전향 두 선생께서 수습을 해서 이렇게 묘로 만들었습니다.
0: 비록 전투는 전멸로 끝났으나 외군의 호남 진출을 좌절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금산 전투. 평범한 민초들이 써낸 위대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8: 중학교 때는 이쪽으로 소풍을 많이 왔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지금도 아마 애들 유치원 애들도 많이 오고 참 배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11: 그리고 또 경건한 자리라 그때 당시에는
8: 선생님이 막 못 두들기하고 막 그랬어요.
0: 의병들의 충절이 깃든 거룩한 성지입니다. 700의총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향합니다. 조선 왕조의 뿌리를 간직한 신성한 곳이죠.
8: 아, 여기는 만인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태조 이성계의 태를 묻었던 태조 태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0: 그러한 연유로 태봉산으로 불린 만인산. 지금은 화렵수가 울창한 휴양림이 조성되어 인근 주민들이 휴식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휴양림 산책로를 지나 만인산 총통에 자리 잡은 태조대왕 태실.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태실을 조성한 것이랍니다. 우리 선조들은 태를 한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했는데요.
4: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0: 특히 왕실의 태는 부군을 좌우할 중요한 존재.
12: 우리 민간인들은 흔히 그냥 태를 태운다든지 소태, 매장한다든지 매태, 뭐 건태, 말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없애버리지만은 옛날에 왕족들은 이렇게 태실을 만들어가지고 태를 안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왕실의 태실 조성은 단순히 태를 묻는 행위가 아니라 태아의 운명과 함께 왕실의 번영까지 기원하는 상징적 의례였던 것이죠.
12: 왜 함경북도에 있는 태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전했는가 하면은요, 조선이 영원하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여러 가지 그 지형도 보고 풍수도 보고 해가지고서 이쪽으로 옮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지기가 좋다는 거죠.
8: 만인산이 연꽃이 핀 그런 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12: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첩한 봉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산이 하나가 크게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조그마한 봉우리 그런 네. 게요. 말하자면 연꽃이 핀 것만이 활짝 돼 있다는 거예요.
0: 옛 문헌에서 극찬할 정도로 수려하고 기이한 지형을 자랑했다는 만인산. 풍수학에서 연꽃 모양의 명당은 자손이 번창하고 대대로 학자가 끊이지 않는 터를 의미한답니다. 역사 탐방과 함께 숲을 즐길 수 있는 만인산.
13: 여기가 코스가 아주 좋은데?
8: 예, 네, 아주 트레킹 코스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0: 아늑한 숲길을 거닐자 마치 또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합니다. 맑은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기분 좋게 차오릅니다.
8: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밑에 동네에서 자랐는데 항상 이쪽으로 소풍을 왔어요. 만인산으로. 그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13: 현대 삶의 스트레스나 찌든 삶을 벗어나서 만인산에 등산을 하면은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오늘의 여정이 담긴 사진으로 금산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건국의 시작을 기원한 영광의 땅이자 호국선열의 애국심이 가슴 깊이 새겨진 곳.
14: 금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8: 글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항상 애착이 가고요.
13: 금산이라는 단순하게 글자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금수강산의 준말이라고 보거든요. 공기 좋고 산세 좋고 살기 좋은 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0: 천천히 걸을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머물수록 더 수려한 풍경을 내어주죠. 다시 만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14: 신봤다! 아이고 좀...
15: 최고야!
16: 금산이 삶이 정말 제일 좋아요.
17: 금산에서는 인삼이 빠지면 안 돼요.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이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오! 이막에 흥분해요.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2: 잼민이라는 말.
3: 어머.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4: 저도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무슨 일인지 안경이.
5: 제니. 인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6: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7: 왜요, 쟤?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쓰잖아.
6: 난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8: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5: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9: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0: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1: 새하얀 건물이 여기 있네요.
0: 그냥 순백으로.
2: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3: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0: 연매출이.
3: 그랬는데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신봤다.
1: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키운 최고의 약초를 꼽으라면 단연 인삼. 금산은 인삼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2: 금산 인삼이 정말 제일 좋아요.
1: 전국 인삼이 모이는 유통 중심지. 외국인들 발길도 끊이질 않는다고요.
3: 안녕하세요. EBS 고향민국 팀에서 촬영 왔어요.
4: 오케이.
3: 오케이?
4: 잘했어요.
1: 금산에서 만날 수 있는 인삼의 무한 변신.

0: 그리고 다양한 매력까지. 인삼 1번지 금산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1: 아, 이거 엄청 진하다.
2: 삼이 들어가니까 향긋하면서도 쌉싸라니 어디서도 못 먹을 맛인 것 같아요.
0: 전국 제1의 인삼 약초 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곳. 오늘 이야기는 금산읍에서 시작합니다. 1500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 금산의 인삼 농업. 지난 2018년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도 등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금산군에서 생산하는 인삼 양은 2024년 기준 약 2200톤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생산된 인삼이 모이는 금산 수삼센터. 지난 1973년 문을 연 이곳은 금산의 대형 수삼시장 중 하나인데요.
3: 여기 이렇게 똑같이 커요.
4: 그거 그냥 넣어줘요.
5: 인삼이 몸에 전이가 선 거죠.
6: 옛날부터 인삼 농경은 처음이잖아.
5: 인삼이 제일 알아주잖아요.
6: 최단이고.
0: 산지에 가면 제대로 된 물건을 만날 수 있다고 하죠.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통통하고 굵직한 인삼. 이야, 보기만 해도 힘이 돌끈 솟는 것 같지 아니요? 기분 다신겨?
7: 최고야.
8: 금산 인삼이 정말 제일 좋아요.
9: 전국에 있는 삼이 거의 다 금산으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였다가 다시 또 헤쳐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 경매 보내서 여기서 전국에서 나가요. 전국으로 가라고.
0: 전국 인삼의 약 80%가 금산에 집화되는데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인삼의 유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금산인 셈이죠.
11: 이건 서울로 가요.
12: 얘는 서울.
11: 네.
12: 선생님, 얘는?
11: 다 서울.
12: 아, 다 서울이에요?
11: 네.
12: 아, 이거는 부산. 그 다음에 이거는 군산. 부산까지 가요?
5: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다 가요.
12: 해외도 나가요?
5: 응?
12: 해외도?
10: 해외, 저기 나가지. 베트남 무지하게 많이 가요.
12: 베트남도? 금산 인삼이 유명해서?
10: 네.
0: 그러고 보니 인삼 시장을 찾은 외국인 발견. 아니, 근데 혹시 지금 인터넷 방송 중인 건가요?
13: 삼을 보고 막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오래 달라는지.
0: 아하, 실시간 채팅으로 인삼을 판매하고 있단 말씀. 베테랑 분들. 한국 인삼에 대해 관심이 정말 뜨겁네요.
14: 이렇게 계속 먹으면 뭐 보는 사람이 많이 와요.
12: 아, 이렇게 하트를?
14: 네네네. 오. 사장님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12: EBS.
14: 어디 왔어요?
12: 안녕하세요. EBS 고향민국 팀에서 촬영왔어요. 베트남 분들 안녕하세요.
14: 오케이.
12: 오케이?
14: 잘했어요.
0: 여전히 좋은 인삼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인삼 수확철이면 골목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인파가 몰려들었었다죠.
8: 38년 됐어요, 여기서. 그때는 택배가 발달되지 않아서 여기에 사람들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이 오셨었어. 삼이 없어가지고 막 저쪽에 가서 사다가 이쪽에서 팔고 막 그래서 삶이 없어서 다 팔고.
0: 금산읍에 있는 대규모 인삼시장은 모두 세 곳.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 일대엔 차를 대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에서 인파가 몰렸고 매년 다양한 축제도 열리곤 했답니다.
8: 금산을 알아주는 이유가 금산 인삼이 그렇게 더 단단하고 야물고 효능도 좋고 그래요. 내도도 좋고 이렇게 뿌리도 잔뿌리도 많고 몸이 기른 게 더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또 잡술 사람들 이렇게 못생긴 것도 약효는 똑같은데 이제 가격이 더 싸.
12: 얼마요?
8: 야는 4만 5천 원이면 얘는 5만 5천 원.
0: 품질 좋은 인삼은 식감이 단단하고 아삭하며

0: 쌉싸름한 뒤에 오는 묵직한 단맛이 특징.
1: 인삼이 향 상큼하게 향긋한 냄새가 나죠. 마구 먹으면 더 맛있어요.
2: 다른 맛이 나네요. 한편으로.
1: 싹 나기 전에는 달아. 봄에 캔 거예요. 1년에 두 번 저장을 하는데 봄에 캐서 싹 나기 전에 캐서 저장을 해서 지금 한 7월, 8월까지 팔고 11월, 12월쯤에 또 캐서 겨울에 1년에 두 번 저장해요.
3: 밥에다도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반찬에다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2: 우리 어머니는 지금 뭐 해야 되지?
3: 저는 잘 안 먹어요.
4: 언니.
3: 몰라. 팔아 먹어야지.
2: 아, 팔아야
3: 팔아야잖아.
2: 팔아야 되니까.
0: 이렇게 인기 많은 금산 인삼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돼 팔립니다. 시장 근처 인삼 튀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좀 특이한 카페를 만날 수 있는데요.
5: 사장님, 저희 홍두과자랑 스무디 주세요.
6: 네.
0: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호두과자. 이 레시피로 지난 2024년 금산군이 개최한 전국 인삼 제품 품평회 공모전에서 혁신 대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7: 타당금하고 흑임자 앙금을 가지고 홍삼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젊은 분들이 오셨을 때 인삼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시고 맛있는 거를 못 찾으세요. 그래서 디저트로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인삼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0: 생인삼이 아닌 홍삼을 쓴 이유. 디저트인 만큼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더 살리기 위해서였다는데요.
7: 스무디는 직접 청을 제조를 해서요. 설탕하고 꿀과 시럽을 배합을 해서 인삼을 넣고 담 숙성을 시켜놔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0: 여기에 궁합이 딱 맞는 인삼 스무디는 건강한 단맛이 매력적인 음료라죠. 금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힘이 솟는 디저트 한 상.
1: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1: 네.
0: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는 편견을 버리시죠. 그 맛이 저도 무척 궁금하네요.
8: 아, 인삼의 쌉싸름 향은 나는데 그래도 그 거부감은 없어요.
9: 그리고 인삼이랑 흑임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삼향이 많이 안 들어가서 괜찮아요.
8: 그냥 애들도 잘 먹을
9: 것 같아요.
0: 금산읍에는 인삼튀김 가게가 즐비한 골목에 있는데요. 귀한 인삼을 통째 튀겨내는 것이 특징. 인삼 부위의 향을 가리지 않기 위해 얇은 반죽을 입히고 튀겨주면 금산의 명물 인삼튀김 완성입니다.
10: 인삼 막걸리도 있고 닭발도 있고 인삼 닭발 그리고 뭐 인삼 골뱅이도 있고 다 술안주에다 다 인삼 넣어서 같이 무쳐드릴게요.
0: 그 외에도 인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인삼 막걸리도 일품. 인삼 튀김과 찰떡 궁합이라는데요. 고소하고 쌉쌀한 인삼 튀김과 막걸리 한 잔. 금산 골목길에서 만나는 행복입니다. 인삼시장을 구경하다 보면 이렇게 화려하게 모양을 낸 인삼주도 만날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금산에선 좋은 날 인삼주를 올리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11: 전라도에서는 이제 홍어 이제 잔치인 날 이제 홍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금산에서는 인삼이 빠지면 안 돼요. 신부 신랑 측 이제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폐백 그 이제 그 물건을 할 때 술이 꼭 들어가야 돼요.
0: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인삼주는 난생 처음 보는데요. 병 속에 장미며 매화며 하하하 꽃이 피었습니다.
11: 인삼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저거를 만든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인삼으로 장미를 조각한 거예요.
0: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솜씨. 그 주인공은 일대에서 인삼주 장인으로 정평이 난 정순옥 씨입니다.
12: 요 꽃은 만드는 거, 이거를 동가리라고 그래요. 인삼 동가리. 요거를 슬라이드를 해서 만드는 게 요렇게 나온 거고, 하다 보면 이거를 만들어서 샐러드 말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0: 어떻게 하면 더 예쁜 인삼주를 만들까 고민하다 꽃을 만들게 됐다는 순옥 씨. 일명 인삼꽃이라 부르는 모양을 만들어 병에 넣고 인삼주를 만드는 건데요.
12: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내가 만들었어도 이쁜 것 같아요.
0: 전통을 지키고 거기에 가치를 더하는 섬세한 손끝에서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금산읍에서 지락산 자락을 따라 가다 보면 인삼밭이 눈에 띕니다.
4: 자, 우리 가족.
6: 가족.
13: 우리 가족.
6: 예!
13: 화이팅!
6: 우리 가족 화이팅!
14: 화이팅! 우리 가족 화이팅!
4: 우리 가족
14: 화이팅! 가족 하도 많이 먹어서 미안해요.
15: 저희는 항상 같이 다녀요. 작업할 때도, 인삼 파종할 때도, 파종에서 시작해서 수확까지 항상 가족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0: 여긴 3대째 인삼 농부인 서문일 씨의 인삼밭. 오늘은 장마 대비 작업을 위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서문일 씨와 아내.
16: 내가 얘기하면 땡겨줘.
0: 여기 두 분은 문일 씨의 장인 어른과 장모님인데요.
16: 아니.
0: 거기에 문일 씨의 부모님까지 어렵다는 사돈지간이 자식들 일에 합심해 팔 걷어붙인 겁니다.
16: 끝이 안 보인다. 아우 깊이 들었다 이거. 아우 신받다. 아 이거 좀 많이 여물었네.
15: 와 좋다. 그래도. 와
16: 아이고 좋네.
6: 좋네요.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
16: 우리 6년근 인삼 한번 향 좀 한번 맡아보래.
6: 아유 그래요?
16: 예 그거 안 닦아도
6: 돼요. 아 이 맛이 진짜 꿀맛이요.
16: 아 너무 건강해지겠죠. 그만 맡아.
6: 아유 그만. 사진도 한번 맡아봐.
16: 아 저요? 아 저는 뭐 수부시로 맡는데. 아 진하기는 진하네요 확실히. 진학산 밑에라서 토지질도 좋고 또 기후상 그 온도 차이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좀 많아서 그 인삼의 그 사포닌 함량을 축적시키는데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여기 왔습니다.
0: 천혜 병풍 지형이 만든 큰 일교차와 서늘한 산바람 그리고 물이 고이지 않고 숨을 쉬는 모래 진흙은 인삼이 자라기 가장 좋은 조건이죠.
16: 물 빠짐도 좋고 또 물 지임도 좋고 이래갖고 가장 적당한 토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양에서 삶을 재배해야지만이 그 아까 같이 잘 들어가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라고.
0: 천혜 자연 환경에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양질의 인삼이 자라는 곳. 평생을 인삼 농부로 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부가 된 문일 씨는 인삼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15: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농사, 농업에 좀 익숙해져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은 저는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부모님 일하시는 밭으로 항상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모르게 대학 졸업하고 군 제대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렇게 농업에 발을 들게 됐죠. 네.
16: 그 농사도 잘 해야 되지만 또 기본 또 이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 다 결합돼 가지고 이래야지만이 마이트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0: 문일 씨는 지난 2015년 금산군 최초이자 전국 최연소 인삼 마이스터로 지정됐는데요. 이를 위해 10년 넘게 공부하며 노력했고 인삼 장인의 칭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5: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마이스터가 되기까지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3차 시험까지 통과

0: 해야지만이 마이스터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삼 최고 권위자라는 꿈을 이뤄낸 아들. 앞으로 세계적인 인삼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문일 씨 가족은 얼마 전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 이거는 지금 인삼 전용 고압 세척기고요. 순수하게 물로만 세척을 해요.
1: 인삼을 가공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2: 여기서 세척 과정을 거친 다음에 증삼기에 넣고 한번 증숙을 해요. 그래서 홍삼이 만들어지면 그걸 홍삼 삼계탕 재료용 홍삼으로 만들어집니다.
1: 여기에 각종 재료를 더한 삼계탕용 약재를 포장해 판매하기 시작한 건데요. 온 가족이 땀 흘린 오늘 모처럼 다 같이 손을 벗대 특식 요리 대결을 해볼 참입니다.
3: 이거 다 만들어서 누구께 제일 맛있는 거 우리 한번 평가 좀 해보자고요.
4: 좋아, 좋아.
5: 평가 제일 맛있는 사람 뭐 있어?
4: 얘기해서 1등 했다가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
1: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문일 씨 부모님은 전통의 강호 삼계탕을 맡았습니다.
6: 금산분들은 삼계탕 재료들을 흔히 같이 재배를 많이 하세요. 여름이 되면은 밭에서 인삼, 뭐 황기, 그다음에 대추 이런 수확한 것들 모아놨다가 같이 삼계탕 끓여서 먹죠.

0: 저는 이거 여름이나 항상 좀 원기가 부족하다 싶고 식은땀 나면은 이거를 해주면 식은땀도 안 나고 원기도 회복되고 여름을 거뜬히 잘 넘겨요.
1: 문인 씨 아내 한나 씨는 젊은 감성을 살린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2: 건강 생각해서 인삼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같이 아침에 한번 먹고 가면 하루가 든든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먹어요, 아침에.
1: 모였다 하면 인삼으로 잔치를 여는 문일 씨 가족.
3: 아, 소스는 뿌려요. 여기.
4: 소스도 뿌려서 해야지 새콤하니 맛있지.
1: 그 귀한 인삼이 이 집에선 흔하다 보니 예전부터 요리 여기저기 인삼을 곁들여 먹었다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요리가 바로 인삼 샐러드와 인삼 김치입니다.
5: 금산 오면은 이렇게 인삼에 김치하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게 다들 좋아하고 하잖아요.
1: 누가 인삼 마이스터지만 아니랄까봐 그야말로 인삼 가득한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2: 아우, 이거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빨리 앉아서 드세요.
0: 이 향 좋은 거 봐요. 한약재 향, 은은한 향이.
6: 오늘 날도 더운데 제대로 내오네.
1: 사실 말이 대결이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차린 한 상.
7: 아, 이거 엄청 진하다. 그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닭 냄새는 하나도 안 나요.
8: 이렇게 삼계탕을 잘 끓였는데 우리가 1등이지.
9: 아니, 우리가 1등이요. 이거 봐요. 이 김치에 삼계 이게 어디서.
8: 아니, 국물 좀 한번 드셔봐요. 국물이 얼마나 시원한가.
9: 아, 우리 딸 고생했어. 아이고.
2: 아. 삼이 들어가니까 향긋하면서도 쌉싸라니 어디서도 못 먹을 맛인 것 같아.
1: 마무리는 문희 씨 부부가 준비한 인삼 요거트와 스무디인데요. 향긋한 인삼 향이 입안 가득.
5: 아, 맛있다.
9: 아, 맛있다. 인삼 내가
0: 너무 좋아해.
5: 디저트까지 전부 인삼이네. 응?

0: 하는 곳은 약 1500년 전에 인삼이 처음으로 재배된 곳을 일컫는데요.
1: 병든 어머니를 모시던 효자 강처사의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빨간 열매가 달린 신비한 약초를 일러주었다는 전설. 이것이 금산 인삼에 대한 설화인데요. 이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괴삼터는 금산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공간이 되었죠.
2: 저 앞에 보이는 게
1: 지난 2012년 5월, 테마공원으로 조성돼 관광객을 맡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개삼각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해마다 금산 세계 인삼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삼제가 열립니다.
3: 소나무 밑에서 호랭이가 이래 얇게 져갖고 거기서 씨앗을 갖다가 심어서 키워갖고 부모님한테 모셔갖고 한게그 의뢰가 이 자리에서부터 의뢰가 되어 있는 제 각이에요.
0: 여기 괴삼터라는 곳은 금산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면은 이곳에서 처음 재배된 인삼이 금산을 거쳐서 우리나라 전국에 퍼지는 이런 계기가 된 인삼의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금산의 역사와 함께하는 뭐 그런 의미 있는 장소라고 봐야죠.
4: 금산은 어떤 곳이에요?
5: 금산이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곳.
6: 아, 인심 좋고 공기도 좋고 아, 참 살기 좋아요.
7: 나고 자란 그냥 고향집 같은 거다 이렇게.
8: 금산 인삼 파이팅!
1: 인삼향 가득한 넉넉한 고장 금산. 지친 일상에 건강한 에너지가 필요한 당신. 이 여름 금산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0: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1: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0: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모든 이야기 EBS 다큐멘터리로 만나보세요. 교육, 인문, 과학, 예술, 역사 등 분야를 총망라한 대한민국 사회 심층탐구 EBS 다큐프라임. 다시 보는 EBS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 세계적 거장들의 시선으로 본 대자연의 경이로움 글로벌 특선 다큐 다큐멘터리 명가 EBS.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눔 0700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분들의 그 이후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7년 전 보디빌더의 꿈을 안고 살아가던 신희군 기억하실까요? 고등학생 나이에 희소병으로 아픈 엄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또 20대 나이에 갑자기 뇌병변장애를 얻어 매일 눈물로 지내던 다희 씨까지 두 가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 덕분에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와 희망이 찾아왔을지 궁금한데요. 특히 7년 만에 다시 만나는 신희 씨는 그 사이 군대도 다녀오고 어느덧 멋진 20대 청년이 되었다는데요. 먼저 신희 씨

0: 부터 만나보시죠. 매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18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18살 탈북 소년 이신이라고 합니다. 저의 꿈은 아픈 어머니 위해서 보디빌더 국가대표 꿈입니다.
2: 내 다리야. 아유, 내 다리야.
0: 엄마 봉숙 씨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소병에 걸려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2: 아, 아프다. 아, 아프다. 불에 타 들어가는 거 지지는 것 같아요. 타는 것 같아요. 아. 아. 일주일에 갑자기 저절로 통증이 와요. 이거는 시간대도 없이. 아, 내 다리야. 아, 내 다리야. 아이, 내 다리야.
0: 북한에서 굶주림에 몸부림치다 아들 신이를 임신한 채 중국으로 탈북했던 엄마. 하지만 행복도 잠시, 중국 공안에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어렵게 아들을 키워왔었는데요. 급기야 어려운 생계에 일거리를 가릴 겨를도 없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3: 탈북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몸이 다 상한 거예요. 저 없었으면 그렇게 극이까지도 힘들게 돈 벌어 필요 없고, 네, 그렇게 저 때문에 다 고생한 것 같아요.
0: 다행히 신이는 중국에서 태어나 국적을 얻었지만 엄마는 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는데요. 사랑하는 엄마와 아들이 생이별을 하며 두 사람은 수없이 눈물을 쏟곤 했었습니다.
3: 많이 보고 싶었어요. 버스에다가 그때 작으니까 버스에다가 넣어서 내를 데려가 달라고 하고, 그리고 말 잘 듣겠다고, 의사가 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 아이, 다리 아프다. 너무...
3: 금방 갈 거예요, 아마.
4: 조금 참으세요. 네.
0: 다시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되었지만 몸이 망가진 엄마는 희소병까지 얻어 평생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5: 국소적인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척추에서 기원하는 형태의 통증, 조금 넓은 부분으로 해서 사지의 통증이 다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도가 좀 심한 편에 속하고요. 계속 병원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다양한 약을 타가시게 되면 약값 자체도 이제 이렇게 생활비 자체에서 굉장히 약값이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지원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봉숙 씨한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픈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힘들어하는 신이가 참 안타까웠는데요.
3: 엄마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걸 좀 너무 힘들어요. 네. 빨리 병을 나와서 같이 중국도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네.

0: 그로부터 7년 뒤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는 한 헬스장에서 신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너무 오랜만이에요.
2: 오랜만입니다.
1: 잘 지내셨어요?
2: 네, 운동하면서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지금 몇 살이에요?

0: 됐죠?
1: 저 올해 25입니다. 25시.
0: 방송 나왔던 게
1: 거의 6-7년 전쯤일 겁니다.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2: 이제는 어엿한 20대 청년이 되었는데요.
1: 아, 그때 아픈 거 막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시청자님들한테는 그 제가 힘든 시기에 좀 도움이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어머니 병원 이런 부분에서도 병원비도 많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토록 원하던 꿈도 이뤘답니다.
0: 요즘 좋은 소식 있다던데요?
1: 그냥 최근에 운이 좋게 군대 갔다 온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복귀해서 운이 좋게 그랑프리 하나 했습니다.
0: 보디빌딩 그랑프리요?
1: 네, 보디빌딩 그랑프리. 체그 1등하고 그랑프리 했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보디빌더의 꿈. 수많은 시간과 땀을 견디며 끝없는 도전을 이어온 끝에 마침내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3: 네, 손목 바로 하고 보죠. 자, 라스트 마지막. 그 이신 선수가 7년 전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학생 시절에 운동하면서 많이 조금 힘들어했고, 그리고 이제 가정적으로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힘들었을 텐데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서 그 잘 먹고 잘 운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게 바탕이 돼서 이렇게 좀 좋은 선수로 거듭났는 걸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아, 시청자분들한테 트로피도 보여드려야지. 어? 자.
1: 감사합니다.
0: 아, 이거 이번에 타신 거예요?
1: 맞습니다.
0: 오, 야,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3: 지금은 마이너스 85kg급 체급 1위 한 트로피입니다. 네, 체급 1위.
0: 상 받았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1: 물론, 어머니 생각 많이 들었죠.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네.
0: 어머니 지금 보여드렸어요?
1: 아직입니다. 집 가서 부산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3: 잘 가 돈나 엄마 잘 네. 만나보고.
1: 네, 어머니 가고 있습니다.
3: 잘 가 돈나.
1: 네.
3: 수고했다.
1: 네, 고생했다.
3: 잘 갔네.
1: 네. 가고 있습니다.
2: 트로피를 들고 곧장 엄마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은 신희 씨. 좋아하실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니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1: 대회 준비하고 8개월 만에 그렇게 부산에 왔어요. 위지방에서. 그래서 엄마 보러 왔어요. 뭔가 엄마 보자마자 엄마 울 것 같아요. 만나왔어요.
4: 와, 이게 뭐야?
1: 앉아있어.
4: 아, 우리 신이 대단하다, 야.
1: 아, 아니.
5: 내가 신이 보면 가슴이 계속 아파서 눈물이 나요.
6: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세요, 신이? 아,
5: 너무 아픈 손가락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 신이만 보면 항상 매일 보자요, 마음이.
1: 울지 마요.
4: 네. 괜찮아, 괜찮아.
1: 잘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4: 엄마,
1: 저도
4: 엄마.
1: 열심히 해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4: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네. 있잖아.
1: 네, 울지 마요. 네.
4: 어, 우리 신이 너무 멋지다. 아, 엄마한테 아니야, 항상 아니야. 이런 멋진 트로피 갖다 줘서.
1: 아니야.
4: 트로피가 이게 그랑프리 트로피가 두 번이고요. 그러면 1등은 트로피가 한 다섯 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신이가 앞으로 좀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처럼 자기한테 뭐 기부를 했으신 분들한테 그만큼 어려운 분들한테 좀 도와줬으면 바람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탈북민 가족으로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던 두 사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살아갈 용기를 되찾고 꿈을 이뤘습니다. 부디 이들의 앞날에 더 많은 행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년 전,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한 모녀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병변 장애를 얻은 다희 씨는 하반신 마비까지 찾아와 힘겨운 20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2: 양손 잡고 일어나려고 해도 힘들어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힘이 없어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3: 지금은 상반신 팔은 좀 움직일 수 있고 다리는 아직 못 움직여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4: 하나, 둘, 으쌰.
1: 믿기지 않은 현실에 엄마는 매일 눈물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3: 다시 또 그때 생각도 나고.
1: 어느 날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중환자실을 오가며 생사의 기로에 섰던 다희 씨. 몸무게가 26kg까지 빠지면서 기억도 일부 잃은 상태였는데요.
2: 여기 병원에 온 것까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이게 실제 상황인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제 친구들을 생각하면 부럽죠. 친구들은 다 일할 나이고 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부럽죠.
1: 딸의 병원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아빠마저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녀는 망연자실했었습니다.
2: 내 충격이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소중한 걸 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진짜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저 있을 때 잘할 걸.
3: 그렇게 엄마에게 먼저 보내고 우리 아이 다희마저도 그렇게 보낼 수는 여기저기에서 빌려가며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마저 못한다 그러면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1: 다희만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텼던 엄마.
5: 자, 어떻게?
6: 머리를
5: 준비를
6: 합시다.
5: 눈을 뜨고,
6: 먼저
5: 그렇지, 뜨고 일어나요. 으쌰, 으쌰. 확 빼지 말고, 그렇지. 만세. 자, 내려놓고.
2: 대한민국 국민
5: 갑자기,
2: 만세.
5: 자, 똥님 만세.
2: 국민 만세.
5: 쉬고, 쇼주, 쇼주. 괜찮아요?
2: 아파요.
5: 아파요?
2: 운동 치료하면서 어디까지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전에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하지만 끝없는 투병에 하루하루가 참 막막했었습니다.
5: 지금 가장자리로부터 피부 차오른 거는 상당히 1cm 이상 많이 차올랐잖아요. 그동안에. 확실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욕창의 크기도 한 10cm 이상 큰 상태로 뼈가 다 드러나고 주변에 엉덩이 살도 너무 말라갔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항상 이게 상처가 열려 있는 거고 그 바닥

0: 바깥 부분은 바로 청골, 뼈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골수염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염증이 더 퍼지면 패혈증의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까지도, 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과적 문제가 많이 호전이 돼서 충분히 수술받고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1: 수술하려면 수술비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으면 정말 다희한테 미안할 것 같고,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0: 1년 뒤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1: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네네, 네, 오랜만이에요. 네, 다이안.
2: 아,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다이지요, 안녕합니다.
2: 얼마나 좋아지셨어요?
3: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몸 이동할 수는 있어요.
2: 아, 좀 상체는 좀 자유로운 편인가
3: 보네요. 네, 상체는 자유로워요.
0: 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 끝에 다이씨의 움직임이 많이 좋아질 수 있었는데요. 가족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참 뿌듯합니다.
1: 어우, 잘했어, 우리 다이. 오, 또 누워, 이제. 다리 올리고.
3: 한두 번이야, 이게.
1: 어. 아이고, 올려. 옆에.
3: 예전에 위해서는 다리 힘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1: 일어나서 그림 스케치 하자.
3: 응? 진짜?
1: 응. 오차. 응. 잘했어. 어.
2: 혼자 일어나시는 거야.
0: 얼마 전부터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데요.
1: 지난번에 가해서 아, 다이가 예전에 디자인도 하고 했던 아이라 이거 하고 싶을 때 이제 아마 드로잉 이제 조금 나아진 다음부터는 좀 드로잉도 좀 하고 뭐 작업도 좀 하고 있어요.
2: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네요.
1: 그죠? 예전에 비해서는 연필도 못 잡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욕창 수술을 무사히 받게 된 결과입니다.
3: 욕창이 많이 나아지면서 일단 더 좀 앉아있는 게 자유로워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0: 하루하루 꿈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데요.
1: 지난 1년 동안 많이들 도와주셔서 재활치료 하는데도 다이가 좀 금전적인 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재활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휠체어만 계속 타지 않고 이제 걷는 연습을 더 많이 하면 이제는 걸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0: 요즘 걷기 연습에 푹 빠졌다는 다이 씨.
1: 자, 다이야, 운동하자, 이제 왔으니까. 자,
4: 8. 우리 운동 얼마나 할까?
3: 짧게.
4: 에, 짧게 하면 안 되지. 15분 하자. 어? 열심히 합시다.
1: 어, 하나, 둘, 셋. 으쨔! 으쨔! 그지? 엄마 이제 잡고.
4: 한 발짝만 뛰어봐. 한 발.
3: 한 발.
4: 어, 한 발. 아이고, 많이 힘들어.
3: 많이 할 수 있어.
4: 응.
3: 말.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한 발.
3: 말.
4: 어, 말 더. 으쌰. 어이구, 잘하네, 우리 다이.
3: 할 수 있다.
4: 어, 할 수 있다. 어, 말 더. 오, 꼬미 잘했어. 하이파이.
0: 언젠가 마음껏 걷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데요.
3: 짱자야랑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저희 너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고 욕조수술도 하고 해서 내가 이제 좀 힘도 얻고 해서 좀 저희도 이제 기분도 좋고 실제로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걷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0: 꽃다운 20대 나이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다이 씨와 그 곁에서 딸의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엄마. 앞으로 모녀의 앞날에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5: 두 가정 모두 희망을 되찾은 모습에 보는 저도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신희 씨는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엄마의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운동에 전념한 끝에 오랜 꿈이었던 보디빌더의 꿈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희 씨 역시 꾸준히 재활치료를 이어오며 이전보다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두 가정 모두 아직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남아있습니다. 엄마 봉숙 씨는 여전히 희소난치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희 씨 역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두 가정에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만난 신희 씨와 다희 씨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긴 재활의 과정 속에서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진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나눔 0700을 통해 이어진 이 인연이 앞으로도 두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라며 신희 씨와 다희 씨의 앞날에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쏘.
4: 발 바짝 이렇게 슝. 쏘. 올려봐. 쏘.
3: 내가 꺼야. 내가 꺼야.
4: 해봐.
3: 뿅.
4: 잘했네.
1: 다희도 콘서트 좋아하고 저도 콘서트 좋아하니까 둘이 함께 콘서트 걸어가서 가서 좀 듣고 싶어요.
2: 걸어서 가자.
1: 네, 직접 걸어서.
6: 여러분 꿈과 목표 있다면은 그거를 집착을 하시고 그거를 끝까지 하다 보면은 성공하실 겁니다.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7: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8: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0: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뇨.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설레. 정가요 롤러코스터.
1: 오, 우와. 안녕하세요. 저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롤러코스터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한남에 맞으시죠?
1: 저를 아시나요? 뚜뚜뚜마 뚜뚜뚜뚜마 처음 타요 씽씽씽. 예, 제가 그 탄다맨입니다. 저 롤러코스터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그래도 탄다맨이신데 그냥 타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1: 어떻게 타면 재미있을 수가 있을까요?
2: 저희 교수님이 있으시거든요.

0: 있거든요.
1: 고수야?
0: 네. 아, 여기 계시네요, 교수님.
1: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어, 반갑네.
1: 아, 저 아시나요?
2: 네.
1: 아, 오늘따라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군요. 아, 교수님, 저도 고수님처럼 롤러코스터 잘 타고 싶어요.
2: 그러면 좋아하는 게 세 개의 관문 도전해 보실까요?
1: 아, 세 가지 관문이요?
2: 네.
1: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으로 출발!
2: 출발!
1: 도전, 도전, 도전! 고수님, 고수님. 어, 여기가 첫 번째 관문인가요?
2: 그쵸.
1: 아, 여기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2: 첫 번째 관문의 미션은 탄다송 노래 부르면서 타기.
1: 아, 탄다송 부르면서 타기?
2: 네.
1: 아, 제가 바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2: 네.
0: 안녕.
1: 콘스터!

Oh!

0: 오! 고수님, 고수님!
1: 네.
0: 어, 여기가 두 번째 관문인가요?
1: 그쵸.
0: 자, 두 번째 관문의 미션은 뭔가요?
1: 두 번째 관문의 미션은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0: 아,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1: 네.
0: 그러면 소리만 안 지르면 되네요?
1: 그쵸.
0: 표정은 좀 바뀌어도 되네요?
1: 네.
0: 아, 이 정도야 자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도전!
1: 도전!
0: 가시죠!
1: With every single beat of my heart.

0: 또 실패하셨네요.
1: 아, 저 진짜 성공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하지만 마지막 관문은 무조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무서울 텐데 가능하시겠어요?
1: 저 탄다면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무조건 도전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그럼 가시죠.
1: 가시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관문은 뭔가요?
0: 저처럼 무표정으로 타기.
1: 네, 알겠습니다. 무표정으로 타기 도전!
0: 도전!
1: 무표정으로 타기 도전!
2: 도전!
1: 무표정!

0: 아, 저는 고수님처럼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1: 정말요?
0: 네, 저도 다음에 탈 때는 고수님처럼 무표정으로 한번 타보려고요.
1: 올 탄다면 할 수 있다. 화이팅!
0: 화이팅!
1: 안녕!
0: 안녕! 어, 근데 롤러코스터는 운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롤러코스터! 최고속도 시속 117km! 롤러코스터는 경사가 심한 레일 위를 아주 빠르게 달리거나 오르내리게 만들어진 놀이기구를 말해. 높이와 빠르기의 차이가 있지만 이 놀이기구들 모두가 롤러코스터야. 롤러코스터는 출발할 때 기계를 이용해서 열차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데 그 다음부터는 열차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으로 움직여.
0: 에너지? 에너지 파워! 이런 거 할 때 그 에너지?
2: 맞아.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떤 물체가 놓여있는 자리, 그러니까 위치가 높이 있을 때 그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갖게 돼. 이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가 낮아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열차의 위치가 낮아질 때마다 운동에너지가 커지는 거 보이지? 마치 높은 곳에서 물건을 놓으면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물체의 높이가 바뀌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떨어뜨리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내려오는 거야.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롤러코스터의 원리 눈으로 확인! 여기 높이가 다른 두 개의 롤러코스터 레일이 있어. 먼저 높이가 낮은 레일 앞에 장난감 자동차를 놓고 구슬을 떨어뜨려 볼게. 그럼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여. 이번엔 더 높은 곳에서 구슬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 구슬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멀리 움직이는 게 보이지? 바로 이게 롤러코스터의 원리야!
2: 맞아! 구슬의 위치가 높을수록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롤러코스터도 아주 높은 위치에서 열차를 떨어뜨리면 빠르게 움직이지. 그래서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더 빨리 달리는 거야. 특히 마지막에 탄 롤러코스터는 열차를 매우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린 다음 90도 각도로 바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많이 빨라서 더 무섭게 느껴졌을 거야.
0: 아하! 나 이제 롤러코스터의 비밀을 알았어! 물체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에너지를 갖고 위치가 바뀌면 운동하는 에너지로 바뀌는 그 원리로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거야! 롤러코스터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볼까?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변신괴물 나이가 만살? 초토깨깨!
1: 코끼!
0: 무슨 일이야?
2: 너 변신괴물 알지?
0: 변신괴물 알지? 무엇으로든 변하는 변신괴물은 꽃가루로 변신해 재채기가 나게 하거나 껌으로 변신해 사람들을 골탕 먹이잖아.
2: 왜 이걸 봤어? 그래 맞아. 그 변신 괴물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오늘이 변신 괴물 생일이래.
0: 어허, 그렇다면 변신 괴물이 생일 파티를 하겠구만.
1: 그렇지. 그런데 누구나 시트에서 오늘이 생일인 사람은 모두 3명. 보라, 연두, 하늘. 이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변신 괴물이야.
0: 오케이. 그렇다면 셋 중 누구의 나이가 가장 많은지 알아내 녀석을 잡겠다. 곰기 출동! 하!
1: 수고해 곰기.
3: 여기가 보라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이구만. 보라님의 나이는 24.

0: 24가 얼마나 큰 수지? 2, 4, 2, 4, 2, 4. 아.
1: 곰끼, 24가 얼마나 큰 수인지 감이 잘 안 오는구나.
2: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24는 20의 4가 더해진 수.
1: 10, 7. 10이 두 개면 20. 여기에 4를 더하면 24.
0: 아하, 감잡았어. 보라님의 나이는 20보다 4 큰 수. 24.

0: 자, 이곳은 연두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
1: 됐다. 우리 이제 떡 사러 가자.
2: 그래, 떡을 몇 개 사면 되지?
1: 연두님 나이가 50이니까.
2: 아, 떡도 50개 사면 되겠다.
1: 빙고, 가자.
2: 그래.
0: 오호, 연두님 나이는 50.
3: 10. 10이 두 개면 20. 10이 세 개면 30. 10이 네 개면 40. 10이 다섯 개면 50.
0: 연두님의 나이는 50. 차. 차. 이곳에 오늘 생일을 맞은 하늘님이 있다고 했는데.
4: 이걸로 주세요.
0: 아, 저분이다.
1: 총은 몇 개 드릴까요?
4: 제가 나이가 43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찾았다, 변신괴물! 야!
5: 헤이! 뭐야? 아니, 왜 이래, 나한테?
0: 나이가 43이라며! 10,000원은 만! 엄청 큰 수지! 그러니 당신이 변신괴물!
5: 아니! 만셋이 아니고 마흔셋.
0: 에? 마흔이요?
5: 아니 근데 우주 최고의 유언 곰끼 아니에요? 아, 곰끼가 마흔을 모르나?
0: 잘못 보셨어요. 저는 곰끼가 아니라 곰깨예요. 근데 토토끼께 마흔이 뭐야?
6: 우리 곰끼 마흔을 몰라서 당황했구나.
7: 괜찮아,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20, 30, 40, 50을 다르게도 말할 수 있거든.
6: 바로 이렇게.
8: 12 둘이면 20.
9: 20. 또 다른 말로 20.
8: 12 셋이면 30.
9: 30. 또 다른 말로 30.
8: 12 넷이면 40.
9: 40. 또 다른 말로 40.
8: 12 다섯이면 50.

0: 이제 알겠지? 20은?
1: 20
2: 30은?
1: 30
0: 40은?
1: 40
2: 50은?
1: 50
0: 그렇다면 하늘님의 나이는?
3: 제가 나이가 43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43 43
4: 아하, 좋았어. 그럼 셋 중 누구 나이가 가장 많은지 비교해볼까?

0: 사람은
1: 연두.
2: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3: 얍! 변신 괴물 쳐준 걸 축하합니다. 얍!
4: 어머머, 왜 이래? 토끼가 사람 잡네.
3: 사람 잡긴 변신 괴물 잡았지. 얍!
5: 진짜 변신 괴물이잖아. 공기 최고. 와!
3: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았나 친구들, 이 공기처럼 두 자릿수를 잘 세면 누구나 연이 될 수 있다. 루 그 야.
6: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파괴해 우주를 지배하려는 악당 수파맨.
7: 그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건
8: 오직 꽃피와 요원들 뿐.
9: 꽃피와 수파맨.
10: 나 수파맨, 오늘도 우주 정복을 꿈꾸지.
3: 수학을 사랑하는 이 곰기가 있는 한 슈퍼맨의 세상은 없다.
10: 수학을 사랑한다고? 그래, 어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볼까? 슈퍼 슈퍼 문제. 네가 수학을 사랑한다면 저 빈칸에 들어갈 수를 한번 맞춰보시지.
3: 어떡해, 어떡해. 너무너무 쉽네.
10: 쉬워?
3: 자, 15, 16, 그 다음은 17. 보았느냐, 슈퍼맨. 내가 바로 뽑기, 예.
10: 이걸 맞추다니. 좋다, 다음엔 더 무시무시한 문제를 공격해주지. 슈퍼 슈퍼 문제. 어떠냐, 이번에는 빈칸이 무려 3개다. 3개.
3: 좋았어. 이건 우리 요원들과 함께 풀면 되지. 첫 번째 빈칸 24, 25. 그 다음은 뭐지, 요원들?
11: 26.
3: 좋았어. 두 번째 빈칸 31, 32. 그 다음은
11: 34.
10: 이럴 수가. 세 번째는 못 맞힐걸.
3: 세 번째 빈칸 48, 49. 그 다음을 힘차게 외쳐볼까, 요원들?
11: 50!
3: 잘했어, 요원들! 최고! 어떠냐, 우리 요원들의 실력에!
10: 이걸 맞추다니! 곱게! 다음에는 진짜 무시무시한 문제로 돌아오마! 슈퍼, 슈퍼! 뿅!
3: 잘 가라!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0: 제조.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난 대체 누구일까? 누가 부딪혔어?
1: 얼른 가보자.
2: 너희들은 누구야?
0: 우리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야.
3: 넌 누구야? 부딪힌 데는 괜찮니?
2: 괜찮아. 나는... 이상하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 안 나. 난 어디서 왔지?
0: 부딪힐 때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4: 걱정 마. 고고스캔만 있으면 어떤 곤충이든 알아낼 수 있어.
2: 정말? 그럼 부탁해.
4: 맡겨둬. 고고스캔?
3: 왜 이러지?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는데?
0: 뭐라고?
2: 그럼 어떡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혼자서 살아야 해.
3: 아니야, 걱정 마. 응? 우리랑 직접 알아보면 되잖아.
0: 맞아. 응? 분명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거야. 얘들아, 생각나는 동물 없어?
4: 내 생각엔 벌새인 것 같아. 생김새가 아주 비슷해.
0: 새가 저렇게 작을 리가 없지. 벌이 틀림없어.
4: 벌새도 엄청 작거든. 벌새일 거야.
0: 벌이라니까. 자자, 진정해. 하나씩 찾아보면 되잖아. 토모, 벌새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
4: 물론이지. 따라와.
2: 야호,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다.
4: 저기 있어! 벌새야!
2: 으아! 정말 나랑 똑같잖아! 안녕, 벌새야!
3: 괜찮아?
4: 미안해, 벌새야. 반가워서 그런 거야.
5: 반갑다고 막 날아오면 어떡해!
2: 널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거든. 난 너랑 똑같은 벌새였어. 야호! 나는 벌새! 나는 벌새! 나는 벌새! 어때, 똑같지?
0: 나란히 있으니까 벌새랑은 좀 다른데?
5: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넌 벌새가 아니야. 나처럼 단단하고 쭉 뻗은 부리도 없잖아.
2: 쭉 뻗은 부리? 아니야. 나도 불이 있어. 봐.
5: 아이고. 부리가 말리는 새라니.
2: 아니야. 봐봐. 부리로 꿀도 먹을 수 있어.
5: 억지 부리지 마. 그러면 공중에 뜬 채로 뿌리 먹을 수 있어? 이렇게.
2: 물론이지. 됐다.
5: 발로 잡았잖아. 나처럼 안 잡고 먹어야지.
0: 저렇게 제자리에 떠 있는 게 벌새의 특징이기는 해.
5: 알아들었지? 떼쓰지 말고 딴 데 가라고.
2: 난 벌새가 아니었어.
0: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넌 벌이라니까.
4: 벌은 종류가 많잖아. 대체 어떤 벌이라는 거야?
0: 꿀바라, 안녕.
6: 무슨 일이야? 우린 일하느라 바쁜데.
0: 새로운 벌 친구를 사귀었거든. 혹시 얘처럼 생긴 벌 본 적 있어?
7: 말벌이다!
8: 말벌이라고?
0: 아니야, 얘는 말벌이 아니야.
2: 말벌? 나는 말벌이었구나. 난 말벌, 말벌.
7: 말벌의 공격이다. 벌집을 지켜라.
0: 뭐?

0: 돌아가자.
1: 살았다. 넓은 세상에 나랑 같은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 거지. 너무 외로워.
2: 뭐라? 가재가 왜 여기에 나와 있지?
1: 가재? 저기 나보고 가재라고 했니?
2: 꼬리가 저기 있는 가재랑 똑같잖아.
1: 어? 정말이네. 꼬리가 똑같다. 야호! 나는 가재였구나. 나는 가재. 가재. 예후! 어? 잠깐만 같이 가. 어? 살려줘. 도와주세요.
3: 드디어 벌을 따돌렸다.
4: 저기 바다에 빠진 것 같아.
5: 해류에 휩쓸렸어.
6: 큰일이다. 얘들아 변신하자.
5: 응.
6: 와! 어? 해류로 뛰어들어.

0: 되겠어. 고고 가디언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고고 가디언, 앞쪽에 해류에 휩쓸린 곤충이 있어. 위치 추적해서 구조해줘.
1: 알았다. 고고 가디언, 모션 코어 변신. 위치 파악, 최단 경로 계산 완료. 전속력 전진. 메가 부스터. 목표 확인.
0: 성공이야.
2: 너희들이 날 구해줬구나.
3: 응, 무사해서 다행이야.
4: 그런데 왜 바다에 빠진 거야?
2: 익룡이 나더러 가재라고 해서 바다에 들어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
5: 기운내. 우리가 꼭 찾아줄게. 안녕. 어?
2: 어? 아! 나랑 똑같이 생겼어. 얼굴도 입도 날개도 다 똑같아.
0: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니?
6: 우리는 줄 녹색 박각시야.
2: 그렇구나. 나는 줄녹색 박각시였어. 줄녹색 박각시, 줄녹색 박각시.
7: 꽃밭에 꿀 먹으러 같이 갈래?
2: 좋아. 보고 다이너 정말 고마워.
8: 뭘, 너무 잘됐다. 이젠 외롭지 않지?
2: 당연하지. 친구가 이렇게나 많은걸. 우리 얼른 가자. 안녕, 보고 다이너.
9: 안녕.

0: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비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Kia. Movement that inspires.

초록바다. 지은이 박경종.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파란 초록빛 물이 들지요. 초록빛 예쁜 손이 되지요. 초록빛 여울물에 두 발을 담그면 물결이 살랑살랑 어루만져요. 우리 순이 손처럼 간지럼 줘요.

0: 와우!
1: 떠오른다 시!
0: 오늘 우리가 만날 동시는 박경종 시인이 쓴 초록바다야.
2: 아, 초록바다?
0: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초록빛 바다에 두 손을 담그면
2: 초록빛 바다에 두 손을 담그면 아, 그거 초록빛 바닷물에
1: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3: 이제 기억났냐? 파란 초록빛 물이 되지요. 예쁜 초록빛 손이 되지요. 같이 배웠잖냐.
0: 맞아. 원래 이 초록 바다는 동시였대. 그럼 우리 다 같이 초록 바다를 동시로 읊어보자.
1: 네.
2: 좋아요.
1: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4: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2: 파란 초록빛 물이 들지요.
5: 초록빛 예쁜 손이 되지요.
0: 얘들아, 뭐해?
6: 동시를 입고 나니까 손이 진짜 초록색이 된 것 같아요.
7: 맞아, 초록색.
2: 얘들아, 난 지금 온 세상이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초록 하늘이, 초록 하리. 저기 또 초록.
8: 초록 자동차, 초록 자동차.
2: 별이 자동차는 진짜 초록색이었네. 그러네.
0: 우리 동동이. 동동이는 뭐가 궁금해? 초록 바다를 만나니까?
9: 바다를 초록색이라고 한 거예요. 바다는 파란색 아니에요?
0: 아, 초록색도 파란색도 다 맞아. 사실 바다는 아주 많은 색을 품고 있거든.
1: 와, 바다다!
9: 저거 봐, 바다는 파란색이잖아.
0: 맞아, 보통은 파란색이지. 자, 그러면 이 바다는

0: 동시랑 똑같아요. 초록 바다.
1: 바다 색깔은 다양한 이유로 달라지는데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초록색으로 보이기도 해.
0: 어? 이 바다는 붉은색이에요.
1: 맞아. 해가 질 무렵엔 이렇게 하늘도 바다도 붉게 물들지.
0: 바다에도 노을이 지네? 정말 예쁘다.
2: 어?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0: 비도 오고 폭풍도 쳐.
3: 어? 바다 색깔 좀 봐.
4: 회색이다, 회색. 어떡해.
5: 휴, 폭풍이 물러갔어.
1: 바다에 밤이 찾아왔네. 얘들아, 밤바다는 어떤 색으로 보이니?
6: 검은색이요.
7: 정말 그렇네.
3: 우와, 와, 바다는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8: 자, 또 어떤 바다가 있을까?
9: 빨주, 노초, 파남보. 별별 색깔 바다가 다 있을 것 같아요.
0: 오~ 그래, 무지개 바다. 그럼 나 별 바다. 반짝반짝.
3: 그럼 난 달콤한 초콜릿 바다.
10: 나는 미끌미끌 젤리 바다?
3: 뭐? 미끌미끌?
8: 자, 그럼 우리 계속 동시 초록 바다를 들어볼까?
7: 네!
3: 미끌미끌 초록 바다 뭐야?
11: 초록빛 여울물에 두 발을 담그면 물결이 살랑살랑 어루만져요.
6: 우리 손이 솜처럼 간지럼져요.
11: 그런데 딩동쌤, 여울물이 뭐예요?
8: 아,
3: 여울물? 어? 여우가 먹는 물? 아닌가?
8: 자, 여울물은 깊이가 종아리 정도까지 닿는 얕은 물이야. 이 동시를 쓴 박경종 시인은 여울물이 살랑살랑 느껴졌대.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질까? 여울물이 지나갑니다. 좋아, 이번엔 딩동쌤이 표현해볼게. 오. 물이 닿는 느낌. 어? 아, 따가워.
0: 어?
8: 빗물이 따끔따끔 느껴지네.
0: 아. 그럼 저는요, 씻는 걸 좋아해서 오랜만에 구석구석 씻으니까 정말 촉촉하고 좋네요.
8: 자, 우리 동동이는 어떤 물을 표현하고 싶어?
10: 저는요, 분홍색 미끌미끌한 물이요.
8: 미끌미끌?
3: 어떤 물이지?
0: 진짜 궁금하다.
8: 어머! 동동아, 여기가 어디야?
10: 제가 가고 싶은 분홍 수영장이요.
8: 와, 진짜 온통 분홍색이다. 여러분, 안전!
7: 안전!
8: 여러분, 자, 저희 버블버블 분홍 수영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영하기 전에 먼저 안전!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0: 준, 비, 운, 동.
1: 아.
0: 자, 절 따라하세요. 안전!
1: 안전!
0: 좋아요. 네. 저희 수영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주 깨끗한 물에 예쁘고 향기로운 분홍색 거품으로 크게 채워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하면서 물놀이도 하고 거품으로 목욕도 할 수 있는 거겠죠?
1: 우와!
0: 오, 참. 거품이 매우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세요.
2: 네.
3: 안전!
2: 안전!
4: 김당쌤, 응. 우리 같이 수영해요.
0: 그럴까? 자, 조심하고. 자, 조심. 우와, 동동아, 동동이 말처럼 정말 미끌미끌하다.
4: 미끌미끌하니까 재밌어요.
1: 그래, 딩동쌤도
0: 미끌미끌, 미끌미끌. 동동아, 그럼 우리 이제 시인이 되어볼까?
4: 네.
5: 와우, 떠오른다 시.
6: 분홍색 수영장에 두 손을 담그면
7: 밝은 분홍색 물이 되지요.
6: 분홍색 수영장에 두 발을 담그면
7: 거품이 미끌미끌 어루만져요.
4: 좋아! 이제 내 시를 써볼래!
7: 분홍 수영장 지은이 동동. 분홍색 수영장에 두 손을 담그면 밝은 분홍색 물이 되지요. 분홍색 수영장에 두 발을 담그면 거품이 미끌미끌 어루만져요. 우리 엄마 손처럼 부드러워요. 친구들, 나는 이렇게 바꿨는데 너희는 어떤 시를 써보고 싶어?
8: 초록빛 바닷물. 두 손에 담으면 내 손 안에 생긴 작은 초록 바다. 잡은 물고기 한 마리 풍당 넣었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진짜 초록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 지렴. 하나, 둘, 셋, 풍당.
0: 자, 우리 박경종 시인의 동시 초록바다를 다 함께 노래로 불러볼까?

0: 어린이의 어른 여러분 안녕. 박경종 시인의 초록바다. 이 시의 핵심은 물입니다. 물은 어디에 있나요?
1: 바다. 산.

0: 쌈쌈.
1: 여기요, 눈물.
2: 아이고, 아이고. 물, 수도꼭지 틀면 나오지요. 그건 투명한 물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도 있죠. 넓은 물은 바닷물, 좁은 물은 시냇물, 환한 물은 파도, 시끄러운 물은 계곡이지요. 이런 물만 있나요? 풀물도 있습니다.
1: 풀물?
2: 그래, 풀물. 우리 아이와 함께 봉숭아물 들이며 물이라는 게 아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1: 봉숭아물 들이고 싶다.
0: 나도 물 들고 싶어.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2: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3: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2: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기가빌더 집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풍선이 빵!
2: 둥실둥실 풍선 진짜 예쁘다. 그치? 진짜 예뻐.
3: 조심했어야지.
2: 자동차 빵 소리에 놀라서 놓쳤어요.
3: 아, 그랬구나. 그래도 풍선이 빵 터지기 전에 잡아서 다행인걸? 가자.
2: 와, 융선님 진짜 멋져. 최고, 최고.
4: 그깟 풍선 찾아준 게 뭐 대단하다고.
5: 천지대장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4: 하! 질투라니! 사실 풍선은 터트려야 재밌는 거 아닌가? 어? 오호.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쌍비우 아, 이응, 빵, 빵!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흉과 시옷, 천지. 흉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에 무슨 마법을 건 거지?
7: 무슨 마법인지 저희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5: 부탁해요, 아이야 용사.
8: 네, 네, 대장님.
5: 오늘 파괴된 글자는 피읍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9: 장엄아, 모험아,
7: 무슨 일 있어?
2: 갑자기 풍선이 빵 터졌어요. 용사님이 찾아준 풍선인데.
3: 괜찮아, 풍선은 또 불면 되지.
1: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피읍과 시옷이 들어가.
2: 부러워.
7: 풍선에 도대체 어떤 마법을...
9: 빵!
7: 어? 어? 빵? 맛있는 빵? 글쎄, 여러 군데에서 들린 것 같은데 각자 가서 확인해보자.
1: 알았어. 헛!
10: 으아, 빵! 빵빵거리지 좀 마세요!
7: 아... 자동차가 빵! 이건 자동차 정적 소리를 표현한 빵이었어.
10: 와, 빵! 공 좀 빵! 잘 좀 쳐봐요! 오, 그렇지! 빵! 잘 찬다!
3: 이 빵은 공을 찰 때 나는 소리 빵이었어.
7: 다 빵빵 터지고 있어.
10: 아, 내 풍선.

0: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소리는 여기였어.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울릴 때도 빵, 공을 찰 때도 빵. 그런데 천지가 빵 마법을 건 글자는 풍선 같아. 세상의 모든 풍선들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1: 천지 때문에 우리 풍선이 다 터졌어. 어서 가서 풍선 글자를 찾아요.
2: 그러자.
1: 자음, 모음, 변신!
2: 어서 글자를 찾자.
1: 소파 위에 피읍시옷이 있어. 이상하다. 소파면 시옷 피읍인데? 잘못됐나 봐. 소파가 아닌가? 푹신푹신해! 와!
2: 아, 푹신푹신하다 할 때 푹신이었어.
1: 그럼 푹신한 소파네. 어? 저기 또 피읍시옷이 있어.
2: 저 풍선에 풍선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모음아, 자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3: 풍선 글자는 못 찾을걸?
4: 천지!
3: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의 풍선을 다 터뜨릴 예정이니까. 뻥!
5: 그렇지. 하지만 이번엔 이게 더 재밌겠군. 빠지다. 풍선의 바람이 빠지다!
0: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5: 바람이 빠지면 풍선 글자는 영영 못 찾게 될 것이다.
2: 뭐라고 천지? 바람이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0: 알았어.

0: 빵 마법에 이어 빵 공격도 좋겠군. 천지곤 파르 빵 쏘다 쯧.
1: 시간이 없어.
2: 셋이 힘을 합쳐서 빨리 공격해야 해. 우리도 아이아공으로 공격하는 거 어때?
3: 아이아공으로? 좋은 생각이야.
4: 안녕히 영사.
2: 어? 이
1: 야!
3: 아이아공을 빵! 차다! 차다!
2: 아이아공을 빵!
4: 차다! 차다!
0: 아이아공의 위력이 이렇게 세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5: 바람이 금방 다 빠질 것 같아.
3: 아직 늦지 않았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비읍, 우, 리을, 불!
6: 디귿, 아, 다! 불다!
2: 풍선을 불다!

0: 다시 부풀었어! 우와!
1: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2: 우와, 어는 내가 쓸게. 헛! 뿅망치로 우! 헛! 뿅망치로 어!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피읍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시옷이 어와 니은을 만나 선! 풍산!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구릉구릉 자동차 경적 소리가
1: 빵!
0: 풍선이 터질 때도
1: 빵!
0: 그리고 할아버지는 빵 사왔지.
1: 우와, 빵이다. 감사합니다.
0: 그래 그래, 어서 먹자. 우하. 아우, 빵. 맛있다, 빵.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지구 영웅 헌개맨.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비리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2: 새 집 생겨서 좋겠다!
1: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엄마 폰 말고 내 폰!
4: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5: 오빠 좀 하면
1: 플러스!
4: 물론 그래!
1: 플러스!
4: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사통형 원인원!

0: 영어로 말해요.
1: 먼저 웃으면 지는 거다.
2: 좋아, 준비됐지?
3: 하나, 둘, 셋!
1: 하나도 안 웃기거든.
2: 이래도? 웃었다!
1: 아, 아니거든. 웃기다가 표정이 말해주거든.
2: 너무 웃겨.
4: 어? 지난번에 아이한테 당하고 화가 많이 나셨나? 천지대장님, 화 많이 나셨어요?
5: 아니, 나 지금 되게 신나는데.
4: 네?
5: 이 한글을 파괴할까 저 한글을 파괴할까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4: 난 그것도 모르고. 아우, 천지대장님은 표정이 안 보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5: 그게 내 매력이지. 표정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들킬 리가 없지. 어, 한글 파괴를 할 좋은 생각이 나는군.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시옷, 이, 시, 미음, 우, 무, 릴, 우, 기어, 룩, 시무룩하다.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7: 대왕님!
8: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9: 천지, 이번엔 또 어떤 글자의 마법을 건 거지?
8: 지금 알 수 있는 건 티읕과 지읒이 들어간다는 것.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0: 아야.
9: 자마 모마, 무슨 일 있어?
0: 아니요, 아야 와서 좋은데요?
10: 좋은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
11: 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피읍과 지읒이 들어가잖아.
10: 아, 그럼 혹시 표정 아닐까?
9: 잠이 몸의 표정이 안 바뀌는 걸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확인해 볼게.

0: 어? 저렇게 재밌는 펭수를 보고도 웃질 않다니. 역시 사람들의 표정이 다 시무룩해졌어.
1: 천지가 표정 글자에 시무룩 마법을 건 거야.
2: 시무룩?
3: 아,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안 좋은 걸 시무룩하다고 해.
2: 그래서 우리도 시무룩한 표정이 된 거구나.
1: 우리 어서 가서 표정 글자를 찾자.
4: 좋아요.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표정 글자를 찾아야 해.
1: 어? 저기 피읍지읒이 있어요. 아, 저건 편지였어. 그런데 저건 뭐지?

0: 근데 너 보니까 갑자기 아까 긴낀 얼굴 생각난다. 너무 웃겨.
1: 웃겨? 한번 찍어볼까? 웃긴 마음 획득!
2: 오, 진짜 마음이 찍히네. 이제 네 개만 더 찍으면 돼.
3: 우와, 신기하다. 그럼 이걸로 천지 대장님을 찍으면 천지 대장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네?
4: 개벽, 화가 난다!
3: 화가 나? 그럼 지금 이 용사를 찍으면?
1: 화난 마음, 획득!
5: 두 번째 마음도 획득했어.
3: 어쩌지?
6: 개벽, 한글용사 아이야를 도와주면 어떡해?
3: 죄송해요.
7: 천지, 어서 사진기를 내놓으시지.

0: 오메라 야! 하! 하!
1: 뭐!
2: 잡았다!
3: 전지군! 파! 이런, 이제 사진 못 찍겠군.
2: 천지 너! 천지! 곧!
4: 어떻게 다 부서졌어?
1: 대장님 마음 찍고 싶었는데.
4: 아, 우리가 마법진을 열어서 고쳐볼게요.
1: 오잉? 정말?
4: 자음아, 준비됐지? 응.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기역, 오, 고, 치읓, 이, 치. 디귿, 아, 다. 고치다. 사진기를 고치다.
1: 됐겠지? 사진 못 찍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4: 찍어볼게요. 슬픈 마음 햇뜻. 와, 된다, 돼. 와.
1: 와! 다행이다! 정말 기쁘다!
4: 와.
5: 기쁜 마음도 획득!
1: 와.
3: 개벽이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
1: 아니, 저도 모르게 그만. 아이.
3: 어서 사진기를.
2: 그만둬!
6: 용맹치! 지진!
3: 아이야!
4: 근데 지금 천지는 무슨 마음일까? 화난 마음? 한번 찍어보자.
5: 무서운 마음 획득.
7: 무서운 마음?
4: 천지도 무서워하는구나.
1: 어? 한글 용사를 무서워한다고? 천지 대장님 정말 실망해요.
3: 이런, 내 속마음을 들키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5: 다섯 개의 마음을 모아 표정을 되찾았어. 고마워.
2: 그럼 이제 글자를 찾을 수 있는 거지?

0: 당연하지.
1: 그럼
2: 요는 내가 쓸게. 하! 부메랑으로 요! 하! 하!
1: 어는 내가 쓸게. 흩! 지옷! 뿅망치로 어!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비읍이 요를 만나 표!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정! 표정!
3: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이야, 우리 모음이는 너무너무 재밌다. 신나는 표정! 다음이는 영화배우처럼 멋진 표정!
5: 그리고 할아버지랑 사진 같이 찍을 땐
0: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표정!
4: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표정!
4: 표정!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불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옥스포드 팡!
0: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0: 자,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결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1: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웅!
2: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친구들, 안녕!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편지가 도착했네요. 과연 누구한테서 온 걸까요?
3: 우주탐험대 여러분, 예쁜 오로라를 보러 오로라별에 오세요. 오로라 요정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아하, 오로라 요정이 보낸 초대장이군요. 그렇다면 오늘 탐험할 별은 오로라별. 과연 번개별 우주탐험대가 오로라별에서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좋아요. 그럼 번개별 우주탐험대

0: 여기가 바로 오로라 별이야.
1: 아, 근데 오로라는 어디 있어요, 멍?
2: 어? 진짜?
0: 어, 그러게.
2: 우리 오로라 못 보는 거야? 어쩌지?
3: 아, 잠깐! 우리 아빠가 빌려준 스마트폰으로 오로라 요정에게 전화해볼까?
2: 그럼 되겠다.
3: 자.
4: 우주탐험대 친구들, 안녕.
2: 안녕.
4: 만나서 반가워. 난 로라 로라 오로라 요정이야.
3: 안녕. 우리 오로라 별에 도착했는데 오로라가 안 보여.
4: 아, 도착했구나. 아, 근데 걱정하지 마. 오로라는 밤이 되면 보여. 그리고 오로라 언덕에서 보면 더 잘 보인다는 사실.
2: 아, 고마워.
3: 안녕.
1: 궁금한 걸 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고 좋다, 멍.
3: 자, 그럼 오로라 언덕으로 출발해볼까?
1: 오, 좋아, 좋아.
2: 잠깐, 잠깐. 어? 근데 오로라 언덕이 어디야?
3: 아, 좋죠. 어, 그걸 안 물어봤네.
0: 아, 생각이 번쩍. 번쩍. 가는 길은 내가 알려줄게.
3: 아, 어떡해요?
0: 요 태블릿 PC로 오로라 언덕까지 가는 길을 알아보는 거야.
1: 아, 좋다.
0: 오로라 언덕.
2: 알려주니까 진짜 좋다.
0: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우주 탐험대 오로라 언덕으로 출발!
2: 출발!

0: 보자 보자.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1: 아우, 나 기다리기 심심한데.
2: 아, 그럼 재밌게 놀면 되지.
0: 재밌게?
2: 자, 짜잔.
3: 그게 뭐야?
0: 이게 뭐야?
4: 저는 인공지능 스피커 뾰로롱이에요. 뭘 도와드릴까요?
2: 뾰로롱, 신나는 노래 틀어줘.
4: 네, 알겠습니다.
2: 친구들도 일어나서 함께해요.
0: 일어나요.

0: 저절로 나오니까 너무 좋다 뭐.
1: 맞아.
0: 유유유유 로라로라 오로라 쟁그지 안녕.
1: 안녕. 아, 안녕 강가.
0: 쟁그지 안녕. 나는 오로라 유정이야.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
2: 오로라 유정. 그런데 오로라가 안 보여.
0: 지금 몇 시지?
2: 어? 아! 밤 10시야!
0: 아, 10시! 좋았어! 이제 곧 오로라가 보일 거야. 어디, 어디?
2: 어디, 어디?
0: 오, 잘 보면, 슈슈슈슈슈슈. 오, 와!
2: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자.
1: 오, 그러자, 그러자.
0: 좋아, 그러면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
1: 좋아,
2: 좋아.
0: 자, 그럼 예쁘게 하고 우리 사진 찍자.
2: 그러자.
0: 자, 하나, 둘, 셋, 번개.
1: 번개.
0: 멋있는 번개. 어, 이번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찍을까요?
1: 좋아.
0: 좋아, 좋아, 좋아. 예쁘게 찍어보자.
1: 좋아.
0: 자, 예쁘게 번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번개 파워. 우와, 멋지다.
1: 보자, 보자, 보자.
0: 정말 잘 나왔어.
1: 너무 예뻐.
0: 우리 친구들 정말 예쁘게 나왔어.
3: 탐험대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하는 걸 봤죠?
0: 맞아. 이 세상의 소식들을 보고, 듣고,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미디어 기기라고 하죠.
3: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 기기에 대한 퀴즈를 낼 거예요. 문제 주세요.
0: 재밌겠다. 자, 친구들. 그림 중에 미디어 기기가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3: 네?
0: 미디어 기기가 아닌 것은 3번이라고?
3: 1번, 2번. 우와, 자, 좋아요.

0: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1: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음 문제 주세요.
0: 자, 그림 중에 미디어 기기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1: 잘 봐야 돼요. 이번에는 정답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0: 자, 1번 전화하기, 2번 음악 듣기, 3번 사진 찍기, 4번 길 찾기.
1: 자, 미디어 기기로 할 수 있는 거 여러 개가 있죠.
0: 모두 고르는 거예요.
1: 뭐라고요?
0: 1번, 2번,
1: 3번,
0: 3번, 4번. 우와,
1: 좋아요. 자, 과연 정답은?
0: 우와,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모두 정답이에요. 그래요. 미디어 기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미디어 기기예요.
1: 그래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알쏭달쏭 퀴즈를 풀어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알쏭달쏭 퀴즈.

0: 차차. 응? 오늘 준비한 작전은 가시 스티커 작전.
1: 뚝딱이 스마트폰에 가시 스티커를 붙이면
0: 스마트폰을 아무 때나 자꾸 하고 싶어질 거고
1: 어디서든지 계속 하고 싶어질 거고
0: 그럼 목도 아프고 눈도 아파지겠지?
1: 그럼 가시 에너지가 모이고 모여서
0: 괴물 탄생!
1: 빨리 뚝딱이 스마트폰에 가시 스티커를 붙이자.
0: 그래 그래 빨리 붙이자. 여기 있다. 자 여기에 딱 요렇게 붙이면 끝!
1: 가자 가자 가자.
0: 자 요렇게 얼른. 잘 놓고 가자 가자. 재밌어. 진짜 재밌겠다.
2: 아 어디다 뒀더라? 아 내 스마트폰 어디다 뒀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딨더라? 어? 아 저기 있었구나. 아휴 다행이다. 어디? 어? 우와 재밌는 영상이다. 웃겨. 게임도 있잖아. 한번 해볼까? 오 재밌다.

0: 아이 참, 이렇게 자꾸 가렵지? 눈도 가렵고 목도 아프고. 그래도 재밌다. 나 계속해야지. 피곤해.
1: 뚝딱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
0: 밥? 알았어.
2: 알게.
1: 뚝딱아, 앞을 봐야지.
0: 괜찮네.
1: 또 스마트폰. 스마트폰 보느라 부딪혔잖아.
3: 그래, 이제 그만하고 좀 쉬었다 하는 거 어때?
4: 맞다 뭐. 이제 스마트폰 줘라 뭐.
0: 뭐야? 내 소중한 스마트폰을 뺏는다고? 안 돼! 못 줘! 건들지 마!
5: 가시 에너지가 다들 모였어? 그렇다면
4: 나와라 스마트폰 게임을! 나는 스마트폰 그물, 뚝딱이는 나를 계속 놀자, 평생 놀자. 아니, 받아라 눈부신 공격 반짝. 받아라 눈부심 공격 반짝.
6: 어림없지. 그렇다면 얏.
1: 아이 뭐야 다른 공격 없어?
4: 있지. 받아라 시끄러.

0: 그러지 마.
1: 어. 알았어. 그럼 다른 걸로.
2: 좋아. 그렇다면 바로 이때다.
1: 찰칵 공격.
2: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3: 어떻게 된 거야?
2: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야
1: 찰칵.
3: 공기네.
2: 이길 수가 없어.
1: 나 어때?
4: 잘했어.
3: 대단해.
5: 그럼 우리가 이긴 건가?
3: 그런데 그런가 봐. 그러면 아니 이긴 기념사진 찍자.
5: 좋아.
3: 뭐하는 거야?
5: 자, 스마트폰 게임을 우리 사진 잘 찍어줘.
1: 그럼 믿고 맡겨. 찍는다. 꽃받침 잘까?
5: 야, 아, 야, 우리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3: 뭐야?
1: 이걸 어쩌지?
0: 내가 번개맨을 도와야겠어. 전원 버튼을 눌러서 끄는 거야.
1: 어떡하냐? 뭐야? 뚝딱이다. 하지마.
2: 스마트폰 괴물은 사라져라! 번개!

0: 아차 아차차. 어? 움직일 수 있으면 이제 이리 와볼까?
1: 움직일 수는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냐?
2: 반대로 가지.
3: 망갔다. 아유, 큰일 날 뻔했어.
0: 모두들 괜찮니?
4: 네, 번개맨. 번개맨, 제가 재밌다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했어요. 친구들에게 화도 내고. 미안해, 모두.
3: 그래, 잖아, 애잖아. 이제 그러지 마. 그래, 그래.
0: 좋아, 그럼 우리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4: 좋아!

0: 안 할 거야. 진짜로 약속.
1: 야, 약속.
2: 절제?
3: 그래, 절제란 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상황에 맞게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소중한 가치란다.
2: 우와, 오로라별에서 절제를

0: 친구들!
1: 하고 싶어도 그리고 먹고 싶어도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멋진 친구들이 된 거예요. 펑기맨과 약속!
2: 약속!
1: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펑쳐줘 함께해요. 자, 모두 준비! 씩씩하게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0: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 방대 파이어러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3: 놀이터에서 놀아요.
4: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3: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4: 멋있겠는데?
3: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4: 거기서!
3: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4: 안 돼, 토끼야.
3: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여기 있었네. 내리요. 나라리요. 자,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지. 옹박사의 탈출. 벌 받을 시간이야.